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제목이 외동의 고충은 무엇일까? 자, 슬기 씨는 외동이 아니죠?
1: 저는 이제 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네, 제가 K장녀 맞딸입니다.
0: 그러면 네. 혹시 형제, 뭐 자매가 있음으로써 네. 아, 이건 난 좀 불편하다. 아, 내가 외동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나요?
1: 아, 저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 형제, 자매가 재산이 돼서
0: 아, 맞아요.
1: 네, 저는 지금 뭐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0: 아, 네. 저는 외동이거든요.
1: 뭐 외동이시잖아요.
0: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 외동이라 좋겠다 하지만 네. 외동도 나름대로 안 좋은
1: 있죠.
0: 것들이 있습니다.
1: 외롭기도 하고.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다이얼로그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외동이 아닌 사람은 또
0: 네.
1: 외동인 친구가 그렇게
0: 아,
1: 부러워요.
0: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을 모르니까, 아, 그럴
1: 그쵸.
0: 수 있겠어요.
1: 과거에는 내가 갖고 싶었던 거를 무조건 나눠야 되니까, 동생들하고. 그게 그렇게
0: 근데
1: 억울했거든요.
0: 또 외로움이라는 게 있기
1: 그쵸,
0: 때문에.
1: 그쵸.
0: 알라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1: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0: 딱 나오네요.
1: 에이,
0: 오케이.
1: 그렇게 내 옷을 뺏어갔어요.
0: 그랬군요. 아,
1: 예.
0: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영어로
1: 그럼요.
0: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너 외동이지? 부럽다.
0: Sorry?
1: 응?
0: What did you say?
1: 응? 누구세요? I'm sorry. 아, yeah. 어, you are lonely? 아, no, no,
0: Lonely.
1: no. You are alone.
0: Alone.
1: You have not brother, sister, right?
0: Oh, no brother and
1: Yeah.
0: sisters. Yeah.
1: So I love your situation.
0: You
1: Now,
0: love my.
1: I hate my brother, sister sometimes. You know,
0: Ah,
1: yeah.
0: you envy me. Okay.
1: Ne ne ne.
0: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You hope?
0: I wish I had a
1: A
0: sister.
1: sister?
0: Yeah.
1: 오, 진짜?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너가 몰라서 그래.
0: What?
1: 언니, I have a sister,
0: Yeah.
1: but I have to share my sister everything. That
0: Oh.
1: is so hate.
0: You hate it?
1: Yes.
0: Sharing?
1: Share, no.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What?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Then be lonely.
0: Lonely
1: Ah.
0: is worse than
1: You are lonely?
0: sharing.
1: You are lonely?
0: Yeah.
1: Oh, I'll be your sister.
0: Really?
1: 예, 오빠. 오빠, 밥 사줘.
0: 네.
1: 아우.
0: 자, 오늘도요, 은근히, 보세요. 외동 이런 거.
1: 네.
0: 부러워한다. 뭐,
1: 예.
0: 나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1: 영어로 바꾸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오늘부터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3: Well, I wish I had a sister.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2: 네.
1: 자, 오늘의 대화 문인데요.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2: 오.
1: 너 외동이지?
2: 오.
1: 아, 부럽다.
2: 우와.
1: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2: 네, you were an only child, right? 외동이 그냥 오직 어린이.
1: 처음 들어봤죠?
2: 처음 들어보죠? Right. 외동이란 말을 저희가 쓸 일이 없으니까.
1: Right.

0: 부러워. 부럽다라는 말은 저는 네. 알거든요.
1: 부럽다.
0: 예.
1: 뭐죠?
0: I envy you.
1: Envy you.
0: 예.
1: Okay.
0: Envy. 그래서 그 저기 미국 영어권 국가들이 네네네. envy you 이렇게 쓰는 것까지 전 봤어요.
1: 와. 천재 천재.
0: 예.
1: 자, 보겠습니다. ENVY 맞아요?
0: 네. Okay. 확실해요.
1: All right. So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음? Oh, I envy you. 정답? 맞습니다. 자, 이거는 부러워하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envious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어요. 오케이, 부러워하는이라는.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 일반 동사 envy, 부러워하답니다. 자,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I envy you. 이게 뭐라고요?
0: 난 너가 부러워.
1: 부러워예요. 근데 I'm jealous of you. 이건 뭘까요?
0: 나는 너가 질투나.
1: 질투나. 네. 자, 보세요. 얼핏 들으면 이건 부러워하는 거고 이건 질투나. 그러니까 얘는 나쁠 것 같잖아요. 그렇죠?
0: 조금 약간 어감이 안 좋네.
1: Right. 원래 조금 그 심리학 쪽에서도요.
0: 예.
1: Envy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동경한다라는 뜻이고
0: 네.
1: Jealous는 내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남에 대한 그런 좀 파괴적인 감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0: 그죠, 그죠.
1: 그래서 굉장히 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들은 남이 부럽다라고 할 때 이 친구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 부정적인데 왜 굳이 이거 써요? 이거 쓰지? 할 수도 있는데요.
0: 네.
1: 일부러 질투가 안 남에도 네. 난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죠.
0: 아~
1: 전에 말씀드렸지만 슬기 씨 하와이 놀러 간다면서요. 질투 난다.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0: 아니죠. 너무
1: 오히려,
0: 부러워서.
1: 부럽다 이거보다 난 질투나 난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이러면은 오히려 더 리액션을 강하게 쳐줌으로 상대방이 기분 좋거든요.
0: 맞아요. 그런 게 있죠.
1: So, 이거는 약간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 여기서도 사실은 I'm jealous of you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어요.
0: 네.
1: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왕초보 영화에서 I'm jealous of someone을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envy라는 걸 조금 더 한번 활용을 오늘 하는 거죠. 그렇죠?
0: 네.
1: Envy you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조를 보면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 only child는 외동이라는 뜻입니다.
0: 네.
1: 지금 성인이 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0: 네.
1: Alright, 여기 지금 You are an only child. 이거 질문 어순인가요?
0: 아니요. 평서문인데.
1: 그렇죠. 그리고 네. 뒤에 뭐가 붙었죠?
0: Right.
1: 자, 뭐뭐뭐뭐뭐 평서문 쓴 다음에 Right 뒤에 올려주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뭐예요?
0: 확신.
1: 확인.
0: 확인.
1: 확인이에요. 확인. 네. 맞지? 맞지? 이런 느낌.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0: 네.
1: 그래서 뭐뭐이지? 혹은 뭐뭐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줄 네.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문을 쓰고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 형 있지? 맞지? 맞지?
0: You have a brother. You have an older brother.
1: 그냥.
0: You have a brother, right?
1: 그렇죠. Hey, you have a brother, right? I think I saw him. 이러면서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당신 남편이 파일럿이죠. 그렇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당신 남편은 파일럿이에요. 그렇죠?
0: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Right? 뒤에 올려줘야 돼요. 느낌 맞나요?
0: 네.
1: Okay. So, 질문을 하고 right 하는 것은 엄청 어색합니다. 그래서 평소문 어순으로 깔아준다는 느낌.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brother, right?
0: You have a brother, right?
1: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Your husband is pilot,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Alright. 자, 그리고 외동 물어볼게요.
0: 네.
1: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1: Envy you. Envy you 할 때도 V가 입술이 붙으면 안 되는
0: 안
1: 겁니다.
0: 되죠.
1: 주의하셔야 돼요.
0: Envy you.
1: Envy you. Alright. 근데 이제 상대방은 오히려 나는 여자 형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여동생이든 뭐 누나든 언니든
0: 네네네 Well, I wish I had a sister 해야겠네요 여자 형제는 sister이니까
1: 오케이 오케이 자, I wish I had a sister 벌써 중요한 패턴마저도 보이고 있고요
0: 네.
1: 일단 여자 형제 sister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0: 네.
1: 저도 사실은 굉장히
0: 예.
1: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0: 오.
1: 그래서 어렸을 때 사촌 누나랑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0: 네.
1: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외동이 아니면 이해는 못할 겁니다.
0: 아하,
1: 네. 아무튼
0: 맞아요.
1: So I wish I had a sister. 자, 저번에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이게 문장이

0: 어디선가 나오면은 제가 살짝 가볍게만 알려드렸었는데요.
1: 네.
0: 여기 지금 I wish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I wish 하는 건?
1: 나는 바래요.
0: 바래요. 뭔가를
1: 네.
0: 바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hope가 희망하는 거죠.
1: 그쵸?
0: Oh, I hope. 이건 뭐예요?
1: I hope도 바라는 건데,
0: 네.
1: 약간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0: 맞아요.
1: 예. 네.
0: 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I hope하고 I wish 뒤에 문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근데 I hope 같은 경우는 희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1: 오.
0: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 예.
0: 내가 뭐그 시험에 패스하면 좋겠어. 그녀가 나한테 제발 전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거
1: 네네네.
0: 희망 살아있죠? 그럴 때는 보통 I hope를 쓰는 겁니다. Right? I hope. 하지만 I wish는요, 바라긴 하는데
1: 네.
0: 그냥 간절한 바람일 뿐이에요. 왜? 어차피 안될 거에 대해서 그냥 바라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1: 여자 형제가 있는 게 가능했더라면은 큰일 나죠.
0: 지금 당장 있는,
1: 예.
0: 보세요. I wish I had a sister 이라고 하는 거. 지금 sister가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wish를 쓰는 거예요.
1: 위시.
0: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아, 했는데, 내일 갑자기 너 sister가 뿅 하고 있어. 이거 아니기
1: 오, 그럴 수
0: 때문에.
1: 없죠.
0: 그래서 I hope, 내일쯤 sister가 나한테 연락이 오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잖아.
1: 그렇죠.
0: Right? Okay.
1: 예.
0: So, 내가 이미 sister가 있는데, 아, 그녀가 내일 나한테 전화를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hope 가능해요.
1: 그쵸.
0: 그래서 I hope, I wish는 확실히 다릅니다.
1: 예.
0: 자, 그 중에서도 I hope 뭐 하길 바라. 이거 말고
1: 네.
0: 오늘은 I wish.
1: wish.
0: 뭔가 가능성이 없는 거, 당장은 적어도 현실이 아닌 거에
1: 네.
0: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 wish는요. 바람과 아쉬움이 섞여 있는 겁니다.
1: Yeah.
0: Alright? 자, 그래서 쓰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I wish는요, 뭐뭐라면 좋을 텐데 하고 현재 가정을 할 때는 시제를 뭘 써요?
1: 미래, 과거,
0: 과거,
1: 과거,
0: 여기
1: 과거,
0: 과거,
1: 예,
0: 이거
1: 과거,
0: 과거라고 읽으시는데요.
1: 예.
0: 그래서 평소문 과거를 일부러 써서
1: 네.
0: 문법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어.
0: 그래서 현실이 아니니까요. 일부러 망가뜨린다. 자,
1: 어.
0: 그래서 여기서도 Oh, I wish I have a sister가 아니라
1: Had a
0: had a sister.
1: sister.
0: Okay? 자,
1: Yeah.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당장 적어도 뭐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나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
1: 그쵸.
0: 나 여친 있으면 좋겠네.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쉬운 거예요. 그럼
1: 네.
0: 이거 어떻게 쓸까요?
1: 그건 호프 아니에요? 위시로 가요?
0: 지금 있어요?
1: 없어요.
0: 없죠. 지금
1: 아.
0: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여, 자기야 할 사람 있으면 좋겠다.
1: 바로 있었으면
0: That's right.
1: 좋겠구나. 아,
0: So what do you
1: 성격이
0: say?
1: 급하다. I wish I had a girlfriend.
0: 그래서 I wish I had a girlfriend.
1: Yeah.
0: 이렇게 쓰지. I hope I have a girlfriend.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쓰죠. 내가 너면 좋겠다. 지금 당장 내가 당신이 될수 있나요? 안
1: 안
0: 되죠.
1: 돼요,
0: So
1: 절대.
0: 내가 너라면 좋겠다.
1: I wish I were
0: 그죠?
1: you.
0: I am you가 아니라
1: 네.
0: I wish I were you.
1: 오.
0: 그런데 과거 동사 쓰면 I was잖아요. 왜
1: 왜
0: were요?
1: worry
0: 할 수도
1: 됐죠?
0: 있습니다.
1: 네.
0: 근데 was도 회화체에서는 다 괜찮다고 돼 있어요.
1: 아.
0: 근데 문법을 잘 보면요. 문법에서는
1: 예.
0: 주어가 뭐든 간에 비동사는 무조건 were로 fix입니다. She든 I든 they든 누가 됐든 무조건 were로 fix예요. 가정할 때는.
1: 위시 다음이라서.
0: 네. I
1: 아.
0: wish I were you. I wish they were, she were, he
1: 아.
0: were 이렇게 돼요.
1: 진짜 완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문법을 그냥 갖다가
0: Exactly.
1: 넣는
0: 말이 안
1: 거군요.
0: 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1: 귀엽다.
0: 이렇게 생각하면
1: 아,
0: 되는데
1: 네네.
0: 원래 걔가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다고 문법책에서 나와 있지만
1: 네.
0: 회화에서는요. I wish I was you.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1: 아.
0: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는 오히려 더 이상해요.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1: 아, 그러면 쓰기도 해요, 지금도?
0: 많이
1: I was
0: 씁니다. I
1: you로.
0: wish I was you. Yes. And I wish she were인데도 I wish she was도 엄청 많이 쓰고요.
1: 우리 고등학교 때는 I wish 주어 were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0: 비동사를 쓸 때는
1: 네.
0: 원래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그 언어가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한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더 리스펙트 해주기
1: 아,
0: 때문에 이제는
1: 맞아요.
0: 더 괜찮아졌죠.
1: 우리도 신조어가 국어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고
0: 그럼요,
1: 그러잖아요.
0: 그럼요.
1: 예.
0: 자, 한번 해볼게요. I wish I had a girlfriend.
1: Well, I wish I had a 아, 어디죠? Well, I I had a girlfriend.
0: Okay. Yeah. I wish I had a girlfriend. 자, 이번에는

0: Oh, I wish I were you.
1: I wish I were you.
0: 알라이트, 본문 읽어볼게요.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그렇죠. 나는 오히려 only child 별로야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아,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얘도 그냥 단순하게 trust me 하나 더 들어간 것뿐입니다.
1: 근데 요럴 때가 있어요. 근데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체급이 달라졌어요. 제 여동생이랑. 저희 여동생이 약간 헤비급이고 저는 라이트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다르게 가더라고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0: 아, 오히려 다행이네요.
1: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trust me, 날 믿어.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0: 자, 나눠보세요. 앞에 sharing부터.
1: Sharing everything. 나누는 거. 내, with my sister.
0: 끊어주세요.
1: Sister랑. 끊을 데가 없는데요.
0: Sharing.
1: Sharing everything.
0: 나누세요.
1: 다 나누는 거. 여기까지?
0: 네. 에, 누구랑?
1: With my sister.
0: 오케이. 나누세요?
1: 네.
0: 그게 뭐예요?
1: 그게 주어.
0: 그게 is a 뭐라고요?
1: Is a 악몽.
0: 그렇죠.
1: 아, 악몽은 제가 잘 알아요.
0: 오케이. 네, 제가 왜 악몽을 잘 아시죠?
1: 악몽은 제가 잘 꿔요.
0: 아, 잘 꾸는군요. 네,
1: 잘 꾸기 때문에 nightmare입니다.
0: 오케이.
1: 예, nightmare 이렇게 쓰는 거 확실할 거예요.
0: 오케이. R. Alright.
1: Yeah.
0: 아, 스펠링 약간 틀리길 살짝 바랬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못 맞춰드려요.
0: 오케이.
1: 네, 아는 자, 거는 알아야지.
0: 확실한 거 같아요.
1: 네, 그럼요.
0: 리얼하게.
1: 네.
0: 자, nightmare one word로. 정답입니다.
1: Yeah.
0: 자, 악몽 전문가신가 봐요.
1: 저는 악몽을 정말 많이 꿔서 막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꿨는데 no. 키가 이래요. 네, 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 꾸면 그렇게 키가 큰다는데 도대체 그게 악몽이에요.
0: 한 2m 돼야 정상인데.
1: 맞아요. 아,
0: 저는 항상 어딘가에 늦습니다.
1: 늦어.
0: 이러면서
1: 맞아요.
0: 가는 거. 네. So,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는 is a nightmare. 자, nightmare 하면 악몽이라고 원래 직역이 되죠.
1: 네.
0: 그렇지만 그만큼 골치 아픈 일도 nightmare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말로도 그러나요? 아, 그거 완전 악몽이야.
1: 그럼요.
0: 안 좋다라고 쓰죠, 그냥.
1: 당연하죠.
0: Alright, so 영어에서도 골치 아픈 일 혹은 심지어 골치 아픈 사람도 이렇게 불러요.
1: 아.
0: Oh, my sister is a nightmare.
1: 아, 그래요?
0: 이렇게도 씁니다.
1: 오.
0: 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Nightmare이라고 하는 게 골치 아픈 일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여기서도 모든 것을 share하는 거가 되게 골치 아픈 거라고 했는데요.
1: 그쵸?
0: 이거 말고 거의 의미가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1: 오.
0: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해서 어딘가에 굉장히 통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1: 아.
0: Pain in the 아이고야 힌트. 아이고.
1: 이거는 뭐냐면요. 이. Pain in the teeth. 예. 왜냐면 우리가 오복 중에 이 치복이 또 굉장합니다. 치통이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0: 그렇군요.
1: 예. 네.
0: 자, 제가 힌트를 드렸음에도 teeth로 쓰신.
1: 여기 아프다고 하셨죠? 아, 내기예요?
0: 저 여기 아니라 여기를 만졌습니다.
1: 아, 이거예요?
0: 네. 아이고 목이야 이러거든요.
1: 아, 예, 제가 잘못 봤네요.
0: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 약간 사이즈가 좀 그래가지고
1: 예, 예. 연결돼 있어요.
0: 아, 연결돼 있거든요. 예. So pain in the neck. Oh, that's a pain in the neck. 이러면 정말 목에 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1: 네.
0: 같이 nightmare과 같은 표현. So, 정말 골치 아픈 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1: 예.
0: 얘는 어떻게 보면 그 문법 책에서도 초반에 그러니까 기초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sharing everything, right?
1: 네.
0: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죠.
1: 네.
0: 자, 동사에다가 ing를 걸면
1: 네.
0: right? 그게 ing 형태가 되면서 뭐뭐 하다 가 아니라 뭐뭐 하는
1: 것
0: 이렇게
1: 맞아요.
0: 명사로 변신을 합니다.
1: 그래서 옛날에 동명사라고 배웠던 것
0: that's
1: 같아요.
0: Right, that's
1: 네.
0: right. So ing 하는 것. 그러면 주어는 무조건 명사로 써야 돼요.
1: 그쵸.
0: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다는 뭐 하다 이렇게 안 돼요.
1: 예.
0: So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 Learning English.
0: 그렇죠. Learn English가 아니라
1: learning English. English.
0: 그러면 그와 일하는 것.
1: Working with him.
0: 그죠. Work with him이 아니라 working with him. 이렇게 안 하면 명사가 될 수가 없죠.
1: Yeah.
0: 자, ing를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영어 배우는 건

0: Learning English is easy.
1: That's it. 그와 일하는 것은 악몽이야.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0: 오, 이거 거짓말이에요.
1: 아, 잠깐만요.
0: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1: 잠깐만요. 오해가 네. 될 수밖에 없는 게 제 얘기라고 안 했는데.
0: A nightmare.
1: Alright. Again, 이렇게 주어는 만약에 동사로 돼 있다면 그거를 ing로 명사화 시켜줘야 된다.
0: 네.
1: So,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얘네가 주어가 되겠죠.
0: Yes.
1: 자,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0: Learning English is easy.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전부 봤나요?
0: 어, 네.
1: 자, 그리고 Trust me는 전에도 한번 잠깐 나왔었는데요.
0: 네.
1: 날 믿어. 이거는 진짜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내가 좀 아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0: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아, 그랬더니 오히려 외동 친구는 난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나눠 쓰겠어.
0: 오, 정말 외롭나 보다.
1: 저 완전 공감이에요.
0: 오, 그래요. 우리 마우쌤 이야기네. I'd rather share than be 나눠 쓰겠어.
1: 자, 이거를 어순대로 한번 가볼까요?
0: I'd rather share.
1: 그게 네. 뭐예요?
0: 나는 나눠 차라리 나눌래.
1: 오케이.
0: 예. 네.
1: 뭐보다요?
0: 뭐보다 외롭게.
1: 오케이.
0: 외롭게. 그러니까 lonely. I'm so lonely.
1: 저도 그 노래 들어봤는데.
0: 그렇죠. 이 노래 right.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0: 예.
1: 근데 누가 부른지 기억이 안 나요.
0: 그건 저도 잘 몰라요.
1: Alright. lonely한 게 외로운 건데
0: 네.
1: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rather share 하겠어 than be lonely 해지느니. 맞습니다.
0: 오, 오늘 괜찮은데요?
1: 높잖아요.
0: 컨디션 좋아요.
1: 자, so lonely,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죠.
0: 네.
1: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0: 어?
1: 여기 지금 이거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0: 나눠 쓰는 게 낫다.
1: 맞아요. Rather,
0: 예.
1: 여기 볼게요. I 이거는 I would가 붙은 겁니다.
0: 아, would군요.
1: I would rather or I'd rather. 동사원형.
0: 예.
1: 이거는요. 나 차라리 뭐뭐 하겠어.
0: 아.
1: 나 차라리 뭐 하겠어. 자, 이걸 언제 쓰냐면 뉘앙스가 중요해요.
0: 예.
1: 정말 그 나머지 옵션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그거가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럴 때만 쓰는 게 바로 I would rather입니다. 나 차라리 뭐 할래.
0: 네.
1: 이거는 나머지 the other option이 너무 싫을 때. So 여기서는 나머지 옵션은 then be
0: lonely.
1: lonely. 외로운 게 나머지 옵션인 거. 그거 싫어요. 이 얘기예요.
0: 네.
1: 자, 그래서 이거는 꼭 then 뭐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 대상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0: 예.
1: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0: 네.
1: 난 차라리 혼자 살겠다.
0: 오.
1: 근데 나머지 옵션이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느니 나는 차라리 나 혼자 살래.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예.
1: 나는 혼자 차라리 살겠어.
0: I'd rather live alone.
1: That's it.
0: Oh-ho.
1: I'd rather live alone.
0: Mm-hmm.
1: Right? 자, how about this? 나 차라리 관두겠어.
0: I'd rather
1: 관두는
0: quit
1: 거죠?
0: the job.
1: 그냥 quit?
0: Quit.
1: I'd rather quit.
0: Yeah.
1: 이거는 나머지 게 너무 싫은 거니까 아마도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일하느니
0: 상사랑 좀 약간 컨디션이 안 맞거나
1: something like that.
0: 그런 거 right? 있죠.
1: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가
0: 아하.
1: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뭐 하느니 이렇게 비교 대상을 굳이 써야겠다. 그럼 이렇게 then 쓰고 나서 굉장히 희한하지만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1: 오케이. Okay? So 여기서도 예를 들면 I'd rather quit than work with him.
0: rather 뒤에도 동사 원형이
1: 동사 원형입니다.
0: 네네.
1: 그래서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 쓴 거예요.
0: 예.
1: 같이 읽어볼게요.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1: 두 번째.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0: 건 악몽이야.
1: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Very nice. 자,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3: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3: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Ibyeongjak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평소함은 right?
1: Yeah.
0: 확인하는 느낌. 너 외동이지?
1: You were an only child, right?
0: Okay. 너 형 있지? 형제 있지?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You have a brother, right?
1: Mm-hmm.
0: 남편분이 파일럿이죠?
1: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Right? 읽어볼게요. You're an only child, right? You have a brother,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다음은요. ing.
1: Yeah.
0: 명사 만들어 볼게요.
1: Okay.
0: 영어를 배우는 건 쉬워.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그렇죠. Learning English is easy.
1: Yeah.
0: 걔랑 그랑 일하는 건 악몽이야.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Right?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자, 모든 걸 나의 언니랑 나눠 쓰는 거, 나누는 거 악몽이다.
1: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You got it.
1: Wow.
0: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5: Well, I wish I had a sister.
4: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5: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6: You are an only child, right? Oh, I envy you.
3: Well, I wish I had a sister.
6: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3: Mm-hmm.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6: Mm-hmm.
3: Mm, lonely.
0: Ye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look cute in those pants.
0: There you go.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입으니까가 되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ng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화 시키는 거죠.
1: 네.
0: 자, 그렇다면 다음 영작 해주세요. 한국에 사는 건 멋져. 한국에 사는 건 멋져.
1: 어허.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오늘따라 아침에 교실이 조용하네요. 다들 공부하느라 바쁜 느낌. 아, 맞다! 오늘 쪽지 시험 있는 날이지. 나 완전 깜빡했어. 나 완전 깜빡했어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totally blinked.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Jane, over here!
2: Hi, Christine. Why are you alone? Wasn't Kevin coming with you?
1: I had to stop by somewhere, so I told him to meet me here. Let me call him now.
3: Hello?
1: Where are you, Kevin? What's wrong with your voice?
3: Huh? I'm at home.
1: Home? Did you forget about our hike today?
3: Oh, no. It totally slipped my mind.
1: Kevin, Jane and I are waiting for you.
3: Oh, I'm so sorry. I'll be right over. Get started on the hike.
1: If we go up the mountain, how will you catch up to us?
3: I don't think I can catch up, so I'll just meet you at the bottom. Why don't we meet at the restaurant we always go to?
1: So you're not hiking with us? You only want dinner, right? Ha! Then forget it. Go back to bed.
3: Kriste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일 깜빡한 적 있으세요? 저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모조리 다 적어두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약속 같은 거나 해야 할 일을 깜빡할까 봐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우리 케빈도 그랬으면 좋았을걸. 오늘 에피소드에서 케빈이 중요한 약속을 깜빡했습니다. 오늘은 또 카툰 얼마나 재밌는 내용의 생생한 영어 표현이 있는지 한 장면씩 함께 해볼게요. 크리스틴이 누군가를 부르고 있죠. Jane, over here. 뭔가 산 같은 곳에 와 있고요. 가방도 있고 Jane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야, 여기. 아하, Jane이랑 같이 등산을 하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같이 가기로 한 케빈은 없이 왜 크리스틴만 와 있을까요? I had to stop by somewhere, so I told him to meet me here. 나 어디 좀 들렸다 와야 해서 여기서 케빈을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디에 잠깐 들릴 때 쓰는 말이 stop by죠. Stop by. 문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Can we stop by the bakery? 우리 빵집에 잠깐 들릴 수 있을까? 또는 feel free to stop by anytime. 언제든 편하게 들러 이렇게요. Stop by 기억해 두시고요. 그나저나 왜 케빈이 안 오지?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Let me call him now. 뚱뚱뚱뚱뚱뚱. 케빈 보세요.
4: Hello.
0: 아니, 목소리 왜 이래요? Where are you? What's wrong with your voice? 너 어딘데? 목소리는 또 왜 그래? 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왜 그래? 하고 물어보는 말이 What's wrong with 뭐뭐뭐입니다. 아니, 뭐뭐는 왜 그래? 이렇게요. What's wrong with my phone? 아니, 내 폰 왜 이러는 거야? 이 wrong이라는 것이 잘못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 문제점이 있을 때 쓰는 말이 되는 거죠. 아니, 내 폰 뭐가 문제야? 또는 What's wrong with the elevator? 아니, 이 엘리베이터 왜 이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케빈 목소리 왜 그러지? 어디 아픈가요? 응? 어디냐고? 나 집인데? 집이면 어떡해요? Did you forget about our hike today? 약속을? Oh no! 깜빡 잊었네요. 나 완전히 깜빡했어!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t totally slipped my mind! 입니다. 이 문장은요. It, 그것은 totally 아시죠? 완전히 우리 배운 적 있고요. slipped 잘 봐주세요.

0: 말은 원래 미끄러지단데요. 미끄러져서 빠져나갔다란 뜻입니다. slipped. 어디를 빠져나갈게요? My mind. 내 마음. 즉, 내 머릿속을. 그러니까 그냥 깜빡.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까맣게 잊었을 때 쓰는 말이 It totally slipped my mind. 입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It totally slipped my mind. 좋습니다. 나 완전 깜빡해서 어떡하지? Kevin, 우리 집 여기서 너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했더니 I'm so sorry, I'll be right over. 지금 바로 갈게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당장, 바로, 금방 강조할 때 쓰는 말이 right입니다. Kevin이 한 것처럼 I'll be right over. over은 그쪽이에요. 상대방에 있는 그쪽. 그쪽으로 내가 금방 갈게. 또는 I'll be right with you. 너 있는 대로 내가 금방 갈게. 또는 I'll be right back 하면 금방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right가 금방 강조하는 말인 거죠. Get started on the hike. 이게 무슨 뜻이죠? 먼저 등산하고 있어. 근데 등산을 먼저 시작하면 산 속에서 크리스틴이랑 제인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찾으려 그래? 아무래도 등산은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바다 저기 땅에서 등산 내려오면 만나면 안 될까? 그죠? 그러면 우리 자주 가던 그 산 아래 식당 있잖아. 거기서 만나자 라고 했죠. 화나겠죠. 같이 등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려고 했는데 아주 삐졌어요. 크리스틴이 Forget it. 됐어. Go back to bed. 잠이나 더 자. 우리 크리스틴의 이 상황만 풀어주려면 케빈 쉽지 않겠습니다. 이쯤 되면 케빈이 원래 안 갈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케빈 운동 싫어하니까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나 완전 깜빡했어. It totally slipped my mind.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아니고요. 원래 잘 깜빡깜빡하는 사람 있잖아요. Forgetful. Forget이 깜빡하다라는 뜻인데요. For 붙여서 I'm forgetful 이라고 하면 나는 좀 잘 깜빡깜빡해 이런 뜻이 되겠네요. I'm forgetful. 이 문장 우리 상황 속에서 써볼게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자꾸만 중요한 일을 잊고 또 약속을 놓치게 되네요. 얘들아 미안. 내가 원래 잘 깜빡깜빡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forgetful. I'm forgetful. 그런가 하면 말을 하다가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더라? 하고 놓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은 Where was I? 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어디에 있었지, 대화 속에서 어디에 있었지가 되겠죠. Where was I? 상황 속에서 써볼게요. 친구랑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렸네요.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더라? 어떡해요? Where was I? Where was I?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깜빡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Where was I?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지? 이런 말에 관한 것도 있고요. 또 I'm forgetful. 원래 잘 깜빡깜빡할 때, 갑자기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It totally slipped my mind.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죠. 재미난 표현들이고 또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자주자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Today,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EB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꽤나 많은 친구들이 틀리는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교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Sauce. Pass the soy sauce. Pause. Can you pause it for a second? Because. No reason, just because.
0: 자, 어때요,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의 단어들 어떤 것이 나왔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Sauce, pause, because. 자, 이 단어들의 공통점 여러분, 스펠링상에서 찾을 수 있겠나요?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공통점은요, 다 모음 부분에 AU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발음 정말 은근히 많은 친구들이 틀리게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은 틀리지 않을 수 있게 선생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줄게요. 자, AU 이렇게 모음 생기면요, 뭔가 아우라고 발음을 해야 되나? 아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 발음을 내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오도 아니고 아우도 아니고요. 이거 무슨 발음이냐면 우리 정말 많이 다루었던 맛있는 떡 발음입니다. 맛있는 떡이라고 하면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떡을 우리가 맛있는 떡 받아 먹기 위해서 아 입을 크게 벌리고 길게 좀 늘어뜨리는 아 이 발음 내주면 돼요. 아 자, 이 발음 기억하면서 단어 하나씩 한번 볼까요? 먼저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요. 바로 맛있는 소스입니다. 우리가 외래어로 이제 말을 할 때는 소스 이렇게 표기도 하고 말도 하다 보니까 영어로도 소스 약간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 AU 발음 어떻게 한다고요? 어 발음. 그래서 sauce, sauce가 되는 거죠. 우리는 소스라고 하는 게 영어에선 뭐다? 소스다. 예문 한번 볼게요. Soy sauce, 간장입니다. 간장 좀 건네줘. 이렇게 나한테 pass하죠. Pass the soy sauce. So 할 때는 오 발음이지만 sauce 할 때는 어 발음. 아, 크게 발리는 발음이라는 거. Pass the soy sauce.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이것도 많은 친구들이 단어 이거 스펠링만 보면은 발음 실수 많이 하더라고요. 이 AU를 이거는 pause라고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또는 pause라고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거 아니겠죠, 둘 다? pause, pause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멈추다란 뜻이에요. 잠시 일시정지하다. 그래서 예문 볼게요. 잠깐 멈출 수 있어? 너가 하는 그 행동을 잠깐 멈출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를 뭐 게임을 하다가 멈추거나 아니면 뭐 영상 보다가 일시정지, 잠깐 이거 멈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다 쓸 수 있어요. Can you pause it for a second? 잠깐, for a second, 1초 동안, 즉 잠깐 멈출 수 있겠니? Can you pause it for a second? 자, 마지막 단어는요. 이거 별표죠.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 O라고 발음하는 것 같아요.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입 크게 벌려요. 떡 받아 먹을 수 있을 만큼 Because. 이렇게요. 자, 예문 바로 볼게요. No reason, just because. Just because라고 하면요. 그냥 이런 뜻이에요. 이유는 없어. 그냥 딱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just because, because 이렇게 발음 길게 끌어주면서 입 크게 벌리는 발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AU 있을 때 이제 당황하지 않고 발음 잘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발음 같이 한번 직접 연습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배운 표현들 발음 큰 소리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요, 소스인데요. 영어로는 sauce가 되겠죠. 듣고 바로 따라해 주세요. sauce. 한 번 더요. sauce. Very good.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이거 뜻도 기억하나요, 여러분? 바로 멈추다, 일시정지하다 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거 pause도 아니요, pause도 아니요, pause라는 발음. 자, 바로 따라해 주세요. pause. pause. Great. 마지막 단어는요, 별표죠? 정말 많이 쓰는. 왜냐하면 because 이렇게 또 어 발음 길게 끌어줍니다. 듣고 따라해 주세요. because. because 아니고요. One more time. because. Good job. 이제 문장으로 우리 훈련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장. 간장 좀 건네줘. 간장 영어로 soy sauce라고 해요. 자, 문장 바로 갑니다. Pass the soy sauce. Soy sauce. Great. 한 번 더요. Pass the soy sauce. 그렇죠. Great. 자, 두 번째 문장. 잠깐 멈출 수 있어? 잠깐 pause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볼게요. Can you pause it for a second? Second? Great. One more time. Can you pause it for a second? Pause it? 그렇죠. Great.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 이유 없어? 그냥? 자, 바로 갈게요. No reason. Just because. Because. Good job. One more time. No reason. Just because. Just because. Very good.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A, U 모음 어떻게 발음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정복했죠?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마지막 연습하러 갈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auce. Sauce. Pass the soy sauce. Pass the soy sauce. Pause. Pause. Can you pause it for a second? Can you pause it for a second? Because. Because. No reason, just because. No reason, just because.
0: 네, 여러분. 모음 AU, 맛있는 떡 발음, 어 발음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비싼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플리랑 꼭꼭 약속!

0: 여러분들 안녕.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재밌게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일곱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단어를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Cart. C-A-R-T. Cart. Cart. Carry. C-A-R-R-Y. Carry. Carry. Cashier. C-A-S-H-I-E-R. Cashier. Cashier.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슈퍼마켓, 슈퍼마켓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쇼핑할 게 참 많았는데 아주 잘 됐다. 우리 같이 마트 가서 쇼핑을 좀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cart, 쇼핑 카트 또는 손수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카트가 있어야 여러 음식과 물건을 담을 수 있어요. cart. 그 다음은 carry, 들고 있다 또는 나르다 라는 뜻이에요. 아주 무거워서 우리는 많은 봉투를 carry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은 cashier, 가게 등의 계산원이에요. 이렇게 계산대 앞에서 일하는 직원을 cashier라고 해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쇼핑 카트, 손수레, cart. 자, 카트랑 똑같은데 R 발음만 넣어주세요. Cart. Very good. 들고 있다, 나르다, carry. One more time. R 발음이 좀 많죠? Carry. Good job. 가게 등의 계산원, cashier. One more time. Cashier. Good job, everyone. Now it's time to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Cart, cart, carry, carry, cashier, cashier.
0: Now let's look at some sentences together. Let's put the meat in the shopping cart. 쇼핑 카트 안에 고기를 넣자. 고기를 당연히 넣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녁에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자, let's put는 넣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넣자. Let's put the meat. 고기란 뜻이죠. 그리고 cart는 영어로 shopping cart 또는 cart. Now you try. Let's put the meat in the shopping cart. Very good. Could you carry this bag for me? 이 가방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 너무 무겁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공손하게 무엇을 물어볼 때는요. Could you 무엇무엇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시겠어요? Could you carry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알겠죠? Now you try. Could you carry this bag for me? Of course, I'll help you. 잘했어요. Next, the cashier gave me the receipt. 계산원이 나에게 영수증을 줬다. 영수증은 우리가 무엇을 샀는지 내역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receipt라고 해요. 새로운 단어 배웠죠? 같이 말해봐요. The cashier gave me the receipt.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Pay. P-A-Y. Pay. Pay. Line. L-I-N-E. Line. Line. Wait.

0: W-A-I-T. Wait. Wait. Spend. S-P-E-N-D. Spend. Spend.
1: Okay, our next word is pay. 지불하다 또는 돈을 내다란 뜻이에요. Pay. Next is line. 줄 또는 선이란 뜻인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는 우리는 we have to wait in line. 이렇게 줄을 서야 돼요. 그 다음은 wait. 기다리다예요. You have to be patient and wait. 잘 기다려야 돼요. Next, spend. 돈을 쓰다 또는 시간을 보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Spend. Good job. Now let's practice some more pronunciation. 지불하다, pay. A 소리가 나요, pay. Good job. 줄, 선, line. I 소리로 다시 한번 내볼까요? Line. Excellent. 기다리다, wait. 여기는 A 발음이 나네요. Wait. Excellent. 돈을 쓰다, 시간을 보내다, spend. 끝에 d 발음까지 정확하게 내보세요. Spend. That was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Pay. Pay. Line. Line. Wait. Wait. Spend. Spend.
1: Our next sentence is, I'll pay for the dinner. 제가 저녁을 사겠습니다. Oh, thank you. 아주 멋진 문장인데요. 자, pay, 지불하다였죠. 같이 말해봐요. I'll pay for the dinner. Good job. You must wait in line before going in. 들어가기 전에 꼭 줄을 서야 한다. 맞아요.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Wait in line. 줄에 서다. 아니면 줄에 서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It's your turn. You must wait in line before going in. Very good. I'm waiting for the bus. 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무엇무엇을 기다리다는요. Wait for 무엇무엇이에요. 알겠죠? 이때는 진행형 기다리고 있다니까 ing가 붙인 거고요. I'm waiting for the bus. 이제 해볼까요? I'm waiting for the bus. Very good. Next. Don't spend too much money.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마. 맞아요. 조금 절약해야 되잖아요. You must save some money. 자, spend. 돈을 많이 쓰다 또는 시간을 쓰다 라는 뜻으로 써도 해요. Now it's your turn. Don't spend too much money. Very good.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0: Cart. Cart. Carry, carry. Cashier, cashier. Pay, pay. Line, line. Wait, wait. Spend, spend.
1: I hope you had fun today, everyone.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기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눈뚝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저는 써니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떠한 신기한 소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알파벳 바로 I예요. I. I. 네, 이렇게 I가 두 개 있죠. 하나는 큰 I예요. Big I. 그리고 작은 소문자 I. Small I. 대문자 Big I. 소문자 Small I. I가 두 개 있어도 같은 소리가 나요. 그럼 친구들, I 얘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자, 잘 들어봐요. Listen carefully. E. E. 네, 잘 들었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따라해볼게요. E. E. E. 너무 잘했어요. 그럼 E로 시작한 단어 써니와 함께 만나볼게요. 이 단어는요, 추운 날씨에 눈덩이로 만든 집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따뜻한데 바로 이글루라는 거예요. 이글루, 영어로는요, 이글루, 이글루, 이글루.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 곤충이에요. 곤충도 E로 시작해요. Insect. Insect. Insect. Excellent. 친구들, 때로는 우리가 배가 아프죠? 이렇게 아픈 영어로는요. Ill. Ill. Ill. Good job. 우리가 병원 갈 때 빨리 낫기 위해 주사를 맞죠. 뾰족한 바늘로 주사를 맞는데요. 주사, 영어로는요. Injection. Injection. Injection. Excellent. 자, 이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요. 우리가 펜을 쓸 때 안에 잉크가 들어있죠? 네, 잉크도 E로 시작해요. Ink. Ink. Ink. Great job! 자, E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요. 도마뱀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바로 이구아나라는 거예요. 이구아나도 앞에 E로 시작해요. Iguana. Iguana. Iguana. Great job. 그럼 우리 큰 소리로 단어를 함께 외쳐볼까요?
1: Let's go. Phonics chant I. I, I, I. I, igloo.
2: I, igloo.
1: I, insect.
2: I, insect.
1: I, ill. Injection.
2: E. Injection.
1: E. Ink.
2: E. Ink.
1: E. Iguana.
2: E. Iguana.
0: Great job! 와, E로 시작한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써니가 알려준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Logan, 오늘 써니와 함께 아홉 번째 알파벳 I를 배웠는데요. 우리 큰 I, big I였죠? Logan, big I 따라해주세요.
3: Big I.
0: 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작은 소문자 I는요. small I로 배웠어요. Logan, 다시 한 번만 말해주세요.
3: Small I.
0: Excellent. 그리고 I는요, E, E, E 소리가 나는데요. Logan, E,

0: 말해주세요.
1: 이.
0: Very good. 그래서 오늘 배운 단어, 첫 번째 단어는요. 추운 날씨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눈덩이로 만든 집인데요. 바로 이글루예요. Logan, 이글루 따라해 주세요.
2: 이글루, 이글루, 이글루.
0: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곤충이에요. 곤충 영어로 insect였는데요. insect. Logan, 말해주세요.
2: 이 insect.
0: 네,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매우 아플 때 아픈 ill로 배웠어요. 이 ill. Logan, 우리 세 번 말해주세요.
2: 이 ill.
0: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아플 때 뾰족한 주사로 이렇게 맞으면 네, 금방 나요. 이 injection. 로그니 큰 소리로 세 번 발음해 주세요.
2: 이 injection. 이 injection. 이 injection.
0: Excellent.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펜을 쓸 때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꼭 있어야 글씨가 예쁘게 써지는데요. 이 ink인데요. 로그는 이 ink 세 번 말해 주세요.
2: 이 ink.
0: That's right. And our last word 이 iguana였어요. 도마뱀이랑 비슷하게 생긴 건데요. 이 iguana. Logan, 세 번 큰 소리로 말해 주세요.
2: 이 iguana.
0: Excellent. 이렇게 I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이제 Logan과 함께 신나게 노래 불러볼게요.
3: Let's chant.
4: Let's go. Phonics chant I. I igloo.
5: I igloo.
4: I insect.
5: I ill.
4: I injection.
5: I injection.
4: I ink.
5: I ink.
4: I iguana.
5: I iguana.
0: 여러분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I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I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떠한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자,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 쓸 준비 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3 Thursday. Describe things. I can write about how things look.
0: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물건들이 어떠한지 써보기 이전에 어떤 표현들을 사용해 볼지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First, let's look at the picture. Wow, there is an orangutan and a monkey. 오랑우탄이랑 원숭이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둘의 사이즈가 달라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운동기구가 크고 작은 것 같아요, 그쵸? Well, the orangutan is big and the monkey is small. 이런 표현들 기억나죠, 그쵸?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공도 사이즈가 좀 다른데 어떤 거는 딱딱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요런 애요, 그쵸?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볼게요. First, I'm ing라는 표현을 쓰면 나는 어떤 활동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의미라고 했죠. 뭐뭐 하는 중이다, ing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I'm playing 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놀고 있어요 라는 말이겠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play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누구와 함께 뭘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with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I'm playing with my sister. 나의 언니와 놀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참고로 sister는 언니, 누나, 여동생 다 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키를 얘기할 때 키가 작은 short, 키가 큰 tall 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건 키가 커요. 뭐 예를 들자면 아파트 같은 거 굉장히 높은 거 많잖아요, 요즘. It's tal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t's tall. 그리고 키가 작아요. 우리 빌딩도 건물도 꼬마 건물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걔네는 비교적 작겠죠. It's shor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t's short. Tall하고 short. 잘 기억나죠? 자, 그리고 작고 큰 거 얘기할 때는 작은 거는 small, 큰 거는 big 라고 할 수 있죠. It's small, 그건 작아 라는 뜻이고 It's big, 그건 커 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이걸 다 합칠 수가 있어요. 물론 It's small, It's tal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이상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and로 연결을 해주면 되죠. and가 그리고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거는 작고 키도 작아요 라고 할 때는 it's small and shor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크고 키도 커요. it's big and tall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죠. 잘 기억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해봤는데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두 개의 그림을 보면 여기 누나하고 동생이 있어요. 키를 재고 있는 것 같죠? 누나는 동생에 비해서 키가 크죠?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맞아요. tall. 그러면 우리 동생은 누나에 비해서 키가 작겠네요. 그렇죠? 키가 작은은? 맞아요. short 라는 표현을 쓰죠. Very good, guys. 자, 그러면 나는 여동생과 놀고 있어요 라고 할 때 누구누구와 함께 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I'm playing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with my sister 라고 하면 되죠.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리뷰 해봤는데요.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 주세요.
2: Culture Time.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3: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 What are recyclables?
3: 재활용은 사용한 물건의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죠.
2: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recyclables from around the world.
3: 오늘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재활용품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2: Let's look at the first one. What's this? That's right.

0: 맞아요. It's a chair. 의자예요. 이것은 어떤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That's right. An oil tank. 맞아요. 바로 오일 탱크입니다. 오일 탱크의 일부분을 잘라서 의자 받침을 만들었네요. It's a good looking chair now. 아주 멋진 의자가 되었네요. The chair is made from an oil tank. Let's look at the next one. What's this? That's right. 맞아요. It's a clock. 시계예요. 이것은 어떤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That's right. Paper. 맞아요. 바로 종이예요. 여러 색의 종이를 이용해서 시계를 만들었네요. It is a good looking clock. 아주 멋진 시계가 되었네요. The clock is made from paper. Let's look at the next one. What's this? That's right. 맞아요. It's a bag. 가방이에요. 이것은 어떤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That's right. Plastic. 맞아요. 플라스틱이에요. 여러 색의 플라스틱을 엮어서 가방을 만들었네요. It is a good looking bag now. 아주 멋진 가방이 되었네요. The bag is made from plastic. Let's look at one more. What are these? That's right. 맞아요. They are disposable kitchenwares. 일회용 부엌 용품들이에요. 이것은 어떤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That's right. Paper. 맞아요. 종이에요. 종이를 이용해 접시, 컵, 용기들을 만들었네요. They are handy. 사용하기 편리해요. These kitchenwares are made from paper. Using recyclable products helps our environment. 재활용품들을 사용하면 우리 환경을 돕는 것이에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자, 레벨업 시간이에요. 여러분, 라이팅 하실 준비 됐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뭐 하고 있죠? 운동하고 있죠? I'm exercising. exercise가 운동하다니까 ing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I'm exercising. 누구와 함께? With a monkey. 자, 오랑우탄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I'm exercising with a monkey. 원숭이 한 마리와 함께 지금 운동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는 어때요? 오랑우탄은 monkey에 비해서? 아, 무겁겠죠. 그쵸? 자, 무거우는 heavy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heavy의 반대말, 가벼우는 light. I'm heavy and 기억나죠? The monkey is light. 맞아요. 자, 그리고 there are more in the gym. gym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 공이 두개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are two balls. 볼에 S 붙여줘야 되겠죠? In the gym. 맞아요. gym이 운동장, 뭐 체육관, 헬스장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초록색 공은 어때요? 빨간 거에 비해서 굉장히 딱딱해 보여요. 근데 크기도 더 크죠? 그래서 The green ball.

0: 거에 비해서 작고 부드러워요. Small and soft.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Very good. 자, 그러면 지금까지 쓴 내용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At the gym. I'm exercising with a monkey. I'm heavy and the monkey is light. There are two balls in the gym. The green ball is big and hard. The red ball is small and soft. 잘했어요. 이제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따라해 볼게요.
1: At the gym. I'm exercising with a monkey. I'm heavy, and the monkey is light. There are two balls in the gym. The green ball is big and hard. The red ball is small and soft.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how things look. 물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쓸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자, 이렇게 해서 물건들에 대해서 써봤는데 쓰기 연습 계속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4: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요? 자,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3 Thursday Family I can talk about my brothers and sisters.
0: 우리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왔을지 매우 궁금한데, 그쵸?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보여요. I see a girl and a boy.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아, 교실에 있습니다. 교실은 영어로 classroom. They're in a classroom, right?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쌤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짜잔! 어, 이 가족 사진에 brother가 보입니다. brother, 바로 형, 오빠, 남동생이란 뜻이죠. brother, brother. Alright,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빠밤! Do you have any brothers? Do you have any brothers? 이거 무슨 뜻이었지? 우리 배운 건데 너 남자 형제가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었죠? 다시 해볼게요. Do you have any brothers? 좋습니다. 기억나지? 자,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오, how old is your sister? 이건 무슨 뜻일까? old 하게 되면은 나이가 많은 이란 뜻이거든? 근데 How old? 이렇게 쓰이게 되면 나이가 몇 살이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How old is your sister? 니까 너 여동생은 몇 살이야? 여자 형제는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How old is your sister? 근데 그림을 보니까는 여동생 머리 위에 숫자 8이라고 적혔어요. 그러면 몇 살인 것 같아? 그쵸? 8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She is 8 years old. She is 8 years old. 그녀는 8살입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세 번째 볼게요. Look like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를 닮았다라는 뜻이죠. 근데 가족 사진을 보니까는 남동생이랑 엄마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짜잔!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너희 남동생은 어떻게 생겼니? 너희 남자 형제는 어떻게 생겼어? 영어로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Look like는 뭐뭐를 닮았다. 꼭 기억하세요. 자, 또 볼게요. Oh, sister. 뜻은 뭐지? 언니, 누나, 여동생입니다. 우리 brother 배웠으면은 sister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Sister, sister. Okay, 어떤 질문 해볼까요? 빠밤. Oh,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이거 무슨 뜻일까? 자, 너의 여자 형제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해볼게요.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너 여동생은, 너 여자 형제는 뭐 하는 걸 좋아해?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우리 네 가지 다 배웠어. 기억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해볼게요. 퀴즈 타임. Number one. Who is she? 누군가요? 그녀는 누구예요? A. Brother. B. Grandmother. C. Sister. 선생님이 3초 줄게요. 3. 2, 1, 정답은? 맞습니다. Sister죠. 자, 이게 남자 형제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바로 여자 형제, 여동생이자 그래서 sister 되겠습니다. 자, number 2 가볼게요. 빠밤. 오, number 2. How is your sister? 근데 저기 숫자 8이라고 적힌 걸 보니까는 너 여동생 몇 살이야? 라고 하는 것 같죠? 그거 어떻게 하더라? A. Old. B. Look. 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봐. 3, 2, 1. 빠밤. 맞습니다. 정답은 old가 들어가겠죠? How old is your sister? 그러면 너 여동생은 몇 살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퀴즈 타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잘했어.
2: Singing time.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이에요. 롤플레이는 뭐 하는 시간이지? 그렇지. 말 그대로 역할극인데요. 자, 그림에 있는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대화를 해볼게요. 입 크게 열고 스피킹 연습하는 거예요. 쌤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자, 오늘의 그림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남자아이, a boy, 그 다음에 여자아이, a girl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실에 있지요. 교실은 영어로 classroom. They're in a classroom. 근데 지금 뭐에 대해서

0: 남자 형제란 뜻이었잖아. 그래서 Do you have any brothers? 하게 되면은 너 남자 형제가 있니? 라는 뜻이자 어, A니까 쌤이 먼저 해볼게. Okay? Do you have any brothers? Do you have any brothers?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저 그림 보니까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대답해 볼게요. Yes, I have. 자, 남동생 한 명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친구들? 그쵸? A brother 나오면 되겠죠? Yes, I have a brother.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One more time, 시작. Yes, I have a brother. 자, 남자 형제가 지금 한 명이니까 brother 앞에 어가 붙었어요. 오케이? 자, yes, I have a brother. 만약에 너 남자 형제가 두 명이냐면 I have two brothers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남자 형제 한 명이니까 Yes, I have a brother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따라한 거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볼게요. 오, how old is your sister? 나왔어요. 어, 우리 brother 했으니까 sister 나와야겠지? sister는 여자 형제란 뜻이었죠. 그러면 how old is your sister? 하면 무슨 뜻이 되지? old가 나이 많은이란 뜻이었는데 how old 되면은 몇 살이니?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라 그랬죠. 다시 해볼게요. How old is your sister? How old is your sister? 하면 무슨 뜻이야? 너 여동생은 몇 살이야? 라는 뜻이 되겠죠? How old is your sister? 좋습니다. 근데 지금 몇 살인 것 같아? 그림을 보니까 여동생 머리 위에 8이라고 적혔어요. 어, 숫자 8. 영어로 뭐였지? 1, 2, 3, 4, 5, 6, 7. 8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녀는 8살이야 라고 해볼게요. 짜자잔! She is 8살. 8 years old 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도 해볼게요. She is 8 years old. One more time. She is 8 years old. 좋아요. 잘했습니다. 그녀는 8살이야.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 되겠다. 그쵸, 우리 친구들? 자, 또 볼게요. 빠바밤.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One more time.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Brother는 남자 형제고 look like는 무슨 뜻이었지? 어, 그쵸. 뭐뭐를 닮은이란 뜻이었죠. 자, 그래서 합쳐보면은 너 남동생은 누구 닮았어? 자, 뭐 어떻게 누구 닮았어? 라고 하는 거겠죠.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는 것도 같고요. 자, 해볼게요.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남동생 누구 닮았어? 자, 근데 보아하니 가족 사진을 보니까는 남동생이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안경, glasses and curly hair. 자, 꼬불꼬불한 목, 이렇게 머리카락도 굉장히 닮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He looks like 자, 누굴 닮았다고요? 엄마. 엄마는 영어로 mom이 되겠죠? He looks like mom 라고 하면 되겠지?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니까 한번 해보세요. He looks like mom. 잘했습니다. 자, 또 해보자. 짜잔.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어, 이건 무슨 뜻이야? sister는 여자 형제고 like는 무슨 뜻이야? 좋아하다란 뜻이죠. do는 몸을 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하게 되면 너 여동생은 뭘 하는 걸 좋아하니? 라는 뜻이 되겠죠. 자, one more time.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쌤이 이렇게 물어볼게.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봅시다. 빠밤. 그 여동생은 뭘 하는 걸 좋아하냐면 지금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발랄해 보여요. 춤추는 걸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춤추다. 영어로 뭐지? dance예요. dance, dance, dance. 그래서 she likes to dance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시작! She likes to dance. 좋아요, 얘들아. 너무 잘했습니다. 쌤이랑 배웠던 거 다 기억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어민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다시 듣고 따라해볼게요.
1: Brother. Do you have any brothers? Look like.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0: Sister.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1: How old is your sister?
0: She is 8 years old.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brothers and sisters. 나는 내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내일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Well, well, well. Pull, pull and pull, pull. Look, baby.

Thank you.

the door will open.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니콜 선생님, 친구들이랑 제 방에서 춤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언니가 방문을 두드리면서 노래 연습 그만하라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저희 노래 안 하고 춤만 춘다고 말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짜증내서 친구들한테 미안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알려주세요. Hi,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 메시지 보낸 친구 조금 억울했겠어요. 그쵸? 그런데 언니 입장에서는 춤 연습하려면 아마 친구들 음악을 좀 틀고 했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노래를 부른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이거 하지 않고 있어.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오늘 이렇게 우리를 문장의 누가 부분으로 삼아서 하고 있지 않은 것, 하고 있는 것 말하는 법 배워볼게요.

0: dancing, not. We're singing. We're not singing. We're dancing. We're not singing. We're dancing.
1: 자,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 뭐뭐 하고 있는 거 아닌데,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붙여서 말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먼저, 우리는 뭐뭐를 하고 있지 않아 라는 문장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아마 친구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we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러이러하다, 무엇무엇이다 라고 할 때는 are. We are 붙여서 한 단어로 만들면 친구들 두 개 보이는 we're 이라는 단어가 돼요. 자, 이 중에 하나 골라서 we're, 우리는 어떠어떠하다, 무엇무엇이다. not 나왔죠? not은 아니다. 그리고 동작을 넣어주면 돼요. singing 이니까요. 노래하고 있는. 다 붙이니까 우리는 노래를 하고 있지 않아. 그럼 뭐 하고 있어요? We're, 우리는 dancing, 춤을 추고 있어 라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문장 만들기 도와줄 오늘의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We're
0: writing, running, walking.
1: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We're, we're예요. We 그리고 are, 그죠?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they are, you are 할 때 우리 친구들 봤을 거예요, 그죠? 이 are이 만나서 된 단어가 we're예요. 먼저 we 부분이 우리라는 뜻이죠. 우리, we, 그리고 apostrophe 줄여줬어요. are과 함께 같이 읽으면 we're. We're. We're. Very good. 우리는 무엇무엇이다. 우리는 어떠어떠하다가 오늘의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는 writing이에요. writing. ing 부분 보면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죠. 뭐뭐 하고 있는. 앞에 write까지가 글을 쓰다, 글씨를 쓰다, 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writing 하면은 쓰고 있는 이 되겠죠. WR 함께 왔지만 소리는 R 소리만 나요. 여기에다가 I, T, write가 원래 동작이고 E를 없애주고 ing 붙여줬네요. writing, writing 쓰고 있는. 다음 단어. 다음 단어는 running, running이에요. 선생님 동작 보면 알겠죠? 달리고 있는 이에요. 이 run까지가 달리다니까 run에다가 우리 소리 지켜주려고 마지막 n 하나 더 하고 ing 붙여줬어요. n이 두 개라고 해서 친구들 running 안 돼요. running, running, running이 뭐라고요? 달리고 있는. 자, 이제 마지막 단어 볼게요. 마지막 단어는 walking이에요. 이것도 walk, 걷다라는 동작에 ing 붙여줬죠. 걷고 있는. w 소리 나는 w 그리고 walk, walk에다가 ing 만나서 walking, walking. 자, 그럼 문장 만들기에 도전. 오늘은 우리 뭐뭐 하고 있지 않아? 지금 뭐뭐 하고 있어? 이렇게 세트로 문장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춤추고 있어. 요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뭐뭐시다, 이러이러하다는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We are 붙여서 we're.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있는 붙일 건데 아니야가 먼저 와야 되잖아요. We're not 노래하고 있는 singing, singing 붙여볼게요. We're not singing.

0: We're not singing. 좋아요. 그러면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춤을 추고 있어. We're 춤을 추고 있는 dancing. Dancing. We're dancing. We're dancing. 붙여서 말해볼게요. We're not singing. We're dancing. 한번 더. We're not singing, we're dancing. Very good. 두 번째 문장 내볼게요. 우리 책 읽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글 쓰고 있어. 어떻게? We're not까지는 똑같죠. 읽고 있는, 책을 읽고 있는? 맞아요. Read에다가 ing 붙여서 reading. We're not reading. We're not reading. 그러면 책 읽는 거 아니고 뭐 하고 있어요? 글 쓰고 있어요. We're writing, writing. We're writing. 다 붙여서 말해볼게요. We're not reading, we're writing. We're not reading, we're writing. 좋아요. 세 번째 문장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뛰고 있는 거 아닌데 걷고 있어요. 라는 말 해볼게요. We're not 뛰고 있는. 맞아요, 친구들. run에다가 ing 붙여서 running. We're not running. 뭐 하고 있다고요? 걷고 있어요. We're walking. 다 붙여볼게요. We're not running. We're walking. We're not running. We're walking. Good. 자, 그럼 우리 만들어본 문장들 신나게 첸트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We're not singing. We're dancing. We're not reading. We're writing. We're not running. We're walking. We're not singing. We're dancing. We're not reading. We're writing. We're not running. We're walking. Yay! 우리는 뭐뭐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요거 요거 하고 있어. 하는 문장들 말할 수 있는 상황 그림으로 준비했거든요. 친구들도 그림 보면서 크게 외쳐봐요. 두두두두두두. 네, 여보세요? 너무 뛰는 것 같아서 시끄러워서요. 네? 저희 지금 뛰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 걸어 다니고 있어요. We're not running. We're walking. 저기 얘들아. 쉿. 조용히 좀. 노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희 노래 부르는 거 아닌데요? 춤추고 있는데요. We're dancing. We're not singing. We're dancing.
1: 얘네들 왜 이렇게 조용해요? 너네 책 보니?
0: 저희 책 안 봐요. 이야기 만들고 있어요. We're not reading, we're writing. 오키도키.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미션 해볼게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그림과 문장이 일치하면 동그라미, 일치하지 않으면 X를 고르세요. 그림 보면서 친구들, we're writing. We're writing. 그림과 주어진 문장이 일치하나요? 그렇지 않나요? 친구들 골라보세요. 3, 2, 1. 정답은 당연히 X죠. 그림에서는 아이들이 춤을 추고 있고 문장은 We're writing. 우리는 글씨를 또는 글을 쓰고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일치하지 않는다. X. 빈칸을 채워 문장.

방을 완성하세요. We're not running, we're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주세요. 우리 뛰고 있지 않고 걷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겠죠. 주어진 글자 7개 사용해서 단어 완성. 3, 2, 1. 정답은 그래요. 걷다 walk 에다가 ing 붙여서 walking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네요. 잘 듣고 문장을 나타내는 그림을 고르세요. We're not reading, we're writing. We're not reading, we're writing. 잘 들었나요? 자, 들었던 문장과 일치하는 그림 찾아주세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We're not reading. 저희 책 읽고 있지 않아요. We're writing. 글 쓰고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B. Well done. We did it.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문장을 붙여서 말하는 연습해봤어요. 길어 보이지만 뜻을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순서대로 잘 맞췄더니 맞아요. 어렵지 않게 영어로 말할 수 있었죠. 친구들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들 영어로 바꿔 말하는 연습 많이 많이 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 안녕.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할 때는 We're not 동작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는 We're 동작인.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군산 원두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짜잔! 안녕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 함께요. 예이! 자, 우리 친구들. 무언가? 아, 이게 뭐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물어보세요?
1: 요교, 이게 뭐예요? What is it?
0: 그쵸? 이렇게 묻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공손하게 또는 조심스럽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라고요. 그냥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혹시의 뉘앙스를 살려서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거를 오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장 먼저 단어부터 살펴봐요.
2: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아요. 자,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 not it. Oh, happen to. 어, 잠깐만요.
2: 선생님,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아닙니까? 우연히 뭐뭐하다 배웠잖아요.
0: 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군요. 축하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happen to는 문장에 따라서 우연히 뭐뭐하다 라는 뜻 말고도요, 지금처럼, 지금 잘 봐요. 예. 뭔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죠? 그죠? question mark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해석이 이렇게도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처럼, 우연히 뭐뭐하다 말고도, 혹시 라고도 해석된다.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와! 좋아요. 어떻게 보면 happen to 이 말 다시 복습하고 더 좋네요. 따라해봐요. happen to. happen to. happen to. happen to. very good. and next. eraser 이라는 말이네요. 자, 여러분 아마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연필 끝에 붙어 있는 eraser. 지우개네요. 맞아요. erase. 요렇게 R을 없애면 erase, 지우다, 없애다 라는 단어예요. 여기다가 R을 붙여서 지우개를 만들었습니다. eraser, eraser, eraser, eraser. Very good. And next, weird 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 정말 많이 사용하죠? 자, 지금 보면 풍선인 것 같아요. 근데 풍선이 그냥 색깔 풍선만 이렇게 있었으면 예뻤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선글라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뭔가 좀 이상한 이라고 할 때 weird 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weird, weird, weird, weird. Very good. And next, surprising 이라는 단어인데요. 친구들, 이거 surprising 하면서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뭐예요? 굉장히 놀라운 선물인 것 같죠? 맞아요. surprise 하면 누구를 놀라게 하다라는 말인데 끝에 이렇게 ing로 살짝 바꿔줘서 놀라운 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surprising, surprising, surprising, surprising. very good. 예! 자, 이렇게 단어들 쭉쭉쭉 살펴봤어요.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happen to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우연히 뭐뭐하다가 아니라 혹시 이런 뜻으로 해석된다라는 걸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잠시 후에 만나는 대화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영어에 반해봐요.
1: 어, do you happen to know what this is?
3: Oh, it's an eraser. I know it looks weird.
1: Oh, it's really surprising.
3: Kids love the eraser.
2: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와, 어떤 지우개이길래 그렇게 놀랍고 아이들이 그 지우개를 좋아할까?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자, 대화 속으로 다시 가볼게요. A가 묻습니다. A가 이제 어떤 여학생인 것 같아요. 지금 문방구에 갔어요. 문구점 가서 이거 뭐지? 나 이런 거 본 적 없는데? 어떤 문구리 하나를 딱 들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1: Do you happen to know what this is?
2: 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happen to가 나오네요. 보세요. 그냥 빨강색 없이 그냥 Do you know what this is? 라고 물어도 됐죠? 당신은 아시나요? 뭐를? What this is? 이것이 뭔지 당신 아시나요? 이렇게만 해도 말이 돼요. 그런데 happen to를 넣어줬네요. 얘를 왜 넣었을까? 아, 뭔가 좀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서 넣었어요. 저기요,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혹시 라는 말을 전달하려고. 우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연히 라고 하는 해석이랑은 정말 다르네요. 그래요. 자, 다시 한번.
1: Do you happen to know what this is?
2: 저기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1: Do you happen to know what this is?
3: Do you happen to know what this is?
4: Do you happen to know what this is?
3: Do you happen to know what this is?
2: Very good. 자, 여러분, happen to 혹시 라고 해석되는 거 우리 더 많이 만나볼게요. 혹시 당신 열

0: 있어요?라고 물어볼까요? Oh, do you happen to have the key? Do you happen to have the key? Do you happen to have the key? 그렇죠? And next, how about this one? 이 문제 정답이 뭐지? 어려운데? 야, 너 혹시 이거 정답 알아? 자, 그런다면 Do you happen to know the answer? Do you happen to know the answer? Do you happen to know the answer? Very good.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혹시라고 해석되는 거. 저기요. 혹시 여기 사세요? 라고 물어볼까요? Do you happen to live here? Do you happen to live here? Do you happen to live here? Do you happen to live here? 잘하셨어요. 모두 다 혹시라고 좀 조심스럽게 묻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이 여자아이가 문구점에 가서 뭔가를 집어들면서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Okay, B says 이분이 아마 주인 아저씨 같아요. 그쵸? Oh, it's an eraser. 이라고 하시네요. 그거 뭐야? 지우개야. 지우개구나. 그러면서 I know it looks weird. 근데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보는 지우개는 일정한 그 모양이 보통 있잖아요. 딱 보면 지우개인 거 알겠죠? 그런데 그 지우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I know it looks weird. 나 알아. 뭐를 알아? 그거 좀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 알아. 아휴, 야, 그거 좀 모양 특이한 거 알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지우개가 맞나?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 말해볼게요. Oh, it's an eraser. Oh, it's an eraser. I know it looks weird. I know it looks weird. Oh, it's an eraser. I know it looks weird. Oh, it's an eraser. I know it looks weird. 잘했어요. 자, 이렇게 아저씨가 뭔지 얘기해 줬어요? 자, 그랬더니 A 학생도 이게 지우개라고? Wow, it's really surprising. 정말 놀랍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놀라운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Oh, it's really surprising. It's really surprising. It's really surprising. It's really surprising.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B, 요 분께서 Kids love the eraser. 아이들이 말이야. 그 지우개 정말 좋아해. 좀 뭔가 특이하고 뭔가 surprising 하고 하니까 진짜 좋아하나 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까요? Kids love the eraser. Kids love the eraser. Kids love the eraser. Kids love the eraser.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0: Speak. Do you happen to know what this is? 그거 지우개야. 좀 이상하게 생긴 거 나도 알아.
1: Speak.
0: Oh, it's an eraser. I know it looks weird.
1: 와, 정말 놀랍네요. Speak.
0: It's really surprising. 아이들이 그 지우개 정말 좋아하지.
1: Speak.
0: 영어에 반하는 퀴즈 타임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문제 잘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 오늘 미션 문장이잖아요.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말. 3, 2, 1. Time's up. 자, 정답은 Do you? 맞아요. Happen to know what this is? 따라서 말해.

0: 해볼까요?
1: Do you happen to know what this is?
2: Do you happen to know what this is?
3: Do you happen to know what this is?
1: Very good. And next.
0: 혹시 여기 사시나요? 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자, 빈칸. 3, 2, 1, 3. 맞아요, 여러분. 정답은 Do you happen to live here? Woo! 자, 따라서 말해보세요.
1: Do you happen to live here?
2: Do you happen to live here?
3: Do you happen to live here?
1: Very good.
0: 자, 마지막 문제.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3, 2, 1, 3. 정답은 굉장히 놀라운 surprising.
1: Very good.
0: 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바로 happen to가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다. 바로 혹시 라고 좀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말도 happen to가 된다라는 거 배웠죠?
4: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Do you happen to know what this is?
0: 이거 오늘의 미션 문장이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정말 happen to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물어볼 때 조금 더 조심스러운 그런 느낌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1: Okay, then see you next time. Bye-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요, 등위절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고, 그 중에서도 and, or 사용한 문장들을 다양하게 봤습니다. 오늘은 but, so 관련된 문장들을 볼 건데요. 자,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나 되게 사이좋은 부녀가 시원한 데서 신나게 놀고 있는 것 같네요. It was hot, but we stayed coo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앞뒤에 대등한 게 느껴지고 앞뒤 같은 거 생략하고 다른 거 형태 맞춘 것 같은데 자 다음 사진도 볼게요. 어머나 되게 사이좋은 비즈니스맨 두 분이 계신 것 같네요. He helped me before, so I owe him 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엄청 화가 난 두 분이 굉장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She was angry but ended up forgiving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피엔딩일까요? 자, 여기에서 but과 so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ut이나 so는 지난 시간에 의미 살짝 spoiler 해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등위절부터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가죠. 등위절이라는 건 두 절이 문법상 대등한 관계였다. 등위라는 것 자체가 같을 등자의 위치는 위치할 때 위자였죠. 같은 위치상에 있었고 한쪽이 다른 한쪽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각각의 문장을 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등위절의 특징은 앞과 뒤가 대등하다는 거에서 같은 거는 생략을 하고 다른 거는 형태를 맞춘다는 특징이 있었죠. 자, 이거를 오늘 배울 but

but과 so를 넣어가지고 한번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This medicine is bitter. 이 약은 쓰다. But, 그러나, good for health.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요. This medicine is 라는 주어와 동사는 지금 같죠? This medicine, 이 약은 쓰다. 그러나, 이 약은 좋다. 잖아요. 이 약은 이다. 이 약은 이다. 이거는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bitter과 good은 형태를 맞춘 거고요. 형용사를 똑같이 씀으로써 형태를 맞춘 겁니다. 뭐 앞은 bitter인데 뒤에는 갑자기 but well for health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부사를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트위저 접속사는 총네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and, but, or, so 이렇게인데 오늘은 우리는 but과 so. But, 그러나, so, 그래서 요거를 볼 겁니다. 자, 요거 해석하면, it was hot. 날씨가 더웠다. But, 그러나, we stayed cool. 우리는 시원하게 머물렀다. 시원하게 있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뭔가 에어컨이 굉장히 잘 나오는 곳에 있었나 봅니다. 자, but과 so는요, 특히나, 주어나 동사가 생략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컴마가 필요합니다. It was hot 한 다음에 컴마 찍고 but we stayed cool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게 특징이고요. but을 그러나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앞과 뒤에 똑같이 과거 시제 쓴거 보이시죠? was stayed 이런 식으로 다른 거는 형태를 맞춰줬습니다. 자, 요거는 해석하면 he helped me. 그는 도와주었다, 나를, before, 전에. So, 그래서, I owe him one. 내가 그에게 하나 빚을 졌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so를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주어나 동사가 생략되지 않은 케이스에선 더더욱, 컴마 꼭 찍어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선생님. 근데 갑자기 여기는 앞은 과거 시제고 뒤는 현재 시제네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서라는 거는 앞과 뒤에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So라는 접속사의 특성상 의미가 그래서이기 때문에 앞은 과거 시제지만 뒤에가 현재 시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So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she was angry. 그녀는 화가 났었다. But, 그러나. ended up 하면 뭐야? 뭐뭐, 뭐, 결국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forgiving him. 결국은 그를 용서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but을 그러나로 해석하면 되고, 같은 건 생략, 다른 건 형태 맞춰서의 원칙이 적용이 됐습니다. 같은 걸 생략한 거는 she입니다. 그녀는 화가 났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한국어도 이런 식으로 안 쓰죠. 그녀는 화가 났다. 그러나 그를 용서했다. 이게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그녀는 그녀는을 반복하지 않고 생략한 거고요. 다른 거는 형태를 맞췄습니다. was와 ended 두 개를 과거 시제로 맞춰서 써줬네요. 이제 좀 이해가 된다, 그죠? 자, 퀴즈 타임으로 우리 문법을 맞춰볼 건데요.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사를 쓰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총 4개의 접속사 우리 배운 것들 나오고요. 첫 번째입니다. He hurried. 그는 서둘렀다. To the bus stop. 그 버스 정류장을 향해 서둘렀다. He could catch the bus. 그는 버스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뭐가 들어가는 게 의미상 맞을까요? 자, 서둘렀다, 버스를 잡을 수 있었다. 서둘렀으니까 버스를 잡을 수 있었겠죠. So가 들어가는 게 의미상 맞겠고요. 자, 다음. We ate pizza. 우리는 피자를 먹었다. 파스타를 먹었다. 저녁 식사로. 자, 보통 파스타와 피자라고 하니까 and를 넣는 게 맞겠죠. 그다음. Which do you like better? 무엇을 너는 더 좋아하니? 한 다음에 the ocean 하면은 바다? 응? The mountain 하면 산?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바다, 산 중에 뭘더 좋아해? or 이겠죠. 바다 혹은 산 중에 이렇게 보통 물어볼 테니까. 자, 마지막은 사실 하나 남았는데
She did her best.

그녀는 졸렸지만 깨어있으려 노력했다. 추웠지만 따뜻하게. 아까 전에는 더웠지만 시원하겠는데 이번엔 추웠지만 따뜻하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but 사용한 거고요. 앞과 뒤에 지금 다른 거 형태 맞췄죠? was와 stayed 둘 다 과거 시제 잘 썼습니다. 읽어볼게요. 추웠지만 우리는 따뜻하게 지냈다. It was cold, but we stayed warm. 한 번 더. It was cold, but we stayed warm. Very good. 그 다음. 자, 그는 전에 여기 왔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안다. 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소우가 시간의 경과를 어쨌건 보였고, 이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다이기 때문에 앞과 뒤가 꼭 시제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came, no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he came here before, so I know him. 한 번 더. She came here before, so I know him. 자,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런 등위절 접속사 앞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샵. 자, 그 끊는 연습 마지막으로 해보죠. 자, 그녀는 졸렸지만 깨어있으려 노력했다 인데요. 자, 여기도 보면은 일단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한국어도 보세요. 그녀는 졸렸지만 그녀는 깨어있으려 노력했다. 이렇게 쓰지 않죠. 그녀는 졸렸지만 하고 그녀는 안 쓰고 깨어있으려 노력했다. 이렇게 쓰잖아요. She was sleepy but tried to stay awake.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was와 tried 둘다 과거 시제로 맞춰줬네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he was sleepy but tried to stay awake. 한번 더. She was sleepy but tried to stay awake. Very good. 자, 모르겠으면 but, or, and, so 앞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자, 너무너무 잘했고요. 이제는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It's Monday. 월요일이다. I'm really excited. 나는 정말 신이 난다. 자, 요 사이에 들어갈게. 혹은일까요? 그러나일까요? 자,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이다. 혹은 신이 난다. 월요일이다. 그러나 신이 난다가 조금 더 낫겠죠? 보통 월요일에는 사람들이, 아, 월요일이야. 월요병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자, 왜 월요일인데 신이 났는지 봅시다. I started a new job.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응? I can't wait to meet. 나는 막 기다릴 수 없어. 너무 기대된다. 나의 새로운 동료들을 만날 거에 너무너무 기대된다. 자, 여기 들어갈 거.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게 너무 기대된다. 사이에. 그래서일까요? 그러날까요? 거의 국어 문제죠? 그래서겠죠, 당연히. 그쵸, 그쵸? 자, 다음. 자, I felt nervous in the beginning. 나는 처음에는 긴장을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 매니저가 매우 괜찮다. 영작입니다. 자, 그러나에 해당하는 거? What? The manager is very nice.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reading and writing이었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지문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It's Monday, but I'm really excited. I started a new job, so I can't wait to meet my new coworkers. I felt nervous in the beginning, but the manager is very nice.
0: 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등위절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등위절이라는 건두 절이 문법상 대등한 관계로 결합된 절이다. 두절 중에 다른 한쪽이 어느 한쪽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앞뒤가 대등하기 때문에 같은 건 생략하고 다른 건 형태를 맞춰줘야 합니다. 또한 등위절 접속사에는 and, but, or, so가 있는

했는데 오늘은 주로 but, so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위절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등위절 말고 이제 명사절 같은 것들을 공부할 텐데, 열심히 복습하고 와주세요. 그럼!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이 장소 파악하는 문제 유형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뭐, 장소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니까 잠시 후에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또 오늘 이 감각동사라고 하는 중요한 동사의 형식 같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을 듣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한번 골라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백화점. 두 번째는 우체국, 세 번째 식당, 네 번째는 버스 정류장, 그리고 마지막에 분실물 보관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장소 파악하는 문제는 첫 번째 줄을 딱 듣는 순간 이거 답이 이거밖에 없는데? 라는 게 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조금 뻔한 대화가 오고 가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일까요? 지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er.
1: What can I do for you?
2: I lost my wallet. I came here to check if someone turned it in.
1: What does it look like?
2: It's brown, and there is a zipper on the side.
1: A brown wallet? Oh, is this yours?
2: Yes, that's it. Thank you so much.
1: My pleasure.
0: 자, 여러분, 어떤 장소였나요?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보면서 중요 표현 정리해보고요. 정답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뭐라고 들리나? 빈칸 한번 넣어보세요.
1: What can I do for you?
0: What can I do for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상대방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할때쓸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들어볼게요.
2: I lost my wallet.
0: I lost my wallet. lose의 과거형 되죠.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과거 동사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 I came here to check if someone turned it in.
0: 이 부분이 좀 연음이 많이 돼서 여러분들 잘 뭐라고 써야 될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turned it in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2: Turned it in.
0: 다시 한번.
2: Turned it in.
0: Turned it in 이렇게 연음이 됐고요. Turned it in 요세 단어가 요렇게 한번 연음 뒤에서도 한번 연음 빠르게 되면서 Turned it in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turn in이 반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Turn in 다시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는 거니까 이제 반납하다라는 뜻이 있고 이시 가운데 끼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확인하려고요. 이때 if는 인지 아닌지. 누군가가 turned it in, 그러니까 지갑을 반납했는지, 누군가가 지갑을 돌려주고 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1: What does it look like?
0: 이 표현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표현인데, 어떻게 생겼나요? 지갑이 어떻게 생겼나요? 라는 문장이었고요. What does it look like? 한번 더, What does it look like?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 It's brown and there is a zipper on the side.
0: It's brown and there is a zipper on the side. 그쵸?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세 단어는 on the side. 옆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갈색깔 지갑이고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옆쪽으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A brown wallet? Oh, is this yours?
0: 갈색 지갑이요. Oh, is this yours? 이게 당신 건가요? 라고 지갑을 찾았나 봐.
2: Yes, that's it. Thank you so much.
0: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감사합니다라고 상대방이 할때할수 있는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1: My pleasure.
0: 어떻게 빈칸 채우면 돼요? My pleasure라고 해서 You're welcome 하고 같은 뜻이에요. 천만에요. 아유, 제가 기뻐서 한 일인 걸요. 요 정도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니? 분실물 보관소가 되겠고요. 이거를 또 영어로 하면요. 이 선택지가 또 영어로 나올 수도 있잖아. 이때 분실물 보관소는 lost and found 혹은 뒤에 센터를 붙여도 돼요. lost and found center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물건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지는 곳에서 영어로는 분실물 보관소가 lost and found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감각동사 같이 한번 총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오늘은요. 이 요즘에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최애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야, 그 책이 내 최애잖아. 혹은 그 가수가 내 최애 가수야. 이런 말 정말 많이 하는데 최고 애정하는 것 또는 최고 애정하는 사람 우리가 줄여서 최애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 아, 이거를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말을 할까?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뭐 favorite 이런 단어는 너무 흔하니까 그거 말고 다른 표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바로 짠! 이 단어입니다. bias 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사실은 이 bias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사전을 찾으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바로 1번 뜻으로 편견, 편향.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사실은 부정적인 느낌의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편견, 편향이라는 것도 어쨌든 결국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무언가를 좋아할 때는 당연히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기울어져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최애를 영어로는 bias라고 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BTS가 내 최애 가수야 라고 하고 싶을 때는 BTS is my bias. 블랙핑크가 내 최애야. Blackpink is my bias. 또는 뭐 그 중에 인물을 콕 집어서 Jimin is my bias. 그 중에서도 BTS 중에서도 지민이가 내 최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서 최애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영어로는 bias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한번쯤 활용해 보시면 머릿속에 더 오래 남을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수여동사

감각동사. 수요동사는 또 다음 시간에 정리해보고 오늘은 감각동사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이 감각동사라는 건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오감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그 다섯 가지 감각이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거든? 요거를 이제 영어로 바꿔보면 시각은 look. 네, 이게 뜻이 뭘까요? 보다 아니야, 얘들아. 보다가 아니라 보이답니다. 어떠어떠하게 보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귀와 관련된 감각은 sound, 청각으로 얘도 해석이 듣다가 아니고요. 뭐뭐하게 들리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taste. 자, 이게 감각동사로 쓰일 때는 맛을 보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떠어떠한 맛이 나다. smell. 냄새를 맡다 아닙니다. 감각동사에서 스멜은요, 어떠어떠한 냄새가 나다. 마지막에 feel. 그러면 이것도 느끼다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석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감각동사에서의 feel은 어떠어떠한 느낌이 나다라고 해석을 했어야 해요.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다섯 가지가 영어의 감각동사입니다. 시험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감각동사가 보통 이렇게 이형식의 구조를 취해요. 이형식이라는 건 주어. 방금 본 다섯 개 동사가 들어가고, 뒤에 어떠어떠하게 보이고 들리고 맛이 나는지에 대한 보어가 들어가는데,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넣는 것. 절대 부사 안 돼요. 네, 이게 왜 시험에 나오겠니? 아까 해석을 보니까, 뭐뭐한 이란 해석도 있었지만, 뭐뭐 하게 보이다. 하게 들리다. 막 이렇게도 해석이 되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말로 뭐 부사. ly 붙은 건 해석이 뭐뭐 하게야 또 이렇게 외우긴 하거든요. 근데 뭐든지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형용사로 써줘야 어법적으로 맞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보시면 The boys look happily 라고 하면 안 돼. 이 뜻하는 바가 그 소년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하게 보입니다. 이거거든. 그럼에도 우리는 happy를 써준다. 왜? 소년 이, 즉 행복한 거야.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가 보어거든요. 그래서 절대 부사 금지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다음 문장 중 어법상 바르지 못한 겁니다. 1번, The scarf feels soft. 그 스카프는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라는 문장인데요. 감각동사 보이죠? 뒤에 soft, 형용사. 잘 쓰고 있습니다.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2번은 His new song sounds great. 그의 새 노래는 아주 훌륭하게 들립니다. 라는 뜻인데요. 마찬가지 sound 뭐뭐하게 들리다 감각동사고 오른쪽에 greatly 아니고 great, 훌륭하게 라고 해석되지만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로 잘 들어갔죠. 자, 세 번째는 she looks like a movie star. 이건 뭐야? 그녀가 영화 배우처럼 보여요. 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앞에 언급 안 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뭐, 형용사하게 보여요. 라는 말도 있지만, 명사처럼 보여요. 명사처럼 들려요. 뭐, 이런 말도 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때는 앞에다가 전치사 like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다가 like를 넣어주면, 뒤에 명사를 써서 명사처럼 보이다, 명사처럼 들리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품사 명사 왔으니 like 잘 써줬고요. 그녀는 영화 배우처럼 보입니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It smells like a lemon. 마찬가지로 우리 a lemon, 명사죠. 앞에 like를 붙여서 감각동사와 짝꿍이 되고 있습니다. It smells like lemon. 무슨 뜻이야? 그거 레몬 같은 냄새가 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마지막에 It sounds music 인데요. 뮤직도 명사야. 그래서 음악처럼 들려요를 말을 하고 싶었나 봐. 그러려면 어법적으로 여기에다 like를 넣어줘야 감각동사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5번이 틀린 문장이었고요.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오려면 like를 붙여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The music sounds 감각동사 쥐니까 일단 like가 없다면

형용사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Sounds good. 좋게 들려요. Sounds bad. 별로 안 좋게 들립니다. 다 형용사 맞죠? Sounds wonderful. 멋지게 들립니다. Sounds strangely.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 물론 해석만 놓고 보면 이거 맞을 것 같지만 이 자리 뭐는 안 된다? 부사는 안 된다. ly 빼셔야 돼요. 그냥 sounds strange라고 써줘야 맞습니다. 자, 마지막도 the music sounds perfect. 완벽하게 들립니다. perfect도 형용사로 완벽한이란 뜻이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또 골라볼 텐데요. 먼저 질문이 Where did you buy your new dress? 새로운 너의 드레스 어디서 샀어? 라고 물었더니 B가 대답을 할 건데 결국은 대화문 같지만 뭐 이것도 문법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It looks 같은 A가 계속 하는 말이구나. 야, 너 새 드레스 어디서 샀어? 되게 아름다워 보인다 라고 할 때 It looks beautiful 형용사로 말을 해야 되죠. 안 되고요. It looks amazing. 야, 정말 놀라워 보인다. 마찬가지에도 부사라서 안 됩니다. It looks an actress. 야, 그 꼭 영화 배우 같다. 인데 이거 명사잖아. 그럼 이때 여기에다가 like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It looks very nice. 이건 가능하네. 정말 멋져 보인다. 이렇게 nice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엔 It looks like a sports star.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Like가 들어가야지. 그치?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랬는데요. What are you eating? 야, 너 뭐 먹고 있어? 그러면서 밑에 빈칸에 smell 를 넣을 건데 이제 어법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뭘로 끝났니? 피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거의 품사는 명사예요. 명사. 피자 같은 냄새가 난다. 뭐 먹고 있어? 이런 문장인데 그럼 우리 스멜에다가 일단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야 되고요. 그때 피자 같은 명사 같은 이랬으니까 전체사 like도 넣어줘야겠죠. 정답은 It smells like 피자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것도 한번 똑같이 풀어볼 텐데요. Look at the cute dog. 야, 저 귀여운 강아지를 좀 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꼭 인형같이 생겼어. 라고 말을 하고 싶나 봐. 역시나 얘도 지금 끝에가 a dog 명사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감각동사를 넣어야 되니 like를 붙여주면 됩니다. 근데 앞에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여서 looks like 앞에 거하고 똑같은 정답이 되겠네. It looks like a doll. 이렇게 정답을 넣어주면 야, 꼭 인형같이 생겼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Listen to the song. 그 음악을 좀 들어봐. It sounds beautiful. 하나는 beautifully 인데요. 물론 해석을 해보면 정말 아름답게 들려. 이지만 우리 해석에 낚이지 마시고 어떻게 골라라? sound 감각동사 뒤에 정답은 beautiful 형용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각동사로 지금 사실은 문장의 형식을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 건데요. 1형식이 주어 동사 인데 이거는 뭐 간단한 형식이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감각동사 2형식 구조를 봤고요. 그 다음에 3형식은 주어동사 뭐뭐 을이 들어가는 이렇게 생긴 구조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게 이제 4형식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4형식의 수여동사를 공부를 해볼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5형식이에요. 주어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 구조가 쭉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2형식은 감각동사가 시험에 자주 나와서 오늘 같이 살펴본 거고 이 보어 자리에 뭐가 안 된다? 그렇지. 형용사만 되고 부사는 안 된다. 해석에 속지 말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나는 명사를 넣고 싶은데 그러면 앞에 뭘 붙인다? like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서
뭐뭐처럼 보인다, 들린다, 뭐뭐뭐처럼 뭐 느껴진다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수여동사라고 불리는 이 사형식 동사를 공부를 해볼 텐데요. 얘도 아주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총정리 문제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Have a nice day.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Vocabulary Clear 특집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 다룰 어근은 바로 이겁니다. 자, form이라는 건데요. 자, form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명사로 어떤 형태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사로는 형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어 shape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이 form이란 단어가 들어간 다섯 개의 단어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uniform이라는 단어. 자, 여기 옆에서 보면 어떤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이 보이지요? 자, uniform에서 원래 uni라고 하면 얘들아,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form 자체가 shape이란 뜻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형태가요, 다 하나인 거예요. 형태가 다 동일한 걸로 통일이 된 거. 그래서 의미가 한 가지 형태로 된 것이란 의미.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흔히 제복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른 형태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형태로 유니폼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제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단어가요, 형용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동일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입는 교복을 앞에 school을 붙여서 교복을 뭐라고 한다? 맞아요. school uniform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뜻 정리를 하면 uniform이라는 의미가 제복이란 뜻도 있고 형용사로 쓰이면 같은 형태의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자, 이제 문장에서 좀 확대해서 볼게요. We wear. 자, wear는 입다라는 동사죠. We wear a blue uniform similar to police officers. 자, 일단 이렇게까지 얘들아 보면 우리는 파란색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form은 형태였었고요. 다 똑같은 옷. 그래서 파란색의 제복을 입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 similar to. 자, similar to는 무엇과 비슷한 혹은 무엇과 유사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Police officers는 경찰관이죠. 그래서 경찰들 옷과 경찰들과 비슷한 유니폼을 입습니다. 특히 어떤 색깔?

0: 파란색 유니폼을 입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는 교복을 입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죠. We wear a school uniform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장 우리 원어민 발음으로 함께 지금 들어볼게요.
1: We wear a blue uniform similar to police officers.
0: 네,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We wear a blue uniform similar to police officers. 그래서 경찰들과 비슷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자, 오늘은 form이 들어간 그런 단어들을 보고 있는데, 자, inform이란 단어를 볼게요. 자, inform이라는 것은, 얘들아, 봐봐. 기본적으로 in이라는 접사가 붙으면 안에서 혹은 안으로라는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into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inform이라고 하면 안에서 무언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안에서 무언가를 형성한다라는 건 우리 뇌 속에 들 어떻죠? 어떤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 머릿속에 그 부분 자체가 확립이 되고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informing이라고 하면 어떤 머릿속에 형태를 만들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즉, 그래서 무언가를 알려줘서 깨닫게 하는 것. 자, 깨달아서 내 머릿속에 뭐가 생긴다? 어떤 하나의 형태로서 지식이든 관념이든 어떤 아이디어가 자리 잡게 되는 거니까 inform이라는 이러한 단어의 뜻은요. 맞아요. 무언가를 알리다 혹은 어떠어떠한 정보를 주다란 뜻이요. 이해됐나요? 자, 내가 정보를 줘서 머릿속 안에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알리다, 정보를 주다. 자, 흔히들 우리 알고 있는 명사 어떤 게 있을까요? inform에서 파생이 되어서 inform, 정보라는 뜻의 그렇죠. information 한번 써볼게요. 정보라고 했을 때 information이라고 쓸수 있죠. information. 자, 우리 친구 잘 보고 있나요? 이거 I죠? 맞아요. I am. 똑같이 inform 이렇게 가는 건데 참고로 information이란 단어 얘들아 셀수 없는 명사예요. 자, 영어에서 선생님이 이 명사 이야기를 할 때, 자, 얘들아 이거는 셀수 있는 명사야 혹은 셀수 없는 명사야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영어란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영어란 언어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영국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죠. 그런데 영어를 제외한 프랑스어나 이태리어나 포르투기스, 에스파뇰, 자, 이런 단어들을 보면요. 대부분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가 나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특이하게 따로따로 나누지 않고요. 성별로 나누지 않고요. 대신에 그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인지, 셀수 없는 명사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vocabulary clear. 특히 어휘 특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이 특징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특이하게 information이라고 하면요. 영어에서는요. 셀수 없는 명사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얘들아 정말로 TMI가 될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TMI라고 할 때요. Instead for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하죠. 정보 자체가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many가 아니라 much를 쓴다라는 거, 이 부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Anyway, information의 원래 동사 형태는 inform이라는 거고, 어딘가 안에, 머릿속 안에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무언가를 알려주다, 알리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자, 문장에서 볼게요.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같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Homeroom teachers should inform students of school rules. 자, 여기에서 보면, homeroom teachers. 바로 homeroom은요, 담임이요, 담임. 또 하나의 반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홈룸 티처는 담임 선생님이 되는 거죠. 담임 선생님들은요, should inform 해야 돼요.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자, 알려줘야 한대요. 자, 누구에게? Students. 아, 학생들에게 학교의 규칙들을 알려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기본적으로 inform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복습해서 뭔가 알려야 한다. should inform이라는 의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뭔가 지금 가르치고 있죠? 알려주는 건 뭐다? 내가 학생들에게 머릿속에 개념을 심어주는 거,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같이 들어볼게요.
1: Homeroom teacher should inform students of school rules.

0: skills.
1: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이야기를 하면요. Should inform. 자 여기에서 homeroom teacher should inform. 자 여기에서 봤을 때 should inform을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should inform. Should inform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좋겠습니다. Should inform students of school rules. 이 부분 여러분도 소리내서 지금 발음해 보세요. 네, 자 이제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자, reform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re라는 것은요, 영어에서 여러 가지 접사의 의미 중에서 back의 의미가 있어요. 자, back이라고 하는 건 다시라는 뜻이죠. 뭔가 뒤로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form이라고 하면 형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다시 형성하는 거예요. 다시 형성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낡은 것을 다시 만든다라는 것은 개선하거나 혹은 개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뭐다? reform. 다시 이렇게 형태를 바꾸는 거니까요. 자, 의미를 보면요.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reform.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말에서 얘들아, 나 이옷 리폼하고 싶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워낙 외래어를 우리말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옷을 리폼한다 혹은 가방을 리폼한다 이런 거 많이 봤을 텐데 그 리폼이라는 단어의 생김새, 영어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reform이라고 하면 형태가 있는데 그걸 다시 뭔가로 바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개선 혹은 개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실은 옷을 다르게 리폼한다라는 것은 형태를 바꾼다라는 의미도 있겠네요. 자, 예문으로 같이 볼게요. 자, 예문. 자, 예문 보면 여기 보면 얘들아 그림 잘 보이시나요? Reform health care. 자, health care는 뭐야? 자, health care는 맞아요. 뭔가 건강을 케어해 주는 거니까 보건 정도? 보건, 건강을 보호하는 거. 뭔가 보건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The government, 정부죠. The government will reform the health care policies next year. 그래서 정부가 뭐 할 것이다? 맞아요.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네요. 자, will은 전형적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게 되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조동사이고 뒤에 반드시 동사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여기서 reform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썼을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뭐 할 것이다? 맞아요. 개혁할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무엇을 개혁해요? The healthcare policies. 보건 정책 들을 개혁할 것입니다. 자, 언제? Next year. 내년에요. 내년에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reform은 개혁하다. 뭔가를 뜯어 고치다. 낡은 걸 다시 만들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단어를 볼게요. 이 단어도 얘들아 정말로 많이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자, 같이 이렇게 한번 써보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policy라는 이 단어를 봤을 때 강세가 조금 특이하고요. 같이 한번 써볼게요. policy, 오케이. 자, policy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정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강세가 얘들아, 어디에 있을 것 같아? 같이 한번 해볼게요. Number one, policy. Number two, policy. Number three, policy. 자, 뭐가 자연스러워요? 다시, policy. Number two, policy. 세 번째, policy. 여기에서 맞아요. 올바른 강세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policy라고 하고요. 정책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에서 셀 수 있는 명사예요. 마치 정책이라고 해서 어떤 아이디어 같은 부분이어서 셀 수 없을 것 같지만 영어 원어민들은 이 단어를 셀 수 있는 명사로 씁니다. 자, 내가 아까 말했던 대로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뭐다? policy에 ES가 붙어서 뭔가 복수 형태로 쓰였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같이 발음해 볼게요. policies, policies, policies 라고 하면 a policy, a policy 라고 하면 하나의 정책이고요. policies 라고 하면 정책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우리 원어민 소리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0: The government will reform the educational policies next year.
1: 네, 선생님이랑도 같이 읽어볼게요. The government will reform the healthcare policies next year. 자, 이 부분 여러분도 소리내서 지금 발음해보세요. Okay, very good. 자, 이제 다음 단어로 가볼 텐데, 자, 얘들아, 봐봐.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가 뭔가 로봇이랑 같이 나와 있네요.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단어는 바로 이거예요. 자, transform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trans는 우리 이미 여러 번 반복을 했죠. 이쪽에서 저쪽에 걸쳐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form이 뭔가 형성하다라는 말이니까 형태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바꾸다라는 거여서 의미가 뭐다? 그렇죠. 변하다 혹은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애들 너무 쉽죠. 다시. form은 형태고 trans는 이쪽에서 저쪽으로라는 거니까 A에서 B로 이렇게 뿅 하고 바뀌는 거, 변하다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transform이 들어있는 예문을 같이 볼게요. This car can transform to a robot. 자, 이 자동차는 can transform 할수 있다. 자, transform은 그래요. 변형하다, 바꾸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로봇으로 변할 수 있어요. 로봇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들어 명사는 뭐겠어? transform의 명사는 그렇죠. transformation. 같이 한번 써볼게요. trans에 form이 붙었고 이렇게 쓰이면은 동사이지만 이 부분을 명사 형태로 쓴다면 transformation까지 transformation이라고 하면 어떤 변형이라는 뜻이에요. transformation 변형 혹은 타이를 변환할 때 쓰이는 transformation 변환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 우리 원어민 선생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0: This car can transform into a robot.
1: 네, 우리도 한번 소리 내서 해볼까요? 같이 해볼게요. This car can transform into a robot. 다시. This car can transform into a robot. Okay, very good. 이 단어로 이제 가볼 텐데, 얘들아. 자, 이 단어는 별표 세 개. 별표 세 개.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들아 말하는 이 단어는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고,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게 되었을 때 독해 문제에서 많이 만나게 될 단어입니다. 자, 내가 중요하게 얘기할 때 천천히 말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봐봐. 자, conform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원래 이말 자체가 꼼에서 왔어요. 그래서 뭔가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together의 의미가 있고요. 뒤에 나와 있는 form이란 단어 형태란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형태를 함께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형태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나 혼자 튀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어떤 집단에서 무언가의 형태를 같이 하고 함께 하다라는 것은 얘들아 무슨 뜻이다? 그렇죠. 그것에 따르다 혹은 그러한 것에 순응하다라는 뜻이요. 자, 순응하다라는 말은 순순히 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같이 한다. 무언가를 잘 따르고 무언가를 순응한다라는 이런 뜻이라고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 친구들이 이 단어랑 제일 많이 헷갈려 해요. 봐봐, 얘들아. 이 단어는 생긴 게 얘들아 어때요? 앞에는 conform이라고 해서 form, form이지만 뒤에 보시면 confirm이라고 해서 firm으로 보일 겁니다. 자, confirm이라고 하면 뜻이 얘들아 확인하다라는 뜻이요. 무언가를 확인하다, 무언가를 확인하다. 그래서 그거 그일 내가 한번 컨펌해 볼게. 한번 내가 컨펌할게 라는 그런 말은 뭔가 확인하다라는 그런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명사 형태. 자, conform 이라는 것과 이 confirm의 이런 형태를 보시면 명사로는 confirmation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 부분 참고로 알면 좋겠고요. 이두 개의 단어 뜻꼭 구분해서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장으로 같이 가볼게요. 자, 문장에서 여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예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나 봐. 자, 스탑이라는 표지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멈춰야 되죠. 볼게요. Drivers must conform to the traffic rules 라고 하면 traffic rule 이라고 하면 교통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들은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러한 교통 규칙에 must conform

따라야만 합니다. 순응해야만 합니다. 라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conform보다 형태를 같이 하는 거, 무언가를 따르다 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자, 이제 지난 시간 always quiz 한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거였었죠. 어근 FER의 의미는? 그렇죠. 바로 FER는 뭔가를 옮기다 라고 해서 carry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always quiz는 이겁니다. 자, 어근 FORM. 자, form의 의미는? 자, 이 부분을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앞에서 막 conform, 그 다음에 transform, 여러 가지 form과 관련된 단어들을 함께 공부해 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크리스틴, 지금 공부를 못하겠어. Pretend you didn't see it. 못 본 척 해줘. 그러자 크리스틴이 Are you really planning to cheat? 너 혹시 커닝하려는 거니? 어? 근데 치트, 커닝, 뭐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커닝은요, 한국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커닝, 커닝. 즉, 커닝은 교활한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시험에서 커닝을 할 때는 커닝이라는 뜻은 한국에서만 쓰고요. 외국에서는요, 치트, 치팅이라고 합니다. 커닝 아니에요. 치팅, 치트. 꼭 외워주세요. 그러자 케빈이, Sure, a lot of students do it too. 그럼,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자 크리스틴이 What? I'm disappointed in you. 나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 How can you do that? How can you do that?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죠. I'm disappointed in you.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나 너한테 실망했어. 너 정말 실망이야. 꼭 외워주세요. I'm disappointed in you. 그러자 케빈이 얼굴이 빨개지죠. Well, you know, doing it once won't hurt, right? 한 번쯤이야 뭐 괜찮잖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No way, never. If you do it once, you'll do it again. 한 번 하면 계속하게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자 케빈이 You think so? You're right. 그렇지, 네 말이 맞아. My conscience is going to bother me. 내 양심이 찔리네. 안 되겠다. 그러자 크리스틴이 갑자기 커졌죠? Exactly. It's not fair to students wh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불공평해. Never do that in the future. 미래에선 절대 그러지 마. 다음부턴 그러지 마! 그러자 케빈이 Yes, understood. 알겠어. 그러자 크리스는 When will you grow up? 언제 철들래? 네, 잘 봤습니다. 오늘 케빈이 아주 크리스틴한테 한방 먹었습니다. 엄청 혼나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때는 절대 커닝, 치팅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불공평하잖아요. 네, 꼭 오늘 핵심 표현 외워두시고요. 오늘 핵심 표현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best friend, Jamie, come on in!
1: 헬로! I'm Jamie!
0: Hi, Jamie, how are you?
1: I'm fine!
0: Alright, 오늘의 핵심 표현 뭘까요? 공부해왔니? 제이미, 공부 안 했니? You know what? I'm disappointed in you.
1: Oh, sorry. I'm disappointed in you. 오늘의 핵심 표현.
0: I'm disappointed in you. 그렇죠? 오늘 핵심 표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I'm disappointed in you. One more time. 아주 잘했어요. 유사 표현도 있죠?
1: You let me down. 너 정말 실망이야.
0: 따라해볼까요? You let me down. One more time. One last time. 자, 또 다른 유사 표현. What a letdown.
1: 너 정말 실망이야. What a letdown.
0: 따라해볼까요?
1: What a letdown.
0: One more time. 자, I'm disappointed in you. 제일 중요한 핵심 표현 꼭 외워주세요. I'm disappointed in you. You let me down. 그리고
1: What a letdown.
0: Alright. 솔직히 실망 안 했어.
1: Okay, thank you.
0: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을 가지고 카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2: Oh, my back. My test is tomorrow and I can't concentrate.
3: You should have studied this earlier. Don't you know the importance of reviewing?
2: I know.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Oh!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꾸며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조세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뒤에 out으로 끝나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어떤 친구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죠. My mom got mad that I wore out my new sneakers. 아, 우리 엄마가 내가 내 스니커즈 운동화 다 해지게 만들었다고 화나셨어.
1: Really? What did she say?
0: 진짜?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1: She pointed out that I don't treat my belongings well and ruin them too quickly.
0: 아, 엄마가 내가 내 소지품들 잘 이렇게 챙기지도 않고 그거 너무 빨리 망가뜨린다고 지적하셨어.
2: 자, 여러분 이런 얘기 엄마한테 들어본 적 있어요? 뭔가 이렇게 맨날 뭐가 때려 부수고 막 핸드폰 같은 거 금방금방 막 액정 나가고 이런 친구들 있죠. 오늘 대화에 나왔던 친구는 운동화를 조금 험하게 신는 친구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걸로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요. 오늘 out과 관련된 이 두 가지 표현을 배워볼 겁니다. point out, wear out 이 두 가지인데요.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point out부터 살펴볼게요. 자, point out은 지적하다, 언급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야, 너 그 포인트가 중요해. 포인트 잘 잡아라. 이런 얘기하죠. 포인트는 핵심, 어떤 그거의 그 메인, 그게 바로 포인트죠. 요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요. 어쨌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포인트를 똑딱, 콕딱 이렇게 찔러보는 이게 바로 지적하다, 언급하다입니다. 그 포인트 딱 가리켜가지고 똑딱 하는 요 그림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한국에서 쓰이는 포인트를 뭐 요지 이 정도 의미로 방금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영어에서 포인트는 지시하다, 가리키다 라는 의미가 훨씬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저거를 탁 가리켜가지고 똑딱 이게 바로 지적하고 언급하다의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엄마, 여기서 she가 엄마였죠. 엄마가 pointed out, 그거를 딱 지적해서 얘기했어. That I don't treat my belongings well. 내가 내 소지품들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그 부분을 콕 집어서 탁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아웃이 지적하다, 언급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요런 뜻으로도 많이 씁니다. The teacher, 선생님이요. pointed this out. 이거를 지적하고 언급하셨어. 즉, so it must be on the test. 시험에 나올 거야. 우리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시험 준비할 때 선생님이 뭘 강조하셨나? 열심히 보고 시험 공부를 하죠. 그때 요 대사. 야, 이거 선생님이 찍어주셨으니까 시험에 나올 거야. 영어라면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치. 요때 포인트 아웃은 지적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언급하다에 조금 더 가깝겠죠. 근데 둘다 그림이 그거 포인트 집어서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wear out인데요. wear가 입다죠. 옷 같은 걸 입다인데 이제 이걸 벗어야 될 정도로 전부 다싹다 해지고 막 달아버리고 옷이 막 이렇게 뭐랄까 반질반질하거든요. 너무 옷을 오래 입으면 그리고 막 뜯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 이 옷을 입었는데 이 완전히 이제 벗을 때가 됐네. 그래서 닳다라는 의미라고 기억하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해지다라고 하고 수동태라고 붙여놨는데 해지는 거왜그 옷이 해지다, 달아서 해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해지다라는 뜻은 수동태로서 사용을 합니다. 예문을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다이얼로그에서 나왔었죠. 엄마가 화가 나셨는데 내가 나의 새 스니커즈 운동화입니다. 스니커즈 운동화를 다 닳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났다라는 뜻이고요. 자, 요걸 보면은 이제 수동태의 의미가 보입니다. 그의 부츠가 그가 입고 있는 그 부츠가 Totally worn out. Were totally worn out. 완전히 다 해졌다. Due to. 뭐 때문에? 모든 이 다리를 쓰는 일들 때문에 그가 했던.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의 그는 다리를 많이 쓰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부츠가 다 해져버렸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his boots. 주어가 사물이죠? I. 주어가 사람이죠. 자, 사물일 경우에 해지는 거니까 수동태를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요, 요런 식으로도 원어민들 간혹 가다 쓰는데요. He wore out his welcome. 그는 그의 어떤 환대, welcome 하면 환영 이런 뜻이에요. 그의 환대와 환영을 다 닳게 했어요. By being rude 하면 무례하게 대함으로써 처음에는 그가 되게 막 좋은 사람인 것 같았고 그랬는데, 무례한 걸 보니까 그 처음에 봤던 그 좋은 첫인상, 그 환영이 다 닳아 없어져 버린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 우리 배운 거 기억하면서요.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믹스앤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총네 문제 중에 뭐가 나올까요? 이겁니다. 존이 지난밤에 뭔가 흥미로운 걸 언급했는데, 자, 언급하다죠? 그쵸, pointed. 자, 지난밤에 언급한 거니까 과거 시제에 쓴 거고요. 선생님, 아웃은 어딨어요? 그치, 저기 찾아. 보이죠. 저기 아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떨어뜨려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남의 약점을 지적하는 건 좋지 않다. 그치. 자, 콕 집어서 딱. 뭐예요? 그죠. Point out. 똑딱. 이렇게 남의 약점 콕 집어갖고 얘기하는 거 좋지 않다라는 예문이었고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그 기계는 수년간의 사용으로 분명 다 해졌다. 이거 교과서에 나왔던 문장 선생님이 변형한 겁니다. 자, 다 해졌어. 기계가 해진 거기 때문에 수동태 지금 앞에 was 보이죠? 그리고 worn out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내가 해지게 하고 망가뜨린 건 그냥 능동형을 쓰지만 기계나 물건이 해진 건 수동태를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0: 물건들은 오래 쓰면 닳기 마련이다. 자, 닳기 마련이다. 그냥 편하게 wear ou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퀴즈였고요. 원어민 선생님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My mom got mad that I wore out my new sneakers. Really? What did she say? She pointed out that I don't treat my belongings well and ruin them too quickly.
0: 자, 이렇게 오늘 뭔가 아웃으로 끝나는 단어들의 묶음을 봤습니다. 똑딱, point out, 지적하다, 언급하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wear out이죠. 옷을 입었다가 다시 다 벗어야 될 정도로 해지고 닳다라는 뜻이었습니다. 특히나 wear out 같은 경우 사람이 내가 막 뭔가 다 해지게 만들고 닳게 만든 거면 그냥 능동형을 쓰지만 주어가 사물로 오면 수동태 쓴다는 거 기억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 좀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재밌게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일곱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단어를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Cart. C-A-R-T. Cart. Cart. Carry. C-A-R-R-Y. Carry. Carry. Cashier. C-A-S-H-I-E-R. Cashier. Cashier.
0: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은 슈퍼마켓, 슈퍼마켓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쇼핑할 게 참 많았는데 아주 잘 됐다. 우리 같이 마트 가서 쇼핑을 좀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cart, 쇼핑 카트 또는 손수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카트가 있어야 여러 음식과 물건을 담을 수 있어요. cart. 그 다음은 carry, 들고 있다 또는 나르다 라는 뜻이에요. 아주 무거워서 우리는 많은 봉투를 carry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은 cashier, 가게 등의 계산원이에요. 이렇게 계산대 앞에서 일하는 직원을 cashier라고 해요.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쇼핑 카트, 손수레, cart. 자, 카트랑 똑같은데 R 발음만 넣어주세요. cart. Very good. 들고 있다, 나르다, carry. One more time. R 발음이 좀 많죠? carry. Good job. 가게 등의 계산원, cashier. One more time. cashier. Good job, everyone. Now it's time to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cart.

0: cart, carry, carry, cashier, cashier.
1: Now let's look at some sentences together. Let's put the meat in the shopping cart. 쇼핑 카트 안에 고기를 넣자. 고기를 당연히 넣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녁에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자, let's put는 넣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넣자. Let's put the meat. 고기란 뜻이죠. 그리고 cart는 영어로 shopping cart 또는 cart. Now you try. Let's put the meat in the shopping cart. Very good. Could you carry this bag for me? 이 가방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 너무 무겁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공손하게 무엇을 물어볼 때는요. Could you 무엇무엇 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시겠어요? Could you carry 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알겠죠? Now you try. Could you carry this bag for me? Of course, I'll help you. 잘했어요. Next, the cashier gave me the receipt. 계산원이 나에게 영수증을 줬다. 영수증은 우리가 무엇을 샀는지 내역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receipt라고 해요. 새로운 단어 배웠죠? 같이 말해봐요. The cashier gave me the receipt.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0: Pay. P-A-Y. Pay. Pay. Line. L-I-N-E. Line. Line. Wait. W. A-I-T. Wait. Wait. Spend. S-P-E-N-D. Spend. Spend.
1: Okay, our next word is pay. 지불하다 또는 돈을 내다란 뜻이에요. Pay. Next is line. 줄 또는 선이란 뜻인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는 우리는 we have to wait in line. 이렇게 줄을 서야 돼요. 그 다음은 wait, 기다리다예요. You have to be patient and wait. 잘 기다려야 돼요. Next, spend, 돈을 쓰다 또는 시간을 보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Spend. Good job. Now let's practice some more pronunciation. 지불하다, pay. A 소리가 나요, pay. Good job. 줄, 선, line. I 소리로 다시 한번 내볼까요? Line. Excellent. 기다리다, wait. 여기는 A 발음이 나네요. Wait. Excellent. 돈을 쓰다, 시간을 보내다, spend. 끝에 d 발음까지 정확하게 내보세요. Spend. That was very good.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Pay. Pay. Line. Line. Wait. Wait. Spend. Spend.
1: Our next sentence is, I'll pay for the dinner. 제가 저녁을 사겠습니다. Oh, thank you. 아주 멋진 문장인데요. 자, pay, 지불하다였죠? 같이 말해봐요. I'll pay for the dinner. Good job. You must wait in line before going in. 들어가기 전에 꼭 줄을 서야 한다. 맞아요.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Wait in line. 줄에 서다. 아니면 줄에서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It's your turn. You must wait in line before going in. Very good. I'm waiting for the bus. 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 무엇무엇을 기다리다는요. Wait for 무엇무엇이에요.

0: 거예요. 알겠죠? 이때는 진행형 기다리고 있다니까 ing가 붙인 거고요. I'm waiting for the bus. 이제 해볼까요? I'm waiting for the bus. Very good. Next. Don't spend too much money.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마. 맞아요. 조금 절약해야 되잖아요. You must save some money. 자, spend. 돈을 많이 쓰다 또는 시간을 쓰다란 뜻으로 써도 해요. Now it's your turn. Don't spend too much money. Very good.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1: Cart, cart. Carry, carry. Cashier, cashier. Pay, pay. Line, line. Wait, wait. Spend, spend.
0: I hope you had fun today, everyone.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기 오늘의 미션이 있는데요.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요라고 합니다. 주어 자리에 친구를 도와주는 것은 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도와주는 것?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라는 명사가 있을까요? 아니요, 도와주는 것이라는 뜻의 명사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도와주다라는 뜻의 동사는 알고 있죠? 바로 help, help. help는 도와주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러면 도와주는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동명사입니다. 동명사는요, 동사에 ing라는 꼬리가 붙어서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고 명사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명사예요. 명사 역할을 하니까 뭐뭐 하는 것, 하기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도와주는 것처럼요. 이 명사 역할을 한다는 게 문장 속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주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올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명사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어요.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 동사는 단수 형태로 쓴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긴지 예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Playing the piano is fun. 자,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재미있다라는 뜻이죠. 이때 playing. Playing은 더 이상 연주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아닙니다. 연주하는 것, 뭐뭐 하는 것, 하기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명사로 변신한 거예요. 그래서 Playing the piano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고, 동사 자리에 is를 썼네요. 왜 그럴까요?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동사는 단수 형태로 쓰기 때문에 are이 아니라 is를 적어준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렇게 동명사는 보통 혼자 오지 않고 뒤에 the piano처럼 친구들과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Playing the piano 전체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완성하고 있죠. 이처럼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구성하는 것을 구라고 합니다. 구. 그래서 동명사로 시작하고 두 단어 이상으로 된 의미 덩어리를 우리는 동명사.

라고 할 거예요. 동명사 구 주어가 오면 동사는 단수 형태로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Talking with friends. 여기서도 Talking with friends 전체가 하나의 의미를 이루고 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이 동명사구 주어가 쓰였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make가 아니라 makes 단수 형태로 동사를 적어준 거죠. Makes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퀴즈 풀어볼게요. 별을 보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야 라고 합니다. 별을 보는 것은, 자, 보다가 아니라 보는 것이네요. 그러니 watch, 동사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watch에 ing 꼬리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줘야겠죠? Watching the stars is my favorite thing. 별을 보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이때 동명사구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is를 적어줬어요. 바로 앞에 the stars. Stars는 복수 명사이지만 이 문장의 주어는 watching the stars, 동명사구이기 때문에 비동사 is로 적어줘야 돼요. 2번, 엄마랑 요리하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해. 이번에는 엄마랑 요리하는 것이 주어입니다. Cook, 요리하다에 우리 ing 꼬리를 붙여서 요리하는 것으로 바꿔볼게요. Cooking, 그 다음 엄마랑 요리하는 것이니까 with mom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Cooking with mom makes me happy. 여기도 makes 동사 단수 형태로 써줘요. 3번. 아침에 달리는 것은 나에게 에너지를 줘. 아침에 달리는 것. 달리다는 run인데 run에 ing 꼬리 붙여줘야죠. run은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니까 끝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ing 붙여줍니다. Running in the morning gives me energ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어로 쓰이는 동명사를 볼게요. 동명사는 문장에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어요. 다만, 모든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명사와 친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Enjoy, 즐기다. Finish, 끝내다. Avoid, 피하다. Mind, 꺼리다. Keep, 계속하다. Suggest, 제안하다. 이런 동사들인데요. 이 동사들을 기억하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동명사는 과거, 그리고 경험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걸 해봤더니 즐겁더라. 그래서 즐긴다는 걸 알게 되죠? 과거에 하던 경험을 끝내는 거고요. 과거에 해봤더니 싫어요. 그러면 avoid, 피하거나 mind, 꺼리게 되죠. 그리고 keep, 과거에 하던 것을 계속하는 거고요. suggest, 제안은 보통 경험을 기반으로 이게 좋더라 하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는 과거 혹은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I enjoy playing soccer. 나는 축구하는 것을 즐겨. enjoy 뒤에 무엇을 즐기는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써줬어요. He suggested watching a movie. 그는 영화 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무엇을 제안했는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써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 살펴볼게요. 동명사는 문장에 주격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습니다. My hobby is drawing. 나의 취미는 그림 그리는 것이다. 이처럼 drawing. draw에 ing 꼬리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어준 형태가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거예요. The most difficult thing was waking up early. 가장 어려운 것은 일찍 일어나는 것이었다. 일찍 일어나는 것. 이렇게 waking, wake에 ing 꼬리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어준 후 보어 자리에 적어주었습니다.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노래하는 거야. Her favorite hobby is. 자, 비동사 뒤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자리죠? 보어 자리에 어떤 형태로 적어줘야 될까요? 동사 형태 그대로는 보어 자리 쓸수 없습니다. 동사는 동사 자리에만 쓸수 있거든요. 대신에 sing에 ing 꼬리를 붙여서 동명사로 만들어주면 보어 자리에 올수 있죠. Her favorite hobby is singing. 다음 2번. 그의 일상은 저녁 먹고 조깅하는 거야. His routine. 그의 일상은 이제 저녁 먹고 조깅하는 것 채워볼게요. Jog. 조깅하다. Jog라고 하는데요. 우리 동명사로 바꿔서 jogging after dinner. 이렇게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Jog은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서 끝에 자음을 하나 더 쓰고 ing 붙여줬네요. 3번. 내 목표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야. My goal is.
그 뒤에 새로운 언어

동사를 배우는 것 뭐라고 할까요? learn. 동사를 그대로 적어주면 안 돼요. 보어자리니까 learn에 ing 꼬리를 붙여서 learning a new language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를 도와주는 것,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어 자리에 적어줄 건데요. help. 동사 그대로 쓰면 안 되죠? help를 명사로 바꿔줄게요. helping. 도와주는 것.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4강 학교생활 영단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이에요.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오늘의 메뉴는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는 것, 식사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자, 여러분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맛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나요? 오늘은 이렇게 마시다, 먹다, 식사와 관련된 단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drink, drink. 기본적으로 drink는 마시다 라는 동작이고요. 우리가 마시는 음료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단어를 우리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같이 연필 들고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봅시다. drink, D-R-I-N-K drink, 마시다 또는 음료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마실 수 있는지 우리 문장 속에서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첫 번째 문장, I drink cold water every day. I drink cold water every day. 나는 매일 차가운 물을 drink합니다. drink가 뭐죠, 여러분? 마신다가 되겠죠. I drink cold water every day 하면 나는 매일 차가운 물을 마신다 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This is my favorite drink. My favorite drink라고 했습니다. 내가 매우 좋아하는 drink다. 여기서 drink는 마시다 라는 동작이 아니라 음료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죠. This is my favorite drink. 이것은 내가 매우 좋아하는 음료이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drink의 두 가지 뜻, 마시다와 음료 둘 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 둘 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어는 eat, 먹다인데요. 자, 우리 먼저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EAT 써볼게요. EAT 먹다. 읽을 때는 eat. eat. 네,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먹는 걸 좋아하나요? 예를 들어서 eat pizza 하면 피자를 먹다. eat hamburgers 하면 햄버거를 먹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eat, 먹다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우리 예문 속에서 이 eat이라는 단어의 활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I eat meat and vegetable

every day. I eat meat and vegetables 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meat and vegetables는 고기와 채소라는 의미죠. 나는 고기와 채소를 뭐 한다? Eat, 먹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다시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 eat meat and vegetables every day. 나는 매일 고기와 채소를 먹는다. 자, 하나 더 살펴봅시다. Can I eat these cookies? 자, 이번에는 쿠키스가 나왔네요. 제가 이 쿠키들을 뭐 해도 될까요? 먹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eat 뒤에 음식이 나와서 음식을 먹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eat입니다. 자, 기억하셨나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어는 meal. meal. meal. 읽을 때는 meal. 식사라는 단어예요. 우리 먼저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 번씩 써봐요. meal.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meal. 이렇게 읽어요. 의미는 식사예요. 자, 이렇게 한 끼의 식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사를 우리가 meal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meal은 언제 먹는지에 따라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그리고 저녁 식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각각에 해당하는 단어가 또 교과서나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하면 좋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아침 식사는 우리 뭐라고 하나요?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는 아침에 먹는 아침 식사예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자주 먹는 이 점심 식사는 lunch. Lunch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는 뭐라고 할까요? 저녁 식사는 dinner. dinner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meal, 식사로 돌아가서 우리 핵심 예문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주세요. 첫 번째, Breakfast is my favorite meal. Breakfast is my favorite meal 이라고 했습니다. 자, favorite meal이니까 내가 매우 좋아하는 무엇? 식사가 되겠죠. 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Breakfast is my favorite meal. 아침 식사는 내가 매우 좋아하는 식사이다. 자, 하나 더볼 건데요. Enjoy your meal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enjoy라는 건 즐겁게 하다라는 의미잖아요. 무엇을 즐겁게 하세요? Meal. 식사를 즐겁게 하세요. 혹은 식사를 맛있게 하세요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우리 이 인사는 식사를 하기 전에 할까요? 후에 할까요? 식사하기 전에 enjoy your meal 이라고 인사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식사와 관련된 단어 세 가지를 암기해 보았습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짧게라도 꼭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단어 꼭 복습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Dabang.
1: Hello, everyone! Hi! Welcome back to K-Culture, and I'm Jenny! 여러분, 오늘은요, 선생님이 오는 길에 카페를 들렸는데요. 저는 커피나 이런 음료를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요. What about you? 그래서 생각 끝에 오늘은요, 우리나라의 전통 카페라고 부를 수 있는 다방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해요. Today, we're gonna talk about Korean Tea House 다방! Yay! Are you excited? 또 커피? 나 좀 새로운 거 마시고 싶어, 오빠. I want to drink something new.
2: How about 다방? 다방 어때?
1: 와, 너무 예쁘다. 그리고 맛도 좋아. And it tastes good.
2: 차는 격식을 차려서 마시는 음료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좋은 음료래.
1: It is also good for health. 오, 앞으로 차 마시는 우아한 여자가 되겠어.
3: 네, 선생님도 갑자기 차가 마시고 싶어지는데요. 이제 다방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다방이라는 말은요, 고려시대부터 쓰였다고 해요.
1: It started from 고려 dynasty.
3: 고려시대 때 주로 불교 행사 때도 쓰였고요. 또 귀한 손님을 대접했을 때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방은요, 궁궐 안에 있었다고 해요. 이 다방의 문화는요, 조선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에도 전통 찻집의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다방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쓰는지 영어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1: Let's go!
3: 우선 다방을 영어로 소개할 수 있어야겠죠? 다방 is a Korean tea house 라고 표현하면 돼요. Tea, 차, house. 그렇죠? 집이에요. 찻집이 되는 거죠. Tea house. Tea house. Good job. 자, 차를 마실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죠? 우선 차 주전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Tea pot. 차 주전자예요. Tea pot. Tea pot. 그리고 이 차 주전자를 따르는 컵이 있어야겠죠? 찻잔인 tea cup. Tea cup. 그리고 설탕 같은 거를 넣고 저을 때 쓰이는 teaspoon, 숟가락, 차 숟가락이 필요하죠. teaspoon, teaspoon. 이 모든 것을 넓적한 쟁반에 놓고 옮길 수 있어야겠죠? 쟁반은 tray, tray, tray. 좋습니다. 만약에 주말에 친구가 어느 카페 가지 하고 고민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How about 다방? 다방 어때? How about blah blah? 무엇무엇 어때? 라는 제안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How about? How about? Good job! 그럼 이 표현들을 듣고 따라하면서 우리 확실하게 익혀두자고요. Let's go!
0: Let's listen and repeat. Tea house. Tea house. Teapot. Teapot. Teacup. Teacup. Teaspoon. Teaspoon. Tray. Tray. How about? How about?
3: Today's 꿀표는요. 무엇무엇은 어때? How about blah blah? 우리 이럴 때 많죠.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제안을 할 때 쓰이는 아주 많이 쓰이는 유용한 꿀 표현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How about? How는 어떻게? About은 무엇에 대해? 그런데 만나면 무엇 어때? How about? 연결음이 들리는 거 체크되시나요?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피자 어때? 음식을 고를 때 이럴 수 있겠죠? How about pizza? How about pizza? 아니면 또 이거 어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How about this? How about this? There you go. 이제 아시겠죠? 그럼 재밌는 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본 표현들을 확실하게 확인해보자고요. Let's go!
0: Quiz time. What's this?
3: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오늘의 주제죠. Yes!
0: Tea house. Tea house.
3: 찻집이에요. Good job! 닭이를 여기에 올려놓죠. What is it? There you go. 바로
0: tray. Tray.
3: 쟁반이에요.
0: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3: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0: Teacup. Teacup.
3: Yes! 바로 찻잔이죠.
0: Teacup.
3: 마지막 문제.
0: Teapot. Teapot.
3: Yes! 바로 찻 주전자였어요.
0: Teapot.
3: Good job! 와, 우리 다방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봤는데요. 이를 글로 적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소개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Let's check out the introduction of 다방.
0: About a dabang. Dabang is a Korean tea house. In a dabang, you can find teapots, teacups, teaspoons, and trays. Do you want to go to a nice tea house? How about a dabang? Dabang is a Korean tea house. In a dabang, you can find teapots, teacups, teaspoons, and trays. Do you want to go to a nice tea house? How about a dabang?
3: 여러분,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Was it fun? 오늘 우리 다방에 대해서 역사, history, English, 영어 다양한 것들을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I'll see you all very soon. 곧 만나요. Bye, guys!

0: 오늘따라 아침에 교실이 조용하네요. 다들 공부하느라 바쁜 느낌. 아, 맞다! 오늘 쪽지 시험 있는 날이지. 나 완전 깜빡했어. 나 완전 깜빡했어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 totally blinked.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Jane, over here!
2: Hi, Christine. Why are you alone? Wasn't Kevin coming with you?
1: I had to stop by somewhere, so I told him to meet me here. Let me call him now.
3: Hello?
1: Where are you, Kevin? What's wrong with your voice?
3: Huh? I'm at home.
1: Home? Did you forget about our hike today?
3: Oh, no. It totally slipped my mind.
1: Kevin, Jane and I are waiting for you.
3: Oh, I'm so sorry. I'll be right over. Get started on the hike.
1: If we go up the mountain, how will you catch up to us?
3: I don't think I can catch up, so I'll just meet you at the bottom. Why don't we meet at the restaurant we always go to?
1: So you're not hiking with us? You only want dinner, right? Ha! Then forget it. Go back to bed.
3: Kristen!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잉글리시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일 깜빡한 적 있으세요? 저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모조리 다 적어두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약속 같은 거나 해야 할 일을 깜빡할까 봐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우리 케빈도 그랬으면 좋았을걸. 오늘 에피소드에서 케빈이 중요한 약속을 깜빡했습니다. 오늘은 또 카툰 얼마나 재밌는 내용의 생생한 영어 표현이 있는지 한 장면씩 함께해 볼게요. 크리스틴이 누군가를 부르고 있죠. Jane, over here. 뭔가 산 같은 곳에 와 있고요. 가방도 있고 Jane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야, 여기. 아하, Jane이랑 같이 등산을 하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같이 가기로 한 케빈은 없이 왜 크리스틴만 와 있을까요? I had to stop by somewhere, so I told him to meet me here. 나 어디 좀 들렸다 와야 해서 여기서 케빈을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디에 잠깐 들릴 때 쓰는 말이 stop by죠. Stop by. 문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Can we stop by the bakery? 우리 빵집에 잠깐 들릴 수 있을까? 또는 feel free to stop by anytime. 언제든 편하게 들러 이렇게요. Stop by 기억해 두시고요. 그나저나 왜 케빈이 안 오지? 전화 좀 해봐야 되겠다. Let me call him now. 뚱뚱뚱뚱뚱뚱 케빈 보세요.
4: Hello.
0: 아니, 목소리 왜 이래요? Where are you? What's wrong with your voice? 너 어딘데? 목소리는 또 왜 그래? 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왜 그래? 하고 물어보는 말이 What's wrong with 뭐뭐뭐입니다. 아니, 뭐뭐는 왜 그래? 이렇게요. What's wrong with my phone? 아니, 내 폰 왜 이러는 거야? 이 wrong이라는 것이 잘못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 문제점이 있을 때 쓰는 말이 되는 거죠. 아니, 내 폰 뭐가 문제야? 또는 What's wrong with the elevator? 아니, 이 엘리베이터 왜 이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케빈 목소리 왜 그러지? 어디 아픈가요? 응? 어디냐고? 나 집인데? 집이면 어떡해요? Did you forget about our hike today? 약속을? Oh no! 깜빡 잊었네요. 나 완전히 깜빡했어!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t totally slipped my mind! 입니다. 이 문장은요. It, 그것은 totally 아시죠? 완전히 우리 배운 적 있고요. slipped 잘 봐주세요. slip은 원래 미끄러지단데요. 미끄러져서 빠져나갔다란 뜻입니다. slipped 어디를 빠져나갔게요? My mind, 내 마음, 즉 내 머릿속을. 그러니까 그냥 깜빡, 자기도 모르게 정말로 까맣게 잊었을 때 쓰는 말이 It totally slipped my mind입니다. 함께 말해볼게요. It totally slipped my mind. 좋습니다. 나 완전 깜빡해서 어떡하지? Kevin, 우리 집 여기서 너 기다리고 있는데 라고 했더니 I'm so sorry, I'll be right over. 지금 바로 갈게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당장, 바로, 금방 강조할 때 쓰는 말이 right입니다. Kevin이 한 것처럼 I'll be right over. over은 그쪽이에요. 상대방에 있는 그쪽. 그쪽으로 내가 금방 갈게. 또는 I'll be right with you. 너 있는 대로 내가 금방 갈게. 또는 I'll be right back 하면 금방 다시 돌아올게. 이렇게 right가 금방 강조하는 말인 거죠. Get started on the hike. 이게 무슨 뜻이죠? 먼저 등산하고 있어. 근데 등산을 먼저 시작하면 산속에서 크리스틴이랑 제인을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찾으려 그래? 아무래도 등산은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바다 저기 땅에서 등산 내려오면 만나면 안 될까? 그죠? 그러면 우리 자주 가던 그 산 아래 식당 있잖아. 거기서 만나자 라고 했죠. 화나겠죠. 같이 등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려고 했는데 아주 삐졌어요, 크리스틴이. Forget it. 됐어. Go back to bed. 잠이나 더 자. 우리 크리스틴의 이 상한 마음 풀어주려면 케빈 쉽지 않겠습니다. 이쯤 되면 케빈이 원래 안 갈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케빈 운동 싫어하니까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같은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나 완전 깜빡했어. It totally slipped my mind.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아니고요. 원래 잘 깜빡깜빡하는 사람 있잖아요. Forgetful. Forget이 깜빡하다라는 뜻인데요. For 붙여서 I'm forgetful 이라고 하면 나는 좀 잘 깜빡깜빡해 이런 뜻이 되겠네요. I'm forgetful. 이 문장 우리 상황 속에서 써볼게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자꾸만 중요한 일을 잊고 또 약속을 놓치게 되네요. 얘들아 미안. 내가 원래 잘 깜빡깜빡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forgetful. I'm forgetful. 그런가 하면 말을 하다가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더라? 하고 놓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은 Where was I? 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어디에 있었지. 대화 속에서 어디에 있었지가 되겠죠. Where was I? 상황 속에서 써볼게요. 친구랑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렸네요.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더라? 어떡해요? Where was I? Where was I? Great! 이번 시간에는요, 깜빡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Where was I? 내가 무슨 말하고 있었지? 이런 말에 관한 것도 있고요. 또 I'm forgetful. 원래 잘 깜빡깜빡할 때, 갑자기 뭔가를 잊어버렸을 때 It totally slipped my mind.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죠. 재미난 표현들이고 또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자주자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핑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단어, 말하기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What do you do after school?
2: I have soccer practice.
1: Every day? What time do you go to bed?
2: I go to bed at 10.
1: What do you do before bed?
2: I do my homework.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After, practice, go to bed 하나로 before, homework 이렇게 다섯 개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after. After. 발음이 after이지만 소리가 약간 된소리처럼 나요. 그래서 after. After 하면 자연스럽다. After는 시간상으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후에, 점심 먹은 후에, 학교 마친 후에, 잠자리에 뭐 자고 일어난 후에, 이렇게 뭐뭐 후에, 파티 후에 뒤에 있는 걸 after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Before 같은 경우에는 반대말이죠. Before, 뭐뭐 전에, 아침 먹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수영하기 전에, 이렇게 뭐뭐 전에 라고 할 때는 before. 그러니까 전에, before, 후에, after. Before, after는 짝꿍으로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practice. practice예요. practice는 연습이라는 뜻도 되고 연습하다, 동작도 될 수 있어요. 뭐 축구 연습, soccer practice, 피아노 연습, piano practic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go to bed. go to bed인데 우리 예전에 배웠던 go to school처럼 이 to는 뜻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약하게 발음하고 go to bed. go to bed 이렇게. go to bed는 침대로 바로 가는 거니까 잠자리에 들다, 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homework. homework. home 집에서 하는 work 일, 뭐 과제, 그렇지 숙제죠. 그 발음할 때는 앞에 home 부분을 강조해서 homework. homework 이렇게 발음해 줘요. 그리고 이렇게 단어가 긴데 두 박자예요. homework. 숙 네. 자, 이제 대화 볼게요. 여자아이가요. What do you do? 너는 무엇을 하니? 언제요? After school. 학교 마치고 나서 방과 후에 학교 마치면 너는 뭐 하니? What do you do after school? 남자아이 대답. I have soccer practice. I have. 나는 있어. 뭐가 있대요? Soccer practice. 축구 연습이 있어. Every day? 매일 말이야? What time do you go to bed? 그러면 뭔가 일과가 바쁠 것 같잖아요. What time? 몇 시에? Do you go to bed? What time 배웠죠? 너는 몇 시에 잠자리에 드니? 물어봤더니 I go to bed at 10. 몇 시에 잔다고요?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우리 이 문장 패턴을 형식을 많이 봤으니까요. at 다음에 숫자 나와서 몇 시에 이렇게 시각 표현하는 것도 친구들 잘 봐둬요. 나는 10시에 자러 가는데 What do you do before bed? 그럼 before bed, 침대 전이 아니고 잠자리에 들기 전. 자기 전에는 뭐 하는데 What do you do before bed? 그랬더니 I do my homework. 나 내 숙제하지.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의 대화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배운 단어들과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로 오늘의 앱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0: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89. 89 들어가서 797 눌러볼게요. 우리 한번 잘 듣고 단어를 순서대로 누른 다음에 문장을 만들면 문장의 뜻까지 알아본다.
1: What do you do after school?
0: What do you do after school? 말 그대로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는 좀 어려우니까. 학교 마치고 너는 무엇을 하니?
1: I have soccer practice.
0: I have soccer practice. 나는 축구 연습이 있어.
1: What do you do during a break?
0: What do you do during a break? During은 뭐뭐 동안에 이런 뜻이고요. Break는 뭐 쉬는 거, 쉬는 동안에는 무엇을 하느냐?
1: I have a chat with my friend.
0: I have a chat. Chat은 대화, 수다 떠는 거. With my friend. 나 친구랑 이야기해.
1: What do you do before bed?
0: 이거 우리 배우면

0: I have a chat. Chat은 대화, 수다 떠는 거. With my friend. 나 친구랑 이야기해.
1: What do you do before bed?
0: 이거 우리 배운 문장. What do you do before bed? 너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 하니?
1: I do my homework.
0: I do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한다. 아, 오늘도 어렵지 않게 성공. 이제는 우리 펭수와의 대화 위해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그래요. 저는 9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네, 저는 자기 전에 숙제를 해요. 오키도키.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9 한번 눌러볼게요. 펭수와의 대화.
2: Do you go to bed early?
0: Do you go to bed early? 당신은 일찍 잠자리에 드나요? 물어봤어요. 뭐 친구들 생각대로 대답해 주고요. 선생님은 네, 그래요 할게요. Do you니까 Yes, I do. Yes, I do.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2: Good. That's a good habit.
0: 그렇죠. 일찍 자는 건 좋은 습관.
2: What time do you go to bed?
0: What time do you go to bed? 몇 시에 자냐고 물어보네요. 저는 9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친구들은 내가 자는 시간 넣어서 말해요. 잠자리에 들다는 I go to bed. 그리고 at 한 다음에 시각. I go to bed at 9.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2: Okay, I see. Do you do your homework before bed?
0: 아, 당연한 걸 물어보네. Do you do your homework before bed? 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숙제하니? 어, 해요. Yes, I do도 되지만 우리 완벽한 문장으로 말해봐요. Yes, I do my homework before bed. 배운 내용 다 써서 말해보기.
2: Wow, you're so diligent.
0: Thank you.
2: Bye.
0: Bye. 이렇게 해서 오늘 펭수와의 대화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do랑 같이 쓰는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 물어볼게요. 우리 뭐뭐 하다 할 때 운동은 play 이런 거 많이 쓰는데 do를 쓰는 활동들도 있거든요. Hi, AI Nicole. Do와 함께 쓰는 활동 알려줄래? Do와 함께 쓰는 활동. Do yoga, 요가를 하다. Do Pilates, 필라테스를 하다. Do ballet, 발레를 하다. Do warm-ups, 준비 운동을 하다. 아, 주로 혼자 하는 거는 do를 쓰나 봐요. Do yoga, 요가를 하다. Do Pilates, 필라테스 들어봤죠? 이 운동하다도 do 쓰고요. Do ballet, 발레를 하다. Do warm-ups, 이건 우리 배운 거, 준비 운동을 하다. 이럴 때는 play가 아니라 do 쓴다는 거 기억해요.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하기 전에 뭐 하니, 뭐뭐 한 후에 뭐 하니 이런 것들 또 대답하는 거 배워봤고요. 또 누와 함께 쓰는 활동도 배워봤어요. 새로운 내용 많이 알게 됐죠. 배운 내용 앱으로 복습 꼭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3: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떠한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자,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 쓸 준비 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3 Thursday Describe things. I can write about how things look.

0: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물건들이 어떠한지 써보기 이전에 어떤 표현들을 사용해 볼지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First, let's look at the picture. Wow, there is an orangutan and a monkey. 오랑우탄이랑 원숭이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둘의 사이즈가 달라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운동 기구가 크고 작은 것 같아요. 그쵸? Well, the orangutan is big and the monkey is small. 이런 표현들 기억나죠? 그쵸?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공도 사이즈가 좀 다른데 어떤 거는 딱딱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요러네요. 그쵸?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한번 같이 복습을 해볼게요. First, I'm ing라는 표현을 쓰면 나는 어떤 활동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의미라고 했죠. 뭐뭐 하는 중이다, ing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I'm playing 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놀고 있어요 라는 말이겠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play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누구와 함께 뭘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with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I'm playing with my sister. 나의 언니와 놀고 있어요 라는 표현이죠. 참고로 sister는 언니, 누나, 여동생 다 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키를 얘기할 때 키가 작은 short, 키가 큰 tall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그건 키가 커요. 뭐 예를 들자면 아파트 같은 거 굉장히 높은 거 많잖아요, 요즘. It's tal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t's tall. 그리고 키가 작아요. 우리 빌딩도 건물도 꼬마 건물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걔네는 비교적 작겠죠. It's short.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t's short. Tall하고 short. 잘 기억나죠? 자, 그리고 작고 큰걸 얘기할 때는 작은 거는 small, 큰 거는 big라고 할수 있죠. It's small. 그건 작아. 라는 뜻이고, It's big. 그건 커. 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이걸 다 합칠 수가 있어요. 물론, It's small, It's tal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이상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and로 연결을 해주면 되죠. and가 그리고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거는 작고 키도 작아요라고 할 때는 It's small and shor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크고 키도 커요. It's big and tall.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죠. 잘 기억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해봤는데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두 개의 그림을 보면 여기 누나하고 동생이 있어요. 키를 재고 있는 것 같죠? 누나는 동생에 비해서 키가 크죠? 그럴 때는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맞아요. tall. 그러면 우리 동생은 누나에 비해서 키가 작겠네요. 그쵸? 키가 작은은? 맞아요. short라는 표현을 쓰죠. Very good, guys. 자, 그러면 나는 여동생과 놀고 있어요라고 할때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단어를 쓰면 될까요? I'm playing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With my sister라고 하면 되죠.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리뷰 해봤는데요. 이런 표현들 잘 기억해 주세요.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곳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What are recyclables? 재활용은 사용한 물건의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죠. Today, we will look at different recyclables from around the world. 오늘은 여러 나라의

0: 한국의 다양한 재활용품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What's this? That's right. 맞아요. It's a chair. 의자예요. 이것은 어떤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That's right. An oil tank. 맞아요. 바로 오일 탱크입니다. 오일 탱크의 일부분을 잘라서 의자 받침을 만들었네요. It's a good looking chair now. 아주 멋진 의자가 되었네요. The chair is made from an oil tank. Let's look at the next one. What's this? That's right. 맞아요. It's a clock. 시계예요. 이것은 어떤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That's right. Paper. 맞아요. 바로 종이예요. 여러 색의 종이를 이용해서 시계를 만들었네요. It is a good looking clock. 아주 멋진 시계가 되었네요. The clock is made from paper. Let's look at the next one. What's this? That's right. 맞아요. It's a bag. 가방이에요. 이것은 어떤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That's right. Plastic. 맞아요. 플라스틱이에요. 여러 색의 플라스틱을 엮어서 가방을 만들었네요. It is a good looking bag now. 아주 멋진 가방이 되었네요. The bag is made from plastic. Let's look at one more. What are these? That's right. 맞아요. They are disposable kitchenwares. 일회용 부엌 용품들이에요. 이것은 어떤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That's right. Paper. 맞아요. 종이에요. 종이를 이용해 접시, 컵, 용기들을 만들었네요. They are handy. 사용하기 편리해요. These kitchenwares are made from paper. Using recyclable products helps our environment. 재활용품들을 사용하면 우리 환경을 돕는 것이에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자, 레벨업 시간이에요. 여러분, 라이팅 하실 준비 됐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뭐 하고 있죠? 운동하고 있죠? I'm exercising. exercise가 운동하다니까 ing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I'm exercising. 누구와 함께? With a monkey. 자, 오랑우탄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I'm exercising with a monkey. 원숭이 한 마리와 함께 지금 운동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는 어때요? 오랑우탄은 monkey에 비해서? 아, 무겁겠죠. 그쵸? 자, 무거우는 heavy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heavy의 반대말, 가벼우는 light. I'm heavy and 기억나죠? The monkey is light. 맞아요. 자, 그리고 there are 뭐뭐 in the gym. gym에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아, 공이 두개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are two balls. ball에 s 붙여줘야 되겠죠? in the gym. 맞아요. gym이 운동장, 뭐 체육관, 헬스장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초록색 공은 어때요? 빨간 거에 비해서 굉장히 딱딱해 보여요. 근데 크기도 더 크죠? 그래서 the green ball is big and hard. 그러면 빨간 공은 그거에 비해서 작고 부드러워요. small and soft.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Very good. 자, 그러면 지금까지 쓴 내용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At the gym. I'm exercising with a monkey. I'm heavy and the monkey is light. There are two balls in the gym. The green ball is big and hard. The red ball is small and soft. 잘했어요. 이제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따라해볼게요.
2: At the gym. I'm exercising with a monkey. I'm heavy, and the monkey is light. There are two balls in the gym. The green ball is big and hard. The red ball is small and soft.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about how things look. 물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쓸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Chat. 자, 이렇게 해서 물건들에 대해서 써봤는데 쓰기 연습 계속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3: Elevator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5: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3: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4: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떤가요? 자,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3. Thursday. Family. I can talk about my brothers and sisters.
0: 우리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왔을지 매우 궁금한데, 그쵸? 쌤이랑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보여요. I see a girl and a boy.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아, 교실에 있습니다. 교실은 영어로 classroom. They're in a classroom, right?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쌤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짜잔! 이 가족 사진에 brother가 보입니다. brother. 바로 형, 오빠, 남동생이란 뜻이죠. brother. brother. Alright.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빠밤! Do you have any brothers? Do you have any brothers? 이거 무슨 뜻이었지? 우리 배운 건데. 너 남자 형제가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었죠? 다시 해볼게요. Do you have any brothers? 좋습니다. 기억나지? 자,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오, how old is your sister? 이건 무슨 뜻일까? old 하게 되면은 나이가 많은이란 뜻이거든? 근데 how old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나이가 몇 살이니? 몇 살이니라고 물어볼 때쓸수 있어요. 근데 How old is your sister? 그러니까 너 여동생은 몇 살이야? 여자 형제는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죠? How old is your sister? 근데 그림을 보니까는 여동생 머리 위에 숫자 8이라고 적혔어요. 그러면 몇 살인 것 같아? 그쵸? 8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She is 8 years old. She is 8 years old. 그녀는 8살입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세 번째 볼게요. Look like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를 닮았다란 뜻이죠. 근데 가족 사진을 보니까는, 어우, 남동생이랑 엄마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짜잔.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너희 남동생은 어떻게 생겼니? 너희 남자 형제는 어떻게 생겼어? 영어로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Look like는 뭐뭐를 닮았다. 꼭 기억하세요. 자, 또 볼게요. Oh, sister. 뜻은 뭐지? 언니, 누나, 여동생입니다. 우리 brother 배웠으면 sister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쵸? Sister, sister. 오케이. 어떤 질문 해볼까요? 빠밤. Oh,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이거 무슨 뜻일까? 자, 너의 여자 형제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라는 뜻이 됩니다. 자, 해볼게요.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너 여동생은, 너 여자 형제는 뭐 하는 걸 좋아해? 라고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우리 네 가지 다 배웠어. 기억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해볼게요. 퀴즈 타임. Number one. Who is she? 누군가요? 그녀는 누구예요? A. Brother. B. Grandmother. C. Sister. 선생님이 3초 줄게요. 3. 2, 1. 정답은? 맞습니다. Sister죠. 저희 남자 형제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바로 여자 형제, 여동생이자, 그래서 sister 되겠습니다. 자, number 2 가볼게요. 빠밤. 오, number 2. How, is your sister? 근데 저기 숫자 8이라고 적힌 걸 보니까는, 너 여동생 몇 살이야? 라고 하는 것 같죠? 그거 어떻게 하더라? A. Old. B. Look.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봐. 3, 2, 1. 빠밤. 맞습니다. 정답은 old가 들어가겠죠? How old is your sister? 그러면 너 여동생은 몇 살이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퀴즈 타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잘했어. Singing time.

이번에는 role play 타임이에요. role play는 뭐 하는 시간이지? 그렇지. 말 그대로 역할극인데요. 자, 그림에 있는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대화를 해볼게요. 입 크게 열고 스피킹 연습하는 거예요. 쌤이 A고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자, 오늘의 그림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일단 남자아이, a boy, 그 다음에 여자아이, a girl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실에 있지요. 교실은 영어로 classroom. They're in a classroom. 근데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Family.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쌤이랑 보겠습니다. Okay. 빠밤. A. Do you have any brothers? One more time. Do you have any brothers?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brother 하면 남자 형제란 뜻이었잖아. 그래서 Do you have any brothers? 하게 되면은 너 남자 형제가 있니? 라는 뜻이자. A니까 쌤이 먼저 해볼게. Okay? Do you have any brothers? Do you have any brothers? Okay.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저 그림 보니까 남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볼게요. Yes, I have. 자, 남동생 한 명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친구들? 그쵸? A brother 나오면 되겠죠? Yes, I have a brother.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One more time, 시작. Yes, I have a brother. 자, 남자 형제가 지금 한 명이니까 brother 앞에 어가 붙었어요. Okay? 자, Yes, I have a brother. 만약에 너 남자 형제가 두 명이라면 I have two brothers 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남자 형제 한 명이니까 Yes, I have a brother.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따라한 거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볼게요. How old is your sister? 나왔어요. 우리 brother 했으니까 sister 나와야겠지? sister는 여자 형제란 뜻이었죠. 그러면 how old is your sister? 하면 무슨 뜻이 되지? old가 나이 많은이란 뜻이었는데, how old, 되면은 몇 살이니라고 할때쓸수 있는 문장이라 그랬죠. 다시 해볼게요. How old is your sister? How old is your sister? 하면 무슨 뜻이야? 너 여동생은 몇 살이야라는 뜻이 되겠죠? How old is your sister? 좋습니다. 근데 지금 몇 살인 것 같아? 그림을 보니까 여동생 머리 위에 8이라고 적혔어요. 숫자 8. 영어로 뭐였지? 1, 2, 3, 4, 5, 6, 7. 8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녀는 8살이야라고 해볼게요. 짜자잔. She is 8살. 8 years old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She is 8 years old. One more time. She is 8 years old. 좋아요. 잘했습니다. 그녀는 8살이야.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겠다. 그쵸, 우리 친구들? 자, 또 볼게요. 빠바밤.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One more time.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Brother는 남자 형제고, look like는 무슨 뜻이었지? 그쵸. 뭐뭐를 닮은이란 뜻이었죠? 자, 그래서 합쳐보면은, 너 남동생은 누구 닮았어? 자, 뭐 어떻게 누구 닮았어? 라고 하는 거겠죠? 어떻게 생겼어? 라고 하는 것도 같고요. 자, 해볼게요.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남동생 누구 닮았어? 자, 근데 보아하니 가족 사진을 보니까는 남동생이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안경, glasses and curly hair. 자, 꼬불꼬불한 이렇게 머리카락도 굉장히 닮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게요. He looks like.

0: like to do. 이건 무슨 뜻이야? Sister는 여자 형제고, like는 무슨 뜻이야? 좋아하다란 뜻이죠. Do는 몸을 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하게 되면 너 여동생은 뭘 하는 걸 좋아하니? 라는 뜻이 되겠죠. 자, one more time.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쌤이 이렇게 물어볼게.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봅시다. 빠밤. 그 여동생은 뭘 하는 걸 좋아하냐면 지금 그림을 보니까는 굉장히 발랄해 보여요. 춤추는 걸 좋아한다고 해볼게요. 춤추다. 영어로 뭐지? Dance예요. Dance, dance, dance. 그래서 She likes to dance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해보세요. 시작. She likes to dance. 좋아요, 얘들아. 너무 잘했습니다. 쌤이랑 배웠던 거다 기억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어민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한번 다시 듣고 따라해볼게요.
1: Brother, do you have any brothers? Look like. What does your brother look like? Sister. What does your sister like to do?
2: How old is your sister?
1: She is 8 years old.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brothers and sisters. 나는 내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쌤이랑 내일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Goodbye, butterfly.
3: TV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않나요?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오늘 우리 이메일 관련된 표현을 배워볼 거거든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1. Media and Online Activities. Thursday. Did you reply? I can talk about an email I received.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먼저 한번 볼게요. Here's the picture. 와우! 그림을 보니까 우리 남자친구가 이메일을 읽고 있네요. 그죠? 이메일에는 우리 할머니 사진도 있고 할머니 사진 옆에 이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sent라고 되어 있대요. sent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send의 과거형이 sent예요. 자, send는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send의 과거형이 sent. 그러니까 이미 보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sent. sent. sent.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그림을 보면 이 sent 옆에 reply라는 버튼도 있어요. 이 reply는 바로 답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reply. reply. reply. 그래서 보통 이메일에 답장을 하고 싶으면 이 reply라고 적혀 있는 것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아래 또 글들을 보면 from grandma. 그래서 할머니한테서 온 것이라고 적혀 있고 또 그 아래에 subject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이 subject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주제, 어떤 글의 주제 혹은 이메일의 제목을 뜻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ubject. subject. subject. Very good. 그럼 우리 이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소가 필요하죠.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는 영어로 email address. 따라해 보세요. email address. email address. email address. 네. 이메일 address는 우리 그 골뱅이가 들어간 이메일 주소가 맞는데 그냥 address 하면은 집 주소를 뜻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단어들을 배워봤으니까 오늘의 대화 더 궁금해지네요.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2: I got an email from Grandma.
1: Oh, what did she say?
2: She will visit this weekend.
1: Did you reply?
2: Yes, I sent it this morning.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짜잔!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I got an email from 땡땡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어? 라고 말을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서 I got라고 했는데 got는 뭐의 과거형이죠? get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I get 하면 나는 받다인데 이제 I got라고 하니까 과거형으로 해서 I got, 나는 받았다 라고 되겠습니다. 그럼 I got an email, 나는 이메일을 받았다. from, 땡땡 하면 땡땡한테서 이메일을 받았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메일을 받았어 라고 한번 말을 해볼게요. 할머니를 빈칸에 넣어서 I got an email from grandma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I got an email from grandma. I got an email from grandma. I got an email from grandma. 네. 그럼 할머니 말고 우리 선생님한테 이메일 받았다 라고 말해 볼까요? I got an email from my teacher. I got an email from my teacher. I got an email from my teacher. 이번에는 친구한테 받았다라고 말해 볼까요? I got an email from my friend. Very good. I got an email from my friend. I got an email from my friend. 누구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어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따다. Did you 땡땡입니다. 아, 그래서 누구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할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너 답장했어?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Did you? 라고 했으니까 너 했니? 이렇게 과거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Did you? 그래서 그러면 did you 땡땡이니까 이 땡땡에 답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아까 배워본 단어예요. Did you reply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Did you reply? Did you reply? Did you reply? Very good. 근데 답장했어를 또 다른 표현을 써서 말을 할수 있어요. 이 질문을 Did you write back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답장했어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reply를 조금 풀어서 이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write는 쓰다, back는 다시 되돌려주는 거니까 아, 그래서 다시 되돌리는 이 글을 썼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Did you write back? Did you write back? Did you write back? 답장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는 너 이메일 읽었어? 라고 물어볼까요? 그러면 Did you read the email? 하고 물어보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Did you read the email? Did you read the email? Did you read the email? Very good. 그럼 우리 마지막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봅니다. I sent it 땡땡입니다. 자, 여기에서 I sent 그러니까 나는 보냈다라는 뜻이죠. 우리 sent 아까 배웠죠? 그래서 I sent it 하면 나는 그것을 보냈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뒤에 빈칸에다가는 언제 보냈는지 그때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보냈대요. 오늘 아침을 빈칸에 넣어서 I sent it this morning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 sent it this morning. I sent it this morning. I sent it this morning. Very good. 그럼 오늘 아침이 아니라 어제 보냈어. 나 어제 보냈어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는 영어로 yesterday. 그러니까 I sent it yesterday 하면 되겠죠? I sent it yesterday. I sent it yesterday. I sent it yesterday. 그러면 어제를 이미로 바꿔볼게요. 나 이미 보냈어. 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이미는 영어로 already입니다. Already. 나 이미 뭐 했어. 라고 하면은 already 쓰면 되는데, I sent it already 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I sent it already. I sent it already. I sent it already. 네, 여러분 참 잘했어요. Good job. 붐붐 chant music cue. I got an email from grandma. I got an email from grandma. She will visit this weekend. She will visit this weekend. Did you reply? Did you reply? I sent it this morning. I sent it this morning.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타다! Here's the picture. 그림을 보면 우리 남자친구가 이메일을 읽고 있어요. 그죠? 이 이메일을 할머니한테서 받았고, 그래서 이 이메일에 대해서 엄마랑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 할머니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빈칸에 넣어주세요. 일단 첫 번째 빈칸을 한번 같이 넣어봅시다. 3, 2, 1. I got an email.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나는 이메일을 받았어. 이 받았다, get의 과거형을 써서 I got an email 하고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할머니한테서 받았죠? 그러면 땡땡 grandma니까 누구에게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넣어서 3, 2, 1. 네, fro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got an email from grandma.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우리 모두 이메일 주소는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그러면 이메일을 친구들과 주고받아 본 적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 got an email from grandma. I got an email from grandma. I got an email from grandma. Very good. 그래서 엄마가, 그래? 뭐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봅니다. Oh, what did she say? Oh, what did she say? Oh, what did she say? 뭐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 이메일을 보니까 이번 주말에 오신대요. 자, 이번 주말에 오신대요는 She will visit this weekend죠? 따라해보세요. She will visit this weekend. She will visit this weekend. She will visit this weekend. Very good. 그러면 엄마가 다시 물어봅니다. 답장 드렸어? 답장 드렸니? 이메일에? 그러면 Did you 한 다음에 답장이라는 단어를 빈칸에 넣어야 되겠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Reply가 맞습니다. That was the correct answer. Did you reply? 따라해 보세요. Did you reply? Did you reply? Did you reply?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드릴게요. Reply를 좀 풀어서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말해 볼수 있을까요? 3, 2, 1. Right back라는 표현도 우리 아까 배웠어요. 그죠? 다시 이렇게 되돌려주는 글을 썼다 해서 Did you write back?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Did you write back? Did you write back? Did you write back? Excellent. 네,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라고 답을 해요. Yes, I 땡땡 this morning. 그러면 보냈어요. 보냈다. 라고 보내다의 과거형을 쓰면 되겠죠? 3, 2, 1. 네, I sent it. I sent it this morning이라고 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Yes, I sent it this morning. Yes, I sent it this morning. Yes, I sent it this morning.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오늘은 이메일에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Did you reply? 답장했니? 이렇게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살면서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한 적 있나요? Have you ever witnessed something mysterious? 선생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자, 오늘은요. 무언가를 목격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듣고 만나야겠죠? Let's listen!
1: Week 21. Types of interviews. Thursday. Witness interview. I know what to say in witness interviews.
0: It's brain up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 지금 보니까 여자아이랑 지금 I think he's a policeman. 경찰관이랑 they're looking at something. 무엇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큰 스크린 속에 뭔가 신비로운 물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여자아이가 이것을 목격을 한 상태인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 경찰관은 열심히 받아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비로운이라는 단어를 함께 읽어볼까요? Mysterious. Mysterious. 아, 이게 신비로운 뭔가 물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물건 혹은 물체는 object. Object입니다. 자, 이 신비로운 물체는 어떻게 생겼나요? 맞아요. 거대한 공처럼 생겼고 굉장히 빛이 나고 있어요. 자, 빛나고 있는 이라는 단어도 같이 읽어볼게요. Glowing. Glowing. Very good, everyone. 우리 today's dialogue를 함께 듣고 만나요.
1: What did you see at the park last night?
2: I saw a mysterious object.
1: What did it look like?
2: It looked like a giant glowing ball.
0: Welcome back, everyone. 오늘의 다이얼로그 잘 듣고 왔나요? 자, 오늘 다이얼로그 속에서 배워야 될 패턴들이 있는데요. 그 패턴을 배우는 Focus On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What did you? At the park last night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last night은 마지막 밤 아니고요. 어젯밤이죠. At the park는 공원에서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what did you 입니다. 자, 우리 did가 들어갔다는 것은 과거를 뜻해요. What did you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무엇을 했나요? 라는 의미가 되지만 뒤에 장소나 시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은 어디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당신은 어젯밤 공원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자, 여러분,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보았나요인데요. 이미 did가 과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빈칸 속에 들어갈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씁니다. 무엇을 보다는 영어로 see입니다. Let's read. 읽어볼까요? What did you see at the park last night? What did you see at the park last night? 한 번 더. What did you see at the park last night? 자, 이번에 다른 단어를 넣어봐서 읽어볼게요. 당신은 어제 숲속에서 무엇을 들었나요? 입니다. 자, 듣다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우리 듣다는 어떤 단어가 있나요? 아, listen to도 있고 hear도 있는데 여기서는 hear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장은 내가 집중하지 않고 뭔가 들렸는데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게 hear입니다. listen to는 무엇을 집중해서 내가 들어야 되는 상황일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in the forest가 이제 숲속이고요. yesterday는 어제입니다. Let's read. What did you hear in the forest yesterday? What did you hear in the forest yesterday?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 saw a object. 여러분, 우리 object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물건 혹은 물체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I saw 뒤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저는 무엇을 봤어요. 과거에 내가 본 것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여기서 saw라는 단어는 보다 see의 과거형이죠. Let's fill in the blank. 저는 신비로운 물체를 봤어요. 입니다.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신비로운입니다. 우리 신비로운은 영어로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Mysterious입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저는 신비로운 물체를 봤어요. I saw a mysterious object. I saw a mysterious object. One more time. I saw a mysterious object. Good. 자,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둥둥 떠다니는 물체를 봤어요입니다. 자, 여기서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둥둥 떠다니는 우리 무엇이 떠다니다라는 단어 float를 ing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floating이 완성이 되는데요.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저는 둥둥 떠다니는 물체를 봤어요. I saw a floating object. I saw a floating object.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What did look like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what did 뒤에 명사가 들어가고 look like가 들어가게 되면 무엇 무엇은 어떻게 생겼나요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명사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떠한 물건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영어로 it인데요. Let's read. What did it look like? What did it look like? One more time. What did it look like? Good. 자, 다른 단어를 우리가 넣어볼 거예요. 그 생명체는 어떻게 생겼나요? 자, 여기서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생명체입니다. 혹시 생명체는 영어로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Start with C. C로 시작하는데. 자, creature. 맞춘 분 있나요? Great. 자, 그러면 문장을 읽어볼게요. 그 생명체는 어떻게 생겼나요? What did the creature look like? What did the creature look like? Last time, what did the creature look like?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sing along with me? If you are, let's hit the music. What did you see at the park last night? What did you see at the park last night? I saw a mysterious object. I saw a mysterious object. What did it look like? What did it look like? Good job, everyone. Okay, guys,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입니다. Let's review.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Here was a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우리 여자아이가 지금 어젯밤 무엇을 봤는지 목격 진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무엇을 보았죠? What did she see? 맞아요. Giant glowing ball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죠. 우리 문장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What did you, at the park? Last night. 아, 경찰관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젯밤 공원에서 무엇을 봤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이죠? 맞아요. 무엇을 보았니? What did you see?입니다. 자, 한 가지 선생님이 더 알려주자면 우리 장소를 얘기하는 at the park,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last night. 이두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가게 되면 장소를 나타내는 부분을 먼저 쓰고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을 마지막에 씁니다. 자, 우리 문장을 한번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어젯밤 공원에서 무엇을 봤나요? What did you see at the park last night? What did you see at the park last night? One more time. What did you see at the park last night? Great. 자, 우리 여자아이가 이것을 봤다라고 답변을 하죠. I saw a 어떤 object, 어떤 물체라고 하나요? 맞아요. Mysterious. 우리 mysterious는 어떤 뜻이었나요? 맞습니다. 신비로운. 저는 신비로운 물체를 봤어요 라는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saw는 무엇을 보다, see라는 단어의 과거형이죠. Let's read, 읽어볼까요? 저는 신비로운 물체를 보았어요. I saw a mysterious object. I saw a mysterious object. One more time. I saw a mysterious object.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자, 거대한이라는 단어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Giant, giant. Good. 단어 하나 더 있어요. 그림자는 shadow, shadow입니다. 자, 문장을 함께 볼게요. I saw a, on the wall. 자, 여러분, on the wall은 벽에, 벽에 무엇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나요? 맞아요. Giant shadow. 저는 벽에 거대한 그림자를 봤어요라는 문장이에요. 읽어볼까요? I saw a giant shadow on the wall. I saw a giant shadow on the wall. Good. 자, 두 번째 질문이죠. What did look like? 아,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it입니다. What did it look like? 한번 더 읽어볼까요? What did it look like? 자, 대답을 해줍니다. It looked like a giant glowing ball. 아, 여기서 it은 그 신비로운 물체를 의미하죠. 그 신비로운 물체는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나요? Giant, 거대한, glowing, 빛이 나는 ball, 공처럼 생겼다라고 합니다.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It looked like a giant glowing ball. It looked like a giant glowing ball. One more time. It looked like a giant glowing ball. 아, 과연 이 신비로운 물체는 어떤 물체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Very good.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guys.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맞아요. 바로 witness interview, 목격자 인터뷰였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목격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표현들이었는데요. 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을 봤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맞아요. I saw.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항상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내용 중에 딱한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너무 잘한 겁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0: 기분이 어때요?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 보니까 기분 막 좋아지고 막 그러지 않나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도 재밌고 신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1: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얘들아?
0: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습니다. 오늘은 신나는 Thursday, 목요일이지요. Today is Thursday. 선생님이랑 Thursday 뭐 하지요? 그렇죠. 말하기 하는 날이지.
1: 말하기가 영어로?
0: Speaking. 그래서 Thursday is for speaking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자신감 있게 영어로 말하기 해보는 거야. 자신감 있게. 오케이? 자, 이번 주에 주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Week 23. Ice cream flavors. Ice cream flavors. 자,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주제였어. 자, flavors가 무슨 뜻이었지? 오늘쯤은 알아야 돼. 바로 맛들이었지요. 그래서 ice cream flavors 하면은 아이스크림 맛들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너무 맛있는 맛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지, 그쵸? 아이스크림 막 먹고 싶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리딩 한번 다시 들어보고 올게요.
2: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It's the perfect day for chocolate ice cream. We should get cookies and cream with chocolate too. Ice cream makes me happy.
0: 잘 들어봤나요? 선생님이랑 하나씩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magic pattern은요. I'm in the mood for 되겠습니다. One more time. I'm in the mood for. 선생님 표정을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자, mood은요. 바로 기분이란 뜻입니다. 자, 기분, 나의 기분, mood. 그래서 I'm in the mood for 하면은 나는 오늘 뭐뭐 할 기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따뜻한 이 핫초코 먹을 기분이야. 아니면은 난 오늘 조금 우울해서 달달한 아이스크림 먹어야 할 날이야. 이런 이제 우리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아주 완벽한 패턴. I'm in the mood for 되겠습니다. mood가 무슨 뜻이라고? 맞습니다. 기분이라 그랬죠? 자, 예문에서 볼게요.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자, 이거 무슨 뜻일까? sweet가 뭐야? 달달한이란 뜻이잖아요. 달콤한, 그쵸? 그래서 나는 오늘, today는 오늘이니까 나는 오늘 뭔가 이제 달달한 걸 먹을 기분이야 라는 뜻입니다. 뭔가 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은 좀 우울할 때는 달달한 거 좀 땡기지 않나요? 그래서 나 오늘 좀 달달한 거 먹어야 할 기분이야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까?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자,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시작!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sweet 할 때 그냥 sweet이 아니라 sweet. 얼굴 표정도 달달하게 sweet. 알겠죠? 자, 그 다음은요. I'm in the mood for watching a movie. 나왔어요. Watching a movie.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영화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 오늘 영화 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야. 나 오늘 영화 볼 기분이에요. 라는 뜻이겠죠. 뭐 이렇게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좀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영화 한 편 보고 자면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 그래서 I'm in the mood for watching a movie. 하면은 난 오늘 영화 볼 기분이에요. 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I'm in the mood for watching a movie. 오케이, 자, 마지막 볼게요. I'm in the mood for eating a 떡볶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거 듣기만 해도 이제 심장이 콩닥콩닥 뛰지 않나요? 자, eating 떡볶이 하면 뭡니까? 떡볶이 먹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떡볶이 먹을 기분이에요입니다. 사실 이게 떡볶이 먹을 기분은 매일매일 everyday 아닐까, 얘들아? 선생님은 떡볶이 너무 좋아하거든. 자, 그래서 I'm in the mood for eating 떡볶이 한다면 무슨 뜻? 나 오늘 떡볶이 먹을 기분이에요. 이야. 자, 예를 들어서 뭔가 조금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바로 이제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 가게에 달려가지 않나요? 그럴 때 선생님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나 오늘 떡볶이 먹을 기분이야. 이랬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I'm in the mood for eating 떡볶이. 자, 우리 친구들 해보자. 시작! I'm in the mood for eating 떡볶이. 아, 이거 선생님의 오늘의 마음인 것 같아. 오늘 선생님 떡볶이 먹고 싶은 날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오늘 친구들은 뭐 하고 싶으나요? 뭐 하기 좋은 날인 것 같나요? I'm in the mood for. 자, 나는 오늘 뭐뭐 할 기분이야. 해볼게요. 시작. I'm in the mood for. 잘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 하나 딱 넣어줘도 돼요. 자, 오케이. 그럼 두 번째 패턴 가겠습니다. We should. Oh, simple. 간단하죠? We should. Should가 무슨 뜻일까요? Should는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한다. 우리는 몸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뭐 예문에서 볼까? 짜잔.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I think that's a great idea. 좋은 아이디어 같아.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하면 무슨 뜻일까요? 자, 얘들아, get는 얻다, 구하다란 뜻이야. 자, 그러면 some ice cream은 아이스크림이죠. 좀 아이스크림 좀이에요. some은 좀이란 뜻입니다. 좀 아이스크림 좀 먹고 싶은 날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야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우리 아이스크림 좀 사야겠어. 시작!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아? 자, 엄마 우리 아이스크림 좀 사야겠어요. Mom,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이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We should go quickly. One more time. We should go quickly. quickly는 뭘까? 빠르게란 뜻입니다. go는 가다잖아. 그래서 우리 좀 빨리 가야 돼라는 뜻입니다. should가 무슨 뜻이라고? 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we should go quickly 하면은 우리 좀 빨리 가야 해요 라는 뜻이 돼요. 자, 해볼게요. we should go quickly 할 때 we should go quickly 하면은 우리 빨리 가야 돼요. 얼굴이랑 말이랑 매칭이 안 되니까 할 때 기분 좋게 이렇게 얼굴 표정으로도 말해줘야 돼. we should go quickly.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We should go quickly. 좋습니다. Quickly, quickly, quickly. 발음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은요. We should leave now. 자, leave는 떠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we should leave now 하게 되면 우리 지금 떠나야 해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금 떠나야 해요. We should leave now. 뭔가에 늦었을 때 우리 지금 빨리 나가야 돼 라고 많이 하자. We should leave now. 우리 친구들 차례. We should leave now.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하고 싶나요? We should 하면 무슨 뜻이었지? 우리는 몸을 해야 해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We should. 잘했습니다. 좋아요. 자, 마지막 볼게요. 이것도 선생님이 좋아하는 패턴이네. Is the perfect day for. 자, perfect는 뭘까요? 얘들아, perfect는 너네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perfect는 완벽한이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완벽합니다. 자, is the perfect day for 하게 되면은 day는 날이잖아. 그래서 오늘은 뭘 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라는 패턴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is the perfect day for. One more time. is the perfect day for. 자, 뭐뭐 하기 딱 좋은 날. 뭐가 날까요? Is the perfect day for ice cream. 선생님이 너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계속 아이스크림이 반복되네. Is the perfect day for ice cream 하게 되면 아이스크림 먹기 딱 좋은 날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스크림 먹기 딱 좋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Is the perfect day for ice cream. 우리 친구들 잘해. Is the perfect day for ice cream. 잘했어요.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아이스크림은 맛있잖아. 그쵸? 자, 그 다음 볼게요. Is the perfect day for a bike ride. A bike ride는 뭘까요? 자전거 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Is the perfect day for a bike ride. 우리 친구들 잘해. Is the perfect day for a bike ride.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마지막은요. Is the perfect day for soccer. 나왔어요. 자, soccer가 뭡니까?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soccer 축구지요. 그래서 오늘 축구하기 딱 좋은 날이다. 오늘 축구하기 딱 좋은 날이야. 할 때 is

0: The perfect day for soccer. 아니면 playing soccer도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줄여서 그냥 soccer라고 해도 돼요. Is the perfect day for playing soccer? Or is the perfect day for soccer?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s the perfect day for soccer?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은 뭘 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Is the perfect day for? 아, 잘했어요. 크리스랑 공부하기 딱 좋은 날이라고요?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방금 배운 패턴을 chant로 한번 노래 불러볼까요? Last chant time! 선생님이랑 같이 노래 불러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Drop the beat!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Is the perfect day for ice cream. Is the perfect day for ice cream. Great job, everyone. Excellent. 자, 우리 친구들 퀴즈 타임 바로 가볼게요. 빠밤. 오늘은 초코우유가 마시고 싶어요. 오늘 초코우유 마실 기분이에요. 한다면 I'm in the mood for some chocolate milk가 되겠죠? I'm in the mood for. 꼭 기억하세요. 자, 이번은요. 우리 새로 생긴 카페에 가보자. 우리 이거 진짜 많이 하잖아. 자, 그러면 we should try. 그 카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카페니까 that new cafe가 되겠습니다. 그 새로 생긴 카페. That new cafe. We should try that new caf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늘은 달리기 하기에 완벽한 날이에요. It's the perfect day for running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이번에 듣고 따라해 볼게요.
1: I'm in the mood for something sweet today. We should get some ice cream. It's the perfect day for ice cream.
0: As always, 오늘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주요 전치사, 전치사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 유닛에서는요, 우리가 시간, 그리고 위치 전치사를 다뤘죠. 오늘은 또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유닛 10, 주요 전치사인데요. 이 전치사라는 것은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아주 중요한 언어의 핵심 부분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단어장을 펼치면 어때요?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여러 가지 명사, 동사 여러분 열심히 외우잖아요. 그런데 문장에서 그런 명사들, 동사들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전치사가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명사나 동사를 알면 그 정도로도 어떤 의사소통, 내 의미를 어느 정도는 전달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원어민처럼 구사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치사를 잘 알아두면 원어민처럼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은 시간, 위치, 그 외에 다른 중요한 전치사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My best friend, 선생님의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 친한 친구가 있나요?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요, 아주 best friend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거든요.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도 나와 가장 뜻이 잘 맞는, 잘 통하는 친구를 한 명쯤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못 찾았어도 괜찮습니다. My best friend, 선생님의 best friend예요. I have a best friend named Mia. 저는요, named Mia, Mia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 best friend가 있어요. She's my sister. 그녀는 제 자매 같습니다. 자,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We do many things each other.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서로 함께 합니다. 함께요. We walk the street and talk our day. 우리는요, 그 길을 따라서 걷고 talk our day. 우리의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대해서요. Other friends, I feel calm when I'm with her.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다른 많은 친구들과는 다르게 저는 feel calm,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 편안해집니다. When I'm with her, 그녀와 함께 있을 때요. Sometimes we walk in the park, the trees. 가끔 우리는 공원을 통해서 걷고 그 다음 많은 나무들 사이를 걷습니다. 많은 나무들 사이에 공원을 통해서 걸어갑니다. It's so peaceful and fun. 그것은 매우 평화롭고 fun, 재밌어요. Mia goes to the park, me sometimes, but I don't mind. 미아는요, 그 공원에 갑니다. 저 없이요. 선생님 없이 가끔 혼자서 공원에 가기도 합니다. But, 그러나 I don't mind. 신경 쓰지 않아요. We meet again later and feel happy. 어차피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친한 친구는요, 사실 같이 있을 때 마음도 편안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마음 편안해요. 네, 왜냐면 언젠가 다시 만나서 또 재밌게 놀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글에요, 빈칸이 많이 뚫려 있죠. 이 빈칸이 없으면 의미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빈칸에 들어갈 전치사들을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전치사라는 말 지난 시간에 선생님 알려드렸죠. 앞전, 불치, 말사 사용해서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시간, 장소, 방향, 방법 등등등이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전치사가 나올까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about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지문들을 읽으면서 about 이미 많이 만났던 친구예요. about. 그렇죠? about은 무엇무엇에 대한, 관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의미예요. about 하면 그 뒤에 어떤 주제가 나옵니다. I talk about, I think about 하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요. 그 주제가 뒤에 나오게 되어 무엇무엇에 대한, 관한. 그렇죠. 자, 그럼 예문 먼저 볼게요. He told them an interesting story about his trip. 자, 이렇게 나왔죠. 그는 told 하면 tell, 말하다의 과거형이에요. 말했습니다. 그들에게요. An interesting story. 흥미로운 이야기를요. 자, 그런데 about이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꾸며주고 있지요. 어떤 이야기냐? 그의 여행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제가 그의 여행이 되는 거겠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럴 때 about을 씁니다. 이게 about인데, 그런데 이 밑에요. 조금 다른 의미도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 체크해 두세요. About은 약, 뭐뭐쯤, 뭐뭐경이라는 의미로 대략적인 정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대략적인 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할 때 대략 3cm 정도 돼. 대략 5일 정도? 대략 5시쯤? 5시경?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실하지 않을 때 about을 앞에 붙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about, 무엇무엇에 대한, 관한, 이거는 좀 공식적인 의미로 문어체, 그러니까 글을 쓸때 about, 주로 이렇게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을 많이 가지는데요. 대략, 쯤, 경,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일상적인 대화할 때 있죠. 구어체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과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about을 저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치만 아주 많이 써요. 실제로 원어민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대략, 대충 이 정도쯤 돼 라고 할때 about을 아주 많이 붙이니까요.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자, 예문 살펴봅시다. They talked about global warming. 자, 나왔어요. 그들은 talked, 말했습니다. 이야기했어요. About 무엇에 대해서요?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 이야기의 주제가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인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he stayed there for about 3 hours. 자, 이럴 때 이제 about 다른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해석해 보면요, 그는 stayed 머물렀습니다. There 그곳에요. For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간 전치사죠. 동안에 뒤에 그래서 3 hours, 3시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이 나왔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3시간 정도 이렇게만 아는 거예요. 2시간 30분일 수도 있고 2시간 50분일 수도 있고 대충 대략적으로 3시간 정도 된다라고 할때 이렇게 앞에 about을 써줍니다. 아시겠죠? 그는 약 3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자, 이렇게 돼요. He stayed there for about 3 hours. 약 3시간 정도 머물렀다. 자, 이렇게요. 선생님, 이렇게 전치사를 for, about 두개 붙여서 쓸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전치사는 문장에서 두개 이상 들어가도 괜찮아요. 의미만 잘 통한다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for about 3 hours. 약 3시간 동안 머물렀다. 자, 이렇게 써요. 우리 친구들 about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like와 unlike예요. 이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like, unlike. 이렇게요. 먼저 like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동사의 의미가 있죠. 어떻게? 좋아하다.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제 전치사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와 같이 또는 뭐뭐처럼이라고 씁니다.
전치사로는요, 여기 나와 있죠? 전

명치사의 의미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 like pizza 하면 무슨 뜻이에요? I lik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해.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렇게 It tastes like pizza. 그것은 피자 같은 맛이나.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It tastes like pizza. 그것은 피자 같은 맛이나. 자, 이렇게 무엇 무엇과

노래합니다. 자, 여기 동사가 노래하다가 있으니까 like는 전치사로 쓰였구나. An angel, 천사처럼 노래한다. 자, 이렇게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아시겠죠? 앞에 노래하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천사처럼 노래를 한다. 자, 이렇게요. 그런데 unlike는 like 앞에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un, un을 적어서 반대의 뜻을 가져요. 반대로 무엇무엇과 달리, 뭐뭐와 달리라는 전치사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동사 좋아하다 있으니까 반대로 싫어하다라는 의미도 가지나요? 아닙니다. 싫어하다는 dislike고요. unlike는 전치사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미는 무엇무엇과 다르게, 달리 이렇게 됩니다. 자, 예문 바로 살펴볼게요. 1번, like his father, he studies science at college. 나왔죠? 맨 앞에 전치사가 들어간 문장이네요. 그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의 아버지처럼, 그의 아버지와 같이 그는 studies, 공부합니다. 무엇을? science, 과학을요. college, 대학에서요. 그의 아버지처럼 그는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아버지도 그럼 대학에서 과학을 공부하신 게 되겠죠? 아버지처럼, like를 썼고요. 그 밑에는 unlike로 시작했습니다. unlike, 뭐뭐와 다르게. Most bird, 대부분의 새들과는 다르게,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새들과 달리, ostrich 사면 타조예요. 타조들은 can't 보이시죠? 우리가 배웠던 can, 조동사 can의 부정, 무엇을 할수 없다, fly, 날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대부분의 새들과는 달리, ostriches, 타조들은 날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해되셨죠? Like와 unlike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따로따로 나눠서 외워두세요. Unlike입니다. 아시겠죠? 싫어하다는 dislike예요. 전치사는 unlike입니다. 무엇무엇과 다르게.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without. 이두 가지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반대인데, 앞에서는 앞에 on을 붙였는데, 여기서는 뒤에 out을 붙여서 반대의 뜻을 만들었어요. 먼저 with부터 살펴보면, with은 뭐뭐와 함께 또는 무엇무엇을 가지고 라고 해석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뭐뭐와 함께 또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요. 우리가 주로 I play with my sister. I play with my sister 하면 나는 나의 여동생 혹은 여자 형제, 여자 자매와 논다. 자, 이렇게 할수 있죠. 여자 자매와 함께 논다. with를 쓰고요. 무엇무엇을 가지고라는 것도 쓸수 있잖아요. I play with a toy. 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I play with a toy.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뭐뭐와 함께 뒤에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with. 그다음 그것의 반대인 without은요. 여기 나왔죠? with의 반대말이다. 자, 이렇게요. 무엇무엇 없이, 무엇무엇이 없는 이라고 해석합니다. 반대죠? 무엇무엇과 함께 반대 무엇무엇 없이. 자, 이렇게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She can't imagine her life without her parents. 자, without을 썼습니다. 그녀는 can't 또 나왔어요. 조동사 can의 부정, 무엇무엇을 할수 없다. imagine 하면 상상하다니까요. 그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삶을요. 근데 어떤 삶이냐? 뒤에 있는 전치사가 꾸며주고 있지요. 그녀의 부모님이 없는, 무엇무엇이 없는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녀의 부모님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선생님도요, 선생님의 학생들, 여러분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I can't imagine my life without my students. 선생님의 학생들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요.
self check 살펴봅시다. 첫 번째.

prepared dinner with fresh vegetables. 나왔죠? 그녀는 prepare 하면 준비하다예요. 준비하다. prepare 뒤에 D가 붙어서 과거형이 됐습니다. 그녀는 준비했어요. 무엇을? dinner, 저녁 식사를요. 자, with 이렇게 전치사가 나왔어요. 앞에 있는 prepare dinner를 꾸며줍니다. fresh vegetable 하면 무엇이죠? fresh. 신선한 vegetable. 채소들을 with 가지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냐? 이 신선한 채소들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junk food가 아니라 신선한 채소들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라는 의미로 with을 써줬고요. 두 번째를 보면 He fixed the problem without any help. 그는 자, 여기 fix 하면요. 우리 친구들 많은 학생들이 고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어요. 고치다도 맞는데요. 뒤에 뭐가 나왔어요? The problem. 그 어떤 문제가 나왔죠. 따라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해석합니다. He fixed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Without any help. Without 무엇무엇이 없는이잖아요. 무엇이 없는? Any help. 그 어떤 도움도 없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with과 without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죠? 아까 like의 반대는 무엇이었어요? like의 반대는 앞에 on을 붙여서 unlike였고, with의 반대말은 without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Among, along, through 나왔습니다. 이세 가지는 사실 각각의 뜻이 달라요. 근데 왜 같이 나왔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 among과 along을 헷갈려 하고요. along과 through를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묶어서 같이 나왔어요. 보시면 among, along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죠? 알파벳 하나만 달라요. among, along 이렇게요. 근데 뜻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among부터 살펴보면 여러 개 사이에서, 여러 개 중에서란 뜻이에요. 여러 개 사이에서, 중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어떤 전치사 있지 않나요? 사이에서? 그렇죠. between 떠올려야겠죠? between. 여러분, between 하면 사이에서, 중에서. 되는데요. 이 between과 among이 어떻게 다르냐면 between은 두 개예요. 뒤에 선택지가 두개 중에서입니다. 두개 사이에서. between two trees. between the trees 하면 그 나무가 두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택지가 두개 있을 때는 between을 써주고요. 선택지가 아주 많은 거예요. 또는 아주 많은 것들 사이에서가 될 때는 among을 써줍니다. 우리말에서는 어차피 사이에서 중에서 똑같은 말을 쓰는데 영어에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두 개라면 between, 세개 이상이면 among 이렇게요. 여러분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게 among은 저렇게 뭐뭐 사이에서, 중에서가 되는 거고 along은 또 무슨 뜻이냐면 경로나 방향을 따라서입니다. 따라서, 길을 따라서 걷다. 강을 따라서 흘러간다. 자, 그런 식으로 따라서란 뜻이에요. along. 아시겠죠? 알파벳 하나 차이인데 뜻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을 보면 어몽을 써야 될때 얼롱을 쓰기도 하고 얼롱을 써야 되는데 어몽을 쓰기도 해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얼롱은요. 여기 있는 L을 여러분 line 라인, 선이죠. 이 선이랑 같이 연관시켜서 외워두세요. 선을 따라서 걷다, 선을 따라서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M은요. 그럼 무엇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많은 것들 사이에서, 많은 것들 중에서니까 many. many 할때 M을 떠올려 주세요. many, 많은 것들 사이에서, 중에서, 그 중에서. 이렇게요. 여러분, 안 헷갈리겠죠? 꿀팁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외워두시고.

있고요. 밑에 through라는 전치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through는 여기저기서 많은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이두 가지입니다. 무엇무엇을 통해 혹은 무엇무엇을 통과해서 이렇게요. 자, 통해는 그 앞에 도구나 매개체가 나와요. I heard it through the news. 나는 그것을 들었어. 어떻게 들었냐? Through the news. 그 뉴스를 통해서 들었어. 자, 이렇게 도구나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통과하다는 뭐겠어요? 어떤 공간을 통과해서, 가로질러서 간다. 이렇게 되겠죠? Through, 통과해서 뒤에 어떤 공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뒤에 도구나 매개체가 나올 수도 있고요. Through는 아주 역할이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The deer ran away through the woods. 자, through 나왔죠? 그 사슴은 ran away, 도망갔습니다. Ran 하면 run의 과거형이잖아요. Runaway, 과거, 도망갔다. Through the woods, 그 숲을 통해서요. 즉, 여기서는 그 숲을 통과해서 그 숲을 가로질러서 도망갔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Self check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They walked along the long river bank. 나왔어요. Along, 보이시죠? 바로 어몽과 헷갈리는 거 아니죠? 선생님, 알려드렸잖아요. Along, L을 line으로 해서 연관지어 생각해 보세요. 선을 따라서 along 그렇죠?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along 따라서요. 무엇을 따라서? long river bank 긴 강둑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강둑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그 강에 물이 흘러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쭉 쌓아놓은 벽 같은 거예요. 둑을 쌓아놓은 겁니다. 자, 그 강둑을 따라서 걸었다.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Along 하면 우리가 뭔가를 통과하거나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강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강둑의 모양이 이렇다면 쭉 따라서 같이 그 모양대로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두 번째. She felt nervous among so many people. 그녀는 느꼈습니다. Nervous, 불안함, 긴장함을 느꼈어요. 긴장했어요. Among 나왔습니다. 뭐뭐 중에서, 사이에서, 당연히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야겠죠. 여러 개니까. 매우 너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했습니다. 자, 이런 뜻이 돼요. 그녀는 너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느꼈다. 이렇게요. 자, 만약에 여기 among이 아니라 between을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between two people 이라고 써줘야겠죠. between은 뒤에 두 개의 선택지가 나와야 됩니다. 두명 혹은 두 개. 아시겠죠? 그런데 어몽은 many가 나와요. 자, 아까 선생님이 m을 many 할때 m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뒤에 많은 사람들 혹은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어몽과 between을 여러분 꼭 구분해서 써주세요. 우리말처럼 뭐뭐 사이에서 똑같이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영어에서는 among과 between을 따로따로 나눠서 쓴다. 여기까지 아시면 우리 친구들 오늘 문법의 지니어스로 한 발짝 다가간 거예요.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아주 중요한 전치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난 시간에 시간, 위치 전치사부터 오늘 어떤 about, along, among 등등등 with, without 이런 것까지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 전치사들 여러분이 꼭꼭 알아두세요. 그래야 문장을 좀더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Now let's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자, 수업 초반에 선생님이 my best friend, 친한 친구에 대해서 소개해줬던 거 기억나죠?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우리 이제 이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잘 채워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I have a best friend named Mia. 내게는 미아라는 친한 친구가 있어요. She is my sister. 그녀는 나의 자매 같아요. 무엇 무엇과 같은.
어떤 전치사였죠?

그렇죠. She's like my sister. 그녀는 나의 자매 같아요. Like를 써주고요. We do many things each other.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함께 해요. 서로 함께 해요. 함께 무엇이죠? 그렇죠. With, 뭐뭐와 함께, 가지고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 we walk the street and talk our day. 우리는 길을 따라서 걷는다. 무엇무엇을 따라서 어떤 거였죠? 어몽이 아니고 along이요. 따라서 걷다. 그 다음, and talk our day. 우리의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무엇에 대해서. 그렇죠. About이 들어가면 되겠죠. About은 대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일상적인 대화할 때는 대략적으로 어떤 대략적인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했어요. About. 그 다음, other friends, I feel calm when I'm with her. 다른 친구들이랑은 다르게, 무엇무엇과 달리, 어떤 전치사였죠? 그렇죠. like의 반대, unlike였습니다. 뭐뭐와 다르게,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나는 그녀와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feel calm. Sometimes we walk in the park, in the trees. 때때로 우리는 나무들 사이로 공원을 통과해 걸어요. 자, 여기 공원을 통과해 먼저 넣어 봅시다. 공원을 통과해서, 통해서 무엇이었죠? 그렇죠. Through the park. 공원을 통과해서 가는데요. 많은 나무들 사이로 간대요. 나무들 사이. 맞습니다. Along이 아니라 among 써줘야겠죠. 뒤에 당연히 복수형이 오고요. It's so peaceful and fun. 그것은 정말 평화롭고 재미있어요. Mia goes to the park. Me sometimes, but I don't mind. 미아는 때때로 나 없이 공원에 가기도 합니다. 나 없이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까요? 무엇무엇 없이. 그렇죠. With의 반대말, without이요. Without me, 나 없이 간다. 자, 이렇게요. But I don't mind. 나는 신경 쓰지 않아요. 괜찮아요. We meet again later and feel happy. 어차피 나중에 다시 만나서 행복하니까요. 네, 선생님의 아주 친한 친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미션은요. 오늘 배운 전치사를 활용해서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에 대한 글을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겠죠? 좋아요. 글을 적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 주요 전치사들 또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제목이 외동의 고충은 무엇일까? 자, 슬기 씨는 외동이 아니죠?
1: 저는 이제 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네, 제가 K장녀 맞딸입니다.
0: 그러면 네. 혹시 형제, 뭐 자매가 있음으로써 아, 이건 난 좀 불편하다. 아, 내가 외동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나요?
1: 아, 저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 형제, 자매가 재산이 돼서
0: 아, 맞아요.
1: 예, 저는 지금 뭐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0: 아, 네. 저는 외동이거든요.
1: 뭐 외동이시잖아요.
0: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 외동이라 좋겠다 하지만 네. 외동도 나름대로 고충이 안 좋은
1: 있죠.
0: 것들이 있습니다.
1: 외롭기도 하고.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다이얼로그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외동이 아닌 사람은 또
0: 네.
1: 외동인 친구가 그렇게
0: 아,
1: 부러워요.
0: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을 모르니까, 아, 그럴
1: 그쵸.
0: 수 있겠어요.
1: 과거에는 내가 갖고 싶었던 거를 무조건 나눠야 되니까, 동생들하고. 그게 그렇게
0: 근데 또
1: 억울했거든요.
0: 외로움이라는 게 있기
1: 그쵸,
0: 때문에.
1: 그쵸.
0: 알,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1: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0: 딱 나오네요.
1: 에이,
0: 오케이.
1: 그렇게 내 옷을 뺏어갔어요.
0: 그랬군요. 아,
1: 예.
0: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영어로
1: 그럼요.
0: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너 외동이지? 부럽다.
0: Sorry?
1: 응?
0: What did you say?
1: 응? 누구세요? I'm sorry. 아, yeah. 어, you are lonely? 아, no, no,
0: Lonely.
1: no. You are alone.
0: Alone.
1: You have not brother, sister, right?
0: Oh, no brothers and
1: Yeah.
0: sisters. Yeah.
1: So I love your situation.
0: You
1: Now,
0: love my.
1: I hate my brother, sister sometimes. You know,
0: Ah,
1: yeah.
0: you envy me. Okay.
1: Ne. 네.
0: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You hope?
0: I wish I had a
1: A
0: sister.
1: sister?
0: Yeah.
1: 오, 진짜?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너가
0: What?
1: 몰라서 그래.
0: What?
1: 언니, I have a sister,
0: Yeah.
1: but I have to share my sister everything. That
0: Oh.
1: is so hate.
0: You hate it?
1: Yes.
0: Sharing?
1: Share, no.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What?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Than be lonely.
0: Lonely
1: Ah.
0: is worse than
1: You're lonely?
0: sharing.
1: You're lonely?
0: Yeah.
1: Oh, I'll be your sister.
0: Really?
1: 예, 오빠. 오빠, 밥 사줘.
0: 네.
1: 아우.
0: 자, 오늘도요, 은근히 보세요. 외동 이런 거.
1: 네.
0: 부러워한다. 뭐,
1: 예.
0: 나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1: 영어로 바꾸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오늘부터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3: Well, I wish I had a sister.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3: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 오.
0: 너 외동이지?
1: 오.
0: 아, 부럽다.
1: 우와.
0: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1: 네,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외동이 그냥 오직 어린이. 이렇게
0: 처음
1: 하면
0: 들어봤죠?
1: 처음 들어보죠?
0: Right.
1: 외동이란 말을 저희가 쓸 일이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자, 부럽다. You. 너가 오직 어린이 한 명이지. 나는 너가 부러워. 부럽다라는 말은 저는
0: 네,
1: 알거든요.
0: 부럽다.
1: 예.
0: 뭐죠?
1: I envy you.
0: NBU.
1: 예.
0: Okay.
1: Envy. 그래서 그 저기 미국 영어권 국가들이
0: 네네네.
1: NBU 이렇게 쓰는 것까지 전 봤어요.
0: 와,
1: 오.
0: 천재, 천재. 자,
1: 예.
0: 보겠습니다. ENVY, 맞아요?
1: 네,
0: Okay.
1: 확실해요.
0: Alright, so you are an only child, right?
1: 응?
0: Oh, I envy you. 정답? 맞습니다.
1: 유.
0: 자, 이거는 부러워하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envious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어요.
1: 아.
0: 오케이, 부러워하는 이라는.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 일반 동사 envy, 부러워하답니다. 자,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I envy you. 이게 뭐라고요? 난,
1: 난 너가
0: 내가 부러워예요.
1: 부러워.
0: 근데 I'm jealous of you. 이거는 뭘까요?
1: 나는 너가 질투나.
0: 질투나. 자,
1: 예.
0: 보세요. 얼핏 들으면,
1: 예.
0: 이건 부러워하는 거고, 이건 질투나. 그러니까 얘는 나쁠 것 같잖아요. 그쵸?
1: 조금 약간 어감이 안 좋네.
0: Right. 원래, 조금, 그,

0: 심리학 쪽에서도요.
1: 예.
0: envy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동경한다라는 뜻이고
1: 네.
0: jealous는 내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남에 대한 그런 좀 파괴적인 감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그죠, 그죠.
0: 그래서 굉장히 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들은 남이 부럽다라고 할 때 이 친구를 굉장히 많이 써요.
1: 오.
0: 이거 부정적인데 왜 굳이 이거 써요? 이거 쓰지? 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일부러 질투가 안 남에도 네. 난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거죠.
1: 아.
0: 전에 말씀드렸지만, 슬기씨, 하와이 놀러 간다면서요? 질투 난다.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1: 아니죠. 너무
0: 오히려,
1: 부러워서.
0: 부럽다. 이거보다, 난 질투나. 난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이러면은, 오히려 더 리액션을 강하게 쳐줌으로 상대방이 기분 좋거든요.
1: 맞아요. 그런 게 있죠.
0: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I'm jealous of you.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왕초보 영화에서 I'm jealous of someone을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envy라는 걸 조금 더 한번 활용을 오늘 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Envy you,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조를 보면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 only child는 외동이라는 뜻입니다.
1: 네.
0: 지금 성인이 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1: 네.
0: Alright, 여기 지금 You are an only child. 이거 질문 어순인가요?
1: 아니요. 평서문인데.
0: 그렇죠. 그리고 네. 뒤에 뭐가 붙었죠?
1: Right.
0: 자, 뭐뭐뭐뭐뭐 평서문 쓴 다음에 Right 뒤에 올려주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뭐예요?
1: 확신.
0: 확인.
1: 확인.
0: 확인이에요. 확인. 네. 맞지? 맞지? 이런 느낌.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1: 네.
0: 그래서 뭐뭐이지? 혹은 뭐뭐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줄
1: 네.
0: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문을 쓰고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 형 있지? 맞지? 맞지?
1: You have a brother. You have an older brother.
0: 그냥.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그렇죠. Hey, you have a brother, right? I think I saw him. 이러면서.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당신 남편이 파일럿이죠. 그렇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당신 남편은 파일럿이에요. 그렇죠?
1: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Right? 뒤에 올려줘야 돼요. 느낌 맞나요?
1: 네.
0: Okay. So, 질문을 하고 right 하는 것은 엄청 어색합니다. 그래서 평소문 어순으로 깔아준다는 느낌.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brother, right?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Your husband is pilot,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Alright. 자, 그리고 외동 물어볼게요.
1: 네.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1: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0: Envy you. Envy you 할 때도 V가 입술이 붙으면 안 되는
1: 안
0: 겁니다.
1: 되죠.
0: 주의하셔야 돼요.
1: Envy you.
0: Envy you. Alright. 근데 이제 상대방은 오히려 나는 여자 형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여동생이든 뭐 누나든 언니든
1: 네네네 Well, I wish I had a sister 해야겠네요 여자 형제는 sister이니까
0: 오, 오케이 오케이 자, I wish I had a sister 벌써 중요한 패턴마저도 보이고 있고요
1: 네.
0: 일단 여자 형제, sister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1: 네.
0: 저도 사실은 굉장히
1: 예.
0: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었어요.
1: 오.
0: 그래서 어렸을 때 사촌 누나랑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1: 네.
0: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외동이 아니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1: 아하,
0: 네. 아무튼
1: 맞아요.
0: So I wish I had a sister. 자 저번에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이게 문장이 어디선가 나오면은 제가 살짝 가볍게만 알려드렸었는데요.
1: 네.
0: 여기 지금 I wish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I wish 하는 건?
1: 나는 바래요.
0: 바래요. 뭔가를 네. 바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hope가 희망하는 거죠.
1: 그렇죠.
0: Oh, I hope. 이건 뭐예요?
1: I hope도 바라는 건데
0: 네.
1: 약간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0: 맞아요.
1: 네.
0: 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I hope하고 I wish 뒤에 문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1: 예.
0: 근데 I hope 같은 경우는 희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1: 오.
0: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1: 예.
0: 그렇죠? 내가 뭐 그 시험에 패스하면 좋겠어. 그녀가 나한테 제발 전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
1: 네네네.
0: 이거 희망 살아있죠. 그럴 때는 보다 I hope를 쓰는 겁니다.
1: Right?
0: I hope. 하지만 I wish는요. 바라긴 하는데
1: 네.
0: 그냥 간절한 바람일 뿐이에요. 왜? 어차피 안 될 거에 대해서 그냥 바라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1: 여자 형제가 있는 게 가능했더라면 큰일 나죠.
0: 지금 당장 네. 있는 보세요. I wish I had a sister 이라고 하는 거. 지금 시스터가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wish를 쓰는
1: wish.
0: 거예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0: 했는데 어 내일 갑자기 너 시스터가 뿅 하고 있어 이거 아니기
1: 오,
0: 때문에
1: 그럴 수 없죠.
0: 그래서 I hope 아 내일쯤 시스터가 어 나한테 연락이 오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0: Right? Okay.
1: Yeah.
0: So, 내가 이미 시스터가 있는데 아 그녀가 내일 나한테 전화를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hope 가능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I hope, I wish는 확실히 다릅니다.
1: Yeah.
0: 자 그 중에서도 I hope 뭐 하기를 바라 이거 말고 오늘은 yeah. I wish.
1: Wish.
0: 뭔가 가능성이 없는 거, 당장은 적어도 현실이 아닌 거에
1: 네.
0: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 wish는요, 바람과 아쉬움이 섞여 있는 겁니다.
1: Yeah.
0: Alright? 자, 그래서 쓰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I wish는요, 뒤에 뭐뭐라면 좋을 텐데 하고 현재 가정을 할 때는 시제를 뭘 써요?
1: 미래. 과거.
0: 과거. 여기,
1: 과거, 과거.
0: 여기 과거.
1: 예,
0: 이거 과거라고 읽으시는데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평소문 과거를 일부러 써서
1: 네.
0: 문법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니니까요. 일부러 망가뜨린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Oh, I wish I have a sister가 아니라
1: Had a sister.
0: Had a sister. Okay.
1: Yeah.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당장 적어도 뭐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나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1: 그렇죠.
0: 아, 나 여친 있으면 좋겠네.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쉬운 거예요.
1: 네.
0: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요?
1: 그건 호프 아니에요? 위시로 가요?
0: 지금 있어요?
1: 없어요.
0: 없죠.
1: 아.
0: 지금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여, 어, 자기야 할 사람 있으면 좋겠다.
1: 바로 있었으면 좋겠구나.
0: That's right. So what do you say?
1: 성격이 급하다. I wish I had a girlfriend.
0: 그죠? Oh, I wish I had a girlfriend.
1: Yeah.
0: 이렇게 쓰지. I hope I have a girlfriend.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쓰죠. 어, 내가 너면 좋겠다. 지금 당장 내가 당신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1: 안 돼요, 절대.
0: So, 내가 너라면 좋겠다.
1: I wish I were you.
0: 그죠? I am you가 아니라
1: 네.
0: I wish I were you.
1: Oh.
0: 그런데, 어? 과거 동사 쓰면 I was잖아요. 왜 were요? 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근데 was도 회화체에서는 다 괜찮다고 돼 있어요.
1: 아.
0: 근데 문법을 잘 보면요. 문법에서는
1: 예.
0: 주어가 뭐든 간에 비동사는 무조건 were로 fix입니다. She든, I든, they든 누가 됐든 무조건 were로 fix예요. 가정할 때는.
1: wish 다음이라서.
0: 네.
1: 아.
0: I wish I were you. I wish they were, she were.
1: 아,
0: he were 이렇게 돼요.
1: 진짜 완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문법을 그냥 갖다가
0: exactly.
1: 넣는 거군요.
0: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1: 귀엽다.
0: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1: 아,
0: 원래 걔가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다고 문법책에서 나와 있지만
1: 네.
0: 회화에서는요. I wish I was you.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1: 아.
0: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는 오히려 더 이상해요. 요즘 현대 영어에서.
1: 아 그러면 쓰기도 해요 지금?
0: 저, 많이
1: I
0: 씁니다.
1: was you로.
0: I wish I was you. Yes. And I wish she were인데도 I wish she was도 엄청 많이 쓰고요.
1: 우리 고등학교 때는 I wish 주어 were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0: 비동사를 쓸
1: 네,
0: 때는
1: 네.
0: 원래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그 언어가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한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더 리스펙트 해주기
1: 아,
0: 때문에
1: 맞아요.
0: 이제는 더 괜찮아졌죠.
1: 우리도 신조어가 국어사전에 등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Oh, I wish I had a girlfriend.
1: Well, I wish I had a... 아, 어디죠? Well, I had a girlfriend.
0: Okay.
1: Yeah.
0: I wish I had a girlfriend. 자, 이번에는 oh, I wish I were you.
1: I wish I were you.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그렇죠. 나는 오히려 only child 별로야라는 얘기예요, 지금.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1: 네.
0: 아,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얘도 그냥 단순하게 trust me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1: 근데 요럴 때가 있어요. 근데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체급이 달라졌어요. 제 여동생이랑.
0: 네.
1: 저희는 저희 여동생이 약간 헤비급이고 저는 라이트급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다르게 가더라고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0: 아, 오히려 다행이네요?
1: 다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괜찮

0: 친해질 거예요.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Trust me. 날 믿어.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1: 자, 나눠보세요. 앞에 sharing부터.
0: Sharing everything. 나누는 거. 내 with my sister.
1: 끊어주세요.
0: 시스터랑. 끊을 데가 없는데요.
1: Sharing.
0: Sharing everything. 다
1: 나누세요.
0: 나누는 거. 여기까지.
1: 네.
0: 에.
1: 누구랑?
0: With my sister.
1: 오케이. 나누세요.
0: 네.
1: 그게 뭐예요?
0: 그게 주어.
1: 그게 is a 뭐라고요?
0: Is a 악몽.
1: 그렇죠.
0: 아, 악몽은 제가 잘 알아요.
1: 오케이.
0: 예, 제가
1: 왜
0: 좀,
1: 악몽을 잘 아시죠?
0: 악몽은 제가 잘 꿔요.
1: 아, 잘 꾸는군요.
0: 예, 잘 꾸기 때문에 nightmare입니다.
1: 오케이.
0: 예, nightmare 이렇게 쓰는 거 확실할 거예요.
1: 오케이.
0: R.
1: Alright.
0: Yeah.
1: 아, 스펠링 약간 틀리길 살짝
0: 아,
1: 바랬거든요.
0: 그래요?
1: 네.
0: 죄송합니다. 못 맞춰드려요.
1: 오케이.
0: 네, 아는
1: 자,
0: 거는 알아야지.
1: 확실한 거
0: 예,
1: 확실.
0: 그럼요.
1: 리얼하게.
0: 네.
1: 자, nightmare one word로 정답입니다.
0: 예.
1: 자, 악몽 전문가신가
0: 저는
1: 봐요.
0: 악몽을 정말 많이 꿔서 막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꿨는데
1: 어, no.
0: 키가 이래요.
1: 네.
0: 네, 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거 꿈은 그렇게 키가 큰다는데 도대체 그게
1: 한
0: 악몽이에요.
1: 2m 돼야 정상인데,
0: 맞아요.
1: 저는 항상 어딘가에 늦습니다.
0: 늦어.
1: 이러면서 가는 거. 예.
0: 맞아요.
1: So,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는 is a nightmare. 자, nightmare 하면 악몽이라고 원래 직역이 되죠.
0: 네.
1: 그렇지만 그만큼 골치 아픈 일도 nightmare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말로도 그러나요? 아, 그거 완전 악몽이야.
0: 그럼요.
1: 안 좋다라고 쓰죠, 그냥.
0: 당연하죠.
1: Alright, so 영어에서도 골치 아픈 일 혹은 심지어 골치 아픈 사람도 이렇게 불러요. Oh,
0: 아.
1: my sister is a nightmare.
0: 아, 그래요?
1: 이렇게도 씁니다. 네.
0: 오.
1: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Nightmare이라고 하는 게 골치 아픈 일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여기서도 모든 것을 share 하는 거가 되게 골치 아픈 거라고 했는데요.
0: 그쵸?
1: 이거 말고 거의 의미가 똑같은 게또 하나 있습니다.
0: 오.
1: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해서 어딘가에 굉장히 통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0: 아.
1: Pain in the, 아이고야, 힌트,
0: 이거는
1: 아이고.
0: 뭐냐면요. Pain in the teeth. 예. 왜냐면 우리가 오복 중에 이 치복이 또 굉장합니다. 치통이 왜냐면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1: 그렇군요.
0: 예.
1: 네. 자, 제가
0: 페인 인더
1: 힌트를
0: 티.
1: 드렸음에도 티스로 쓰신
0: 여기 아프다고 하셨죠? 아, 내기예요?
1: 저 여기 아니라 여기를 만졌습니다.
0: 이거예요?
1: 네. 아이고 목이야
0: 아,
1: 이러거든요.
0: 예. 제가 잘못 봤네요.
1: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 약간 사이즈가 좀
0: 예.
1: 그래가지고
0: 연결돼
1: 연결이 돼
0: 계세요?
1: 있거든요.
0: 예.
1: So pain in the neck. Oh, that's a pain in the neck. 이러면 정말 목에 에서 느껴지는 통증과
0: 네,
1: 같이 nightmare과 같은 표현. So, 정말 골치 아픈 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0: 예.
1: 얘는 어떻게 보면 저기 그 문법책에서도 초반에, 그러니까 기초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sharing everything, right? 모든
0: 네.
1: 것을 나누는
0: 겉.
1: 것이라고 했죠.
0: 네.
1: 자, 동사에다가 ing를 걸면,
0: 네.
1: right? 그게 ing 형태가 되면서 뭐뭐 하다 가 아니라 뭐뭐 하는
0: 겉.
1: 겉 이렇게
0: 맞아요.
1: 명사로 변신을 합니다.
0: 그래서 옛날에 동명사라고 배웠던 것
1: That's
0: 같아요.
1: right, that's
0: 네.
1: right. So ing 하는 겉. 그러면 주어는 무조건 명사로 써야 돼요.
0: 그쵸.
1: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다는 뭐 하다 이렇게 안 돼요.
0: 예.
1: So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0: Learning English.
1: 그렇죠. Learn English가 아니라
0: Learning
1: Learning
0: English.
1: English. 그러면 그와 일하는 것.
0: Working with him.
1: 그죠? Work with him이 아니라 working
0: Working
1: with
0: with
1: him.
0: him.
1: 이렇게 안 하면 명사가 될 수가 없죠.
0: Yeah.
1: 자, ing를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영어 배우는 건 쉽다.
0: Learning English is easy.
1: That's it. 그와 일하는 것은 악몽이야.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우!
0: Wow.
1: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0: 오, 이거 거짓말이에요?
1: 아, 잠깐만요.
0: 말씀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저
0: 오해 마세요.
1: 잠깐만요. 오해가 될
0: 네.
1: 수밖에 없는 게제 얘기라고 안 했는데.
0: A nightmare.
1: Alright. Again, 이렇게 주어는 만약에 동사로 돼 있다면 그거를 ing로 명사화 시켜줘야 된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얘네가 주어가 되겠죠.
0: Yes.
1: 자,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0: Learning English is easy.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저 잘못 봤나요?
0: 아,
1: 제가?
0: 맞네.
1: 네. 자, 그리고 Trust me는 전에도 한번 잠깐 나왔었는데요.
0: 네.
1: 날 믿어. 이거는 진짜 내가
0: 아,
1: 진심으로 말하는데 내가 좀
0: 그쵸.
1: 아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0: 네.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아, 그랬더니 오히려 외동 친구는 난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나눠 쓰겠어.
0: 정말 외롭나 보다.
1: 저 완전 공감이에요.
0: 그래요. 우리 마우쌤 이야기네. I'd rather share than be 나눠 쓰겠어.
1: 자, 요거를 어순대로 한번 가볼까요?
0: I'd rather share.
1: 그게 네. 뭐예요?
0: 나는 차라리 나눌래.
1: 오케이.
0: 예. 네.
1: 뭐보다요?
0: 뭐보다 외롭게.
1: 오케이.
0: 외롭게. 그러니까 lonely. I'm so lonely.
1: 저도 그 노래 들어봤는데.
0: 그렇죠. 이 노래 right. 유명하잖아요.
1: 맞아요.
0: 예.
1: 근데 누가 부른지 기억이 안 나요.
0: 그건 저도 잘 몰라요.
1: Alright. Lonely한 게 외로운 건데
0: 네.
1: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rather share 하겠어 than be lonely 해지느니. 맞습니다.
0: 오늘 괜찮은데요?
1: 높잖아요.
0: 컨디션 좋아요.
1: 자, so lonely,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죠.
0: 네.
1: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0: 여기
1: 지금 이거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0: 나눠 쓰는 게 낫다.
1: 맞아요. Rather.
0: 예.
1: 여기 볼게요. I would가 붙은 겁니다.
0: 아, would군요.
1: I would rather or I'd rather. 동사원이요.
0: 예.
1: 이거는요. 나 차라리 뭐뭐 하겠어.
0: 아.
1: 나 차라리 뭐 하겠어. 자, 이걸 언제 쓰냐면 뉘앙스가 중요해요.
0: 예.
1: 정말 그 나머지 옵션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0: 예.
1: 그거가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럴 때만 쓰는 게 바로 I would rather입니다. 나 차라리 뭐 할래?
0: 네.
1: 이거는 나머지 the other option이 너무 싫을 때. So 여기서는 나머지 옵션은 then be
0: lonely.
1: lonely. 외로운 게 나머지 옵션인 거. 그거 싫어요. 이 얘기예요.
0: 네.
1: 자, 그래서 이거는 꼭 then 뭐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 대상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0: 예.
1: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0: 네.
1: 난 차라리 혼자 살겠다.
0: 오.
1: 근데 나머지 옵션이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느니 나는 차라리 나 혼자 살래.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예.
1: 나는 혼자 차라리 살겠어.
0: I'd rather live alone.
1: That's it.
0: Oh-ho.
1: I'd rather live alone. Right? 자, how about this? 나 차라리 관두겠어.
0: I'd rather
1: 그만두는 거죠?
0: Quit the job.
1: 그냥 quit?
0: Quit.
1: I'd rather quit.
0: Yeah.
1: 이거는 나머지 게 너무 싫은 거니까 아마도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일하느니
0: 상사랑 좀 약간 컨디션이 안 맞거나
1: something like that.
0: 뭐 그런 거
1: right?
0: 있죠.
1: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가
0: 아하.
1: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뭐 하느니 이렇게 비교 대상을 굳이 써야겠다. 그럼 이렇게 then 쓰고 나서 굉장히 희한하지만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1: 오케이. Okay? So 여기서도 예를 들면 I'd rather quit than work with him.
0: Rather 뒤에도 동사 원형이죠.
1: 동사 원형입니다.
0: 네네.
1: 그래서 동사 원형, 비동사 원형 쓴 거예요.
0: 예.
1: 같이 읽어볼게요.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1: 두 번째.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0: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Very nice. 자,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2: Well, I wish I had a sister. Well, I wish I had a sister.
3: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2: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Lonely. 이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평소문 right?
0: Yeah.
1: 확인하는 느낌. 너 외동이지?
0: You were an only child, right?
1: Okay. 너 형 있지? 형제 있지?
0: You have a brother, right?
1: You have a brother, right? Mm-hmm. 남편분이 파일럿이죠?
0: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Right? 읽어볼게요. You're an only child, right? You have a brother,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다음은요. ing.
0: Yeah.
1: 명사 만들어 볼게요.
0: Okay.
1: 영어를 배우는 건 쉬워.
0: Learning English is easy.
1: 그렇죠. Learning English is easy.
0: Yeah.
1: 걔랑 그랑 이라는 건 악몽이야.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Right?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자, 모든 걸 나의 언니랑 나눠 쓰는 거, 나누는 거 악몽이다.
0: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You got it.
0: Wow.
1: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자,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3: Well, I wish I had a sister.
2: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3: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4: You are an only child, right? Oh, I envy you.
5: Well, I wish I had a sister.
4: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5: Mm-hmm.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4: Mm-hmm.
5: I'm lonely.
1: Yes.
0: Wow.
1: 수고하셨습니다. 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너 그 바지 입으니까 귀여워 보여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look cute in those pants.
1: There you go.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입으니까가 되겠죠.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ng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화 시키는 거죠.
0: 네.
1: 자, 그렇다면 다음 명작 해주세요. 한국에 사는 건 멋져. 한국에 사는 건 멋져.
0: 어허.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26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명사 2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독해 지문도 하나 풀어보았죠. 그리고 문제가 하나 나갔습니다. 자, 리드 퀴즈예요. 모두 정답 맞춰보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The funny thing is blank. The poop looks like cubes. 재미있는 것은 그 배설물이 정육면체처럼 생겼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자,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고요. 해석은 배설물이 정육면체처럼 생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이다 와 같이 명사처럼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해석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절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고요. 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바로 대시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대시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대수로 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The funny thing is that the poop looks like cubes. 재미있는 사실은 그 배설물이 정육면체처럼 생겼다는 것이다. 네,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은 동명사 2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Today's Learning Point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독해를 하는 날이죠. 스텝업에서 문법을 적용해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첫 번째 Animals, 동물이고요. 두 번째 Traffic, 교통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는 동명사 2를 배우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죠. 지난 유닛에서는 주어와 또 보어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 유닛에서는 목적어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목적어로 쓰일 때 첫 번째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는 동사에 따라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는 그런 경우들을 봤고요. 또는 같이 써도 되는 그런 단어들도 살펴보았어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들 뭐가 있었죠? Like, love, hate, begin, start. 이 다섯 가지 동사가 있었고요. 반대로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그런 동사들도 있었죠? enjoy, avoid, finish, stop 있습니다. 자, 이 네 개의 동사들은 뒤에 ing 형태의 동명사가 목적으로 꼭 와야 돼요. 그런데 stop 같은 경우는 그 뒷자리에 투부정사가 와서 마치 목적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니다. 목적어가 아니라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입니다. stop 다음에 ing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명사, 투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올 수 있는데 그때 의미가 달라져요. 그런 동사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remember, forget이 있었어요. remember는 기억하다는 뜻이고요. forget은 잊다라는 뜻으로 두 단어는 반이어져.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면 돼요. remember 다음에 ing, forget 다음에 ing가 오면 이미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렸다는 뜻이 돼요. 이미 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remember to 부정사, forget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이미 한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거 계속 연습해 봐야겠죠? 다음으로 try도 알아봤어요. try는 ing가 오면, 즉 동명사가 뒤에 목적어로 오면 그것을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뒤에 try to 이렇게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문맥을 정확히 파악해서 또 문법에 맞게 해석을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다음으로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전치사란 명사 앞에 오는 단어들, in, on, at 뭐 이런 단어들이죠. 그 뒤에 오는 말들을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 부르고요.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 또는 동명사입니다. 투부정사는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뒤에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스텝업에서 독해에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업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교재 85쪽이에요. 우리 2번 지문부터 해결해 볼 거고요. 주제는 animals, 동물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1번 지문도 원뱃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2번 지문은 또 어떤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올까요?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Many people like talking about living forever. 많은 사람들은 좋아한다. 말하는 것을, 뭐에 관해서?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해서.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명사가 쓰였네요. 자, 먼저 like 동사 뒤에 오늘 목적으로 talking 동명사가 쓰였습니다. 해석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talking을 또 to talk으로도 쓸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왜냐하면 like는 to 부정사, 동명사 모두를 동명사로 지할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to talk라고 쓸 수도 있고 talking이라고도 쓸수 있어요. 다음으로 전

부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쓰였네요. 해석은 사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전치사 다음에 to live. to 부정사 올수 있나요? 올수 없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만 돼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문장이 시작되었어요. 자, 무슨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Can any living thing live forever? 어떤 생명이 영원히 살수 있을까? Living thing, 살아있는 것, 즉 생명이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Forever는 영원히 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죠. 영원히 살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해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You might think it is impossible.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 것이다. 무엇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Impossible, 불가능한 이란 뜻이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나온 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think,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목적어로, 즉 명사로 해석을 했죠. 네, 여기 쓰인 절도 바로 명사절입니다. 우리가 리뷰 퀴즈 할때 봤었죠. 주어 동사가 명사로서 해석되는 절을 명사절이라고 하고요. 그 앞에는 대시 쓰인다고 배웠는데, 그런데 여긴 대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기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대신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이 명사절이 목적어일 때요. 자, think, 생각하다의 목적어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목적어로 명사절이 쓰였죠. 이럴 때는 tha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네, 자, 다음에 또 나올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Then you should read about this special kind of jellyfish. 그렇다면 당신은 해야만 한다, 읽어야만 한다. 뭐에 관해서? 이 특별한 종류의 jellyfish, 해파리에 관해서 읽어봐야 한다. 네,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종류의 해파리에 대해서 읽어봐야 한대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특별할까요? 다음 문장이에요. When it gets injured or old, it can turn back into a baby jellyfish. 그것이 다치거나 늙을 때 그것은 돌아갈 수 있다. 뭘로? Baby jellyfish. 아기 해파리로. 자, 앞부분 선생님이 when을 어떻게 해석했죠? 뭐뭐 할 때로 해석했습니다. when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when을 해석해야 된다고 우리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그것이 다치거나 늙을 때 이렇게요. 그것이 turn back into 하면 무엇으로 되돌아가다란 뜻이에요. 자, 다치거나 늙으면 늙었던 그 혹은 다쳤던 해파리가 다시 아기로 돌아간다고 해요. 너무 특이하죠? 다음 문장이에요. Then it starts living its life all over again. 그러면 그것은 시작한다. 무엇을? 그것의 삶을 살기를 시작한다. 처음부터 다시. 자, starts 다음에 living이란 동명사가 쓰였습니다. start는 시작하다란 뜻으로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할 수도 있고 또 to 부정사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to live으로도 바꿔 말할 수 있겠네요. 해석하는 방법은 사는 것을, 그 생을 다시 사는 것을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네, 이 특이한 해파리가 다시 아기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대요. It is like hitting the reset button. 그것은 like, 뭐뭐와 같다. 누르는 것과 같다. 무엇을? 그 reset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like가 나왔는데요. 이때 like는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을 가지는 전치사입니다.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동사가 아니라요. 전치사예요. 따라서 뒤에 hitting 이렇게 동명사가 왔네요. 전치사의 목적어죠. 누르는 것과 같다입니다. 다음이에요. Can you say it can live forever?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영원히 산다고. 네, 여러분. 자, 마지막 문장도 선생님이 앞에 설명했던 대시 생략된 명사절이 나왔네요. say의 목적어로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나오고요. 목적어니까 명사죠.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 앞에 대신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것 방금 배웠죠? 자, 이 문장도 대시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해석은 그것이 영원히 살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글은 특별한 종류의 젤리피쉬, 해파리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 해파리는 늙거나 다치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해요.

무엇이 다른 하나를 골라봅시다. 자, A, B, C 이렇게 세 개의 대명사가 모두 is로 쓰여 있어요. 가리키는 대상이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달라요. 자, 먼저 A부터 볼게요. When it gets injured or old, it can turn back into a baby jellyfish. 그것이 다치거나 늙을 때 그것은 돌아갈 수 있다. 뭘로? 네, baby jellyfish. 아기 해파리로요. 저기서 말하는 아기 해파리로 돌아갈 수 있는 주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jellyfish가 되겠죠. 이때 is은 해파리입니다. jellyfish. 네. 그리고 A 해결했고요. B 가볼게요. It is like hitting the reset button. 자, 이것은 마치 누르는 것과 같다. 무엇을? 리셋 버튼을. 무엇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는 걸까요? 이시 가리키는 대상은 해파리가 아니라 바로 앞문장이겠죠? 앞문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그것이 삶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그 사실은 마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란 뜻입니다. 이 is은 앞문장을 가리켜요. 이제 C를 볼게요. Can you say it can live forever?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영원히 살수 있다고. 자, 무엇이 영원히 살까요? 바로 jellyfish가 되겠죠? 네. 해파리가 영원히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A, B, C 중에서 A와 C는 모두 jellyfish, 해파리를 가리키고 있고, B는 앞문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건 뭐?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T, 그렇지 않으면 F를 써주세요. 자, 1번 지문부터 볼게요. 1번 문장부터. 해파리는 상처를 입으면 그 부위를 스스로 치료한다. 자, 이 내용 맞을까요? 네, 앞부분은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자세히 정확하게 볼게요. When it gets injured or old, it can turn back into a baby jellyfish. 자, 이 문장입니다. 이것이 다치거나 늙으면 다시 뭘로 돌아간다고요? 아기 해파리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상처를 입으면, 즉 injured 되면 스스로 치료하나요? 아니면 아기 해파리로 돌아가나요? 스스로 치료하지 않고 아기 해파리로 돌아간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진술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F예요. 다음 2번. 해파리는 나이가 들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네, 이 문장이 나와 있었나요? When it gets injured or old, 나이가 들때 하고 뒷문장, then it starts living its life all over again. 그것은 삶을 all over again,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진술은 맞다고 할수 있겠죠. T입니다. 네, 그래서 FT 이렇게 답을 정리하고 자, 이제 Easy 가이드로 가서 지금 우리 읽은 글을 메인 아이디어와 디테일스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 글은 아주 특별한 종류의 해파리를 소개하는 글이었어요. 자, 메인 아이디어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A special jellyfish can start living its life all over again. 특별한 해파리는 시작할 수 있다. 사는 것을 그의 삶을 all over again. 처음부터 다시. start 다음에 동명사가 이렇게 목적으로 쓰인 문장을 한번더 써봤습니다. 다음 디테일스 볼게요. You might think living forever is impossible.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자, 우리의 통념이에요. 그러나, but this special jellyfish can turn back into a baby jellyfish when it gets injured or old. 하지만 이 특별한 해파리는 돌아갈 수 있다. 어디로? 무엇으로? 아기 해파리로. 어떨 때? 상처를 입거나 늙을 때. It is like hitting the reset button. 그것은 마치 누르는 것 같다. 뭐를 누르는 것? reset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해서 마치 영원히 사는 것과 같은 특별한 해파리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고요. 자, 글 속에 어떤 동명사가 사용되었나요? 그래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Many people like 하고 많은 사람들은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하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다를 목적어 자리에 써야 됩니다. 동명사 talking으로 쓸수 있겠죠? 다음,
영원히 사는 것에

뭐뭐에 대해란 뜻이거든요. about 뭐뭐에 대해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알맞은 표현을 써야 돼요. 사는 것이란 의미가 될수 있도록 동명사 living을 쓰면 되겠습니다. about living forever. 마지막이에요. starts blank its life. 그것의 생을, 사는 것을 시작한다. start의 목적어로서 사는 것을 이란 표현이 쓰여야 됩니다. 사는 것, 네, 뭔가요? living이죠. 그래서 living이란 표현이 두 개나 쓰였네요. starts living its life. 잘했어요. 자, 그래서 2번 지문 잘 해결했고,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문은 traffic. 교통에 관한 글입니다. 네, 자, 어떤 글일까요? 우리 첫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times roads need fixing. 때때로 길은 수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입니다. 네, 주제가 교통이니까 roads, 도로에 대해서 나왔네요. 도로는 fixing, 수리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동명사 fixing이 need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수리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요. Then workers start setting up orange cones. 그러면 작업자들은 시작한다. 무엇하기를? 설치하기를. Orange cones. 주황색 콘들을 설치하는 것을 시작한다. 입니다. 네. setting up. 이렇게 동명사가 쓰였죠? start의 목적어로서 동명사가 쓰인 경우고요. 설치하는 것을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start는 동명사뿐만 아니라 또 to 부정사도 목적어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to set up으로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 이렇게 도로에 공사가 진행되면 주황색을 띠는 콘들을 이렇게 세워두는 경우 봤었죠? 여러분 교재에도 그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이에요. These cones guide cars safely. 이러한 콘들은 안내한다. 차들을 safely, 안전하게란 뜻이죠? These 하면 우리가 배운 지시 형용사예요. 이러한 콘들. 뒤에 나오는 명사가 복수니까 these를 사용했죠. 네, 이 콘들의 역할은 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Workers often move the cones around. 작업자들은 종종 이 콘들을 around, 주위로, 여기저기로 이동시킵니다. 이동합니다. 그쵸? 자, 이것들을 설치하고 이동하는 역할은 사람이에요. workers가 합니다. And when they finish blank, they take them away. 그들이 마쳤을 때 하고 이때 when을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들은 그것들을 take away, 치운다. 네, 뭔가를 마쳤을 때 이제 치우기도 하겠죠? 설치하고 치우는 일을 누가 하나요? Workers, 작업자들이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고요. 다음, but now robot traffic cones can do the job. 그러나 지금 이제 로봇 트래픽 콘스 뭐예요? 로봇 교통콘이죠? 로봇 교통콘이 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자, 로봇 교통콘의 그림이 이미지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로봇이 이 일을 작업자들이 하는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They can move on their own on roads. 그것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길에서. 여기서 they는 바로 앞에 나온 robot traffic cones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on their own 하면 그들 스스로라는 뜻을 가져요. 길에서 그들 스스로 로봇이니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요. Plus, they never forget blank workers if a car comes to close. 게다가 그것들은 never, 절대로 잊지 않는다. 네. 무엇을? 하고 workers 나왔고요. if 앞에서 끊어볼게요. 만약에 차가 너무 가까이 오면. 네. 이렇게 if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a car 주어, 그 다음 comes 동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절이죠.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인데요. if랑 같이 쓰이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절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 차가 가까이 온다면 이렇게 해석을 했죠. This way, workers can avoid getting hurt. 이 방법으로 작업자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피해요? Getting hurt.
다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요. avoid는 피하다는 뜻의 동사고요. avoid의 목적으로는 동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ting 이렇게 동명사가 쓰였어요. 자, avoid 다음에 to get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어요. avoid는 이처럼 gett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다치는 것을 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이 로봇의 도움으로 이제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또 네, 작업자들이 다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Aren't they super cool? 그것들은 정말 멋지지 않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they는 바로 robot traffic cones를 말하겠죠? 네, 지금 교통 상황에서 도로가 수리를 할때 작업자들을 대신해서 로봇 교통콘들이 하는 일들에 관한 글을 다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봐야겠죠? 1번이에요. 글의 빈칸 A와 B에 들어간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봅시다. 자,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해석하지 못하고 넘어갔었어요. 같이 볼게요. And when they finish blank, they take them away. 그리고 그들이 마칠 때, 그들은 그것들을 치운다라는 문장인데요. finish가 마치다란 뜻이고요. 뒤에 오는 이 빈칸은 무엇을 마치는지 목적어가 오게 되겠죠. 보기를 보니까 working to work 두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것을 마친다라는 뜻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근데 finish는 여러분, 투부정사 동명사 중에 어떤 것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었죠?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to work는 네, 정답에서 제외시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working이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 B 가볼게요. Plus, they never forget blank workers if a car comes to close. 게다가 그것들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작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을. 만약에 차가 너무 가까이 오면.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이었는데, forget 다음에 역시 목적어가 와야 돼요. 작업자들을 뭐 하는 거? warn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네요. 경고하다는 뜻이거든요.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입니다. 자, forget 같은 경우는 동명사가 목적어로 와도 되고,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와도 돼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지죠? 동명사가 목적어로 오면 이미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는 뜻이 되고요.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오면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럼 이 문장의 문맥에 맞게 알맞은 표현은 뭘까요? 경고했던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경고해야 할 것을 잊지 않을까요? 네, 차가 가까이 오면이라는 조건에서 네, 작업자들에게 경고해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표현은 to warn이 돼야 됩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네,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로봇 교통콘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한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작업자들에게 로봇콘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나요? 아니죠. 로봇콘들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네, now. 여기 쭉, now부터 쭉 나와 있는 부분을 함께 볼게요. They can move on their own on roads. 그것들은 스스로 길 위에 움직인다, 이동한다라는 뜻이죠. 스스로 일합니다. 작업자들을 대신해서요. 그러니까 1번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작업자들의 수고를 덜어준다. 맞나요? 네, 어디에 나와 있죠? But now, robot traffic cones can do the job. 네, 이 부분이죠. 자, 로봇 교통콘들이 the job, 그 일, workers들이 하는 일을 이제 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표현은 맞습니다. 안전한 작업에 도움을 준다. 3번은 어떤가요? 네, 여기 나와 있죠? This way, workers can avoid getting hurt. 이 방법이란 앞에 나온 그 로봇콘들이 to warn, 경고하는 거예요. 차가 가까이 오면 경고하는 그것은 그 방법으로 workers, 작업자들은 피할 수 있어요. 다치는 것을. 그래서 안전한 작업에 도움을 준다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네, 이제 이지 가이드로 방금 읽은 지문을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메인 아이디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죠? Robot traffic cones help workers stay safe while fixing roads. 로봇 트래픽 콘은, 로봇 교통 콘은 workers,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help, 돕는다. 뭐 하는 동안? 길을 수리하는 동안, 고치는 동안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디테일스가 나왔나요? 처음부터 볼게요. When roads need fixing, workers set up orange cones and remove them. 네, when은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해야겠죠? 길이 수리가 필요할 때 작업자들은 설치한다. 오렌지 콘을, 주황색 콘을, 그리고 remove them. 그것들을 치운다. remove는 제거하다, 치우다라는 뜻이에요. Robot traffic cones can do this job for workers. 로봇 교통콘은 할수 있다. 이 일을 작업자들을 위해서. 네, 이런 일들을 로봇 트래픽 콘즈가 할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었죠? 다음으로, they can move on their own on roads. 그들은 움직일 수 있다. 그들 스스로 길에서. 여기서 they는 로봇 트래픽 콘즈를 얘기하고요. They warn workers if a car comes too close. 그들은 경고한다. 작업자들에게. 만약에 차가 너무 가까이 오면. 네, 이렇게 해서 로봇 트래픽 콘즈가 작업자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할수 있다는 내용을 잘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grammar point 정리해 봐야겠죠? need blank, 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수리하는 것이 와야 돼요. 바로 fixing이 와야겠죠? 다음, 주황색 콘들을 설치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start의 목적으로 설치하기라는 뜻이 되도록 Setting up orange cones. 동명사 썼고요. 다음, 다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피하다의 목적어, 동명사, getting hurt. 잘 봤습니다. 네, 여러분, 문법도 잘 정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리뷰 퀴즈 나갑니다. Plus, they never forget to warn workers. Blank a car comes to close. 다음 빈칸에 올 말이 무슨 말이 될까요? 네, 자동차가 너무 가까이 오면, 뭐뭐 하면 이란 뜻이 되도록 알맞은 말을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자,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할 기초 영문법은 바로 관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관사라는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면 좋을 어휘들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쌤이랑 같이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먼저 luck. luck. 자, 우리 good luck 이렇게 말하죠. 행운을 빌어라는 표현이잖아요. luck이라는 건 운, 행운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단어를 보면 uncle, uncle. 삼촌 혹은 외삼촌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 볼게요. university, university. University는 대학이에요. 대학은 어떻게 발음해요? University라고 읽어요. 계속 볼게요. 다음 단어는 발음에 주의해 주세요. 얘는 H로 시작하니까 hour 아니고요. 맨 앞에 있는 이 H가 소리 나지 않는 무음입니다. 그래서 마치 H가 없는 것처럼 hour 이렇게 발음을 해요. 자, 읽어볼게요. hour. hour은 시간 혹은 한 시간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한 시간이라고 하려면 one hour, 두 시간이라고 할땐 two hours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계속 볼게요. interesting. 조금 긴 단어인데요. 얘는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An interesting movie 하면 흥미로운 영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얘 읽어볼게요. interesting. 한번 더. interesting. 네,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지구와 달 영어로 알아둘게요. 지구는 earth. earth. 이 th는 th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earth. 달은 영어로 뭐예요? 달은 moon. moon입니다. 혹시 몰랐다면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농부입니다. farmer인데요. 우리 farm이라는 표현이 농사 짓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뒤에 er 붙여서 농사 짓는 사람, 농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goose 하면 거위이고요. 마지막 mistake 알아둘게요. mistake 하면 실수입니다. 실수가 영어로 뭐예요? mistake. 자, 여기에 있는 어휘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오늘의 기초 영문법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부정관사 on. 그리고 두 번째 정관사 더입니다. 자, 여기서 좀 낯선 표현이 등장하죠. 부정관사, 정관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정관사라는 말부터 보면요. 이 정관사라는 건 정해진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관사는 무엇일까요? 부정이니까 정해지지 않은 대상. 불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이해해 보고요. 우리 어와 언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단어를 쓸때 앞에 어와 언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죠? 명사의 개수가 하나일 때, 즉 단수일 때 앞에 어나 언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a bird 하면 새가 한 마리, a cat 하면 고양이가 한 마리, a dog 하면 개가 한 마리, a frog 개구리가 한 마리가 되는 거예요. 언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an apple 하면 사과가 몇 개예요? 한 개인 거죠. an egg 계란, 달걀이 한 개인 거고요. an 아이스 큐브, 얼음 조각이 몇 개? 한 개인 거예요. An orange, 오렌지가
한 개인 거고, an umbrella 하면 우산이 한개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나 언을 쓰는 경우는요, 그 명사의 개수가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어를 언제 쓰고, on을 언제 쓰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를 앞에 붙여주면 되고요. on을 언제 붙이는지만 알아둘게요. on을 붙이는 경우는요, 단어의 첫 소리가 a, e, i, o 혹은 u로 시작할 때입니다. 왜 a, e, i, o, u냐? 영어에서 이 다섯 글자가 바로 모음 소리에 해당하거든요. 우리말에도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죠? 영어에도 모음이 다섯 개의 소리가 있는데 A, E, I, O, U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소리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앞에 on을 붙이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다 어를 붙여서 개수가 하나임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이해 가셨죠? 그럼 교재 개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어와 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언은 첫 소리가 자음일 때 쓸까요? 모음일 때 쓸까요? 첫 소리가 자음일 때.

됐습니다. 자음은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소리가 되겠죠. 그럼 어는 언제 써요? 첫 소리가 모음일 때. 즉, 무슨 소리죠? 모음은 A, E, I, O, U 이렇게 다섯 개의 소리가 날 때 그 앞에는 언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I have a pen. 나는 펜을 하나 가지고 있어. 자, 펜,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앞에 어를 붙여서 한 개임을 나타내줘요. I saw an elephant.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한 마리인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음 소리로 시작하므로 어가 아니라 누굴 붙여줘요? an을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와 언을 언제 쓰는지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어와 언은 개수가 한 개일 때 쓴다고 했는데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몇 개가 있을 때는 이 some을 써주면 됩니다. some은요, 형용사고요. 몇몇의, 어떤, 일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도 올 수 있고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도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예문 볼게요. I have some friends 라고 했어요. 나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Can I have some water? 나는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인데 some water이니까 약간의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some이라는 표현은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 물이라는 건 액체니까 개수를 셀 수 없죠. 그 앞에도 some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정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면 어색해지는 경우도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일일이 외우려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쌤이랑 같이 이해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부정관사라는 게 뭐예요? 어랑 언이잖아요. 개수가 몇 개일 때 써요? 한 개일 때 씁니다. 한 개일 때 쓰는데 명사의 복수형이랑 쓸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셀 수 없는 명사랑 쓸 수 있을까요? 이 자체가 한 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I ate four bananas. 자, four bananas 밑줄 쳐볼게요. 네 개의 바나나들입니다. 이 앞에 어를 붙인다면 네 개의 바나나들이 하나 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복수형 앞에는 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 더. She drinks milk every day. 여러분, 우유는요, 셀 수 있어요? 우유 한 팩, 두 팩은 셀 수 있겠지만 우유라는 물질은요, 셀 수 없는 액체입니다. 따라서 앞에 어를 붙이면 이상해져요. 우유 한 개 안 돼요. 어 붙일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셀 수 없는 명사랑 어를 쓰지 않아요. 또 복수형이랑 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고유명사랑 추상명사 앞에서도 어나 언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고유명사나 추상명사도 모두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하죠. 셀 수 없으니까 앞에 어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I went to Paris yesterday. 나는 어제 어디에 갔을까요? 파리에 갔어요. 프랑스 파리에 갔는데 파리 앞에 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도시 이름 앞에는 어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Wish me luck. 나에게 행운을 빌어줘. 자, 행운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 앞에 어를 붙여

치면 안 되겠죠.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으니까 앞에 어를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관사 어는요, 고유명사나 추상명사 앞에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이 practice 1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인데요. 그림에 해당하는 번호를 쓰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 넣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요. apples 라고 했는데 어떤 말 중에 골라 넣을 수 있는지 보니까 an 그리고 some이 있어요. 일단 어랑 언은 개수가 몇 개일 때 쓰죠? 개수가 한 개일 때만 쓸수 있는 애들입니다. some은 한 개가 아니라 몇개 있을 때쓸수 있어요. 이 점을 기억하면서 바로 1번 풀어봅시다. 자, apples, 사과가 지금 4개 있습니다. 그쵸? 한 개가 아니니까 어나 언은 들어갈 수 없고요. 정답, some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에 이렇게 1번이라고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dishes. dishes 하면 그릇이에요. 자, 그릇이 한 개가 아니니까 일단 어랑 어는 바로 제외입니다. 정답, some dishes 하면 몇 개의 그릇들이 되겠네요. 자, 2번 이렇게 넣어줍니다. 3번인데요. carrots. carrots 당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랑 언안 되겠죠. some 넣어주어야 합니다. some carrots 하면 몇 개의 당근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3번 넣어줄게요. 4번 orange. orange. 자, 오렌지가요. 몇개 있어요? 한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나 언을 넣어줄 건데요. orange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 어와 언 중에 an을 넣어주어야 해요. an orange 하면 오렌지 한 개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계란 달걀이 있는데 한개 아니죠? 여섯 개나 있어요. 따라서 some eggs 몇 개의 달걀들. 이어서 6번입니다. bowls라는 건 이렇게 깊은 그릇을 의미합니다. 오목한 그릇인데 한개 아니죠. 여러 개니까 some bowls 몇 개의 그릇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spoon 숟가락이 한개 있어요. 넣어주면 되겠죠. 8번 보니까 아이스크림 cone이 있는데 한개 있어요. 어나 언을 넣어주는데 여러분 첫 소리가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on 넣어줍니다. an 아이스크림 cone 해주고 나머지 숫자도 이와 같이 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인데요. 빈칸에 on이나 관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x를 써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그러니까 어를 넣거나 on을 넣거나 혹은 x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사가 쓰이는 곳, 명사 앞이잖아요. 명사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1번을 보면요. Paris. 고유 명사, 도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관사 쓸까요? 안 써요. 아무것도 안 씁니다. 자, 2번. Romeo and Juliet이라고 했어요. 영화 혹은 책의 제목이죠? 고유 명사예요. 어나 언을 쓰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X. 3번. 집. 한 채가 되겠네요. 집한 채. 따라서 어나 언 넣어주는데 house 자음 소리로 시작하므로 어를 넣어줍니다. 이어서 4번. 나는 우산이 한개 필요한 거죠? 우산 한 개라고 할때어 혹은 언을 넣어줘요. 근데 첫 소리가 모음이니까 언 넣어줍시다. 자, 5번 갈게요. I exercise for 빈칸 hour every morning. 자, 여기 별표할게요. 나는요, 운동을 하는데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운동합니다. 자, 1시간이라고 할때 어를 넣을까요? 언을 넣을까요? H 자음이네. 어 해야

아닙니다. 정답은요, on이에요. 왜 on일까요? 이 our의 발음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얘는 our. 마치 h가 없는 것처럼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로 따지면 모음 소리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스펠링이 아니라 발음이 훨씬 중요해요.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할 경우에는 on을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별표하고 여러분, 이런 예외들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6번입니다. Uncle. 이번에는 Uncle 모음 소리로 시작하므로 삼촌 한 명이라고 할때 on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University student. 대학교 학생이 되겠네요. 자음, 모음이네요. 모음. 모음이 있으니까 on 넣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얘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예외 별표할게요. 자, 얘는요, 이 uncle과 다르게 university, u로 발음을 시작하죠. 이 u는 자음 발음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u가, 그러니까 이 스펠링 u가 u로 발음될 때는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on이 아닌 어가 되는 거죠. 8번 가볼게요. It was been an interesting class. 흥미로운 수업인데요. I,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interesting, 모음 발음으로 시작하니까, 우리 on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basic concept 2, 정관사 살펴볼 건데요. 이 부정관사랑 다르게 정관사는 정해진 대상을 가리킬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a cat. 나는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워. 근데 그 고양이는 이라고 할 때, 우리 the cat이라고 해요. 앞에서 이미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대상을 나타낼 때는 너를 사용해 줍니다. 자, 그러면 개념 읽어볼게요. 정관사 너는 명사 앞에 쓰이고요. 앞에서 언급한 특정한 것 혹은 이미 서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a bag. 나는 가방을 한개 가지고 있는데 그 가방은 빨강색이야 라고 할 때는 the bag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Can you close the door? Can you close the window죠? 창문을 닫아줄 수 있냐는 건데, 저 창문 혹은 그 창문, 너랑 내가 알고 있는 그 창문이라고 말할 때는 the window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너는요, 정해진 것을 가리킬 때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는요, 악기 이름 앞에는 거의 다 씁니다. The violin, the piano, the drums 이런 식으로 악기 앞에는 더를 거의 다 붙인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또 유일한 것, 예를 들면 지구나 달과 같은 유일한 거 있죠? 이 앞에도 더를 붙입니다. The earth, The moon 이런 식으로요. 이거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정관사 더의 쓰임인데요. 일부 나라명이나 산맥, 강, 바다 등은 더를 같이 씁니다. 대표적인 것만 기억해 둘게요. 우리 미국은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고요. 알프스 산맥은 The Alps 이렇게 말해요. 더를 붙였죠. 한강도 The Han River 이런 식으로 덜을 붙여서 나타내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이나 요일 앞에는요, 더안 씁니다. 예를 들어, The Soccer 이런 말안 하고요. The Basketball 이런 말안 합니다. 이때는 관사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또 요일 앞에도 정관사 쓰면 굉장히 이상해요. On Monday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2 가볼게요. 보기의 단어들을 표에 알맞은 곳에 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어와 on, 너, 그리고 관사 없음 순서대로 있는데요. 자, 어나 어는 일단 개수가 한 개일 때 쓰는 것이죠. 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연필, 보트, 그리고 피자 한 조각 혹은

한 마리라고 할 때는 모두 어를 써줄 수 있겠죠. 그럼 어는 언제 쓸까요? 개수가 한 개인데 첫 번째 소리가 이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pple, elephant, office, egg와 같은 것들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너입니다. 더를 쓰는 것으로 굳어진 표현들이 있죠. The United States, 미국이고요. The moon, 유일한 거니까 더 써줍니다. The Eiffel Tower, 에펠탑도요, 더를 붙입니다. 그리고 The Alps도, 알프스 산맥도 더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관사가 없이 쓰이는 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서울, 고유 명사들인데요. 자, 예를 들어, love, milk, soccer, soul,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고유 명사 혹은 추상적인 애들 있죠? 혹은 셀수 없는 milk와 같은 애들은 보통 관사 없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입니다. 빈칸에 on, 너중 알맞은 말을 넣어 이야기를 완성하세요. 자, 어와 언은 정해지지 않은 대상, 더는 앞에서 언급한 대상을 가리킨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니까요.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나요? 여기 농부와 거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Once there was 빈칸 old farmer. 나이 든 농부가 살았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소리가 oh, old. 모음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on 넣어줄게요. 늙은 농부 한 명이 살았던 것이죠. 자, 그는 거위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어그스가 되겠고요. 그 거위는요, 매일 무엇을 낳았냐면 황금알을 하나씩 낳았어요. 어가 되겠죠? A golden egg, 황금알을 하나. 자, 그러면서 앞에 나온 farmer를 그대로 언급을 하니까 그 농부는 행복했다. The farmer was happy가 되겠네요. 자, 하루는 그 농부는 생각을 했대요. Why just one egg a day? 자, one egg 대신에 우리 o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알만 낳는 거지. 하루에니까 a day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궁금했던 거예요. Why not get? 얻으면 안 되나? 모든 알을 at once는 한 번에요. 한 번에 모든 알을 다 얻을 순 없을까? 그럼 돈도 더 많이 벌 텐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너가 들어가고요. 우리 all the 명사하면 모든 명사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알을 한 번에 얻을 순 없을까? 라고 궁금해했던 이 농부는요. 무엇을 하냐? He wanted more eggs. 더 많은 알들을 원했고, 그래서 그 농부는요, 심지어 가릅니다. 무엇을? 거위의 배를 갈라서 엽니다. 자, 그럼 앞에서 언급한 거위니까 넣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But there were no eggs inside. 안에 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에 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는요, 슬펐겠죠? 그 농부이므로 The farmer was sad. 그는요, 커다란 실수를 한 가지 저지른 것이죠. 하나의 실수이니까 a big mistak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가질게요. 자, 여기 만화를 보니까요, 뭔가 아내와 남편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Can you do me a favor? 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Can you do me a favor?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들어줄래? 부탁 좀 들어줄래? Can you do me a favor? 이에요. 자, 무슨 부탁일까요? Sure. What is it? 물론이지. 무슨 부탁인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과 한 개가 필요해요. 라고 부탁의 내용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I'll go buy it. 가서 뭐 할게? 사올 게가 되겠죠?

0: Anything else? 다른 필요한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요, I also need a butter 이라고 했어요. 또 무엇이 필요하대요? 사과 말고도 버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Oh, take 가방 in the kitchen 이라고 했어요. 부엌에서 뭐 가져가래요? 이 파란색 가방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okay 라고 대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배열해서 우리말 문장을 영어로 쓰래요. 나는 사과 한 개가 필요하다. 나는 필요하다부터 써줘야겠죠? I need an apple. 사과 한 개니까 an apple 이라고 쓰는 겁니다. 2번, 우리 대화의 2번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a butter 밑줄 쳐볼게요. 버터라는 건요, 덩어리 물질로 셀 수가 없습니다. 이셀수 없는 물질 앞에 써주면 안 되겠죠. 따라서 a butter을 some butter 혹은 관사 없이 그냥 butter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3번이에요. 우리 그림을 보고 3번의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3번 문장 보니까 Oh, take 파란 가방 in the kitchen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방을 이 남자도 무슨 가방인지 알고 있어요. 특정한 대상이죠? 따라서 the bag 혹은 the blue bag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 관사를 배웠어요. 부정관사 an 그리고 정관사 the의 쓰임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내용 배우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왜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9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는가?
4: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44강 All in One 중합 영어. 자,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은 이제 듣기와 말하기죠. 자, 조금은 좀 가볍고 덜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한번 즐겨 보시면 좀 어떨까요? 자, 오늘은 어떤 문장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볼 거냐면 I don't know if I can do it 이렇게 돼 있어요. 추가적인 설명은 이제 강의 진행해 나가면서 이 문장을 왜 제가 뽑았는지 설명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대화문을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문을 다루고,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푼 다음에 여러분들 대화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가 때려잡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 다시 그 모든 내용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제풀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아, 오늘은 문제풀이가 마지막 말에 대한 자, 응답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자, 싫어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대화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보다도

0: 선택지 다섯 개에 대한 것이 항상 문제다라고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주어진 시간이 7초거든요. 대화가 끝나고 다음 문제를 시작하는 그 사이가, 퍼즈가 일시정지의 구간이 한 7초 정도쯤 되는데, 그 7초 동안에 이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다못 읽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의 유형은 듣기 시험이 딱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좀 미리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빨리 쓰고 시간이 좀 남았다 싶으시면 선택지를 미리 읽고 가능하다면 그 옆에다가 한글로 요약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 1번은 이렇습니다. Can I borrow? 내가 빌릴 수 있을까? One of them. 자, 그 중에 하나를 뭔가를 그 요구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 그렇구나. 두 번째는 Why don't you read the book? 너왜그책안 읽니? 이건 직역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너왜 공부 안 하니? 정말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죠. 공부 좀 해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너왜그책안 읽어? 그러면 그책좀 읽어라라고 하는 제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감사 표시네요. 자, thanks for taking care of my sister. 내 동생 좀 돌봐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I hope your grandparents will get better so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get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도 이렇게 쓰이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get은 이제 만능 동사에 가까운데 뒤쪽에 보호를 취하게 되면 become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조부모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곧더 나아지시기를 나는 희망해. 이렇게. 자, 뭐, 글쎄요. 요거는, 상대에게 덕담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마지막은요. Don't worry. 저거는 이제 위로가 되겠네요. 걱정하지 마. I can help you.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뭐와 관련해서? 뭘 가지고? With your studies. 네 공부 가지고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네 공부와 관련해서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우리말로 하자면 내가 너의 공부를 좀 도와줄 수 있어. 요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할까? 우리는 선택지를 미리 읽어봤다라고 하니까 읽어봤으니까 여러분들 대화만 잘 들으시면서 적절한 반응을 잘 골라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시면 문제부터 먼저 한번 풀고 돌아오실게요. 자, 시작합니다.
1: Hi, Laura. How was your weekend?
2: My parents were visiting my grandparents in Kingston, so I had to take care of my little sister. It was really hard.
1: What happened?
2: She kept crying. I tried to calm her down, but nothing worked.
1: You really had a hard time.
2: Now I'm worried about the next time I have to look after her. I don't know if I can do it.
1: I have some books about how we should take care of children. Maybe they can help you.
0: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정답 여러분도 한번 잘 골라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시면 자, 처음부터 다시 대화를 하나하나 좀 들어가면서 자, 내용을 한번 좀 뽀개볼까요? 자, 첫 문장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i, Laura.
0: 쉽죠? Hi, Laura.
1: How was your weekend?
0: 이 정도는 여러분도 잘 들으셨을 거예요.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어? 이렇게 안부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화가 보통 10단 이상 이렇게 이어질 때에는 밍밍하게 대화가 이어지면 무슨 10단이나 할 얘기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대화들, 전부 다 그렇진 않지만 갈등이 있고요. 갈등의 해소까지가 기승전결의 구조를 대부분의 대화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항상 이걸 들으셨을 때 처음에 안부를 물었지만, 아, 이번엔 무슨 갈등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자, 갈등의 내용에 주목하시면서 다음 내용 또 가겠습니다.
2: My parents were visiting my grandparents in Kingston.
0: 자, 요 정도까지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그랬나요? Parents visiting grandparents in Kingston. 충분히 잘 들으셨을 거예요.
2: My parents were visiting my grandparents in Kingston,
0: 됐죠?
2: so I had to take care of my little sister.
0: 자, so I had to 못 들으셔도 돼요. So I had to, so I had to, so I had to.

0: 거의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뭐뭐를 해야만 했어의 내용인데요. 자, 그 다음이 뭐였나요? So I had to. 내가 뭐 해야만 됐었죠? Take care of my little sister. 충분히 우리에게 익숙한 소리들이에요. 근데 여동생을 내가 돌봐야만 했었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요 전체 내용 한번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 So I had to take care of my little sister.
0: So
1: So
0: I
1: I had
0: had to
1: to take
0: take care
1: care of
0: of
1: my
0: my
1: little
0: little
1: sister.
0: sister.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소리들 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Contents words가 아니면 강하게 읽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 알겠죠? 네. My parents were visiting my grandparents in Kingston.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죠. So I had to take care of my little sister.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갖고 이제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갈등은 아직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1: It was really hard.
0: 드디어 갈등이 등장했습니다. It was really hard.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어렵더라고. 그렇죠. 어린아이 보는 것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1: What happened?
0: 무슨 일이 있었는데?
1: She kept crying.
0: 자, 어렵지 않죠? 자, what happened? She kept cry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keep이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형이 kept가 되겠어요. She kept crying. She kept crying. 그래요? 그래서 계속 울어요. 자, 직역하면 울기를 지속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우, 그래요. 어린아이가 한번 울면 정말 당황스럽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죠? 예. 네. 자, 드디어 갈등이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솔루션으로 갈 거니까요. 일부의 내용을 못 들으셨다라고 해도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한번 집중해 보셔요.
1: I tried to calm her down, but nothing worked.
0: 자, 포인트는 뭐예요? I tried, nothing worked. 이거 아니에요? I tried, 내가 뭐뭐뭐를 시도했어요. But nothing worked.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아마 중간에 I tried to calm her down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저는 친숙치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괜찮아요. 일부분을 못 들은 거는 전체 줄거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금 계속 울었고요. 내가 뭘 시도했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건데요. Calm down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alm이라고 하는 표현은 형용사로는 고요한. 자, 동사로는요. 뭐뭐뭐를 고요하게 만들고 진정시키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down은 아래쪽에 진정시키니까 당연히 이제 내려오겠죠. 업됐던 것이, 그죠? 네, 그래서 calm down이 되는데 중간에 목적어가 꼈어요. calmer down. 이렇게 되는 것이죠. I tried to calm d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1: I tried to calm her down. I
0: I
1: tried
0: tried
1: to
0: to
1: calm
0: calm her
1: her down.
0: down.
1: I
0: I
1: tried to
0: tried to
1: calm
0: calm her
1: her down.
0: down.
1: I
0: I
1: tried
0: tried
1: to
0: to
1: calm
0: calm
1: her
0: her
1: down.
0: down.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녀를 제가 진정시키려고 했으나,
1: But nothing worked.
0: but nothing worked. 어떤 일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계속적으로 지금 갈등이고요. 아직까지 해결책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또 가보시면요.
1: You really had a hard time.
0: You really had a hard time.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너 정말 어려운 시간을 가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시면 다음 내용은 뭘까요?
1: Now I'm worried about the next time I have to look after her.
0: 잘 들으셨나요? 자, 뭐가 들려요? Now, worry about next time. 나머지 못 들으셔도 괜찮아요. 야, 난 다음번도 걱정이다, 얘. 이런 얘기예요. 맞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 Now I'm worried about the next time.
0: 여기까지. Now I am worried about next time인데요. 자, 누가 I am에서 am 같은 단어 못 들었다고 누가 비난하지 않아요? Now I'm worried about Next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번도 걱정이다. 예. 근데 다음번이 뒤쪽에 이제 수식하는 어구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의 호흡상 저는 못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Now I'm worried about the next time I have to look after her.
0: 자, I have to look after her. I have to look after her. Take care of는 굉장히 익숙하죠. 누구누구를 돌보다. 근데 look after는 어때요? 어쩌면 여러분들 덜 익숙한 소리.

0: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생을 돌봐야 하는 다음번 상황에 대해서도 나는 걱정이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Now I'm worried about the next time I have to look after her.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꽤 깁니다.
1: Now I'm
0: Now I'm
1: worried
0: worried
1: about
0: about
1: the
0: the
1: next
0: next
1: time
0: time
1: I
0: I
1: have
0: have
1: to
0: to
1: look
0: look
1: after
0: after her.
1: her. I don't know if I can do it.
0: 자,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이번 문장은 오늘 제가 key sentence, 핵심 문장으로 여러분께 제시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뭐였나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1: I don't know if I can do it.
0: I don't know if I can do i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요 if에 주목하시면서 이 문장에 대한 암기를 제가 요청 드리려고 해요. if를 맨날 조건의 의미로 파악해서,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1번, no는 타동사입니다. 뭐뭐라면, 이건 부사절이에요. 우리는 목적어절, 즉, 명사절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래서 이미 이론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 배우셨어요. 문법 시간에는. 그래서 that만 명사절의 접속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whether나 if도 쓸수 있다라고 했죠. 자, whether나 if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나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고요. 내가 그것을 할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if를 실제로 만나셨고요. 자, 이런 것들은 케이스가 하나 이렇게 나왔을 때좀 달달달달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특히 뭔가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의 표현. 자, 다음에 if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I'm not sure.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럴 때도 많이 쓰고요. I don't know if. 자, 이렇게 확신하거나 잘 알지 못한다의 표현 뒤에 if가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I don't know if I can do it. 저 if I can은 또 강하게 발음 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I don't know if I can do it. 요 정도의 리듬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1: I don't know if I can do it.
0: I
1: I
0: don't
1: don't
0: know
1: know if
0: if
1: I
0: I
1: can
0: can
1: do
0: do it.
1: it. I
0: I
1: don't
0: don't
1: know
0: know
1: if
0: if
1: I
0: I
1: can
0: can
1: do
0: do
1: it.
0: it.
1: I
0: I
1: don't
0: don't
1: know
0: know
1: if
0: if
1: I
0: I
1: can
0: can
1: do
0: do
1: it.
0: it.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문장은 오늘의 타겟 문장. 그러니까 암기 문장으로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목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잘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죠? 내가 그걸 할수 있을지도 나는 모르겠다. 있을지 없을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마지막에는 뭐가 등장한다고요? 반드시 솔루션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솔루션이 등장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2: I have some books about how we should take care of children.
0: 또 호흡이 약간 길었는데요. 자, 끝까지 다못 들으셔도 사람에게는 추적 능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I have some books about how.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내가 about 이하의 대안, about 이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을 좀 가지고 있거든. 이게 솔루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호흡이 길어서 못 들으셨더라도 정신줄만 놓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I have some books about.
2: I
0: I
2: have
0: have
2: some
0: some
2: books
0: books
2: about
0: about
2: how we should take care of children.
0: how we should take care of the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지와 관련된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난다. 이제 솔루션입니다.
2: Maybe they can help you.
0: Maybe they can help you. 아마 그 책들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게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우리가 지금 이거 답을 못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자는 어떻게 하는 게 맞죠? 청을 하는 게 맞죠. 야, 그책좀나좀 빌려줘라. 이게 지금 주관식 아니에요? 그러시면 선택지 중에 뭐예요? 당연히 1번에도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납득이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정답 1번까지 저희가 좀 골라봤고요. 자, 이제는, 자, 이 모든 내용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 읽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2: Hi Laura, how was your weekend?
1: My parents were visiting my grandparents in Kingston, so I had to take care of my little sister. It was real.

0: Really hard.
1: What happened?
0: She kept crying. I tried to calm her down, but nothing worked.
1: You really had a hard time.
0: Now I'm worried about the next time I have to look after her. I don't know if I can do it.
1: I have some books about how we should take care of children. Maybe they can help you.
0: Can I borrow one of them?
2: 자, 여러분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조금 가벼운 우리가 이제 듣기와 말하기로 이제 구성을 좀 해봤는데요. 어때요? 이것도 이제 매주 한 번씩 이어서 분량이 조금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겟이 되는 문장들을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씩 계속 여러분들이 접하고 암기하시고 하면서 좀 느는 그런 기색이 좀 느껴지나요? 저는 좀 그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이제 어휘입니다. 어휘가 없으면 어휘가 없다 그랬죠? 내일 만나서 어휘 공부 즐겁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
3: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드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강의를 꾸준하게 보고 계시는 친구들은 느끼시죠? 아, 이제 조금 더 유창하게 읽을 수 있겠는데, 이제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데, 어, 나 조금 하는 것 같아 라는 걸 느끼죠. 매일매일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약간 묘한 긴장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의 특별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Next, they crept into the living room. There were people there,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The country mouse gazed at it. She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n the playroom, there were all kinds of toys.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 which came tumbling down. Crash! They then went to the dining room. On the table, they found a delicious-looking feast. There were sandwiches and pies, cakes and biscuits, everything that was good to eat. The mice helped themselves.
0: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네 번째 이야기 되겠습니다.

다뤄보도록 할까요? Next, they crept into the living room. 자, 그 다음은 그들은 crept into, creep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creep이라는 것은 살금살금 움직이다, 맞죠? 혹은 기어가다도 되고요.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Into the living room, 어떻게 해요? 거실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방금 약간의 위험이 있었죠. 집에 있는데 부엌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 쥐 두 마리, 즉 도시지, 시골지가 부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고양이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컵 밑에 숨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실로 이동합니다. 시골지 입장에서는 도시에 처음 왔는데 이 고양이가 집에 같이 살고 있다고? 이런 느낌이 들겠죠. 우리 시골 집에는 전혀 고양이 같은 거 없는데, 위험 요소가 없는데, 도시는 집은 좋고 한데 고양이가 있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런데 뭐 고양이 한 마리였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실로 조용히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There were people there. 자,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 친구들은 익숙하죠. 이게 뭡니까? Watching, 보고 있었죠. A bright, bright은 밝은, glowing이라고 하면 빛나는, glow가 빛나다 이거든요. 그래서 ing가 붙어서 빛나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밝고 빛나는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TV, 텔레비전이 되겠죠.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쥐 두 마리가 거실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The country mouse gazed at it. 시골지는 마우스, 맞죠? 시골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때요? 그 TV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 봤겠죠. 시골에는 TV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라 gazed at it. Gaze at 이라는 것은 응시하다, 빤히 바라보다 혹은 쳐다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스크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좀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TV 안에서 그 빛나는 스크린에서 막 뭔가가 나와서 움직이니까 She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그녀는 그것을, 그런 것과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겠죠.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아직까지 너무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네요. 사람들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뭐 위험하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오네요. In the playroom, 그리고 놀이방에서는, 다행히 거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이제 놀이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같이 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놀이방에 가니까 There were all kinds of toys.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있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장난감이 있어요.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 라고 돼 있네요. 시골지는, 시골지가 막 이렇게 돌아다녔겠죠. 그 장난감, 놀이방에서. 그런데 knocked over 이라고 하면 쓰러뜨렸습니다. A tower. Tower 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탑 같은 타워입니다. 탑이었죠. 어떤 타워나 탑이냐면은 of building blocks. 쌓기 나무. 쌓는 블럭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블럭들을 쌓아서 만지고 놀 수 있는, 그래서 뭔가 탑을 만들고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쌓기 나무나 혹은 쌓는 블럭들의 타워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which라는 것이 바로 a tower of building blocks가 되겠죠. 근데 그 블럭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came tumbling down. 어떻게 됐다고요? tumble이라는 것은 굴러떨어지다. 그렇죠. 쥐가 뭔가 블럭 같은 것들 막 쌓아놨는데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휘청하는 게 아니라 굴러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겠죠. crash. 우당탕 혹은 쾅이라는 소리가 나겠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tumble이라는 것은 굴러떨어지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이거. 우리 친구들 중학생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콤마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있는 거, 이걸 영어 원서나 이야기책이나, 우리 지금 이것도 이야기책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살짝 이제 문법을 씌워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의 특별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살짝 작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미는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큰 차이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두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0: the exam. 이게 첫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문장. 완전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에 점이 있네. 콤마가 있네. 저게 다릅니다. 맞죠? 즉, 뭔가 여기에, 이 문장 사이에 뭔가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딱이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점이 찍혀 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제가 읽을 때도 조금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뭔가 쉼표에서 콤마가 있을 때 살짝 끊어 읽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상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고 여기 학생들이 20명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단어 시험을 쳤어요. 단어 시험. 우리 지금 영어 하고 있으니까 단어 시험을 10개를 쳤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통과했냐면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단어 시험에서 통과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단어 시험을 10개짜리 단어 시험을 치는데 8개, 즉두개 틀린 것까지는 통과. 3개부터는 오늘 청소. 이렇게 제가 규칙을 정했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가상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통과한 학생들은 어땠냐면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에서 통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20명의 학생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보니까 한 10명이 통과했어요. 딱반 정도가 통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the students는 10명이 되겠죠. 20명 중에 열심히 공부한 그 10명은 시험에서 통과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좀 달라요.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콤마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워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없애고 한번 보겠습니다. The students passed the exam. 아, 제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학생 20명이 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에 통과했대요. 즉, 20명이 있는데 이 20명이 다 통과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무엇을 했냐면, 근데 이 학생들은 who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 콤마가 없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 이게 뭐냐면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거든요. 학생이 20명 있었죠? 그런데 콤마가 없으면 그 중에 10명으로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범위를. 20명 전체가 아니라 20명 중에서 열심히 공부한 10명은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위가 있는데 그거를 10명으로 어딘가로 좀 좁혀준다라고 해서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문법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요거는 the students,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더라. 근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에서 통과했어. 이렇게 계속적 용법, 해석을 할때 쭉쭉쭉 계속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뭐 했다고요? 근데 그 학생들은 이렇게 이 학생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이 아니고 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더라라는 것이죠. 해석을 할때 뭔가 범위를 좁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쭉 계속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한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여기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은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아이들은 시험에 통과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잠시만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들어보고 그다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Next, they crept into the living room. There were people there,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The country mouse gazed at it. She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n the playroom, there were all kinds of toys.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 which came tumbling down. Crash!
0: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they went to the dining room. 자, 그런데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이냐면 이 직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관계대명사의 한정적용법, 제한적용법이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있었지만 내용이 어땠냐고요. 관계대명사가 도시지 집 안에 있었지는 않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도시지와 시골지가 어디에 갔습니까? 아까 전에 놀이방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시골지가 돌아다니다가 이

0: 뭔가 쌓기 나무나 쌓기 블럭들 그거를 무너뜨렸어요. 타워가 있었는데.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행이죠. 그래도 좀 조마조마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went to the dining room, 식사하는 방이죠. 식당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식사하는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On the table. 와, 근데 거기에 식탁이 있었는데, 테이블이 있었는데, 식탁 위에는 They found a delicious looking feast라고 돼 있네요.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맛있게 보이는, 맛있어 보이는 feast라고 하면, 잔치 음식, 진수성찬. 그렇죠? 와, 이건 맛있겠는데. 으아. 치킨, 피자, 샌드위치, 파이, 케이크스, 미역국, 불고기, 갈비탕.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와, 초밥 막다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한상 차려져 있는 것이죠. There were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sandwiches and pies, cakes and biscuits. 그렇죠. 샌드위치랑 파이들이 있었고요. 케이크와 비스킷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있는 건 좋은데 우리 친구들 이 sandwich 읽을 때 D는 묵음입니다. sandwich라고 읽지 않습니다. sandwich라고 있습니다. sandwich. 그렇죠. D 발음은 없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랑 파이랑 케이크랑 비스킷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은 everything that was good to eat. 모든 것들은 먹기에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차려져 있어요. The mice, 그쥐 둘은 helped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도왔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는데 뭘 도와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냠냠냠냠냠. 야금야금야금.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help oneself라고 하면은 마음껏 먹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흔히 쓰는 표현이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help oneself라고 하면은 마음껏 먹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them, 둘이잖아요. 그래서 help themselves라고 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아직까지 처음에 고양이를 마주친 것 빼고는 그 다음에 거실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었고 나머지는 뭔가 조마조마한 듯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시골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과요?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내용도 궁금하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y then went to the dining room. On the table, they found a delicious looking feast. There were sandwiches and pies, cakes and biscuits, everything that was good to eat. The mice helped themselves.
0: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creep creep Next, they crept into the living room. glow glow There were people there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gaze at The country mouse gazed at it. tumble tumble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 which came tumbling down. crash feast feast On the table, they found a delicious looking feast. Help oneself. Help oneself. The mice help themselv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여기 있는 room이라고 할 수 있겠죠. room, 방이에요. 저도 지금 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촬영장, 촬영방이죠. 자,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뜻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 cleaned my room. 그렇죠. 오늘 저는 제 방 청소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방을 청소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방. 공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의미, 방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모를 거예요. 모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There's always room for improvement 라고 돼 있죠. There's 뭐뭐가 있다. 항상 있다. room이라는 것은 방이 있다. 자, 일단 방으로 보겠습니다. 혹은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를 위한? 향상 혹은 향상, 성장을 위한 공간이나 뭔가 방은 남아있다. 즉, 예를 들어서 제 영어 실력이 요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면은 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갈 수 있죠.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지라고 하죠. 남아있는 공간이죠. 자, 그래서 나의 영어 실력이 이 정도인데 아, 내가 열심히 한다면은 이 정도까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정도 맞죠? 원래는 여기 근데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이 남아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또 올라가면 그 위에 또 있겠죠? 그렇죠. 그게 여지라고 표현하죠.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심리적인 그런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 schoolroom students in dormitories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면 room이라는 것은 동사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는 room 한다.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room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아, 숙박시키다. 기숙사에서 뭐합니까?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잖아요. 맞죠? 먹이는 건 뭐 식당에 하더라도 어쨌든 잠자리를 숙소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한다. 어디에서? 바로 기숙사에서.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재운다. 숙박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room. 기본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바로 그 직전에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을 바로 앞두고 도쿄의 한 호텔이 엘리베이터에 내국인 전용, 그리고 외국인 전용으로 이분법을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많은 팬들이 있는 스포츠 하면 프로야구가 되겠는데요. 프로야구를 주관하는 KBO가 실제로 선수들 사이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선수들이 나와서 결국 리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꾸며봤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 주제를 담은 첫 번째 순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첫 번째 토픽이 되겠죠. 도쿄 호텔 apologizes for Japanese only elevator signs. 아, 요게 문제가 되고 있군요. apologize for 뭔가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데요. 도쿄의 한 호텔이 다음에 문제를 놓고 사과를 냈습니다. 바로 내국인 전용이 되겠죠. 일본이니까요. 내국인 전용이라고 하는 엘리베이터에 거기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Tokyo Hotel apologizes for Japanese-only elevator signs. A Tokyo hotel has apologized and removed signs saying Japanese-only and foreigners-only from elevators after the precaution against COVID-19 sparked outrage on social media ahead of the Tokyo Olympics, with one tweeting, "Apartheid has been revived in Japan."
2: Tokyo Hotel apologizes for Japanese-only elevator signs. A Tokyo hotel has apologized and removed signs saying Japanese only and foreigners only from elevators after the precaution against COVID-19 sparked outrage on social media ahead of the Tokyo Olympics, with one tweeting, "Apartheid has been revived in Japan."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단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한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Precaution.
2: Precaution.
1: Apartheid.
2: Apartheid.
0: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몇 번 봤던 표현입니다. Precaution입니다. 미리 알아서 신중한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방조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특정한 한 가지 뭔가 예방조치를 얘기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편적으로는 take precautions 이렇게 복수로 쓴다라고 우리가 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네요. Apartheid라고 하는데요. Apartheid. 우리말로 하면 아파르트 헤이트. 저도 이건 못 외웁니다. 보고 나면 잊어버리죠.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전 인종 차별 정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 말이 나오면 racial discrimination, 인종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 표현만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죠. A Tokyo hotel has apologized. 그렇습니다. 도쿄의 한 호텔이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and removed signs.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뭐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간판도 사인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어떤 공지 같은 것도 사인이 되겠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을 담은 공지를 이번에 없앴냐면 saying Japanese only and foreigners only from elevators. 이때 from은 remove에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Remove signs from elevators. 자, 영어로는 뭐뭐라고 적혀 있는이라고 할 때 written 감을 잘 안 쓰죠? saying. 이렇게 쓰는 게 보편적이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국인 전용과 외국인 전용이란 문구를 엘리베이터에서 다 치웠습니다. 글쎄요, 호텔에서 이제 staff only란 말은 우리가 종종 보지만 내국인 전용, 외국인 전용은 요즘 시대에는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얘기인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After the precaution against COVID-19. 이때는 관사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가 나왔다면 a precaution against COVID-19. 코로나19를 상대로 한 예방조치 한 가지. 그게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더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더는 글을 쓴 사람도 읽는 사람도 알고 서로 간에 알기 때문에 정해진 정관사 더를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the precautio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국인 전용, 외국인 전용을 이 호텔에서는 코로나19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 예방조치가 spark outrage on social media. SNS상에서 outrage, 분노를 일으켰으니까요. 공분을 뭐 쌓았습니다라든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head of the Tokyo Olympics, 바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말이죠. With one tweeting, apartheid has been revived in Japan. 이때 one은 one person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Tweeting은 트위터에 글을 올리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인 거죠. 자, 한 사람은 트위터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옛날 인종차별이 일본에서 다시 부활했다 라고 글을 쓸 만큼 논란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Tokyo Hotel apologizes for Japanese-only elevator signs. A Tokyo hotel has apologized and removed signs saying Japanese only and foreigners only from elevators after the precaution against COVID-19 sparked outrage on social media ahead of the Tokyo Olympics, with one tweeting, apartheid has been revived in Japan.
2: Tokyo hotel apologizes for Japanese only elevator signs. A Tokyo hotel has apologized and removed signs saying Japanese only and foreigners only from elevators after the precaution against COVID-19 sparked outrage on social media ahead of the Tokyo Olympics, with one tweeting, apartheid has been revived in Japan.
0: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KBO suspends season. 그렇군요. KBO라고 하는 한국의 야구위원회가 이번 시즌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Suspend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뭔가를 중단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Following multiple COVID cases. 케이스는 질병과 함께 쓰이면 이때는 사례라는 의미도 됩니다만 환자라는 의미도 된다 그랬죠. 여러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0: CEO suspends season following multiple COVID cases.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has decided to immediately suspend its season. It is the first time the league will be stopping pla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decision came after five players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and the country's toughest countermeasures took effect to cope with a surge in infections.
1: KBO suspends season following multiple COVID cases.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has decided to immediately suspend its season. It is the first time the league will be stopping pla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decision came after five players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and the country's toughest countermeasures took effect to cope with a surge in infections.
2: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이 의외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0: Immediately.
1: Immediately.
0: To suspend.
1: To suspend.
0: To test positive.
1: To test positive.
0: Countermeasure.
1: Countermeasure.
0: To take effect.
1: To take effect.
2: 첫 번째 단어는 immediately 혹은 immediately 라고 해서 즉시, 즉각적으로, 당장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suspend.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예하다, 잠정, 중단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he was suspended 라고 하면 잠깐 학교에서 정학당한 거죠. 직장이라면 정직당하는 거고요. To test positive. 양성 반응을 보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test positive. 반대말은 to test negative. 그렇게 쓰면 음성 반응을 보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Countermeasure. Measure라고 하면 조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take a measure,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Counter는 날라오는 주먹에 맞받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놓은 조치, 즉 대응 조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take effect, 법이 실시되다, 발효되다, 이행에 들어가다 이럴 때 쓰는 표현, take effect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KBO라고 해서 한국야구위원회라고 합니다. 자, KBO가 has decided to immediately suspend its season. 그렇습니다. 즉각 이번 시즌을 중단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어떤 일 때문일까요? It is the first time the league will be stopping pla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일단 이번 조치의 어떤 의미랄까요? 중요성이 나오는군요. 자, 이번이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바로 프로야구 리그가 stopping play during 이라고 해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 운영을 멈추고 경기를 멈춘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1년 한 6개월, 7개월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프로야구가 1년 내내 하는 경기는 아닙니다만 한 번도 이것 때문에 멈춘 적은 없는데 이번에 중단하기로 결정한 거죠. The decision came after five players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봤던 표현적인 의미로 보자면 test positive for 뭐뭐에 대해서 양성 반응을 보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테스트를 받다, 검사를 받다는 말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동태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양성 반응을 보이다, 음성 반응을 보이다라고 할 때는 test positive, test negative 이렇게 자동사로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something comes after. Something comes before, something comes amid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부분은 뒷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 결정이 내리기까지 이미 어떤 일이 있었냐면 5명의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을 띠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And the country's toughest countermeasures took effect. 아, 그렇군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 조치가 발효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뭐 이런 느낌이죠. 어떤 의미에서요? To cope with a surge in infections. 그렇습니다. Surge는 급등하는 거니까요. 감염자 수가 급등하는 문제에 맞서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대응 조치가 take effect,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KBO가 중단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고 정리하시죠.

0: ABO suspends season following multiple COVID cases.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has decided to immediately suspend its season. It is the first time the league will be stopping pla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decision came after five players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and the country's toughest countermeasures took effect to cope with a surge in infections.
1: KBO suspends season following multiple COVID cases.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has decided to immediately suspend its season. It is the first time the league will be stopping pla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decision came after five players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and the country's toughest countermeasures took effect to cope with a surge in infections.
2: Today's parents.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든가 구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활용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to take it back.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독해를 할 때 조금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는데요. Take it back는 법이 발효되다, 시행에 들어가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to come into effect, to go into effect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볼까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이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곧 발효됩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럴 때 일단 경제를 활성화하다. 뭐 기억나실 겁니다. To stimulate 혹은 to boost the economy. 가장 많이 쓰는 동사 두 가지죠. Stimulate, boost the economy. 경제를 활성화하다, 부양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A series of policies. 근데 일련의 정책인데 어떤 정책이에요? Aimed at stimulating the economy. 그 취지가 나와 있군요. Aimed at ING.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이 will soon blank effect. 당연히 알죠, 이제는. Take effect, come into effect, 혹은 go into effect. 셋 중에 어느 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10행과 10강인가 11강인가 그 에피소드 무렵에 사실은 aimed at, 정책의 취지나 목적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구문이다라고 해서 today's parents에 봤던 구문입니다. 이번엔 포커스를 이쪽에 뒀을 뿐이거든요. 요게 생각이 안 나신다라고 하면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0: A series of policies aimed at stimulating the economy will soon take effect.
1: A series of policies aimed at stimulating the economy will soon take effect.
2: 두 번째 예문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미 발효되었다. 물론 took effect를 써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social distancing measures are already blank effect. 이럴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 이때 전치사 in effect입니다. in effect는 이때 사실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발효 중인, 시행되고 있는 이란 의미로 보셔도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in place라고 해서 in place라고 하면 마련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잖아요. 요걸로 바꿔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 문장도 같이 듣고 따라해 보시죠.
0: Social distancing measures are already in effect.
1: Social distancing measures are already in effect.
2: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Japan and foreign labor, 일본과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조금 외국인 노동력을 꺼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인데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력 확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군요. 자, 일단 생산 가능 인구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뭐뭐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요거 관용어구 같은 구문인데요. 같이 알아두시면 쏠쏠하게 쓰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working age people이라고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죠. 보통 15세부터 64세까지 보통 얘기하거든요. 경제활동 인구는 참고로 economically active people이라고 해서 전체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실제로 쉽게 얘기하면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두 가지는 보통 고령화 사회 이럴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뭐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have no choice but to. 이때 but은 except라는 개념이죠. 뭐뭐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요 두 가지 표현을 기본으로 Japan has no choice

0: but to allow blank more foreign workers as its working age population is blank. 앞에는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글쎄요.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물론 allow만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Allow more foreign workers. 근데 이 allow가 허용한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허용인지는 조금 애매해지죠. 그죠? Apply for legal status라고 해서 allow more foreign workers to apply for legal status라고 해서 합법적인 지위를 무슨 뭐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뭔지 좀 뒤끝이 좀 애매합니다. 이럴 때 꼭 넣어주면 좋은 것이 allow in이죠. 받아들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Japan has no choice but to allow in more foreign workers as its working age population is shrinking.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인구가 줄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 shrink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같이 들어보시죠.
1: Japan and foreign labor. Japan has no choice but to allow in more foreign workers as its working age population is shrinking.
2: Japan and foreign labor. Japan has no choice but to allow in more foreign workers as its working age population is shrinking.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그리고 표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엮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Apartheid.
2: Apartheid.
1: To test positive.
2: To test positive.
1: Countermeasure.
2: Countermeasure.
1: To take effect.
2: To take effect.
1: To have no choice but to.
2: To have no choice but to.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 방송들 다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모든 방송에 쓰였던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레미코치 표준편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 28강이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레미코치 정코치입니다. 이제 이 말도 마지막인가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인터넷 안에 온라인상에 영원히 살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복습하러 오시면 됩니다. 이게 또 요즘 시대가 주는 또 축복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문법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은 더 좋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도요. 딱 처음 보면 우리가 줄거리 쫓아가기에 바빠가지고요. 많은 걸 보지 못해요. 근데 좋은 영화,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다시 보고 또 보면은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이거든요. 문법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쫓아오는데 많이 바빴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또 보고 또 본다면은 많은 것들이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문법, 이제 41에서 44까지 한번 가볼 건데요. 만만치 않은 문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 피날레를 장식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쉽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도전하러 가겠습니다. 명쾌한 개념 시크릿 먼저 확인하러 갈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명쾌한 개념 시크릿은요. 오늘 이 빈칸을 메꾸면에 위와 같은 표현이 됩니다. 아, 내가 키가 더 크다면 그 옷을 살 텐데. 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장기지만 전 다 컸거든요. 제 표준 체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옷 보면은 되게 길쭉길쭉한 옷들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키가 더 크면은 아, 그 옷을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빈칸에다가 뭐 넣으면 될까요? 자, 지금 알겠다는 친구들 대단한 친구들이고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열공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가 문법 무려 41번째네요. 추가 문법 41.

입니다. 왓 아주 짧게 나와 있는데 이 왓이 결코 쉬운 아이가 아닙니다. 관계 대명사에서 우리가 조금 더 추가를 들어가는 건데요. 왓이 뭔지 천천히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왓 하면요. 뭐, What is your name? 너 이름 뭐냐? 할때 우리가 왓을 이미 만나봤거든요. 그때는 무엇이죠? 무엇? 그 왓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만나볼 왓은요, 관계대명사 왓이고요. 기본적인 해석은요,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는 것,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는 녀석이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The things라고 하는 요거 이제 선행사입니다. 요거 t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the things와 that이 합쳐가지고 왓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중요한 게요. 이게 명사거든요. 이 명사를 what이 먹은 거죠. 원래 관계되면서 보통 뭐 that이나 which나 who 같은 경우에는요. 그게 명사를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애입니다. 근데 what은 what이 옛날에 막 이런 게임 막 있었거든요. 얘가 막뭐 이렇게 먹는 막 이런 애 있었거든요. what이라는 애가 여기 명사가 있는데 그거를 야, 너 맛있겠다 이러면서 확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what 안에 명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요 우리가 얘를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분류를 하는데 다른 애들이랑은 되게 많이 달라요. who나 which나 that 같은 이런 애들은 이제 누구를 꾸며주는 명사를 꾸며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면 what은 자기가 명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뭘 꾸며주는 역할이 절대 아니고요. 자기가 명사 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명사 덩어리, 다시 말해 명사절이 되면서 what으로 시작하는 what 덩어리는요 주어 목적어 보어로서 활용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굉장한 녀석이 what입니다. 아직은 좀 복잡하죠. 영어로 좀 만나봐야 되겠죠. 일단은 요 위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what이라고 하는 거는 that이나 이런 애들이랑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that은요 기본적으로요 요렇게 이제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서 특정한 거, 굉장히 구체적인 걸 나타냅니다. 네가 원하는 그 휴대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죠. 근데 얘는요 조금 막연합니다. 해석이 그렇죠. What you want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네가 원하는 것, 그리 뭐 확실한 느낌은 잘안 들죠. 약간 좀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얘는 어떻습니까? 숙제인데요. 수식합니다. That you have to do. 네가 해야만 하는 숙제. 바로 그거. 딱그 구체적인 걸 가리키잖아요. 이거는 조금 막연하죠. What you have to do. 네가 해야만 하는 것. 하면은 약간 좀 막연한 느낌. 요거는 느낌적 느낌만 좀 잡아주라는 거고요. 밑에 있는 이거 굉장히 좋네요. 지금 밑에 있는 이 예문들이 엄청납니다. 요거 지금 what 덩어리 보이시나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문법을 배우면요, 우리가 해석을 잘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석이 잘 된다라는 거는 덩어리가 잘 잡혀야 돼요. 이 덩어리가 딱 느껴져야 됩니다. 이거 잘못 나누면요,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데 잘못 나누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영어도요, 잘못 나누면요, 덩어리 잘못 잡으면요, 해석 완전 이상해지거든요. 요거 what 덩어리 딱 잡아줘야 되고요. 얘네가 이제 명사 덩어리라고요. 이 what 덩어리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I couldn't get. 나는요, 이제 알지 못했다. 뭐이 정도의 뜻이거든요. 무엇을? What I wanted. 내가 원했, 여기서 얻지 못했다가 적절하겠네요. 얻지 못했다. W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거. 얘는 지금 get이라는 동사에 대한, 얻다에 대한 목적어인 거죠.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명사 덩어리니까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뭘못 얻었다고요? 내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 그 다음, 이 what자리 봐봐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어 자리죠? 주어 역할하고 있는 겁니다. What he did. 그가 한 것은? 뒤에 좀 어렵네요. 오형식이네요. Made me angry.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주어 역할을 what 덩어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비동사에서 느낌이 딱 오죠? Playing games. 게임이라는 것은요. 뭐뭐래요? 보어죠, 보어. 뭔데요? What he enjoys most. 그가 가장 즐기는 것이래요. 이 what 덩어리는 보어 자리에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가 기본적으로 이세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what 덩어리도 야, 나도 이제 명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왓이 어려워요. 보통 관계대명사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왓을 배우게 되는 건데, 다른 후나 위치나 대시랑은 얘는 좀 달라. 왓이라는 애가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면은, 얘는 명사를 먹었다고요. 이 명사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왓은 명사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후 같은 거, 이제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나 이런 애들이 이끄는 덩어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왓 덩어리는 보는 것처럼 자기 혼자서 명사 자격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왓이 이끄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밑줄로 표시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거고요. 이런 게뭐 바꿔 말하면 끊어읽기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석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돼야 돼요. 이 덩어리가 느껴져야 됩니다. What she did요. 이게 지금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영어 처음 배우는 여러분들 동생들, 막, 진짜 막,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영어 진짜 막, 정말 잘 모르는 학생들, 또는 초3, 초4, 이제 겨우 단어만 외우는 아이들이 이 문장을 보면은, what 따로, she 따로, did 따로 해서, 무엇, 그녀, 했다, 뭐지? 사전체 보니까 놀랬대. 모두. 해석이 안될 거예요. 맞잖아요. 안 뭉쳐지는 거예요. 단어밖에 모르기 때문에 안 뭉쳐지는 거고요. 벌써 여러분들이 이 정도가 한 덩어리로 보인다면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합칠 때 요걸 진짜 제대로 또 합쳐서 해석을 하려면 문법을 알아야죠. What의 해석이 돼야 됩니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What she did. 그녀가 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동사 surprised. 이게 동사 의미가 있었죠. 놀라게 한 겁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요만큼 밑줄 딱 쳐주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what 덩어리 여기 있네요. Peter will tell you. 피터가 너한테 말해줄 거래, 뭐를. What you have to do. 끊을 수가 없었다. 그쵸?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요거는 얘가 뭐냐. 피터가요. 말해주다가 이게 사형식입니다. I/O의 유저, 너에게. 이 D/O입니다. 직접 목적어. 너에게 뭘 말해줄 거냐? What you have to do.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을 말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 자리에 what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거, 그거 확인하셨고요. 자, what 덩어리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우리는 중간 정리 한번 하고 올게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문법을 지금 배우셨어요. 관계되면서 what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the things라는 선행사, the thing 또는 the things를 포함을 하면서 이제 대시 연결되는 거고요. 이게 명사 덩어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 역할하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문장이랑 같이 꼭 복습해 주시고요. 우린 다음 주간 문법으로 갑니다. 자, 다음 추가 문법은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다른 문법서에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는 건데, 우리도 아주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추가 문법 42번째고요. 관계 부사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고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에서 딱 느껴지죠? 관계 부사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랑 얘네가요, 이제 쌍벽이죠. 양대 산맥입니다. 관계사라 함은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로 되어 있고요. 관계 부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when과 where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얘네가 시간이나 장소를 설명을 해주고요. 의미상 전치사가 포함된 이제 부사구라고 하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름을 관계 부사다라고 하는 거고 해석은 where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where든 뭐 그때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요. 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네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교재를 먼저 딱 보시게 되면은 A번, B번 이렇게 딱 보시면은 when, where이 보이고요, why가 보이고요, 뭐 how가 보이잖아요. 요게 답니다. 아, 조금 다른 형태들도 보이지만 사실 when, where, why, how.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네 개만 딱 잡으면 되는데 이거요. 이거 the place 다음에요. where이 붙어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관계 부사라는 건데요. The place where we met.
해석할 때는 사실 그냥 이거 괄호 열고요. 이렇게 괄호 닫아가지고 이렇게 수식하면 되고요. 얘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연결하는 역할만 합니다. 관계라는 말이요. 이게 연결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왜 비슷하냐면 원래 비슷해서 비슷한 겁니다. 뭔 소리냐면은 관계대명사가요 두 문장 합치는 거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요 두 문장을 합쳐주는 겁니다. 이게요 뒷문장이요 we met 있잖아요. 원래 뒤에 in the place가 있었던 겁니다. 얘는 앞문장이 있겠죠. The place 앞에 문장이 있을 것이고 뒷문장은요 we met in the place였던 거예요. 거기서 the place라는 명사와 뒤에 있는 the place가 같은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할 때 이거 했잖아요. 명사가 같은 게 있으면 얘를 없애죠. 그 다음에 뭘 집어넣습니까? 요거 접착제 역할하는 which를 집어넣었어요. 왜 which냐면은 사람이 아니면서 목적격이라서 목적 격인 위치를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 in 위치가 됐죠. 그 in 위치를요 그대로 놔둬도 괜찮지만 이게 where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where이 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이 왜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냐면요. 결국 그렇게 되면은 얘가 얘 아닙니까? where이 in the place가 되는 거죠. 그럼 in the place가 이게 뭐냐면요. 이게 부사예요. 이거 명사 아니죠? The place는 명사지만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The place는 명사지만 in이 붙었기 때문에 장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in the place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사를 빼고 관계 부사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원래 여기 명사가 있었는데 진짜 재밌는 게 이게요 뒤에 부사로 존재하는 겁니다. 얘네가 되게 닮아는 있는데요. 이거 보는 거예요. 닮아는 있는데요. 앞에는 명사인데 이게 부사로 뒤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사를 뺍니다. 안녕. 왜 뺐는데요? 두 문장 합쳐야 되니까. 부사 빼고요. 뭐 집어넣었어요? 관계 부사를 집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두 문장을 합쳤습니다. 그게 관계 부사입니다. 그 관계 대명사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 되게 비슷하잖아요. 관계자가 붙여주는 거라니까요. 두 문장을. 두 문장 붙이는데 관계 대명사는 명사 빼고 대명사 넣은 거고 관계 부사는 부사 빼고 관계 부사 넣은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뒷문장은요. The day 어떤 날이 있는데요. We met on the day예요. 우리가 그날 만났어. 그날 만났지. 그랬을 때요 the day가 which로 바뀌어서 on which가 됐다가 그게 when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만난 날. 자, 그리고요. 문장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Do you remember the place? 너는 그 장소 기억하니? Where we first met. 우리가 만난 장소. 이렇게 수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Where이 주는 느낌은요. 이제 어떤 장소의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라는 그 정도의 느낌인 거고요. 너 그날 기억하니? 수식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기억하니? 이런 식으로 when이 주는 거는 어떤 시간, 날의 개념이죠. 어떤 날이냐? 그날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That's the hospital. 꾸며줄게요. where를 수식 받으면서 you are born, 네가 태어난 그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랬을 때요 where의 느낌은 어떤 병원이냐? 그 병원, 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where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앞에 있는 요거를 갖다가 부사로 바꿔가지고 그 병원에서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we'll never forget the year. 우리는 그 해를 절대 잊지 못, 그는 그 해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아, 그리고 요 when은요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 뭐뭐 할때 있잖아요. 그 when 아니에요. 그 형태는 똑같죠. 뭐뭐 할 때, 뭐비올때할때 그거 있잖아요. when 그 when 아니고 그 when은 접속사고 이거는 관계 부사라서요 꾸며주는 역할합니다. He got a job. 그가 직업을 얻은. 드디어 취직을 한그 해를 그는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건데 얘가 뜻하는 게 뭔데요? 앞에 있는 요거 그 해에 그가 직업을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앞에 있는 얘를 가지고 와가지고 요 부사적 느낌으로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의미는 완성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the reason why와 우리는 how나 the way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똑같아요. 관계부사는 생성 원리는 똑같고요. 장소일 때는 where, 시간 개념일 때는 when, why는 이유, 이유 나타낼 때 쓰고요. how는 방법 나타낼 때 쓰거든요. I don't know the reason.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꾸며줍니다. 이 why는 대수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요. 네가 나를 싫어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This is how 하면요. 이게 이제 뭐뭐한 방식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요. 그 사고가요. 일어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사실 선행사가 the way가 이렇게 어울리는 end에요. 좀 밑에 나와 있지만 the way랑 how는 같이 안 써요. 이게 이제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나머지는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The place 하면 where, 뭐 the day 하면 when, the reason 하면 why가 어울리고 사실은 the way 이 방식이랑 how랑 어울려야 되는데 둘이 안 어울려요.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how만 지금 따로 썼고요. 차라리 같이 쓰려면 that을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얘는 how를 대신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방식이냐? 그 사고가 일어난 방식이다. 요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the way랑 how를 같이 못 써서 혼자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나타낸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못 쓴다고요. the way랑 how는 딱 보면은 되게 잘 어울리게 생겼잖아요. the way 방식이니까 how도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얘들은 같이 안 쓰기 때문에요. 이렇게는 못 쓰고 차라리 얘를 that 같은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how만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생략 잠깐만 볼까요? when이나 와우나 대 why나 대신 생략도 가능하고요. where도 가끔 생략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얘네가 원래 명사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근데 when이나 why를 생략하게 되면은 명사 다음에 바로 주어 동사 문장이 붙게 되겠죠. 이런 거예요. 너 그날 기억하니?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기억하니 할때 when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when 없어도요. 요렇게 이제 꾸며 줄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어떤 방식인데요. that 없어도 괜찮아요. 그 사고가 일어난 방식이다라고 할때 that이 없어도 의미가 통하고 해석이 될 때는 우리 얘기했었죠. 생략해도 되면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이 일어난다라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관계부사 마무리하기 전에요. 이제 문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좀 할게요. 관계부사 막 너무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관계대명사랑 비슷해요. 두 문장을 합쳐주는 건데 앞에 있던 명사가 뒤에 부사로 있는 겁니다. 시간이 됐건 장소가 됐건 이유가 됐건 방법이 됐건 부사로 존재를 하는데 그 부사를 빼고서 관계부사를 넣어서 두 문장을 합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엑서사이즈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관계부사랑 주어진 어구 사용해서 문장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진 찍은 그날은 되게 아름다운 날이었다. 뭐, 그 정도를 써줘야 되나 봐요. 그럼 사실은 이게 뭐 어렵지 않은 게 요걸 보면서 날이니까 관계부사 뭐 써야 되겠어요? 시간 개념인 when이 들어와야 될 거고요. that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뒤에는 요렇게 문장 쓰면 됩니다. 내가 이 사진을 찍었다. 그럼 내가 이 사진을 찍은 그날은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고요. 해석의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when을 보면서 언제라는 걸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when입니다. 우리가 의문사 when이라 그래가지고요. 해석이 되는 거는 다른 애고요. 관계부사는요. 접착제라서요. 연결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해석이 따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은 아마 앞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서 뭐 그날인데 언제 내가 이 사진 찍었는지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얘네들은 철저하게 접착제라서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 해석 자체는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유를 모르겠대요. 마찬가지로 why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why나 that 가능하고 they left so early. 그들이 그렇게 일찍 떠난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것도 왜가 아니라고요. 접착제로서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만 합니다. The reason 보면서 why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해볼게요. 공원 보는 순간 장소니까 관계부사 where 떠올려야 되겠죠. where 나오면서 you proposed to me. 네가 나에게 프로포즈했던 그 공원이다. 여기가 바로. 이때도 어디에가 아닙니다. 어디에는 의문사가 따로 있고요. 요거는 연결만 합니다. Please tell me,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방법 말해달라는 거죠. 방법은 조금 주의해야 되죠. How를 쓰거나 아니면은 the way that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The way how로는 쓰면 안 돼요. 말해달래요. 무슨 방법?
무슨 방법? You make such good sandwiches. 네가 그렇게

샌드위치도 정말 훌륭한, 여기서 뭐 맛있는 뭐 이런 거겠지. 그런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을 나한테 말해달라는 겁니다. 관계부사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잠깐 정리하고 우리는 다음으로 갑니다. 자, 방금 여러분들은 굉장한 부분 배우신 겁니다. 관계부사고요. 겁먹지 마세요. 네 개밖에 없어요. When, where, why, how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사실 고등학교 가가지고도요, 좀더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기본적인 걸 배웠고요. 관계대명사랑 비슷하게 두 문장 연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뒤에 부사가 있는 게 빠지고 얘네들이 들어온 걸 배웠는데, 나중에 문법 문제를 활용되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레벨업 좀더 하셔가지고요, 또 고등학교 가셔가지고 좀더 배워야 되니까요. 오늘 배운 기초들 확실하게 복습하시고요. 우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분위기를 확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싹 지나가고요. 가정법 나오네요. 가정법. 그첫 번째로서 가정법 과거를 보겠다라는 건데요. 영어를 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가정법이란 말을 분명히 들어봤어요. 영문법에서 참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요거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설명을 딱 제대로 해드릴 건데요. 일단 가정법이라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상황이랑 반대된다라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정법이요, 사실 if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만약 아닙니까? 만약. 근데 이제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할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일기 예보를 봤어요. 근데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되게 높아. 그래서 여러분이랑 쌤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만약에 내일 비 오면 우리 내일 축구 다음에 할까? 이런 식으로. 내일 비가 올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법 아닙니다. 가정법은요, 현실과 반대, 실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여름인가요? 뭐 겨울일 수도 있어요. 여름이라고 해보죠. 근데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쌤이랑 여러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얘들아, 만약에 지금 겨울이면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여름인데 겨울이라면. 그리고 쌤이 남자잖아요. 내가 여자라면. 여러분이 여잔데 내가 남자라면. 여러분이 지금 10대인데 내가 50대라면. 쌤이 여러분들 나이라면. 자, 우리는 생각보다요, 가정법을 일상에서 진짜로 많이 써요. 가정법이 막 현실의 반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러니까 뭐 되게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하지만 아니고요. 우리는 일상에서 정말 가정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또 대표적으로 그거 있잖아요. 내가 너라면, 친구가 조언할 때, 야, 내가 너라면 그거 안 사. 내가 너라면 엄마한테 말할걸? 이런 식으로. 그거 다 가정법입니다. 왜? 내가 네가 아니니까. 가정법의 개념 잡으셨나요? 일상에서 정말 많이 이제 쓸수 있는 녀석이고요.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처음 배우게 되는 가정법 과거. 이름은 가정법 과거인데요. 얘는요, 현재 사실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희망 같은 것을 가정법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상하죠? 아니, 현재인데 왜 과거를 쓰냐면요, 가정법은요, 철저하게 공식대로 써야 돼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마법 같은 거 부릴 때요, 그 마술을 그대로 이렇게 읽어줘야, 그래야 이제 마술이 딱 발동이 되잖아요. 되게 비슷합니다. 가정법도요, 공식에 딱 맞게 써야지만이 가정법이 이루어진다고요. 가정법 과거의 공식은요, if 썼고요, 주어 썼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쓰는데, 동사의 과거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정법 과거예요. 근데 현재 사실에 대한 건데 왜 과거를 썼냐면요,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특히나 얘네 같은 경우 여기 안 적혀 있는데 하나 적어놔요. 비동사일 때는요, 무조건 were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if I were 이런 문장을 봤을 수가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I 다음에 왜 were를 써요? 이상한 걸 나타내는 겁니다. 야, 나 이상하다. 나 가정법이다. 이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현재인데 과거를 써서요, 나는 지금 현실 상황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나 가정법이다. 이걸 나타낸다고요. 자, 그리고 뒷부분은요.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would, could, might, should도 가능합니다. would나 should나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을 다 써가지고요. 이렇게 가정법을 완성하는데 문장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가정법입니다. 봐봐요. 어떻게 가정법을 알아보냐면은 공식에 맞게 썼는지를 딱 보는 거예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 썼죠.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 썼어. 됐어요. 가정법 과거고 이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는 게요. 이거 해석할 때 과거로 가거든요. 그럼 틀린 거예요. 내가 충분한 돈을 가졌다면이 아니라 이게 현재라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면. 요거 헷갈리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가정법은요, 내가 가정법이란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낸 거지, 얘는 현재 사실에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 돈이 충분하다면 나는 저차살 텐데. 실제로는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썼죠? 그들이요, nearby 가까이 산다면 그들은요, 서로서로를 좀 자주 방문할 텐데, 현실은 가까이 안 살아요. 그 다음에, 요거 정말 많이 쓰죠. If I were a doctor, 내가 의사라면 너무 이상하지, 이거 지금. I랑 were이 가정법이란 뜻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의사라면은 나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텐데 나는 지금 현재 의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상황들, 진짜 상황은 이런 거라는 건데요. 해석만 해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그 문장들이요. 실제로는 차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라는 뜻이고, 내가, 우리가, 그들이 서로 방문 자주 하고 싶은데 가까이 안 산다라는 뜻이고요. 아픈 사람 치료하고 싶긴 한데 내가 의사가 아니란 이거는 팩트. 그리고 위에 게 가정법. 요거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I wish 다음에다가요. 가정법 과거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은 I wish가 바라는 거잖아요. 뭐뭐라면 좋을 텐데라고 바랄 수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의 공식 썼죠. 나는 시간이 좀더 많았으면 좋을 텐데 이런 해석이거든요. 사실은 뭐냐면은 I'm sorry는 미안한 게 아니고 유감이다 이겁니다. 내가 시간이 더 없어서 유감이다. 이게 팩트. 이게 가정법. 그러니까 가정법 갑니다. 나는 바래요. 내가 여자라면 좋을 텐데. 남자라서 싫은 거야. 내가 여자라면 좋을 텐데. 사실은 뭡니까? 내가 지금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감이다. 그래서 얘는요. 아, 내가 중국어를 할수 있다면 좋을 텐데. 팩트는 나는 중국어 못해서 참 슬프고 유감이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가정법은요. 철저하게 공식이니까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A번, B번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하여튼 가정법 철저하게 공식만 맞추면 됩니다. 위에는 상황입니다. They won't come to the party. 그들은 파티 안올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들은 바쁘거든요. 이걸 가정법으로 딱 나타내면은 그들이 바쁘지 않다면 파티에 올 거라는 거잖아요. 살짝 어려워서 가져와 봤어요. 부정도 가능합니다. If they weren't busy. 이거 현재라고요. 현재. 그들이 바쁘지 않다면 그들은 파티에 올 텐데. 오케이? 자, 그다음에 나는요. 그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근데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I wish로 표현을 하면은 아, 내가 그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이 정도잖아요. 여기다가 가정법의 과거의 공식을 쓰면은 과거로 If I wish I knew more about her 이렇게 간다고요. 그때 이거를 과거로 가면 재미가 없고요. 지금 현재 얘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그녀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면은 아, 좋을 텐데 이 정도의 뜻입니다. 요거 헷갈리는 포인트가 많이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문장들 복습 잘 하셔야 되고요. 잠깐만 복습하고 돌아올게요. 자, 가정법은 헷갈리는 것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가정법이라고 하면 현실에 반대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마술 주문처럼요. 철저하게 공식대로 가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고요. if 쓰고, 주어 쓰고, 동사 과거. 그리고 콤마 찍고,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요렇게 써야지만이 가정법 과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 가정법 과거 완료 배우러 갈게요. 자, 마지막 드디어 추가 문법입니다. 정말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눈물, 진짜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만큼요. 아주 알찬 문법이 기다리고 있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은요, 사실 다른 문법서들에는 뭐 가정법, 뭐 현재도 있고, 뭐 미래도 있고, 뭐 많은데, 딱두 개만 알면 돼요. 과거랑 과거 완료만 알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나갈 수가 있는데요. 얘가 이름이 과거 완료잖아요.
살짝 짐작해야 되는 게 가정법 과거

또 이름은 과거인데 현재의 반대였죠. 얘도 이름은 과거 완료인데 과거 상황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런 말도 우리 진짜 많이 합니다. 아, 옛날에 내가 뭐뭐 했더라면 이거거든요. 공식 갑니다.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요렇게 동사를 갖다가 과거 완료형으로 써야 됩니다. 어떻게 쓰라는 거냐면요. had pp로 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그리고 뒤에는요, 주어 다음에 would나 could나 should나 might나 should 가능합니다. 그리고 have pp 이렇게 씁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써야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서 과거에 대한 후회 같은 거 나타냅니다. 문장으로 갑니다. 철저하게 공식. had pp. 내가요, 충분한 돈이 과거입니다. 있었다면 나는요, 그차살수 있었을 텐데 would have pp. 실제로는 돈 없어서 못 샀다. 그 다음에요. 그들이요. had lived nearby. 가까이 살았더라면은, 아까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그들은요. could have visited. 아이고, 서로서로 더 자주 방문했을 텐데. 실제로는 가까이 안 살아서 방문 안 했습니다. If I had been a doctor. 내가 과거의 의사였다면은, I would have cured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고쳐줬을 텐데. 치료해줬을 텐데. 실제로는 나 의사 아니어서 치료 안 해줬다. 이게 다 팩트예요. 팩트. 팩트. Didn't have죠. 돈 없었어요. 그래서 차못 샀어요. 나 그들은 근처에 안 살았어요. 방문 자주 안 했어요. 나는요 고쳐주고 싶었는데 난 의사가 아니었죠. 얘네가 팩트다. I wish의 과거 완료 합쳐 보겠습니다. I wish까지는 이렇게 썼어요. 난뭐 좋을 텐데 이런 뜻인데 had pp 썼네요. 내가 더 많은 시간이 있었더라면은 좋을 텐데 실제로는 시간이 더 많이 없었고요. 내가요. 저기 여자로 태어났더라면은 과거에 그랬다면 좋을 텐데. 그런데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I could have spoken Chinese. 내가 중국어를 말할 수 있었더라면은 과거에 참 좋을 텐데. 실제로는 난 중국어를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엑서사이즈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식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공식 바탕으로 문장들 다 써보셔야 되고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하여튼 가정법은 헷갈리는 게 제일 큰 적입니다. 제일 먼저 가정법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 쓸 때에도 가정법 과거는 과거로 썼는데 그게 현재에 대한 얘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had pp인데 그게 막 과거의 과거 아니라고요. 그냥 과거에 대한 사실이라는 거 그거 한 번만 딱안 헷갈리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주어진 상황에 맞는 가정법 문장 한번 저랑 써볼게요. They didn't come to the party. 그들이 파티 안 왔습니다. 과거에 안 왔네요. 왜요? 그들은 바빠가지고 안 왔어요. 과거 사실에 대한 얘기죠. 그들이 안 바빴더라면은 왔었을 텐데 이런 느낌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 씁니다. 이렇게. had pp에서 not 붙여가지고 had not pp. 그들이 안 바빴다면, would have pp. 그들은 왔을 텐데, 파티에. 요렇게 간다고요. 자, 하나 더해볼게요. 유감이래요. I'm sorry. 아, 왜 유감인데요? I couldn't speak English very well. 내가요, 과거입니다. 영어를 잘 말을 못해가지고 참 유감이다.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 쓰라는 거죠. I wish, 아, 좋을 텐데. 뭐 했으면, 내가요, could have pp입니다. 영어를 좀잘 말했더라면은, 참잘 말했더라면 좋을 텐데,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문장들 많이 있죠? 그 문장들 전부 다 여러분들 A번, B번 문제 풀어보시면은 충분히 가정법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쫙 연습하시고 우리는 정리합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추가 문법 마무리하셨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되게 중요한 문법이에요. 이거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영어 공부할 때 중요합니다. 과거 사실의 반대고요. 공식대로 가야 되죠?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 써주셔야 되고요. 코마 딱 찍고 그다음에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pp를 써야 되는 다소 복잡한 공식인데 약간 아브라카타브라 이런 것처럼 이 공식대로 써야 가정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명쾌한 개념 secret 드디어 이제 저랑 마지막 하게 되는 건데 괜찮아요. 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저 찾으러 인터넷으로 찾아오시면 되고요. 봐봐요. 이건 이제 딱 다르게 보이죠? 가정법이네요. 게다가 현재 사실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 지금 내가 키가 좀 이만한데 지금 더 크다면은

그 옷을 살 텐데. 하지만 팩트는 나는 키가 더 크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 옷을 못 사는 거죠. 가정법이고요. 과거를 써야 되겠네요. If I were 갑니다. If I were taller. 이거 과거로 해석하는 거 아니죠?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키가 더 크다면 그 옷을, 그 드레스를 내가 살 텐데. 현실은 키가 크지 못해서 못 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다 맞췄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예, 완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고맙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영어 공부 정말 즐겁게 하면 좋겠어요. 영어 잘하면 유리한 점 되게 많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앞으로 계속 만날 수 있는 게 수강 후기로도 만날 수 있고요. 또 Q&A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저그 SNS 계속해요. 요거, 요 태그로, 그래머 코치, 정승희, 정승희쌤으로 태그하시고, 여러분들 글 올리시면은 제가 어디에 여러분들 있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강의는 마치지만요, 전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막히시면은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그래머 코치로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다른 강의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오희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6강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동사가 어떻게 문장에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개념으로 살펴봤어요. 우리 개념을 이제 다 공부했으니까 뭐 해야겠어? 이제? 아,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여러분 바로 옆 페이지에 있는 19페이지 체크업 테스트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체크업 테스트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우리는 뭐가 중심이에요? 우리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중심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모 안에 어법의 적절한 표현을 한번 같이 골라볼게요. 1번 문제, The leaves fallen on the ground was일까, were까? 이거에 대한 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 A번에 있는 문제들 다 보면 동사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만큼 동사가 메인인 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장에서 보면요. if은 if인데 어떤 if이냐면 fallen on the ground 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떨어진, 땅에 떨어진 그 if들은 was일까, were까를 물어보고 있으면 얘들아, 내가 동사 찾기 전에 무엇을 찾아보라고 했었어? 그러면 아, 주어가 어딜까? 주어 중에서도 진짜 주어, 찐 주어가 어딜까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했었었죠. 자, 그러면 동사가 was나 were이 오려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누굴까? 진짜 주어는 아마도 leaves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if은 if인데 어떤 if이냐면 땅에 떨어진 잎들이라고 해석하시면 좋겠고요. 땅에 떨어진 잎들은요. 얘들아, 그럼 if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형이 될 테니까 were이라고 하는 복수형 동사 오면 좋겠다. 그쵸? 그래서 땅에 떨어진 잎들은요, were wet and dir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축축하고 더러웠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장. Talking to your plants, help일까, helps일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그걸 지금 궁금해하는 거잖아. 그러면 진짜 주어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자. Talking to your plan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너의 식물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무슨 주어라고 부르더라? 동명사 주어라고 부르잖아. 동명사 주어는 우리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주기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약속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의 식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돕는다. Them to gr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3번 문장은요. The second half of the gam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바로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던 거예요. 자, the half라고 하는 이 표현을 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정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정사 of 다음에 오는 명사에 우리는 수일치를 시킬 겁니다. 라고 바로 저번 시간에 말했었거든? 기억나?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the second half of the game이라고 나오는 여기에 이 명사 자리에 우리는 동사의 수일치를 시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the second half of the game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뭘까? 경기를 반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라고 하면 후반전입니다. 그래서 후반전 게임은요, was 혹은 were 둘 중에 하나로 맞출 건데 얘들아 앞에 나오는 명사인 게임이 단수 명사잖아요. 단수 명사면 뭐로 맞췄나? 단수 동사로 맞추면 되겠지. 자, 그래서 후반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was dual. 별로 재미가 없었대요. 뭐와 비교해 봤을 때, by comparison with the firs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반전에 비교해서 봤을 때, 후반전 게임이 별로 재밌지는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4번이요. He should have missed the bus. 일까? 혹은 he must have missed the bus. 일까? 이걸 지금 궁금해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짚은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조동사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어. 그런데 should have PP 같은 경우는 뭐뭐 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고요. must have PP는 어떤 의미였어? 얘들아,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게. He should have missed the bus. 그는 버스를 놓쳤어야 됐는데 놓치지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 Or he would be here by 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그가 여기에 지금쯤이면 왔었어야 돼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뒤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는 버스를 놓쳤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지금에는 여기에 와 있어야 되거든. 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흘러가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조동사 뭐 넣어야 돼?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는 버스를 놓쳤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는 지금쯤이면 여기 도착해야 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조동사가 무엇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것도 한번 꼼꼼하게 같이 챙겨보도록 하고요. B번으로 넘어가서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아니면 X 표시하고 같이 고쳐볼 겁니다. 자, 5번 문제예요. I have just finished writing a TV scrip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막 TV 원고 작성을 끝마쳤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have 플러스 PP 우리 뭐라고 부르더라? have 플러스 PP는 우리 현재 완료라고 불렀지. 그러면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쓴다. 그치?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막 TV 원고를 다 작성했다. 과거에 시작했는데 지금 막 끝냈어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런데 when my computer froze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컴퓨터가 어떻게 되었을 때, 나의 컴퓨터가 딱 먹통이 되었을 때 나는 마침 그 TV 원고를 다 작성한 상태였어 라고 지금 말하고 싶잖아요. 얘들아, 그럼 뒤따라 나오는 문장의 시제가 뭐예요? 뒤따라 나오는 문장의 시제는 froze up 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과거 시제야. 그러면 과거 시제인 걸 보면 나의 컴퓨터가 먹통이 된그 이전에 이미 내가 원고 쓰는 걸 끝마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 과거 동사가 나왔으니 앞에 나오는 동사는 이것보다 한 시제가 앞서야 될 테니까 얘 무슨 시제 써야 되죠? 과거 완료 시제 써줘야겠지. 대답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I had just finished writing a TV script 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TV 원고를 쓰는 것을 막 과거에 끝냈을 때, 그때 나의 컴퓨터가 먹통이 돼 없다 라고 해서 과거 동사 써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6번이요. The information that we were given about the new machines was very usefu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자면 두두두두두두 was가 동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앞에 있는 부분까지가 다 주어 부분이라는 말이겠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 꾸며줄 거야.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진짜 주어는 information입니다.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that we were given, 우리가 받은 정보래. 얘들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그 정보를 준게 아니라 정보를 받았단 말이지.

받았다는 말인즉슨 우리가 수동태로 동사 형태를 쓸수 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수동태로 잘 오고 있으니까 얘는 동그라미 쳐줘도 되겠네. 정보는 정보인데 우리가 새로운 기계에 대해서 받은 그 정보는 was very useful 이라고 나오시니까 굉장히 유용했다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리고 진짜 동사가 was인 이유는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 명사기 때문이다. 그치? 이것까지도 같이 짚어주면 완벽하게 문장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문제 한번 같이 보면요. People who are hurt tends to see the act as one with severe consequen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짧은 문장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주어는 people이라고 해서 주어는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동사가 뭘까? tends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거야. 그러면 앞부분까지가 아, 주어 부분이구나. 즉, 앞에 나오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이라고 해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see the act, 그 행동을 뭐로 보는 경향이 있대요. as one with severe conseque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동사는 주어에다가 수나 혹은 시제를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people, 복수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동사 뭐 나와 있어? 단수 동사 나와 있잖아. 그럼 이때 s를 뗀, 그냥 tend to 라고 써주시면 좋겠죠? 자, 8번 문장 보시면요. One of the exercises we were given was to make a list of the 10 most important events of our live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지? one of라고 나오면 얘들아, 진짜 주어를 파악하기 쉬워져요. 왜? 진짜 주어는 맨 앞에 있는 원이니까. 자, 그럼 동사 찾아주면 되겠다. 자, one of the exercises we were given. 우리가 받은, 여기서도 역시나 수동태에, 우리가 받은 그런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건 하나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was라고 단수 동사로 잘 맞추고 있네. 그치? 그러면 얘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was to make a list, 리스트를 만드는 거였대요. 어떤 걸로 리스트를 만들 거냐면요. The 10 most important events of our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0개를 정리하는 그러한 활동을 부여받았나 봐요. 오케이. 자, 그래서 8번은 맞는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C번으로 같이 넘어가 보면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바르게 역시나 고쳐볼 겁니다. 자, 9번 문장이요.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Earth was used, has used as building materials in the desert and dry savanna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Earth라고 하는 것은요, 얘들아, 흙이라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흙은요, has used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 얘들아, 여기 현재의 완료네? 그러면 흙은 본인이 써온 거죠. 뭐로써 써온 거냐면, as building materi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건축 재료로 스스로를 사용한 거야. 얘들아, 근데 흙이 스스로를 사용하는 게 말이 돼? 안 되지. 그러면 이때 has used 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바꿔주면 될까요? 이런 흙은 사용을 당하는 느낌이 나와야 되죠. 즉, 수동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흙은요, was used라고 하는 수동태로 바꿔주면 좋겠다. 이 흙은 사용되어졌어요. 수천 년 동안 뭐로 사용되어졌냐면요, building materi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사막이나 혹은 dry savanna, 아주 메마른 지역의 그런 대초원에서 뭐로 사용되어졌다? 뭔가 건축물을 만드는 재료로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문장이었고요. 10번이요. This high concentration of cats were probably due to the laws protecting animal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were. 이 부분이 동사네. 그러면 진짜 주어 찾아야겠다. 맞지? 진짜 주어를 보자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cats가 진짜 주어예요?
아니지. 진짜 주어는 앞에 나오는 high concentration 이 부분이 진짜 주어가 될 거야. 즉, 밀집도, 밀집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고양이의 이런 높은 밀도라고 하는 거. 고양이가 한 지역에 많이 살고 있나 봐. 그래서, 고양이의 이런 높은 밀도는 were, 얘들아, 근데 지금 주어가 밀도라고 해서 무슨 표현으로 나와 있어? 단수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동사를 were이라고 복수형으로 잡아주면 안 되겠지. 뭐로 잡아줘야 돼? was라고 하는 단수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의 높은 밀집도는 was probably due to 아마도 뭐 때문이었냐면요. The laws, 법 때문인 것 같대. 법은 법인데 어떤 법이야? Protecting anim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물을 보호하는 그법 때문인 것 같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다음 문제, 11번 문제 보시면요. I'm afraid we run out of g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런 말 하기 조금 미안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태래요? 가스가 다 떨어진 상태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have plus pp 나온 거 보니까,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아, 나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가스가 없는 상황이야.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랬더니 I should check the gas gauge before leav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 나 떠나기 전에 그 가스의 수치를 한번 측정해 봐야겠어. 체크해 봐야겠어. 라고 하고 있어, 얘들아. 이미 지금 가스가 다 떨어졌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의미가 없죠. 아, 내가 떠나기 전에 그 가스의 수치를 한번 측정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should check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바꿔야 돼? should have check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써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그 가스 수치를 확인했어야 됐는데 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면 좋겠고요. 12번이요. Forcing your children to eat, especially if they don't like what's on the plate, are completely counterprodu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본다면, are이라고 하는 여기가 동사일 겁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 다 주어 부분이겠지. 자, 주어 부분이 긴 것까지는 좋은데, 진짜 주어를 찾아야 돼요. 진짜 주어 어딨어요? Forcing your children to eat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의 아이들로 하여금 먹도록 강요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그러면 여기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고 있는 are를 일단 단수 동사인 is로 바꾸고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아이들로 하여금 먹도록 강요하는 것은 특히나 어느 상황에서 강요하는 거냐면 if they don't like what's on the pla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접시 위에 놓여 있는 것을 특히나 먹기 싫어할 때 강제로 먹이는 것은 is completely counterprodu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완전히 역효과가 난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주어 동사를 파악하니까 확실히 문장 구조가 보이는 거 아마 여러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조금 쉽고 수월하고 정확하게 문장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함께 연습해 봐요. 자, D번 한번 같이 볼게요. 밑줄진 부분 중에 어법상 틀린 거를 찾아서 바르게 고칠 거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Over the years, 뭔가 수십 년에 걸쳐서 I am frequently counseled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수십 년에 걸쳐서 나는 비동사 플러스 PP면 얘들아, 우리 수동태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상담을 혹은 조언을 종종 받아온 거지. 그런데 얘들아, 수동태인데 뒤에 목적어가 또 있네? 그러면 얘는 안 되죠. 수동태인데 목적어가 뒤에 또 있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나는 종종 조언을 해줘왔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무슨 표현으로 써줘야 되냐면 현재 완료 표현으로 써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아니라 어떻게 써줘야 된다? Have plus PP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뭐 해왔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주어 왔다라고 지금 해석해 주면 되겠네. 자,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wanted better jobs to show more initia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더 많은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은 직업을 원했던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줬었나 봐요.

했을 때 the response is usually agre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가장 명확한 response,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주로 agreement, 수긍하기라고 하는 것이었대. 아, 그들이 뭔가 더 많은 주도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나은 직업으로 나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 수긍하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Most people can see.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수 있는데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How powerfully such an approach would aff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이러한 접근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how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면 얘가 무슨 표현인지 한번 맞춰볼까? 일단 how라고 나와 있으니까 의문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부사를 꾸며주는 이 친구를 우리는 의문 부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수 있는데 무엇을 볼 수 있어? 얼마나 강력하게 이런 접근법이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의문 부사 나오고 있고요. 의문 부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 있는 간접 의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접근법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데 어디에 영향을 미쳐? Their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advanc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대. 어떤 기회야? 뭔가 새로 고용이 되거나 아니면 advancement 이라고 하면 승진이거든요. 승진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3번은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Their opportun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기회잖아. 이때 등장하는 their 그들은 누굴까? 앞에 나오고 있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테니 their, 그들의 라고 하는 표현은 맞게 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책값 테스트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고요. 다음은 1번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2016학년도 7월 학력평가 28번 문항이고요. 여러분 지금 동사의 단원인 그러니까 동사를 한번 유의깊게 살펴보면서 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장 보면요. Humans usually experience sound as a result of vibration in air or wa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은 주로 소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뭐의 결과로서 소리를 경험하게 된대요? 공기나 혹은 물의 떨림에 대한 결과로 소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랬을 때 Although sound that humans can s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이 is usually carried through these medi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주로 무엇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는 하지만 이라고 해석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러한 매개체가 어떤 매개체죠? 바로 위에서 나온 air and water 일 거잖아. 그래서 이런 공기나 혹은 물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지만 vibration 이러한 진동은요 can also travel through soi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를 통해서 이동할 수도 있어? 흙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대요. 뭐를 포함해서? 아 뭔가 바위 같은 그런 돌을 포함해서 흙을 통해서도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동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내용 파악은 됐고요. 일단 여기서 등장하는 is 자 동사 단원인 만큼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주어 확인해 봐야겠지. is라고 하는 동사에 어울리는 주어인지 한번 보았을 때 바로 앞에 sound라고 하는 진짜 주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뭔가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소리라고 해서 소리는 단수 표현으로 지금 사용되었기 때문에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 온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Sound can travel through a variety of substances with different densi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어딜 통해서 이동할 수 있대? 다양한 물질 그리고 다양한 density, 밀도를 가진 다양한 물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공기를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고 우리가 물을 통해서 그리고 흙을 통해서도 소리는 이동할 수 있어요. 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 of the mediu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매개체의 물리적인 특징 자 그런데 그 물리적인 특징은 through which the sound travels 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 소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 물리적 매개체의 특징은 이라고 잡아주고 있어.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have가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얘가 뭘까? 동사라고 볼수 있겠지. 그치? and 뒤편에 나오는 우리 동사라고 볼수 있을 거야. 그러면 진짜 주어는 physical characteristics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소리가 매개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 물리적인 특징은요. have a major influence on 어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냐면 how the sound can be us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디에 영향을 미친대요? 어떻게 소리가 사용되어지는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how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how의 밑줄 그어진 다음에 문장 다음을 보니까 the sound can be used라고 하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 있어. 그러면 얘 무슨 문이라고 부를까? 우리 방금 직전에서도 한번 했었거든. 얘는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자, 그럼 간접 의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how라고 하는 이 친구 뭘까? 의문사라고 볼수 있겠네. 아, 의문사가 간접 의문문을 이끌고 오고 있는 이 형태 너무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번까지도 맞는 것 같고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it requires more energy to make water vibrate than to vibrate ai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물을 진동시키는 데 있어서 공기를 진동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든대. 즉, 뭔가 물을 진동시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요. And it requires a great deal of energy to make soil vibr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얘들아, 흙을 진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흙을 진동시키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드는구나. 그랬을 때, thus, the use of vibration in communication,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vibration, 진동을 사용하는 것은, 얘들아, 지금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use가 주어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동사를 찾으러 가야겠지.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진동을 사용하는 것은, depending on the ability of the senders to make a substance vibrate. 얘들아, 뒤에 문장에 동사 있어, 지금? 뒤에 문장에 눈씻고 찾아봐도 동사는 없어. 그러면 여기서 depending을 뭐로 바꿔줘야겠다? depends라고 하는 우리 단수형 동사로 바꿔주면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vibration, 진동을 사용하는 것은 depends on 어디에 의존을 하게 되냐면 ability of the sender, 그 소리를 보내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to make a substance vibrate이라고 나오고 있죠. substance는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그 물질이 진동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보내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지. 뭐 하는 것이? 이러한 진동을 사용하는 것이. 자, 그랬을 때이 문장에서 지금 동사 부분이 비어 있었고 depending이라고 하는 이 ing 형태를 우리가 동사 형태인 depends로 바꿔주면 좋겠다라고 보면 좋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because of this, 이러한 이유 때문에 large animals such as elephants are more likely than small animals to use vibration in the soil for communicati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큰 동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와 같은 큰 동물들은 뭐할 가능성이 높다. 얘들아, 이거 한번 노트 필기 해볼까요? 노트 필기 뭐 하셔야 되냐면 be likely to라고 하는 구문을 우리는 암기해 두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be likely to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하나의 구문이거든요. 즉 여기서 암기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동물들 예를 들어서 코끼리와 같은 큰 동물들은 뭐할 가능성이 높아? 작은 동물들보다 likely to use vibration in soi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흙을 진동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뭐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왜냐면 몸집이 크면 클수록 힘이 좋으니까 그 수신자의 힘이 훨씬 더 크게 되겠지.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진동을 시킬 수 있을 테니 몸집이 큰 동물일수록 뭐할 가능성이 높다? soil이라고 하는 흙을 매개체로 해서 진동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be likely to 부정사라고 나오는 이 부분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한다. 지금부터 머릿속에 꼭 암기해 주세요. 그랬을 때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the speed. 자, 속도는 속도인데 어떤 속도냐면 at which sound trave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 소리가 이동을 하는 speed, 즉 속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소리가 이동을 하는 속도는 depends on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요. The density of the medium which it is traveling throug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소리가 이동을 하는 그 매개체의 density 하면 밀도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문장이네. 자, 그럼 5번 밑줄 어디 그어져 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우리 이거 이 책에서 정말 많이 본 표현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확인해 보라고 했냐면요. 이 앞에 나오는 애를 뒤에다가 쓱 한번 같이 붙여서 해석해 보라고 했었어. 그러면 sound travels at the speed라고 했을 때 소리는 이동한다. 그 속도로 라고 하는 해석이 되죠. 그러면 너무 완벽하게 해석이 됩니다. 즉,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맞는 표현으로 잘 쓰이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at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보면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기 그냥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반드시 와야 되는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요.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7번 문제입니다. 1번 문장부터 보면요. In the 20th centu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20세기에 어떤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 뭔가 냉동에서부터 sophisticated oven이라고 하면 굉장히 정교화된 오븐까지 뭐가 일어나게 됐다?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 그 기술이 발전되게 되었냐면 air transportation 하면 항공 수송이거든요. 항공 운송인데 that carries fresh ingredients around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아주 신선한 제품들, 신선한 재료들을 이송할 수 있는 그 항공 운항까지 뭐가 일어났다?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전체 문장에서 봤을 때 동사가 어디 있어요?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contributed 여기가 지금 동사가 있거든. 그리고 쌤이 앞에 표시를 해놨지만 이 부분이 주어야. 주어랑 동사가 되게 멀다, 그치? 그럴수록 우리 눈 크게 뜨고 주어 동사 완벽하게 찾는 연습을 하기로 했었어. 그랬을 때 기술에 있어서의 발전이 어디에 기여하게 되었냐면요. immeasurably to baking and pastry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제빵이나 아니면 페이스트리를 만드는 그러한 것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1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싹 살펴보자면 that 뒷문장을 한번 볼까? carries fresh ingredients around the world 이라고 해서 무슨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that 이하가 불완전한 문장이고 that 앞을 보니까 air transportation 이라고 해서 선행사가 있네요. 그러면 뒤에 문장 불완전해. 앞에 선행사 있어. 그러면 우리 저런 뎃을 뭐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 뎃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어디에다가 영향을 미치게 되었냐면 제빵이나 혹은 페이스트리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21세기 초반에 보면요. The popularity of fine breads and pas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기도래. 뭐에 대한 인기도냐면 아주 잘 만들어진 빵이나 혹은 잘 만들어진 페이스트리에 대한 인기도는 얘들아, 그럼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앞에 나오는 breads나 pastry가 아니라 popularity, 인기도라고 볼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인기는요, are grow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얘들아, 인기가 지금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지금 동사를 보니까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네. 그럼 얘를 뭐로 고치면 좋겠다?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고치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너무 잘했어요. 자, 그래서 popularity 이런 정말 잘 만들어진 빵이나 아니면 페이스트리에 대한 인기는요, is growing even faster. 심지어는 더 빨리 속도가 자라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보다 새로운 셰프가 뭔가 그 아주 잘 만들어진 빵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이 되어지기도 전에 이런 인기도가 마구마구 치솟고 있다라고 지금 볼수 있겠네.
그랬을 때 interestingly enough 아주 흥미롭게도 충분히 흥미롭게도 many of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bread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 어디에 있어서의 기술 발전이냐

면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 즉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어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많은 기술적인 발전들은 have sparked a re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반응을 촉발해 내게 되었냐면 among bakers and consumers alik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과 빵을 소비하는 사람이 같은 반응을

A and B alike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A와 B가 똑같이 동일하게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반응을 낼수 있도록 촉발시킨 게 바로 뭐다? Many of the technological advances. 많은 기술적인 발전이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Bakers and consumers가 같은 반응을 내고 있는 거니까 alike라고 하는 표현이 쓴거 너무 적절합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are looking to reclai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reclaim 하면 되찾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되찾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나 봐요. Some of the flavors of the old fashioned brea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옛날 빵 맛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대. 그런데 그 옛날 빵이라고 하는 것은요, that were lost. 잃어버려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 수동태네. 그치? 그러면 옛날 빵의 입장에서는 잃어버려진 거지. 그 맛을. 그쵸? 그러니까, 수동태 쓴거 너무 괜찮네. 그 빵은 잃어버려졌어요. 어떻게 잃어버려졌냐면, as Baking became more industrialized and baked goods become more refined, standardized, and some would say flavorles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옛날 빵맛 자체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됨에 따라서 옛날 빵 맛이 사라지게 되었냐면 그 제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산업화되게 됨에 따라서 옛날 빵 맛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And 그리고 baked goods이라고 하면 뭔가 제빵 제품이죠. 제빵 제품들이 점점 더 정교화되고 뭔가 표준화되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맛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옛날 빵 맛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아, 수동태로 쓰인 표현 너무 좋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번 문장에서 봤을 때 Bakers are researching methods이라고 나오고 있어. 빵을 굽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찾고 있냐면 for producing the handmade sourdough breads of the pa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수제 sourdough 하면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빵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수제로 만든 시큼한 반죽의 빵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잖아요. 근데 얘들아, 여기 봤을 때 for이라고 하는 얘가 뭘까? 얘를 우리는 전치사라고 부르죠. 자, 전치사 다음에는 얘들아, 무슨 표현이 올수 있어? 명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올수 있지.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동명사가 오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까지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 그 빵을 굽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 그런 반죽의 빵 맛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And they are experimenting. 그들은 실험을 하고 있대요. 무엇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냐면, with specialty flour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주 특별한 밀가루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In their search for flavo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맛을 찾기 위한 그 방법에서 특별한 밀가루로 실험까지 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동사인 단어인 만큼 동사가 굉장히 중요시 되는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도 한번 빠르게 풀어볼까요? 2025학년도 3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We lack a sufficient vocabula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한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냐면 for. 우리 이거 방금 전에서도 문제에서 봤었잖아. for가 뭐였어? 전치사였잖아.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ing가 올수 있다고, 즉 동명사가 올수 있네. 자, 그러면 우리는 충분한 어휘가 부족한데 뭐를 위한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냐면 making sense of the sources of error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실수를 하는 그 원천을 이해하기 위한 어휘가 부족하대. 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직 내용 파악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1번에 나오고 있는 동명사 표현이 맞다는 거는 오케이, 캐치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어휘가 부족한데 어떤 곳에서 도대체 에러가 발생할까? 실수가 발생할까? 그 원천을 찾는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휘는 부족하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고 2번 문장 보면요. The more scientific knowledge we accumul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비교급 나오자마자 어떤

표현 알아야 돼.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라고 하는 것 밑줄 그어 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더 뭐뭐 할수록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더 축적하면 축적할수록,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the better we understand that 우리는 무엇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무엇을 더잘 이해할 수 있냐면 that the ignorance over which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여기 한번 싹 묶어 보면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ignorance. 무지입니다.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이런 무지고, 그러면 대절 안에서의 동사는 is 동사가 될 거야. 그러면, 오케이. 문장 구조는 이제 다 보인 것 같아. 자,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더 무엇을 잘 이해할 수 있냐면, our ignorance, 우리의 무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게도 깊다. 즉, 우리의 무지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자, 그럼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냐면요. 그 무지는 무지인데, over which, 그 위에 우리가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는, 이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무지가 너무나도 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대. 자, 그럼 얘들아, 문법을 한번 봐봐. over which, 우리 이거 바로 저번 문제에서 풀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으면 어떻게 보라 그랬어, 쌤이? 앞에 있는 애 뒤에 붙여보라고 했잖아, 문장에. 자, 그래서 붙여봤을 때, The knowledge enterprise is bui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러한 지식이 세워졌다, 건립되어졌다, 어디 위에 세워졌냐면요, over the ignor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지라고 하는 것 위에 지식이 쌓여진다 라고 하는 맥락이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over이라고 하는 전치사도 너무 매끄럽고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도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2번까지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네. It turned out that 뭐라고 밝혀졌냐면 psychoanalysis attempt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psychoanalysis이라고 하면 심리 분석이거든요. 심리 분석에 시도가 있었대. 뭘 하려고 하는 시도냐면 to delimit the sources of error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그 실수의 원천을 좀 제한시켜 보자라고 하는 심리 분석학적 시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노력을 하려고 했었던 거냐면 by categorizing the kinds of mistak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범하는 그 실수들을 조금 분류화해 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를 분류화함으로써 좀 이러한 실수들이 나오는 원천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to which humans are subject in the light of perfect situation in the talking cure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뭔가 대화를 통해서 해소가 되는 cure 하면 치료잖아요. 그래서 대화 치료 안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치료적인 상황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빠지기 쉬운 mistakes라고 하는 이 부분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얘들아, 지금 한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쌤이 지금 저기 별표로 쳐놨거든? 잘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mistakes라고 하는 실수가 있어. 근데 그 실수가 어떤 실수냐면 인간이 빠지기 쉬운 실수야.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빠지기 쉬운 실수냐면 in the talking c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뭔가 대화의 치료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인간들이 빠지기 쉬워하는 그 실수들을 categorizing, 분류화함으로써 이런 실수들을 좀 줄이려고 했었던 거야.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제 맞췄으면 정말 박수 100번 쳐주고 싶어요. 이 문장에서 얘들아, 동사 부분이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하면 한 번에 찾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야.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지금 진짜 동사를 봤을 때 얘들아, draw라고 하는 이 친구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동사가 draw인데, 그러면 주어 부분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주어 부분은 psychoanalysis attempt 이 부분이 주어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주어 부분이랑 동사가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어를 psychoanalysis attempt라고 잡았잖아. 그러면 아, 심리 분석적인 시도와 지금 아래 등장하고 있는 draw on 어디 어디를
기반으로 하다라고 하는 게 수의 일체가 제대로 되어 있어?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랬을

때 얘들아, psychoanalysis attempt는 무슨 주어야? 단수야. 단수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복수 동사를 쓰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draws on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 문제 진짜 어려워요. 틀렸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말고 차분히 주어가 어디는지,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는지 한번더 체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 misguided assumptions about the normalcy conditions for su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잘못된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대요. 자, 근데 뭐에 대해서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냐면 정상적인 그런 subject 하면 얘들아 피실험자거든요. 피실험자의 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음 문장 보면요. Digging deeper into the structure of a human mind as well as into the specific embodiment of human knower.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문장이 길어요. 그러면 얘네들아,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 동사 먼저 찾아보자고 했죠. 자, 동사를 쭉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 눈에 띄는 친구가 하나 있죠. 어떤 애예요? showed라고 하는 이 친구 왠지 동사같이 생겼는데 라고 잡고 우선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어 찾아야겠지? Digging deeper into structure of a human min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생각의 구조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은 자,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냐면요. Into the specific embodiment of human know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인간을 아는 사람, 근데 인간을 뭐로 아는 사람이냐면 equipped with a complex nerve system 아주 복잡한 인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갖춘 그 인간을 아는 아주 특별한 전형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이라고 해서 얘들아 진짜 주어는 누구야 여기서? digging deeper 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진짜 주어란 말이야.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구조를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show that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대절 이후부터 한번 보자면, Our mental life is filled with illusions on all levels of knowledge acqui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정신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로 가득 차 있어? illusion 하면 환상이거든요. 환상과, simply는 환상이 어떤 환상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From sensation to percep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지각에서 자각으로 이어지는 모든 수준의 지식, 습득의 illusion이라고 하면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 심지어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From scientific discourse to the use of technology based on the latest scientific discov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과학적인 맥락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based on the latest scientific discovery 가장 최신의 과학적인 발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의 사용에까지 모든 수준의 지식 습득의 illusion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얘들아,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용을 크게 크게 보세요. 무엇을 보는 거? 우리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아주 깊숙이 들여보는 것은 무엇을 보여준다? 우리의 멘탈, 우리의 지식이 뭐로 가득 차 있다?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해서 과거 동사 쓴 거는 오케이, 괜찮아요. 잘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4번인 showed라고 잡으셨으면 너무 잘 잡은 거고요. Yet, 하지만, once again. 하지만, 다시 한번 봤을 때, we cannot make sense of this picture of our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대. 자, 우리가 왜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냐면, as immersed in the area of ignorance and illu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역이 이렇게 무지, 그리고 환상이라고 하는 영역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 스스로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우리의 지금 정신 세계가 뭐로 가득 차 있다 그랬어? illusion이라고 하는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의 무지가 굉장히 깊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환상으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 이런 무지의 세계에 깊숙이 빠져 있을 때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인지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동시에 without relying on a huge background of shared objective knowled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와는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인식할 수 없대.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다? A huge background, 아주 큰 배경이 있는 거죠. 뭐에 대한 배경이 있냐면 공유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지식의 배경에 우리가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잘 인식할 수 없을 거래. 자, 그런데 공유되고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That makes our ignorance available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무지를 우리로 하여금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무지하구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객관적인 지식, 그 공유된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인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렇게 봤을 때 얘들아, make라고 하는 동사 무슨 동사죠? 오형식 동사야. 그랬을 때 동사 make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our ignorance, 우리의 무지라고 하는 것을 목적어로, 그리고 possible, available 이라고 하는 부분을 목적격 보어라고 했을 때 available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맞아.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 오케이, 5번까지도 잘 적어놨다고 볼수 있겠고요. 마지막 문장이요.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are interwoven with our falli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주관성, 우리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얼기설기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로 얽혀 있냐면 우리의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촘촘하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얘들아, 특히 쌤이 저기 별표 쳐놨었던 3번 문장 있잖아요. 복습할 때 3번 문장을 반드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서 문장 구조를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예요. 2017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One of the simplest and most effective ways to build empathy in children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is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이 동사의 주인이 누군지, 즉 주어가 누군지 한번 살펴봐야겠지. 그래서 앞으로 쭉 한번 따라가 보니까 one of라고 해서 우리한테 큰 힌트를 주고 있어. 그러면 진짜 주어는 one이 되겠네. 자, 그러면 하나는 하나인데 무슨 하나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empathy 하면 공감, 감정이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단순한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는, 얘들아,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할 거야. 아이들한테 공감 능력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단순한 방법들 중에 하나는 is. 그러면 단수 동사로 맞춘 거 너무 잘했네. 그치? 그래서 is. 한 가지 방법은요. is to let them play more on their ow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스스로 한번 놀게 만들어 보는 게 가장 단순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혼자 어떻게 놀까? 한번 봤을 때 unsupervised kids are not reluctant to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unsupervised 이라고 하면 감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거든요. 즉, 혼자서 놀고 있는 감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요, are not reluctant to. 얘들아, reluctant to 하면 뭐뭐 하기를 꺼려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들이 느끼는지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데, 즉, 아, 전 이런 감정을 느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구나. 자,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children at play, 이렇게 신나게 혼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은요, often take on other ro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놀면서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해보는데, pretending to be Principal Walsh or Josh M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혼자 놀면서 누구인 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인 체도 한번 해보고요. Josh의 엄마 역할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happily forcing themselves to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본인들을 어디에 밀어넣게 되냐면, imagine how someone else thinks and fee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오케이. 내용은 잘 파악이 되는데 이때 themselves라고 하는 제귀 대명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제귀 대명사는 뭐라 그랬어? 목적어랑 주어가 같은 사람일 때 우리는 제귀 대명사를 쓴다고 했었어. 자, 근데 이때 등장하는 themselves는 어떤 사람이죠?
The children, 아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아이들을 말한다고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주어가 아이들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지? 맞지. 아이들이 아주 기쁘게 스스로를 어디다가 밀어넣고 있는 거야?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지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themselves, 제기대명사 써진 것도 너무 잘 썼네. 그랬을 때 unfortunately, 그런데 불행하게도 free play is becoming rar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혼자 노는 것이 흔치 않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턴 대학의 한 교수는요, has documented, 기록을 했는데 무엇을 기록을 했대요? A continuous and ultimately dramatic declin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극적인 decline이라고 하면 얘들아, 감소잖아. 극적인 감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어디서 극적인 감소가 일어나냐면 in children's opportunity to play and explore in their own chosen w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이들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무슨 기회? To play,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놀고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탐색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고요. 특히나 어디에서? Over the past 50 years, 지난 50년 동안에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지난 50년 동안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놀고 즐길 수 있는 그 기회가 궁극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기록을 했다고 하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ultimately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형용사 dramatic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6번이요. The effect have been especially damag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효과는 특히나 damage, 피해를 입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아, 뒤에 보니까 to empathy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공감에 특히나 이런 damage를 주었다, 피해를 주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damaged 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damaging 이라고 해서 ing 형태를 가져야 되는 게 맞겠네. 그래서 그가 주장하기를 특히나 이런 효과는 어디에 영향을 주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he concludes that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A decline of empathy, 이런 공감 능력이 저하되는 것, 그리고 and a rise in narcissism, 나르시즘, 즉 나밖에 모르는 그 나르시즘이 높아지는 것은요, are exactly what we would expect to see in children. 우리가 정확히 아이들에게 볼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뭐뭐 하는 것, 자, 왓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이라고 밑 설명되는 거? 관계대명사 왓이었어. 즉,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보니까 목적어 부분이 비어있죠.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고 있는 얘는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 잘 쓰여져 있네. 그래서 뭔가 이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나르시즘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심지어 어떤 아이들한테 볼 수 있는 거냐면요. Who have little opportunities to play social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놀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아이들한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잘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뭐라고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여기 오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문제 여기까지 풀 거고요. 지금 우리 어떤 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 동사의 위치, 즉 동사의 활용에 대한 단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문장의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열심히 연습해보는 것으로 합시다. 그럼 우리 다음 간에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를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제목이 외동의 고충은 무엇일까? 자, 슬기 씨는 외동이 아니죠?
1: 저는 이제 동생이 둘이나 있어요. 네, 제가 K장녀, 맞딸입니다.
0: 그러면 네. 혹시 형제, 뭐 자매가 있음으로써 네. 아, 이건 난 좀 불편하다. 아, 내가 외동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나요?
1: 아, 저는 근데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 형제, 자매가 재산이 돼서
0: 아, 맞아요.
1: 예, 저는 지금 뭐 불평불만 하나도 없이 오히려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0: 아, 네. 저는 외동이거든요.
1: 외동이시잖아요.
0: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 외동이라 좋겠다 하지만 네. 외동도 나름대로 고충이 안 좋은
1: 있죠.
0: 것들이 있습니다.
1: 외롭기도 하고.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다이얼로그를 좀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너 외동이지? 아, 부럽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외동이 아닌 사람은 또 외동인 네. 친구가 그렇게 부러워요.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을 모르니까.
1: 그쵸.
0: 아, 그럴 수 있겠어요.
1: 과거에는 내가 갖고 싶었던 거를 무조건 나눠야 되니까. 동생들하고. 그게 그렇게 억울했거든요.
0: 근데 또 외로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 그쵸, 그쵸.
0: 알라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1: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0: 딱 나오네요.
1: 네. 오케이. 그렇게 내 옷을 뺏어갔어요.
0: 아, 그랬군요.
1: 예.
0: 아,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1: 그럼요.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형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도전! 너 외동이지? 부럽다.
2: Sorry?
1: 응?
2: What did you say?
1: 응? 누구세요? Oh, I'm sorry. Huh? Yeah. Oh, you are lonely?
2: Lonely.
1: Ah, no. You are alone.
2: Alone.
1: You have not brother, sister, right?
2: Oh, no brother and sisters. Yeah.
1: Yeah. So I love your situation. I hate my brother, sister sometimes.
2: Ah,
1: you know, yeah.
2: You envy me. Okay.
1: 네.
2: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You hope?
2: I wish I had a sister.
1: A sister?
2: Yeah.
1: 오, 진짜? 어,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너 몰라서 그래.
2: What?
1: 언니, I have a sister.
2: Yeah.
1: But I have to share my sister everything.
2: Oh.
1: That is so hate.
2: You hate it?
1: Yes.
2: Sharing?
1: Share, no.
2: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What?
2: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1: Than be lonely.
2: Lonely is worse than sharing.
1: Lonely? You're lonely. Oh, I'll be your sister.
2: Really?
1: Yeah, 오빠. Mm-mm. 오빠, 밥 사줘.
0: 네. 자, 오늘도요, 은근히 보세요. 외동 이런 거.
1: 네.
0: 부러워한다.
1: 예.
0: 뭐, 나 차라리 이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1: 영어로 바꾸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근데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 예.
0: 아,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4: Well, I wish I had a sister.
3: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4: I'd rather share than be lonel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인데요. 일단 미션 문장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 오.
0: 너 외동이지?
1: 오.
0: 아, 부럽다.
1: 우와.
0: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1: 네,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외동이 그냥 오직 어린이. 이렇게
0: 처음 들어봤죠?
1: 처음 들어보죠? 네. 외동이란 말을 저희가 쓸 일이 없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자, 부럽다. I, you.
0: 오.
1: 너가 오직 어린이 한 명이지. 나는 너가 부러워. 부럽다라는 말은 저는
0: 네.
1: 알거든요.
0: 부럽다.
1: 예.
0: 뭐죠?
1: I envy you.
0: Envy you.
1: 예.
0: Okay.
1: Envy. 그래서 그 저기 미국 영어권 국가들이.
0: 네네네.
1: NBU 이렇게 쓰는 것까지 전 봤어요.
0: 와, 천재.
1: 예.
0: 자, 보겠습니다. ENVY, 맞아요?
1: 네, okay. 확실해요.
0: Alright, so you are an only child, right?
1: 응?
0: Oh, I envy you. 정답?
1: 예.
0: 맞습니다. 자, 이거는 부러워하다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envious라고 하는 형용사도 있어요.
1: 아.
0: 오케이, 부러워하는이라는. 근데 오늘 그게 아니라 일반 동사 envy, 부러워하답니다. 자, 이거는 전에도 한번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I envy you. 이게 뭐라고요?
1: 난 너가 부러워.
0: 부러워예요. 근데 I'm jealous of you. 이거는 뭘까요?
1: 나는 너가 질투나.
0: 질투나.
1: 예.
0: 자, 보세요. 얼핏 들으면 이건 부러워하는 거고 이건 질투나. 그러니까 얘는 나쁠 것 같잖아요. 그렇죠?
1: 조금 약간 어감 안 좋네요.
0: Right. 원래 조금 그 심리학 쪽에서도요.
1: 예.
0: Envy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동경한다라는 뜻이고
1: 네.
0: Jealous는 내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남에 대한 그런 좀 파괴적인 감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그죠.
0: 그래서 굉장히 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자면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들은 남이 부럽다라고 할 때 이 친구를 굉장히 많이 써요.
1: 오.
0: 이거 부정적인데 왜 굳이 이거 써요? 이거 쓰지? 할 수도 있는데요.
1: 네.
0: 일부러 질투가 안 남에도 네. 난다고 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거죠.
1: 아.
0: 전에 말씀드렸지만, 슬기 씨, 하와이 놀러 간다면서요? 질투 난다. 이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1: 아니죠. 너무
0: 오히려,
1: 부러워서.
0: 부럽다. 이거보다, 난 질투나, 난 그런 것도 안 되는데. 이러면은, 오히려 더 리액션을 강하게 쳐줌으로 상대방이 기분 좋거든요.
1: 맞아요. 그런 게 있죠.
0: 그래서 이거는 약간 문화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I'm jealous of you.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어요.
1: 네.
0: 근데 최근은 아니지만, 왕초보 영어에서 I'm jealous of someone을 꽤나 많이 했기 때문에, envy라는 걸 조금 더 한번 활용을 오늘 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Envy you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구조를 보면 You are an only child, r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 only child는 외동이라는 뜻입니다.
1: 네.
0: 지금 성인이 됐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1: 네.
0: Alright, 여기 지금 You are an only child. 이거 질문 어순인가요?
1: 아니요. 평서문인데.
0: 그렇죠. 그리고
1: 네.
0: 뒤에 뭐가 붙었죠?
1: Right.
0: 자, 뭐뭐뭐뭐뭐 평서문 쓴 다음에 Right 뒤에 올려주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뭐예요?
1: 확신.
0: 확인.
1: 확인.
0: 확인이에요. 확인. 네. 맞지, 맞지? 이런 느낌.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죠.
1: 네.
0: 그래서 뭐뭐이지? 혹은 뭐뭐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가
1: 네.
0: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문을 쓰고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 형 있지? 맞지, 맞지?
1: You have a brother. You have an older brother.
0: 그냥.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그렇죠. Hey, you have a brother, right? I think I saw him. 이러면서. 자, 이거 어떻게 해요? 당신 남편이 파일럿이죠. 그렇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당신 남편은 파일럿이에요. 그렇죠?
1: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Right? 뒤에 올려줘야 돼요. 느낌 맞나요?
1: 네.
0: Okay. So, 질문을 하고 right 하는 것은 엄청 어색합니다. 그래서 평소문 어순으로 깔아준다는 느낌.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brother, right?
1: You have a brother, right?
0: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1: Your husband is pilot, right? Your husband is a pilot, right?
0: Alright. 자, 그리고 외동 물어볼게요.

0: 네.
1: You a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0: You are an only child, right? Oh, I envy you.
1: Envy you 할 때도 V가 입술이 붙으면 안 되는
0: 안
1: 겁니다.
0: 되죠.
1: 주의하셔야 돼요.
0: Envy you.
1: Envy you. Alright. 아, 근데 이제 상대방은 오히려, 아, 나는 여자 형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여동생이든, 뭐, 누나든, 언니든.
0: 네네네. Well, I wish I had a sister 해야겠네요. 여자 형제는 sister이니까.
1: 오, 오케이, 오케이. 자, I wish I had a sister. 벌써 중요한 패턴마저도 보이고 있고요.
0: 네.
1: 일단 여자 형제, sister.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0: 네.
1: 아, 저도 사실은 굉장히
0: 예.
1: 뭐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0: 오.
1: 사촌 누나랑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0: 네.
1: 좀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외동이 아니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네,
0: 아하,
1: 아무튼 so
0: 맞아요.
1: I wish I had a sister. 자, 저번에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기보다는 이게 문장이 어디선가 나오면은 제가 살짝 가볍게만 알려드렸었는데요.
0: 네.
1: 여기 지금 I wish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I wish 하는 건?
0: 나는 바래요.
1: 바래요. 뭔가를
0: 네.
1: 바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hope가 희망하는 거죠.
0: 그쵸?
1: Oh, I hope. 이건 뭐예요?
0: I hope도 바라는 건데,
1: 네.
0: 약간 현실 가능성이 있어요.
1: 맞아요.
0: 예.
1: 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I hope하고 I wish 뒤에 문장이 올 수가 있거든요.
0: 예.
1: 근데 I hope 같은 경우는 희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0: 오.
1: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0: Yeah.
1: 내가 뭐그 시험에 패스하면 좋겠어. 그녀가 나한테 제발 전화를 좀 해주면 좋겠다.
0: 네네네.
1: 이거 희망 살아있죠? 그럴 때는 보다 I hope를 쓰는 겁니다. Right? I hope. 하지만 I wish는요, 바라긴 하는데
0: 네.
1: 그냥 간절한 바람일 뿐이에요. 왜? 어차피 안될 거에 대해서 그냥 바라고 아쉬워하는 겁니다.
0: 여자 형제가 있는 게 가능했더라면은 큰일 나죠.
1: 지금 당장 있는,
0: 예.
1: 보세요. I wish I had a sister 이라고 하는 거. 지금 시스터가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wish를 쓰는 거예요.
0: wishing.
1: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아, 했는데, 내일 갑자기 너 시스터가 뿅! 하고 있어. 이거 아니기
0: 오, 그럴 수
1: 때문에.
0: 없죠.
1: 그래서, I hope, 내일쯤 시스터가 나한테 연락이 오면 좋겠다. 이게 아닌 거잖아요.
0: 그렇죠.
1: Right? Okay.
0: Yeah.
1: So, 내가 이미 시스터가 있는데, 아, 그녀가 내일 나한테 전화를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hope 가능해요.
0: 그렇죠.
1: 그래서, I hope, I wish는 확실히 다릅니다.
0: Yeah.
1: 자, 그 중에서도, I hope, 뭐 하길 바라. 이거 말고,
0: 네.
1: 오늘은 I wish.
0: Wish.
1: 뭔가 가능성이 없는 거, 당장은 적어도 현실이 아닌 거에
0: 네.
1: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을 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 wish는요, 바람과 아쉬움이 섞여 있는 겁니다.
0: Yeah.
1: Alright? 자, 그래서 쓰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I wish는요, 뭐뭐라면 좋을 텐데 하고 현재 가정을 할 때는 시제를 뭘 써요?
0: 미래, 과거,
1: 과거,
0: 과거,
1: 여기 있어요.
0: 과거,
1: 여기 과거.
0: 예,
1: 이거
0: 과거,
1: 과거라고 읽으시는데요. 네,
0: 예.
1: 그래서 평소문 과거를 일부러 써서
0: 네.
1: 문법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0: 오.
1: 그래서 현실이 아니니까요. 일부러 망가뜨린다. 자,
0: 오.
1: 그래서 여기서도, Oh, I wish I have a sister가 아니라,
0: Had a
1: had a sister.
0: sister.
1: Okay. 자,
0: Yeah.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당장 적어도, 뭐, 미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 나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
0: 그쵸.
1: 나 여친 있으면 좋겠네.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쉬운 거예요. 그럼
0: 네.
1: 이거 어떻게 쓸까요?
0: 그건 호프 아니에요? 위시로 가요?
1: 지금 있어요?
0: 없어요.
1: 없죠. 지금
0: 아.
1: 내 옆에 누군가가 내 여, 자기야 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0: 바로 있었으면
1: That's right.
0: jokeguna. 아,
1: So what do you
0: 성격이
1: say?
0: 급하다. I wish I had a girlfriend.
1: 그죠? Oh, I wish I had a girlfriend.
0: Yeah.
1: 이렇게 쓰지. I hope I have a girlfriend.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0: 네.
1: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쓰죠. 내가 너면 좋겠다. 지금 당장 내가 당신이 될수 있나요? 안
0: 안
1: 되죠.
0: 돼요,
1: So,
0: 절대.
1: 내가 너라면 좋겠다.
0: I wish I were
1: 그죠?
0: you.
1: I am you가 아니라
0: 네.
1: I wish I were you.
0: 오.
1: 그런데, 과거 동사 쓰면 I was잖아요. 왜
0: 그럼
1: were요?
0: worry
1: 할
0: 됐죠?
1: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근데 was도 회화체에서는 다 괜찮다고 돼 있어요.
0: 아.
1: 근데 문법을 잘 보면요. 문법에서는
0: 예.
1: 주어가 뭐든 간에 비동사는 무조건 were로 fix입니다. She든, I든, they든, 누가 됐든 무조건 were로 fix예요. 가정할 때는.
0: wish 다음이라서.
1: 네. I
0: 아.
1: wish I were you. I wish they were, she were. he, were 이렇게 돼요.
0: 진짜 완.

0: 완전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있을 수 없는 문법을 그냥 갖다가
1: exactly.
0: 넣는 거군요.
1: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법을 일부러 망가뜨렸다.
0: 귀엽다.
1: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 원래 걔가 문법적으로는 정확하다고 문법책에서 나와 있지만 네. 회화에서는요. I wish I was you.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아.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는 오히려 더 이상해요. 요즘 현대 영어에서.
0: 아 그러면 쓰기도 해요 지금?
1: 많이 씁니다.
0: I was you로.
1: I wish I was you. Yes. And I wish she were인데도 I wish she was도 엄청 많이 쓰고요.
0: 우리 고등학교 때는 I wish 주어 were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1: 비동사를 쓸 때는 네, 네. 원래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그 언어가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한다. 그리고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더 리스펙트 해주기 때문에
0: 아, 맞아요.
1: 이제는 더 괜찮아졌죠.
0: 우리도 신조어가 국어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Oh, I wish I had a girlfriend.
0: Well, I wish I had a... 아, 어디죠? Well, I had a girlfriend.
1: Okay. Yeah. I wish I had a girlfriend. 자, 이번에는 oh, I wish I were you.
0: I wish I were you.
1: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Well... I wish I had a sister.
0: Well, I wish I had a sister.
1: 그렇죠. 나는 오히려 only child 별로야라는 얘기예요, 지금.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You're an only child, right? I envy you.
1: 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0: 네.
1: 아, 진짜야. 우리 언니랑 다 나눠 쓰는 건 악몽이야.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얘도 그냥 단순하게 trust me 하나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0: 요럴 때가 있어요. 근데 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체급이 달라졌어요. 제 여동생이랑.
1: 네.
0: 저희 여동생이 약간 헤비급이고 저는 라이트급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다르게 가더라고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1: 아, 오히려 다행이네요?
0: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trust me. 날 믿어.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1: 자, 나눠보세요. 앞에 sharing부터.
0: Sharing everything. 나누는 거. 내, with my sister.
1: 끊어주세요.
0: 시스터랑. 끊을 데가 없는데요.
1: Sharing.
0: Sharing everything.
1: 나누세요.
0: 다 나누는 거. 여기까지?
1: 네. 에, 누구랑?
0: With my sister.
1: 오케이. 나누세요?
0: 네.
1: 그게 뭐예요?
0: 그게 주어.
1: 그게 is a 뭐라고요?
0: Is a 악몽.
1: 그렇죠.
0: 아, 악몽은 제가 잘 알아요.
1: 오케이. 네, 제가 왜 악몽을 잘 아시죠?
0: 악몽은 제가 잘 꿔요.
1: 아, 잘 꾸는군요.
0: 예, 예, 잘 꾸기 때문에 nightmare입니다.
1: 오케이.
0: 예, nightmare 이렇게 쓰는 거 확실할 거예요.
1: 오케이. R. Alright.
0: Yeah.
1: 아, 스펠링 약간 틀리길 살짝 바랬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못 맞춰드려요.
1: 오케이.
0: 네, 아는 자, 거는 알아야지.
1: 확실한 거
0: 같아요. 네, 그럼요.
1: 리얼하게.
0: 네.
1: 자, nightmare one word로 정답입니다.
0: Yeah.
1: 자, 악몽 전문가이신가 봐요.
0: 저는 악몽을 정말 많이 꿔서 막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것도 꿨는데
1: no.
0: 키가 이래요.
1: 네,
0: 원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거 꾸면 그렇게 키가 큰다는데 도대체 그게 악몽이에요.
1: 한 2m 돼야 정상인데.
0: 맞아요.
1: 아, 저는 항상 어딘가에 늦습니다.
0: 늦어.
1: 이러면서
0: 맞아요.
1: 거. 네. So,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는 is a nightmare. 자, nightmare 하면 악몽이라고 원래 직역이 되죠.
0: 네.
1: 그렇지만 그만큼 골치 아픈 일도 nightmare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우리말로도 그러나요? 아, 그거 완전 악몽이야.
0: 그럼요.
1: 안 좋다라고 쓰죠, 그냥.
0: 당연하죠.
1: Alright, so 영어에서도 골치 아픈 일 혹은 심지어 골치 아픈 사람도 이렇게 불러요.
0: 아.
1: Oh, my sister is a nightmare.
0: 아, 그래요?
1: 이렇게도 씁니다.
0: 오.
1: 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Nightmare이라고 하는 게 골치 아픈 일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여기서도 모든 것을 share하는 거가 되게 골치 아픈 거라고 했는데요.
0: 그쵸?
1: 이거 말고 거의 의미가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0: 오.
1: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해서 어딘가에 굉장히 통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0: 아.
1: Pain in the... 아이고야, 힌트. 아이고.
0: 이거는 뭐냐면요. Pain in the teeth. 예, 왜냐면 우리가 오복 중에 이 치복이 또 굉장합니다. 치통이 왜냐면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1: 그렇군요.
0: 예. 네.
1: 자, 제가 힌트를 드렸음에도 티스로 쓰신.
0: 여기 아프다고 하셨죠? 아, 내기예요?
1: 저 여기 아니라 여기를 만졌습니다.
0: 이거예요?
1: 네. 아이고 목이야 이러거든요.
0: 아, 예. 제가 잘못 봤네요.
1: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 약간 사이즈가 좀 그래가지고.
0: 연결돼 있어요.
1: 아, 연결돼 있거든요.
0: 예.
1: So pain in the neck. Oh, that's a pain in the neck. 이러면 정말 목에 에서 느껴

0: 전에 통증과
1: 네.
0: 같이 나이트메어과 같은 표현. 그래서 정말 골치 아픈 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1: 예.
0: 얘는 어떻게 보면 그 문법책에서도 초반에, 그러니까 기초 부분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sharing everything, right?
1: 네.
0: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1: 것.
0: 했죠.
1: 네.
0: 자, 동사에다가 ing를 걸면,
1: 네.
0: right? 그게 ing 형태가 되면서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는
1: 것.
0: 이렇게
1: 맞아요.
0: 명사로 변신을 합니다.
1: 그래서 옛날에 동명사라고 배웠던 것
0: that's
1: 같아요.
0: Right, that's right. 네. That's right. So ing 하는 것. 그러면 주어는 무조건 명사로 써야 돼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하다는 뭐 하다 이렇게 안 돼요.
1: 예.
0: So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 Learning English.
0: 그렇죠. Learn English가 아니라 learning English. 그러면 그와 일하는 것.
1: Working with him.
0: 그렇죠. Work with him이 아니라 working with him. 이렇게 안 하면 명사가 될 수가 없죠.
1: Yeah.
0: 자, ing를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영어 배우는 건 쉽다.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That's it. 그와 일하는 것은 악몽이야.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1: 오, 이거 거짓말이에요.
0: 아, 잠깐만요.
1: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0: 잠깐만요. 오해가 네. 될 수밖에 없는 게 제 얘기라고 안 했는데.
1: A nightmare.
0: All right. Again, 이렇게 주어는 만약에 동사로 돼 있다면 그거를 ing로 명사화 시켜줘야 된다.
1: 네.
0: 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얘네가 주어가 되겠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you guys 읽어볼게요. Learning English is easy.
1: Learning English is easy.
0: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1: Working with him is a nightmare.
0: 잘못 봤나요? 네. 자, 그리고 trust me는 전에도 한번 잠깐 나왔었는데요.
1: 네.
0: 날 믿어 이거는 진짜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내가 좀 아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1: Trust me, sharing everything with my sister is a nightmare.
0: Alright,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아, 그랬더니 오히려 외동 친구는 난 외롭게 사느니 차라리 나눠 쓰겠어.
1: 정말 외롭나 보다.
0: 저 완전 공감이에요.
1: 그래요. 우리 마유쌤 이야기네. I'd rather share than be 나눠 쓰겠어.
0: 자, 요거를 어순대로 한번 가볼까요?
1: I'd rather share.
0: 그게 네. 뭐예요?
1: 나는 차라리 나눌래.
0: 오케이.
1: 예. 네.
0: 뭐보다요?
1: 뭐보다 외롭게.
0: 오케이.
1: 외롭게. 그러니까 lonely. I'm so lonely.
0: 저도 그 노래 들어봤는데.
1: 그렇죠. 이 노래 right. 유명하잖아요.
0: 맞아요.
1: 예.
0: 근데 누가 부른지 기억이 안 나요.
1: 그건 저도 잘 몰라요.
0: Alright. Lonely한 게 외로운 건데
1: 네.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rather share 하겠어 than be lonely 해지느니. 맞습니다.
1: 오, 오늘 괜찮은데요?
0: 높잖아요.
1: 컨디션 좋아요.
0: 자, so lonely,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죠.
1: 네.
0: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1: 여기
0: 지금 이거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1: 나눠 쓰는 게 낫다.
0: 맞아요. Rather.
1: 예.
0: 여기 볼게요. I would가 붙은 겁니다.
1: 아, would군요.
0: I would rather or I'd rather. 동사원형.
1: 예.
0: 이거는요. 나 차라리 뭐뭐 하겠어.
1: 아.
0: 나 차라리 뭐 하겠어. 자, 이거 언제 쓰냐면 뉘앙스가 중요해요.
1: 예.
0: 정말 그 나머지 옵션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거가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럴 때만 쓰는 게 바로 I would rather입니다. 나 차라리 뭐 할래?
1: 네.
0: 이거는 나머지 the other option이 너무 싫을 때. So 여기서는 나머지 옵션은 then be
1: lonely.
0: lonely. 외로운 게 나머지 옵션인 거. 그거 싫어요. 이 얘기예요.
1: 네.
0: 자, 그래서 이거는 꼭 then 뭐뭐 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교 대상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1: 예?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부분을 활용을 한다면
1: 네.
0: 난 차라리 혼자 살겠다.
1: 근데
0: 나머지 옵션이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사느니 나는 차라리 나 혼자 살래.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예?
0: 나는 혼자 차라리 살겠어.
1: I'd rather live alone.
0: That's it.
1: Uh-huh.
0: I'd rather live alone.
1: Mm-hmm.
0: Right? 자, how about this? 나 차라리 관두겠어.
1: I'd rather
0: 관두는
1: quit
0: 뭐죠?
1: the job.
0: 그냥 quit?
1: Quit.
0: I'd rather quit.
1: Yeah.
0: 이거는 나머지 게 너무 싫은 거니까 아마도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일하느니
1: 상사랑 좀 약간 컨디션이 안 맞거나
0: something like
1: that. 뭐 그런 거
0: right?
1: 있죠.
0: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가
1: 아하.
0: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뭐 하느니 이렇게 비교 대상을 굳이 써야겠다. 그럼 이렇게 then.

0: pants.
1: There you go. 그 안에 들어간 거니까 입으니까가 되겠죠.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ng를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화 시키는 거죠.
0: 네.
1: 자, 그렇다면 다음 명작 해주세요. 한국에 사는 건 멋져.
0: 아,
1: 한국에 사는 건 멋져.
0: 어허.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Bye.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1: That's right. We've been talking about decisions this week.
0: Yes, making decisions mm-hmm. and how hard it is to mm-hmm. make small decisions.
1: Right.
0: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공통적인 테마가 큰 결정보다는 작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That's right.
0: 네,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핵심 내용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m indecisive about trivial things.
0: So at this point, I'm starting to think that everyone says this.
1: Right. 네. Like small things are hard to decide on, but serious things are a bit easier.
0: Yeah. 그래서 I'm indecisive about trivial things라고 mm-hmm. 하면은 저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우유부단해요라는 말인데요. Mm-hmm. 자, 그러면 이 내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바로
1: 블루인스 씨입니다.
0: 네, 블루인스 씨고요. 블루인스 씨의 요약 문장을 만나러 가볼까요?
1: 블루인스 씨, 나와주세요.
2: For reasons I can't quite explain, I'm quite indecisive when making trivial decisions, but then quite good at making serious ones. For reasons I can't quite explain, I'm quite indecisive when making trivial decisions, but then quite good at making serious ones. For reasons I can't quite explain, I'm quite indecisive when making trivial decisions, but then quite good at making serious ones.
0: 네, 사소한 거는 결정하는 걸 어려워하고 좀 더 중대한 것은 결정을 잘한다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1: So, Bluen said, For reasons I can't quite explain, I'm quite indecisive when making trivial decisions, but then quite good at making serious ones.
0: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For reasons I can't quite explain. Mm-hmm. 왜인지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설명 못하겠지만, mm-hmm. I am quite indecisive when making trivial decisions. 사소한 결정을 내릴 때는 꽤 우유부단하고, mm-hmm. but then quite good at making serious ones. Mm-hmm. Serious ones라는 건 serious decisions고요. 그래서 serious decision, 중대하고 심각한 그런 결정들 있잖아요. Mm-hmm. 그런 것들을 결정 내리는 거는 꽤 잘한대요.
1: Hmm. Yeah, all right, very interesting. Yeah. Like a lot of people this week,
0: A lot of people tend to be this way. Yeah.
1: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0: 그냥 guilty라고 했을 때는 뭐좀 심각한 내용이에요. He's guilty, he's innocent.
1: Yeah.
0: 유죄다, 무죄다.
1: Like
0: 그런
1: in the courtroom.
0: 네, 법원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문맥에서의 guilty는 사실은 유죄까지도 아니고요. 뭐 잘못이
1: Yeah.
0: 있다까지도 아니고 나도 그렇다 정도예요. I do that too.
1: It's like I do that too. So
0: 네.
1: when you're guilty of something, it doesn't have to be serious.
0: 그래서
1: It could be something so small, like I'm guilty of waking up late sometimes,
0: 네, 맞아요.
1: right?
0: 그래서 번역에 보면 제가 아예 유죄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보면 I must admit, 저는 인정해야 돼요. I'm a little bit guilty, 이 부분을 빼고 생각해 볼게요. Of being indecisive when making decisions, when 하고 making 사이에는 when I am이 생략되어 있고요. 저는 결정 내릴 때 being indecisive 하다는 거 인정해야 해요라고 했는데 being indecisive에 guilty 하다라는 거는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저도 그렇게 합니다.
1: It just means you do it. You're
0: 네.
1: guilty of doing it.
0: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다. 특정 문화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I'm guilty of that too 하면 저도 유죄예요는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1: I
0: 가볍게.
1: do that, or I think about it that way as
0: Yeah,
1: well.
0: I do that too, and I know it's not a good thing.
1: Right.
0: 다음 줄 볼까요?
1: She says, funnily enough, this does not apply when I'm making serious decisions.
0: Funnily enough, strangely enough,
1: Interestingly enough,
0: interestingly enough
1: could
0: 등등
1: work.
0: 다양한 부사들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funnily가 들어가서 웃긴 건 뭐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는 does not
1: Apply.
0: 적용되지 않습니다. When I'm making serious decisions. 심각한 결정을 내릴 때는 indecisive 하지 않아요. 네, 제대로 결정 내린다는 거죠.
1: Interesting. She says next, I think I'm a very realistic person. I think about things quite deeply.
0: 저는 realistic person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I think about things quite deeply. 여기서 things는 물론 여러 가지 것들, 일을, 어떤 일에 대해서 꽤 깊이 생각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when I have to make a serious decision, I might even consult friends or family to have a second opinion, and I'm always quite happy with the decisions that I make in that regard.
1: And when I have to make a serious decision, I might even consult friends or family to have a second opinion.
0: 자, 다른 사람의 견해를 뜻하는 단어가
1: Second opinion.
0: 네,
1: Second opinion.
0: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Second opinion, 물론 the first opinion was this and the
1: The
0: second
1: second
0: opinion
1: opinion.
0: was this, the third opinion 이렇게 말할 때는 첫 번째 의견, 두 번째 의견, 세 번째 의견에서의 이제 두 번째인데 여기서는 the second opinion이 아니고 a second opinion이란 말이죠. 지금 의견이 있어요, 머릿속에.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자. 또 다른 타인, 남의 의견을 듣는 걸 말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 또는 견해라고 second opinion이라고 많이 쓰고요.
1: We also use it a lot for the doctors. So let's say you were diagnosed with something, you go to another doctor to get a second opinion
0: 맞아요.
1: because the results could be different.
0: 네, 그래서 한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데 가면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러면 가서 I want to get a second
1: A second
0: opinion.
1: opinion.
0: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다른 병원도 가볼 거야.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1: Yeah, it
0: I
1: means
0: need to get a second opinion.
1: You're going to go to another doctor's office or hospital and get another test.
0: 맞아요. 그래서 when I have to make a serious decision, 저는 심각한 사안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I might even consult friends or family. 다른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보기 위해 친구나 가족에게 물을 때도 있어요. Very realistic, right?
1: It's very realistic. And so she says, and I'm always quite happy with the decisions that I make in that regard.
0: In that regard라고 하면은 regard.
1: In that regard.
0: 네. regard가 원래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in that
1: You regard something as something
0: Yeah. 그래서
1: else.
0: 네.
1: It's so hard to describe.
0: Yeah.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런 그 점에 대해서는 when it
1: Right.
0: comes to that.
1: Yeah, when it comes to that, in that way, she gets the second opinion, she thinks about it, she makes a good decision,
0: 네.
1: right?
0: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결정이 있고 가벼운 결정들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결정을 내렸을 때 항상 꽤 만족한대요. 오케이?
1: Grea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However, when it comes to quite trivial things,

0: as a positive trait because maybe it just means I'm open to anything and I'm not very picky.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좀 해보죠. 먼저, I must admit 하면 이제 인정해야 된다라고 지역이 되는데요. I must admit 하면은 사실 정말로 이렇습니다라는 걸 강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think of it as 하면은 그걸 뭐뭐라고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영어로 만들어볼 문장들이 네 개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릴게요.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요, 사소한 것을 결정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1: Let's take a look. How am I going to choose a college if I'm indecisive over the most trivial of matters? Ironically, I'm indecisive when it comes to trivial matters like what to eat. But for big decisions, I'm usually confident in my choices.
0: 네, 페이지 씨가 이렇게 말했네요.
1: Yes.
0: How am I going to choose a college? 대학을 어떻게 고르지? Mm-hmm. 어느 대학에 갈지 어떻게 고르지? Mm-hmm. If I'm indecisive, about도 되고, over도 되고, mm-hmm. with도 됩니다.
1: With.
0: 네, 그래서 over the most trivial of matters. Mm-hmm. matter라는 것은 사안, 일들을 가리키죠. Mm-hmm. 그래서 가장 사소한 일들도, 사소한 사안들도 우유부단한데 대학교는 어떻게 고르지? 라고 말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the most trivial matters라고 해도 되지만
1: uh-huh.
0: the most trivial of matters라고 했단 말이죠.
1: Mm-hmm.
0: the most trivial matters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사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사소한 것들이라고
1: yeah.
0: 이미 정해버린 느낌이고
1: yeah. These are the most trivial matters,
0: 네.
1: so ignore them. Let's do this first.
0: 네. the most trivial of matters라고 하면은 좀 더 넓어져요.
1: Yeah, 네. like it's like there aren't particular things on hand, 네. but just in general.
0: 네.
1: It's a trivial matter.
0: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the most trivial of matters, the most important of matters 등등
1: yeah.
0: of가 살짝 끼어들면 좀 더 넓어집니다.
1: Yes. 그다음, and Lewis says,
0: ironically, 역설적으로 I am indecisive when it comes to trivial matters like what to eat, 뭘 먹을지 등과 같은
1: mm-hmm.
0: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소한 사안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한데
1: mm-hmm.
0: but for big decisions I'm usually confident in my choices.
1: Mm-hmm.
0: 큰 결정에 있어서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자신이 있대요.
1: Mm-hmm.
0: confident하고 또는 confidence하고 이 in이 자주 같이 쓰여요.
1: Mm-hmm.
0: So what are you confident in?
1: I'm confident in my exercise abilities.
0: 맞아요. 뒤에 이제 ability가 많이 나오죠.
1: Yeah.
0: I'm confident in my ability to
1: teach English.
0: Teach English, hire good people, mm-hmm. 등등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Mm-hmm. All right. I hope that through our show you can become confident in your English skills if you're not already.
0: Mm-hmm. I hope so too.
1: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부사절에 활용될 수 있는 접속사들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곧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He passed the test because he studied a lot. 자, 보이시나요? 오늘의 부사절 그리고 접속사 because가 되겠는데, 어우 선생님 근데 because 그거 뻔히 아는 거 뭐하러 공부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ecause는 조금 이제 쉽지만 because와 비슷하면서도 또 살짝 다른 상당히 재밌는 친구를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무엇일지 기대가 되시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많이 반복했지만 그래도 기본기 한 번만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스포일러 해드리자면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복습하기는 할 건데, 부사절이라는 거 절 중에서도 부사 역할을 하는 친구가 되겠고요. 문장에서 수식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복습은 됐고 오늘의 접속사들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앞에서도 봤죠. because입니다. 뭐뭐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를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이 because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말을 생각해보면요, 그냥 항상 무조건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라고만 어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접속사들이 우리말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런 거 저런 거 보아하니까 라는 뜻이 있거든요. 뭐뭐뭐뭐뭐뭐를 보아하니 정도의 맥락. 자, 요걸 표현하는 영어의 접속사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을 더듬고 있어요. 있어요. 뭐냐? 바로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Seeing that. seeing that이면 뭐 이게 that은 여기서 that은 그럼 또 명사절을 이끌어가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Seeing that 자체를, 요 두 단어를 그냥 한 덩어리로 접속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뜻은요, 뭐뭐인 것으로 보아하니 정도가 된다는 거죠. Because랑 비슷하게 어떤 그 이유를, 우리가 하려는 어떤 동작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접속사예요. 하지만 비슷하면서도 무엇무엇 때문에와 무엇무엇인 것으로 보아하니는 그 뉘앙스가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만 딱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적절히 섞어서 쓰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해보시면서 예문들 살펴볼게요. Because와 seeing that을 한 번씩 골고루 써가면서 총 두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The beach was crowded because the weather was nice. The beach, 해변가가요, was crowded. 사람들로 북적였다는 거죠. 왜? 그 이유가 뭐예요? Because the weather was nice.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해변가에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Because, 그래요. 이렇게 뭔가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because만 쓰면 맨날 because야. 뭐 말만 하면 because야.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seeing that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문장 읽어볼게요. Seeing that it's cloudy, 쉽게 짓고 we'd better take an umbrella 적혀 있습니다. Seeing that 뭐뭐인 것으로 보아하니 정말 뭔가 보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Cloud이라는 거 구름이 낀 정도의 형용사니까 날씨가 이렇게 구름이 좀 껴있고 구름이 많은 걸 보아하니까요 라고 부사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We'd better. 우리가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ake an umbrella. 우리 우산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 문장 해석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 seeing that 자리에 because를 넣어도요. 기본적으로 뜻이 변하지는 않아요.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밖을 내다보면서 아 구름이 낀 거를 보아하니 정말 봐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한다라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싶을 때 이렇게 seeing that 써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ecause와 seeing that을 사용한 두 개의 예문 살펴봤어요. 그럼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출근할 때 필요해서 제임스는 새 옷을 샀어요 라는 문장이죠. 자, 여기서 보면요. 출근할 때 필요해서 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뭐 해서 라는 게 어떤 동작이나 상황의 이유를 표현해 주는 거고 이럴 때 우리 because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말 문장에 때문에가 없다고 because 안 쓰는 거 아니에요. because가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문장 시작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James bought. 제임스가 산 거죠. 뭘 샀습니까? 새 옷들을 샀죠. New clothes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샀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Because 왜냐면요. He needed them. 그가 그것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죠. 뭘 위해서 근데 그것들이 필요했던 겁니까? 아주 간단하게 for work 말해주면 일을 할 때 필요해서 즉 출근할 때 필요해서 그래서 제임스가 새 옷들을 샀습니다. 라는 의미 전달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것 없었어요. 물론 문장의 길이는 조금 길었지만 말이죠.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천천히 갑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가요. 시작! James bought new clothes because he needed them for work. 좋아요. Because가 사용된 문장이었고요. 자, 뉘앙스를 살짝 바꿔볼게요. 우리말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보니까 할 게 없어서 우리는 쇼핑을 갔어요 라고 적혀 있죠.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야, 보니까 뭐뭐 해서 그리고 나서 뭐뭐뭐뭐뭐 했어. 이런 식의 말을 할 때 자, 뭐뭐 해서 라는 우리나라 말에서도 여러분들 똑같이 힌트 얻으실 수 있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경우 because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자 눈치채시라고 보니까라고 제가 앞에다 넣어준 겁니다. 이런 경우 seeing that 쓸 수 있다는 거죠. because랑 의미가 다르진 않아요. 근데 뉘앙스가 살짝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해볼 만하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장의 시작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seeing that 보니까 근데 뭘 본 거예요? 할 게 없죠?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게 그냥 없으면 안 돼요. 할 게 없어야 된단 말이죠. 오랜만이네요. 투부정사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럼 문장 어떻게 되냐? Seeing that there was nothing to do. 보니까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했다는 거예요? We went shopping. 쇼핑을 갔다라는 거죠. 문장 완성이 됐습니다. Seeing that 자리에 because 넣어도 돼요. 근데 seeing that을 넣어주면 조금 더 재밌는 뉘앙스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Seeing that there was nothing to do, we went shopping.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하죠. He passed the test because he studied a lot. 뭐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시험을 통과했죠. 그렇죠? 왜?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요. 라고 적혀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because 자리에 seeing that을 넣으면요. 조금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뭐 두 개 뜻이 비슷하다면서요. 자, because가 이유를 표현하고 seeing that도 이유를 표현하는데 because가 seeing that보다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넓은 개념을 가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eeing that은 because로 바꿔줄 수 있으나 모든 because를 seeing that으로 또 바꿀 수는 없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저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유용했죠?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guys, it's freezing outside, right? So let's warm up our bodies and I will help you do that, okay?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너무 춥죠? 저랑 같이 운동하시면 몸이 좀 따뜻해질 거예요. 오늘도 역시 몸 따뜻하게 만드는 운동 같이 해봐요. 그럼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Let's go. You're 2 hours late.
1: I know, I'm so sorry.
0: What happened?
1: I got caught up in traffic.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To be caught up in.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공부할 거니까. You're 2 hours late. 이럽니다. 2시간이나 늦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 know, I'm so sorry. 아, 나도 알아. 진짜 너무너무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what happened? 이러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1: I got caught up in traffic.
0: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Caught up in traffic. 교통체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제 길이 너무너무 막혀서 그래서 그랬어. Caught up in traffic. Caught up in traffic 하면은 그렇게 길이 막혀서 갇혀 있었어. 이런 의미도 되지만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끼어 있을 때 있죠. 미팅을 하기가 싫었는데 I got caught up in the meeting. 이러면은 미팅에 내가 이렇게 그 속에서 나가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갇혀 있었어. 이런 의미에 딱 caught up in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감옥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갇혀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caught up in something. 그게 뭐 이벤트가 돼도 되고 traffic이어도 되니까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y, are you listening?
2: I was, then I got caught up in this thought.
1: What is that thought?
2: That you're really cute.
0: 네, 두 번째 대화도 보겠습니다. To be caught up in, 물론 기분 나쁘게 갇혀 있었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른 의미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Hey, are you listening? 야, 너 저기 듣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listening? 그랬더니
1: I was.
0: 내가 듣고 있긴 했는데
1: Then I got caught up in this thought.
0: 이러죠. I got caught up in this thought. 어떤 생각에 갇혔다란 뜻 아니고요. 어떤 거에 굉장히 몰두했을 때 있죠. 그랬을 때 I got caught up in 어쩌고 어떤 그 액티비티가 옵니다. 뭐 뜨개질이라고 하면 뜨개질이나 아니면 caught up in this book 하면은 이 책에 완전히 몰두가 되어 있었어.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좀 다르죠. 전에 봤던 거랑은. 그래서 I got caught up in this thought. 내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에 내가 빠져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hat is that thought? 그 도대체 무슨 생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That you're really cute. 이러죠. 너가 진짜 귀엽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스윗한 대화였어요. Caught up in. 그래서 to be caught up in. 좀 기분 나쁘게 갇혀있는 상황. 나이가 끼어있기 싫은데 그 속에 갇혀있는 상황. 이런 뜻도 되지만 어떤 거에 굉장히 심하게 몰두할 때를 caught up in.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요. 많이 많이 다양하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운동하러 가요.
3: Wow. Is it the fourth day already to work on warming up our bodies? Let's get started. So you remember the knee hugs we did yesterday, righ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remember the knee hugs we did yesterday, right?

0: Good. I love this exercise because it's so fun. I hope you enjoyed it too. 네, 우리 오늘 드롭 스텝 런지 같이 해봤습니다. 네, 이제 영어 잘하시니까 드롭 스텝 런지 이렇게 하지 말고 drop step lunge 이렇게 해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영어 표현은 우리 to be caught up in 이렇게 배워봤어요. To be caught up in 원하지 않은 상황에 끼어있고 좀 억지로 갇혀있는 의미도 있지만 뭔가 굉장히 몰두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니까 골고루 잘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몸 따뜻하게 만드는 운동 만나요. 안녕. Bye. Have an amazing and warm day.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 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0: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 E는 0세부터 1회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listening.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Shall we?
1: I followed in curiosity and soon found the answer. Various crops growing on the vast land. The stream down the long way made them the farmers of the desert. It's well ripe.
2: Wow.
1: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이야기 끝부분에서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듯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Alright then. 자, 이제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it's well ripe. 이것은 잘 익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which is,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 요겁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또 잘 들어봐 주세요. Listen carefully.
3: Today's listening point. 1.
4: It's well ripe. It's well ripe.
3: 2.
4: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0: 네, 요즘 도전할 문장들이죠. 자꾸 빈칸들만 보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됐을 것이라 믿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Anyway, 첫 번째 짧은 문장 어떤 의미일까요? Take a look at this. It's well ripe. It's well ripe. 이것은 잘 익었습니다. 문장 전체를 발음했을 때 발음이 조금 어렵긴 해요. 자,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잘 익었어요.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What does that mean? Right.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안 들리는 부분은 유독 잘 안 들리죠. 자, 잘못 들었거나 들리지 않았던 부분. 과연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단어인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I followed in curiosity and soon found the answer. Various crops growing on the vast land. The stream down the long way made them the farmers of the desert. It's well ripe.
2: Wow.
1: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0: All right, now let's go forward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t's well ripe. 여러분, 간단하지만 발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it's는 축약되어 있는데 이게 축약될 수 있는 것이 강세가 없는 그런 기능어들인지라 이렇게 짧게 축약이 가능한 거고요. It's 이건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well 발음하실 때 이 L 사운드가 이게 다크 L 사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발음하실 때 그냥 well이 아니라 혀끝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앞니 뒤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이 well. 제 입을 보시면 well 하가 네, 혀가 윗니 뒤에 붙게 돼요. well이 아니라 well, ripe. 그런데 바로 뒤에 또 L 사운드 끝나자마자 R 사운드가 나오니까 입을 빨리 움직여주시면서 R 사운드 어떻게 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네, 맞아요. 우 하면서 ripe, ripe, ripe

0: 아니고 ripe, ripe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거든요. It's well ripe. It's well rip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설명드린 거 생각하면서 적용시키면서 발음해 보세요. 고고 리스닝 1. It's well ripe. 어렵죠? 네. 그래도 연습하시면 됩니다. 고고 리스닝 2. It's well ripe. There you go. 고고 리스닝 3. It's well ripe.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It's well ripe. One more time. It's well ripe. Excellent. 자, 이번에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볼까요?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자, on과 in과 the 기능어고요. Finding oasis, oasis 정확한 영어 발음은 oasis, oasis in the desert. 철자 보시고 desert 여기도 첫 번째 강세 주시면 됩니다.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천천히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1.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네. Google listening 2.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잘하시네요. 자, 이제 Google listening 3.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One more time.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과 비교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t's well ripe. It's well ripe. 2.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0: 네, 여러분 잘 캐치캐치 하셨겠죠? 자, 그럼 이제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It's not that long though, okay? I followed something and soon found the answer 했습니다. 자, 나는 따라갔어요. 빈칸. 어떠한 상태로 따라갔냐면 in curiosity 했습니다. 이게 호기심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곧 발견한 거죠. 뭘요? 알아낸 거죠. Found the answer. 답을 알아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빈칸 growing on the vast land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땅, 크기가 이제 큰 땅에서 growing, 자라고 있는 것이죠. 뭐가요? There you go. 여기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various crops라고 해서 다양한 농작물들을 가리킵니다. 이 다양한 농작물들이 which are growing on the vast land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Alright, move along. 빈칸 made them the farmers of the desert 했는데 여기 긴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뭘까요? 맞아요. The stream down the long way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물줄기가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긴 물줄기였어요. 그죠? 긴 길을 따라 내려오는 물줄기가 made, 만들었어요. Then, 그들을요. 뭐로? The farmers, 농부로 말입니다. 모의 농부 of the desert 했으니까 사막의 농부들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It's well blank. 자, 화면상에 포도같이 생긴 그 과일을 보여주면서 It's well ripe 했죠? 맞아요. 빈칸에 ripe. 이 ripe는 익은이란 뜻이에요. ripe, riper, ripest. 비교급과 최상급까지 알아두시라고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이거 잘 익었어요. 이런 의미죠. It's like finding an oasis in the desert. 앞에서 열심히 연습하신 문장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사막에 떡하니 이런 풍부한 익은 그것도 맛있어 보이는 그런 농작물들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건 기적이죠. 자, 전체 이야기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들어보시면서 놓친 부분 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ast lesson, one final time.
2: I followed in curiosity and soon found the answer.
1: various crops growing on the vast land.

잠시만 제 자리를 맡아 주시겠어요? 아하. So 예를 들면은 무슨 일을 하는데 전화를 받는 일이에요. 근데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아 이거 좀 잠시 여기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내 대신에? Yes, that's basically what it means. Could you take my place for a few minutes? 그러니까 몇 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someone could take your job. So it really depends on the situation. Okay, next one. Who is going to take your place when you're gone? Who is going to take your place when you're gone? 자, 당신이 없을 때 누가 당신을 대신할 건가요? 네, 중요하지. 뭐 휴가를 간다. 아니면은 뭐 1년 동안 뭐 이제 아기를 낳아서 여자들 이렇게 뭐 6개월 동안 집에서 이제 아기를 봐야 되니까 who is going to do your job? Okay? Who is going to take your place? Do your job보다는 take your place를 쓰시면 됩니다. Okay? Who is going to take your place when you're gone?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one. Look into something. Look into something. 뭐뭐를 조사하다, 알아보다. Okay. So, as you know, find out. 네,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look into. 뭐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I don't have an answer right now. Let me look into it. I don't have an answer right now. Let me look into it. 자,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Okay? So, give me some time. I'm going to look into it. 한번 알아볼게요. Great. Next one. Can you look into the official complaint? Can you look into the official complaint? 자, 누가 공식적인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불만 사항을 조사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사 의미도 있습니다. So really to investigate, to research. 네, 그래서 이런 이 비즈니스 상황뿐만 아니라 뭐 경찰서에서도 I will look into this case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So 상황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 context, it changes a little bit. Alright, 알아보는 거예요. 조사를 하고 아니면 정말 to investigate. Al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Are you guys ready for shadowing? All right, here we go. Can you recommend someone to take your place? I think June would be perfect for the job. All right, I'll look into it. I'll look into it. I'll look into it. Let's do that one more time. Can you recommend someone to take your place? I think June would be perfect for the job. All right, I'll look into it. I'll look into it. Great. Okay, let it flow. All right, let's take a little short quiz. 대신할 사람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준이 그 일에 안성맞춤일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Excellent job, everyone. We learned two great expressions today. Take someone's place. 누구 대신에 해주는 거죠. 하는 거죠. All right? And also to look into it. I love that expression. Let me look into it. 그러니까 지금 답은 없지만 제가 알아볼게요. Let me look into it. Let me find out. 저도 쓸 수 있겠지만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은 look into를 한번 써보세요. All right, that's a wrap for today. I hope you learned a lot from today's 출근 영어. Of course, I'll be back for another great show. Meanwhile, take good care of yourself and please join me soon. Take care, everyone. Bye-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Leave behind versus leave out. Leave behind versus leave ou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바로 이 두 구동사들입니다. 첫 번째는 leave behind, 그리고 leave out. 사실 차이점이 꽤 크거든요. 네, 오늘 한번 확실하게 공부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표현은 leave behind. 이거는 두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leave. leave, 이거는 가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leave behind, okay? 여기 보시면 be, 스펠링은 be이지만 발음은 be보다는 be, behind. Leave behind, leave behind. Okay,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가져오는 것을 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Okay? So leave behind means that you forget something, you forget to bring something, or you don't take it with you, okay? 그리고 두 번째, 둔 채 잊고 가다, okay? So you leave something and then you go somewhere. 그래서 behind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behind는 뜻이 뒤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놔두고 그냥 가는 거예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left my luggage behind. You left your books behind. Don't leave anything behind. Leave behind. 두고 가다. Leave behi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내 짐을 두고 왔어. I left. 자, leave의 과거 형태는 left. I left. 나의 짐이라고 영어로는 무조건 소유격 넣어야 돼요. My luggage behind. I left my luggage behind. 내 짐을 두고 왔어. I left my luggage behind. 네, 두 번째 문장은요. 너는 내 책을 놓고 갔어. 똑같이 과거 형태로 left. You left. 자, 누구의 책이에요? 누구의 책들이에요? 네, 당신의 책들이라고 꼭 표현하셔야 됩니다. Your books. 그리고 뒤에 놓고 온 거예요. Behind. You left your books behind. You left your books behind.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You left your books behind. Okay, good. 세 번째 문장입니다.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 Don't leave anything behind. Don't leave anything behind. 어디 뭐 비행기에서 이제 나올 때 혹은 뭐 버스에서 나올 때 어디에서 나올 때 거기 직원분이 아무것도 남겨두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나오세요. 그럴 때 Don't leave anything behind.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Don't leave anything behind. Don't leave anything behind. Leave behind. 이해하셨죠? 다음은 leave out 볼게요. Leave out. 생략하다, 무시하다 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leave. 이거는 E 좀 길게 해주셔야 돼요. 똑같이 leave. 그 다음에 out. out. 네, 우리나라 발음으로 out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out. leave out. 네, 이 두 단어를 연결을 해보세요. leave out. leave out. very good. okay, leave out.

것의 뉘앙스 차이는 포함시키거나 언급하지 않고 생략하다라는 말입니다. Okay? So leave out means to exclude something or someone. Hence the word out. Okay? 그래서 out가 힌트, 큰 힌트죠. out가 나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Okay? 그래서 일부러 제외하다라고도 많이 씁니다. Leave out. So leave out often means to purposely exclude something or someone as well.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Leave me out of this. Don't leave her out. Just leave out the first sentence. Leave out. 생략하다, 무시하다. Leave ou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여기서 빼줘. 자, 두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 갈등이 나거나 아니면 뭔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나 여기서 빼줘. Leave me out of this. 그래서 일부러 빼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Leave me out of this. Just leave me out of this. Leave me out of this.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를 제외하지 마. 네, leave out. 제외하다. Don't leave her out. Don't leave her out. Don't leave her out. Great. 마지막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제외해.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고 무엇을 제외해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just leave out, 그냥 제외해. 뭐를요? 첫 번째 문장을. The first sentence. Just leave out the first sentence. 그냥 제외해, 생략해. Just leave out the first sentence.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Just leave out the first sentence. Just leave out the first sentence. 네, 정리해드릴게요. Leave behind. Behind가 힌트죠. 뒤에. 이거는 두고 갈 때 leave behind 표현을 쓰고요. 여기서는 뭔가 생략하거나 무시할 때 그리고 제외할 때 leave out를 사용합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I left my luggage behind. I left my luggage behind. I left my luggage behind. Leave me out of this. Leave me out of this. Leave me out of this. Well done,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ll for fre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요즘 트렌드로 또 자리 잡고 있는 식단이나 식습관 중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전체 주제가 건강한 식습관 관련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다뤘었죠. 지난 시간에는 소식에 관련된 얘기 했다면 오늘은 간헐적 금식. 이런 말을 우리가 10년 전에 들은 적이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 최근에 들어서 뜨고 있는 약간 그런 유행과 같은 다이어트법 혹은 식습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해하기로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약간 이런 식으로. 20시간 안 먹고 또 먹고, 20시간 안 먹고 또 먹고. 그러니까 이제 혹자들은, 야, 그렇게 하면 위 망가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뭐 효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또. 그렇죠?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다고 또 이렇게 많이 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 틀리다 결정을 뭐 내리거나 이렇게 얘기 드릴 생각은 없고,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요. 우리는 영어 방송이니까. 오케이? 자, 일단 이 금식이라는 단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식은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겁니다. 뭐 물만 먹고 안 먹는 거예요. 그죠? fasting이라고 그래요. 빠른에 해당하는 그 fast 있죠? 빠른. 거기다 ing 붙입니다. 희한하죠?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fast 자체가 동사로 금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밥을 안 먹는 거. fast. 오케이? intermittent는 뭐냐면 했다 안 했다. 뭐라고요? 했다 안 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intermittent. 어렵죠? 간헐적이란 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우린 어렵지 않지만, 우린 뭐 그냥 의례에 아는 단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한테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죠. 그 친구한테 간헐적 금식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간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영어 단어도 어려워요. 완전히 한자어 기반이니까 이것도 접도 붙고 중간에 이런 어려운 단어 붙고 fasting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 intermittent fasting 들어보세요.
1: Intermittent fasting. Intermittent fasting.
0: 자, 간헐적 주기를 주고 안 먹다 먹었다 먹었다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자발적이란 말도 많이 붙이는데 누가 못 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꾹 참는 겁니다. 그래서 voluntary예요. Voluntary fasting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딱 시간 재놓고 20시간 동안 꾹 참아. 어금니 꽉 깨물고 주먹 꽉 쥐고 참아. Voluntary.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Voluntary fasting. 들어보세요.
1: Voluntary fasting. Voluntary fasting.
0: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이런 식이거든요. Alternate day fasting. 요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말을 평상시에 많이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치만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자, 이렇게 하루 걸러 하루 꼴로 alternate 바꾼다는 얘기예요. Alternate day 묶어서 합성어처럼 씁니다. Fasting. 하루 걸러 하루씩 안 먹는 그런 금식을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1: Alternate day fasting. Alternate day fasting.
0: 일주일 내내 굶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걸러서, 번갈아서. 내가 아는 지인 몇 분은 간헐적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주변에 간헐적 금식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저도요. 내가 아는 지인 몇 분. Some people I know. 쉽네요. Some people I know. 내가 아는 몇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몇 명? Some people I know 그냥 are doing 하고 있다. are doing intermittent fasting. 동사는 별거 없어요. 그냥 하고 있다 하면 돼요. are doing intermittent fasting. 들어볼게요.
1: Some people I know are doing intermittent fasting. Some people I know are doing intermittent fasting.
0: 자, 여기다 이제 몇 가지 추가합니다.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 했다, 하루 안 했다. 주기적으로. 거기다 이제 그거 효과까지 가보죠. periodically. period가 뭐예요? 기간. periodical. 거기다가 더 붙여서 ly. periodically. 주기적으로란 부사가 됩니다. periodically. 자, people fast periodically. 그러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금식을 한다. fast가 동사가 되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 부사가 간헐적 금식에서 자주 나오는 부사입니다. 왜? 주기적으로 안 먹는 거니까. periodically. 강세가 특이하죠? periodically. 들어보세요.
1: periodically. periodically.
0: 좋습니다. 자, 이제 이용하면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죠. 하루 안 먹고 하루 먹고 막 이러는데 열량이 굉장히 조절이 되잖아요. 거기다 이제 고혈압 조절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최근에 나온 그런 어떤 그 유행이어가지고 이게 뭐 몇십 년 동안의 데이터가 없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lead to weight loss. lead, 이어지다. 어디로 이어지다? weight loss로 이어지다. lead to weight loss. 체중 감량으로 이어지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들어보세요.
1: lead to weight loss. lead to weight loss.
0: 그 다음에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고혈압을 영어로 high blood pressure라고도 하고요. 약간 의학명으로 hypertension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요? 고혈압이라고요. hypertension 하면 고혈압이고 hypotension, PO, hypotension 하면 그건 저혈압입니다. 오케이, 기억 안 해도 돼요. 고혈압만 기억하세요. hypertension, hypertension. 요거를 help with hypertension. 자, 선생님, 이 도움이 된다는 게 고혈압을 도움 안 되잖아요. 그죠? 고혈압을 도움, 고혈압이 더 생기면 안 되는 건데, 자, 요게 그 뜻이 아니라, 안 좋은 거를 help with 한다고 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 증상을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help with 안 좋은 증상 이러잖아요? 그럼 그것을 완화시키게끔 도와준다는 의미로 누구나 다 이해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Help with hypertension 하면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혈압이 높은 건 안 좋은 거니까. 들어보세요.
1: Help with hypertension. Help with hypertension.
0: 간헐적 금식은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볼까요? 체중이 아무래도 내려가니까 혈압 조절은 그거에 따라서 되겠죠. 그 얘기예요. Intermittent fasting can help with hypertension. Can help with hypertension. 자, 간헐적 금식이란 것 자체가 고혈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 Intermittent fasting can help with hypertension. With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게 꼭 있어야 돼요. Help with hypertension. 들어볼게요.
1: Intermittent fasting can help with hypertension. Intermittent fasting can help with hypertension.
0: 그러니까, 자, 다이어트 연관 증세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안 먹고 살을 빼면 아무래도 영양 섭취를 충분히 못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어쨌든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건데 어쨌든 식사는 정식으로 하는 거니까 영양 성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일단 영양 전체적인 열량을 낮춘 작업이니까 reduce the risk of diet related conditions. Diet 여기 다이어트는 살 빼는 거 맞아요. 살을 뺄 때 아예 막 안 먹고 맨날 뭐 미숫가루 이거 먹고 이러면 아무래도 몸에 필수 영양소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몸으로 오는 몸에 오는 결핍증이라든가 이런 증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왜? 나 정상 식사하거든. 단지 하루는 하고 하루는 안 먹고 그런다는 얘기거든. Reduce the risk of diet-related conditions. 들어보세요.
1: Reduce the risk of diet-related conditions. Reduce the risk of diet-related conditions.
0: 그런데 유행으로 좀 간주되다. fad라는 단어 오늘 좀 외워볼까요? fad. 읽어보세요. 좀 길게. fad. 유행이에요. Be considered a fad. 근데 이게 말이에요. 뭐 몇십 년 동안 연구 결과에 나와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약간 좀 유행처럼 번지는 뭔가예요. Be considered a fad. 들어보세요.
1: Be considered a fad. Be considered a fad.
0: 그래서 장기 효과에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Long-term effects.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unknown. 알려진 바가 없다. 자, 이게 뭐 한 10년, 20년 한 사람이 이게 건강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 정도의 몇천 명, 몇만 명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가 판가름되지 않는다. 들어보세요.
1: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0: 간헐적 금식의 장기적 효과는 알려진 바 없다.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The long-term effects of intermittent fasting are unknown. Long-term effects of intermittent fasting, 이것이 are unknow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장기 효과, 주어, 들어보세요.
1: The long-term effects of intermittent fasting are unknown. The long-term effects of intermittent fasting are unknown.
0: 좋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간헐적 금식 가장 중요한 단어죠. Intermittent fasting. 들어보세요.
1: Intermittent fasting. Intermittent fasting.
0: 도움이 된다. Help with hypertension. 고혈압. 들어볼게요.
1: Help with hypertension. Help with hypertension.
0: 장기 효과는 알려진 바 없다.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그렇죠? 들어볼게요.
1: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Long-term effects are unknown.
0: 자, 오늘 주제는 간헐적 금식이었습니다. 10분 영어에서 정말 최신의 어떤 트렌드까지 최대한 다 다뤄드리려고 노력을 하기에 이런 주제도 다뤄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정리가 잘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하시고 교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next time. Good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should I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그 행동을 해야 돼요? 라고 확인할 때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이거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should I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물어보는 방법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should이라는 걸 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요. 충고를 얘기를 할 때도 많이 쓸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I should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내가 어떠한 행동을 좀 해야겠네 라는 얘기지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아 그거 좀 해야겠는걸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거를 제가 그러면은 해야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어떻게 문장 어순구조가 달라지죠? 그쵸. 바로 I should 동사에서 should I 동사로 어순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should I 동사?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 행동을 좀 해야 될까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행동을 제가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그 회의에 조금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석하다라는 동사, 바로 여러분 attend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의 여러분 수업에도 참석할 때도 attend를 쓰고요, 회의에 참석할 때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회의에 참석하다라는 의미니까 아, 내가 좀 회의에 참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네. 회의에 참석을 좀 해야겠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should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고 제가 회의에 좀 참석을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should I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회의에 좀 참석하셔야 돼요. 참석하실 좀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을 때는 You should attend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미팅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Should I attend the meeting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hould I attend the meeting? 한 번만 더. 시작. Should I attend the meeting? 제가 그 미팅 그거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얘기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제가 카드밖에 없는데 혹시 현금으로 드려야 돼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상점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럴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Should I pay in cash?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현금으로 조금 지불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Should I pay in cash? 한 번만 더. 시작. Should I pay in cash? 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현금으로 드려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다양하게 pay by credit car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혹시 카드로 지불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건강검진을 조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확인하다라고 영어로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해서 checkup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영어에서는 검진, 확인 이런 표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해서 건강검진 이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제가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 거예요? Should I

0: get a medical checkup?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한 번만 더. 시작.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해서 건강검진을 좀 받아야 되나요?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가 이거를 좀 해야 돼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표현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o라는 동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should I do thi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Should I do this?로 물어보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hould I do this? 한 번만 더. 시작. Should I do this? 라고 해서 제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물가물할 때 이거를 해야 돼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요? Should I? 동사를 가지고요.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hould I attend the meeting? Should I attend the meeting? Should I pay in cash? Should I pay in cash?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Should I get a medical checkup? Should I do this? Should I do thi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때 Should I do this?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어떤 거를 좀 해야 돼요? 라고 할 땐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어떤 것, 무엇을 이라고 얘기를 할 땐 앞에 wha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should I do? 한 번만 더. 시작. What should I do?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라는 의미지만 이걸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보 어쩌라고? What should I do?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감 차이에 따라서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할 땐 제가 어떤 거 해야 돼요? What should I do?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What should I do?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Should I attend the meeting? 이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럼 이거를요 시점을 한번 또 바꿔보도록 하죠. 우리가 방금 문장으로 What should I do?를 통해서 제가 뭐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언제?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쵸? when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when should I attend the meet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언제가 되고 여러분이 where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쵸? 어느 곳으로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의문사 다양하게 넣어서 연습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when 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제가 회의에 참석해야 되나요? When should I attend a meeti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n should I attend a meeting? 한 번만 더. 시작. When should I attend a meeting? 해서 언제 제가 회의에 참석해야 되나요? 언제 제가 그 행동을 해야 되나요? When should I 동사가 된다라는 거. Where should I 동사가 되면 어디에서 그 행동을 해야 되는지. What should I do?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양하게 여러분이 응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까리까리 할 때 아, 행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렇게 궁금할 때 상대방이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거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Should I?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doing great today. Okay? 자, 여러분, 내일 10분 동안 함께 즐겁게 실력도 키우고 동시에 행복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내일 10분 영어, 그 다음에 딱 하루 한 문장 트라이어긴의 이근철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할 때요, 얘가 부담이 있는,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일종의 뭔가 매일매일 에너지를 들여서 내가 결심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런 습관은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즐겁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일찍 일어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걸 더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도 그냥 영작하고 어떤 내용이 기다리거나 공부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좀 버리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 대신에 instead of it, why don't you try just enjoying it. 한번 즐기는 것도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Okay? Start enjoying it and you will have more fun. 더 재밌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I believe you're totally ready. You're all set, right?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말에서 다른 말로 바꾸려고 할 때 그게 영어이건 러시안이건 아니면 노르웨지안이건 다 마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각은요. 이 단어가 뭐지? 이게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두 가지 말씀드리죠. 요리 재료인지 요리법인지를 그렇죠? 정리하시라고요. 단짝,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요리 재료인 거죠. 예전에 뭣뭣 하곤 했는데 뭣뭣 이었는데 이게 바로 그렇죠. 요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뭐 하곤 했었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 뭐뭐 했었는데 영어는 뭐라고 할까요? 알고 계시는 표현 바로 이거죠. We used to.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We used가 아니고요. We used에서 뒤에 드 발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We used예요. 가끔 이거 실수하시는 분은 계셔서 강조해 드렸고요. 예전을 지금과 대비해서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알아두시고 바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간단합니다.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네 가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그런 순서죠. 예전에는 가까웠는데, 예전에는 일했었는데, 예전에는 말을 많이 했었고 여기서 살았었다. 동작을 떠올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가까웠다. 가깝다는 뜻이 뭔가요? 그렇죠. 가까운. 그러면 C-L-O-S-E의 발음만 주의하세요. close 아니고 close 하면은 가까운 거죠. 원래 닫아 놓으면 어디 멀리 못 가니까 그게 가깝다는 뜻이 거기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we used to be. 됐죠? We used to be close. close 하면 가까운이죠. 여기서 일했었는데 일했었다 뭐예요? 지금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we used to work here. 그렇죠. We used to work here.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말수가 좀 줄어들었네. 그래서 we used to talk. 근데 많이니까 a lot. 됐잖아요. 이것도 응용해 보세요. 요 자리에다가. 내가 예전엔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렇죠. I used to read a lot. 옛날에 밥을 많이 먹었었는데. I used to eat a lot. 이런 식으로 a lot 하나만 붙이면 본인의 개인적인 습관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다 말씀하실 수 있겠고요. 자, 예전에는 여기서 살았었는데 we used to live here. 그렇죠? We used to live here. 길게 발음하시면 떠나다는 뜻이니까 L-E-A-V-E, leave고요. 얘는 live, live 이렇게 발음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지 준비되셨으면 여기 보지 말고 저 따라하시면 돼요. Repeat after me. Okay, you will have your own chance to speak it out loud. 커다랗게 말씀하실 기회도 드립니다. 자, 우리 옛날에는 서로 갖고 왔었는데 your turn. 네,

We used to be close. 정말이면 really close 됐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서 일하곤 했었는데 일하는 장면 your turn. 좋습니다. 예, 그래서 몸을 쓰는 노동이건 아니면은 머리로 하는 노동이건 work here, used to work here.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말이 좀 많았었는데 your turn 보지 마시고 네, we used to talk a lot. We used to talk a lot. 우리 옛날에 여기 살았었는데 your turn 맞습니다. We used to live her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요걸 조금 더 늘려볼까요?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Where? In the next round, which is step 2. 고등학교 때 진짜 단짝이었는데 그러면 지나간 일이니까 현재 대비시켜서 we used to. 오, be까지 하면은 상태죠. 옛날에는 가까웠다. 그럼 we used to be real close.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단짝이란 단어 때문에 괜히 또 한영사전 찾아보지 마시고요. 제일 친한 친구 아니에요. 발상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딱 하나라고 생각하면 영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언어를요. 자, 그래서 best friends.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요? In high school. We used to be best friends in high school.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예, 서로 연락이 안 된다든가 예, 그다음에 뭐 그렇죠. 잘 모른다든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used to를 쓴 거죠. 자, 그 다음 거는요. 우리는 오래전에 함께 일을 했었는데 라고 할 때는요. 예, 일을 한 적이 있다. We used to work. 그렇죠. 근데 함께니까 together. Work together.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래전이니까 a long time ago. 그렇죠? 예. Work together a long time ago.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밤이 깊도록 담소를 나누곤 했었는데 아마 분명히 이것 때문에 부담되실 거예요. 밤이 깊도록은 뭐지? 아는 걸 시작하세요. We used to talk. 그렇죠. We used to talk이에요. 그런데 밤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nto the night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Into the night. 그런데 멀리 간다. Far into the night. 이 표현은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파티가 무르익을 때 그 무르익다 어려울 것 같지만 예, into the party. Far into the party. Far into the flight. 비행기를 타고 많이 지나가서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걸 far into the concert. 이런 식으로 아니 far into the trip.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다 집어넣으면 여행, 콘서트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것이 무르익도록 깊도록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조차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음식 재료이고요. used to talk이 훨씬 더 중요한 예, 바로 요리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 두 번도 확인해 보시죠.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타미, 그렇죠. 지금은요, 크로아티아에서 살아.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진짜 친한 단짝이었는데. 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살고 있으니까 Tom's living in Croatia. 이것만 주의하세요. 크로아티아를 영어식 발음은 미국식 발음에서는 Croatia.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Croatia. 아시겠죠? 그래서 we used to be, 예. Best friends in high schoo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행도 한번 가보시고요. 자, it's time to say goodbye, bu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ere to go. Visit our website here, ebse.co.kr.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에너지 유지하시고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0: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0: welcome back to Beige Pignon. Gina Kim, good girl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Gina Kim.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그 농사 짓는 그분께서, 네, 등장인물이죠. 그분이 나무를 빠르게 올라타는지 어쩐지, 자,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한번 캐쳐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He says he will get one.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a basket in one hand. It must be the biggest joy for the farmer to pick the crops he raised.
0: Well, did you catch this part? He's quite fast climbing. 이 부분이었죠. 꽤 빠르게 나무를 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배 또한 따기에 충분히 익었어요.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바구니를 가지고 나무에 오르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앞뒤에 내용들이 있겠죠? 자,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 한 번 더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Let's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2: 2.
3: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a basket in one hand.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a basket in one hand.
0: 잘 들리셨죠? 자, 그럼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했어요. 배 또한 따기에 충분히 익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Alright.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 the tree with the basket in one hand. 자, 제 염려와는 달리 그는 한 손에 바구니를 들고 나무를 꽤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말 잽싸게 다람쥐처럼 확 올라갔잖아요. 자, 정확히 들린 부분들 또는 놓친 부분들, 잘못 들은 부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눈으로 보면서 자막과 함께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볼게요. Let's give it a shot.
1: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He says he will get one.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a basket in one hand. It must be the biggest joy for the farmer to pick the crops he raised.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Why don't we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자, 눈으로 확 스캔하시면서 기능어와 내용어 구분하시고요. Pears, 발음 조심하셔야 되겠죠. Pears 아니에요. Pears are also ripe. 그리고 enough를 붙여서 발음하면 ripe enough. 푸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죠. 약하게 발음합니다. I 부분에 강조 주시면 되고요. To pick. 자, pears also ripe enough pick. 여기에 강조 주시면 됩니다.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이렇게. 자, Google Listening 1.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따라하실 만하죠? Alright, Google Listening 2.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0: Good job. Google listening 3.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One more time.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Climb, 여기서 부 사운드 묵음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climbing. Climbing the tree with or 하지 마시고 with the th라는 자음의 소리와 어의 어라는 모음의 소리 연결해서 리어전이 일어나죠. 연음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리 내실 때 with or라기보다는 with the 입을 혀끝에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살짝 긁히는 정도 with the basket. 강세는 basket 여겨주셔야 되고요. 자, 그대로 비어카피케. Google listening 1.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그렇죠. Google listening 2.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하실 수 있죠?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Good job. You're shouting the sentence as well.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in one hand. One more time.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in one hand. Excellent.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보시면서 북미권 발음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2.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a basket in one hand.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a basket in one hand.
0: 네, 지금 들었을 때 꽤 다른 발음이 바로 fast가 아니었나 싶은데 우리 북미권에서는 fast 근데 영국식 발음은 fast 이렇게 아예 가깝게 발음이 들리네요. Alrighty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Pears are also ripe blankets입니다. 앞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ripe enough to pick 요거 네, 외우셔서도 채울 수 있는데요. 들으면서 딕테이션 하셔야 되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enough to pick 했습니다. 이게 딱이에 충분히 또한 잘 익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충분히 익었어요. 딱이에 충분히 익었습니다. 뭐가? 배 또한 따기에 충분히 익었네요.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He says he will get one. 그가 말하기를 그가 하나 가져다 줄 것이다. 즉 따서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Unlike my worry, 제 걱정과는 달리, 즉 제 염려와는 달리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the basket in one hand라고 했습니다. 꽤 빨리 나무를 타는 거죠. 한 손으로 바구니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Alright, move along. It blanked the biggest joy for the farmer 했는데 여기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바로 must be. Must be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여러분 자음이 세 개가 st, b. 세 개의 자음의 소리가 쭈르륵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두 번째 자음의 소리 탈락. Must be가 아니라 must be라고 들리시면 되고요. 그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뜻으로 가장 큰 기쁨임에 틀림이 없다. 누구에게? For the farmer, 농부에게 말입니다. 뭐하는 것이? To pick the crops he raised. 그가 재배한, 그가 기른 그 농산물들을 수확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기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미 파악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살짝 길었던 문장이었을까요? 그래도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Pears are also ripe enough to pick. He says he will get one. Unlike my worry, he's quite fast climbing the tree with a basket in one hand. It must be the biggest joy for the farmer to pick the crops he raised.

잘 들리셨다고요? 잘하시네요. 자, 혹시라도 5% 저는 더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www.esg.co.kr 오셔서 지나길의 구글 리스닝을 통해서 청취실력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personality 그리고 character입니다. 사실 이거는 원어민들한테도 되게 어렵고 좀 헷갈려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어는 personality. 이 단어는 정말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걔는 성격이 이래. 너는 성격이 어때? 요새 그런 personality 테스트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personality. 이거는 성격이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personality. personality. 네, 강세가 어디 들어가죠? 네, nal에 들어가요. personality. okay, personality. 네, 이거는 강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발음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강세에 집중하셔서 연습 많이 하시는 걸 좋아요. 강세 같은 거는 좀안 좋게 좀 체계적인 거는 없고 그냥 감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okay? 그래서 여기서는 personality 반복을 많이 해서 이 감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성격, personality,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개성과 품성입니다. Okay, so personality usually refers to the traits that you are born with. These are traits that are intrinsic, okay? 그리고 타인에게 주는 인상으로서의 성격입니다. Okay, so personality refers to what people see or what people feel when they're talking to you or when they see you and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그래서 그런 인상을 주는 거죠. personality 통해서.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He has a strong personality. My personality has changed. Personality, 성격, 품성, personalit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다정한 성격이야.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Okay, 그래서 여기서는 타인이 볼 때는 되게 다정하고 친절하다.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네, 두 번째 문장이요. 그는 개성이 강해. 자, 오, 걔 성격이 좀 쎄.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말하잖아요. 영어로도 strong이라는 단어 써도 돼요. He has a strong personality. He has a strong personality. He has a strong personality.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성격이 변했어. My personality has changed. 뭐, 어렸을 때는 되게 내성적인데, 커서 외향적으로 변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My personality has changed.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My personality has changed. My personality has changed. 네, personality 잘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 character. Okay, character는 인격 혹은 기질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발음 연습부터 해 볼게요. 자, character 여기 CH, K 발음이죠?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강세가 어디 들어가요? 네, 첫 번째 음절이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따라해 볼게요.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Very good.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인 인격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격 같은 거는 뭔가 친절함, 내성적인, 외향적인 이런 거가 아니고 character 같은 경우는 ethics, how Ethical is this person. Okay? 이런 거를 얘기할 때는 character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질 혹은 인성도 다 character라고 표현합니다. Okay? When we talk about someone's temperament, okay? Someone's values, how well they follow certain rules and how good they treat others. 이런 거를 다 character라고 합니다. Okay?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I admire his character. I'm a good judge of character. Character, 인격, 기질, charact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너의 행동은 너의 인성을 보여주지.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Okay?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성격 통해서 뭐,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행동 통해서 인성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 인성을 보여준다. 이런 말이죠.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Oka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그의 성품을 존경해. I admire his character. 오, 여기서는 확실하게 personality하고 character가 구별되는 것 같아요. 누가 되게 성격이 좋아요. 그럴 때는 아, 그 사람의 성격을 존경해는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냥 아, 성격이 되게 좋아. 되게 성격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근데 누구를 존경할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을 뜻하는 거죠. I admire his character. I admire his character.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다음에 나는 사람들의 기질을 잘 판단해. I'm a good judge of character. I'm a good judge of character.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m a good judge of character. I'm a good judge of character. 정리해 드릴게요. 자, personality, 성격 혹은 품성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지, 내성적인지, 조용한지, 외향적인지 이런 거 다 personality라고 합니다. 근데 character는 인격 혹은 기질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얼마나 배려하거나 아니면 그런 윤리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거 다 character라고 합니다. 오케이, 앞으로 운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She has a friendly personality.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Your actions show your character. Great job, everyone. Well d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에 관련된 주제를 집중해서 좀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식단부터 시작해서 소식 습관, 식습관. 지난 시간에는 간헐적 금식에 대한 트렌드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더 최신 트렌드인 것 같아요. 간헐적 채식 습관. 자, 요거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채식주의라고 하는 vegetarianism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veganism 해서 비건, 비건 요즘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동물성 음식과 이런 걸 아예 먹지 않는 걸 veganism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채식주의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살다 보면 말이죠. 채식주의를 계속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본인이 그렇게 챙겨 먹는다 하더라도 많은 회식 자리에 고깃집에 갔는데 아, 전 채식주의입니다. 저는 상추만 먹을게요. 이게 가능합니까? 힘들죠?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채식

0: 이걸 거의 채식주의처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혹은 정말 일주일에 한번 정해놓고 정도는 고기를 먹는다. 또 고기를 아예 안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그게 간헐적 채식 습관이라 하네요. 심지어 flexitarianis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flexible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vegetarianism이라는 단어를 합친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채식 식단을 따르다. 건강에 좋다. 간헐적 채식주의. 그럼 이 단어를 오늘 키프레이즈로 잡아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intermittent fasting이라고 해가지고 간헐적 금식을 다뤄봤다면 트렌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vegetarian이라는 말이 형용사이긴 한데 go를 붙이잖아요. 어디 가다란 얘기가 아니라 채식 식단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채식주의자가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go vegetarian. go vegetarian. 이렇게 합니다. 들어보세요.
1: Go vegetarian. Go vegetarian.
0: I'm going to go vegetarian. 그럼 나 이제 지금부터 채식주의 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에 더 좋다. Be better for one's health. 이게 이제 채식을 이제 메인으로 삼으면 아무래도 건강에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 단백질은 나름대로 또 섭취를 해야겠죠? 단백질 아예 섭취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be better for one's health.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먼저 좀 정리할게요. 이거 간단한 표현이죠? 들어볼게요.
1: Be better for one's health. Be better for one's health.
0: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여러분. 좀 길죠? 근데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vegetarian이라는 단어 앞에 뭘 붙인 거냐면 flexible 있죠? 유연한. flexible. 우리 flex 할때그 단어는 아니에요. 그막뭐 이렇게 비싼 물건 살때 flex 한다. 그거 절대 아니고요. flexible. 유연한이라고 하는 그 앞에 flex를 따다가 vegetarian 요 앞에 치우고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flexitarian. 이거 읽어보세요. flexitarian. 다이어트. 그러면 간헐적 채식주의 식단을 말합니다. 요런 걸 하는 사람을 뭐뭐주의라고 하잖아요. 채식주의, 주의 이게 뭐예요? ism. flexitarianism. 간헐적 채식주의. 아, 선생님, 저 단어 너무 어려운데. 네. 뭐, 못 외우겠으면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게 트렌드니까 누가 혹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보세요.
1: flexitarianism. Flexitarian diet. Flexitarianism. Flexitarian diet.
0: 좋습니다. 요즘 채식주의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flexitarianism이 아니라 그냥 vegetarian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요. 채식주의로 그냥 전향하는 사람이 많다. Many people are going vegetarian these days. 원래는 고기를 먹다가 요즘 고기를 좀 아예 안 먹는 그런 사람도 많아. Many people are going vegetarian these days. 간단하죠? 들어볼게요.
1: Many people are going vegetarian these days. Many people are going vegetarian these days.
0: 오케이. 그런데 말이죠. 채식을 이제 좀 늘리고 정말 채식주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 같이 먹을 땐나 혼자 또안 간다 할수 없으니까. 다 같이 설렁탕 먹으러 간다는데 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샐러드 바꿔야 돼요. 맨날 평생 그렇게 사회생활하면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또 한편으로 고기를 안 먹으니까 너무 우울해. 뭐 어쨌든 건강은 알겠는데 우울해. 이게 이제 육류 섭취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워낙 익숙하게 여태까지 고기를 먹어오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그냥 고기를 딱 끊어버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육류 섭취 버리기 어려운 습관, 그다음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히나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다들 먹는데 나 혼자 안 먹겠대. 자, 그러면 쉬워요. 육류 섭취는 그냥 eating meat. eating meat.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육류 섭취를 저렇게 ing 붙여서 동명사를 만든 겁니다. 들어보세요.
1: Eating meat. Eating meat.
0: 이게 tough habit to kick. kick. 이게 뭐예요? 차는 게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습관 자체가 한꺼번에 그냥 팍 그냥 없애기가 어려운,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습관이다. A tough habit. 만만치 않은 습관이다. To kick. 버리기 어려운 습관이다. 요거 그대로 갈게요. 좋은 표현입니다. 들어볼게요.
1: A tough habit to kick. A tough habit to kick.
0: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간단한 또 관용구가 있는데, 곤란한 상황에 처하다. 나 지금 채식주의 가려고. 나 이제 채소만 먹고 살아. 나 이제 초식 공룡이야.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게 가끔씩, 아, 나 혼자 또 채식하겠다. 이렇게 막 계속 하니까 그래요. Be in a spot. 간단하죠? Be in a spot가 뭐냐면, 이 앞에 형용사 필요 없어요. 이 자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매일 나 혼자 점심 먹지 않는 한, 회사에서 맨날 나 혼자 점심 먹어. 왜? 나는 샐러드만 먹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요즘 구내식당에 채식만 할수 있게끔 샐러드 많이 갖다 놨죠.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 동료들하고 맨날 밖에 나와 먹는데, 난 맨날 채식이니까 이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0: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Be in a spot. 그런 뜻이에요. 들어볼게요.
1: Be in a spot. Be in a spot.
0: 육류 섭취는 버리기 어려운 습관이다. 이거 그냥 붙입시다. Eating meat 자체가 tough habit to kick 이다라고 붙이면 돼요. Eating meat is a tough habit to kick. 채식주의 얘기하다가 이런 거 곁들여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고기라는 게 어느 한순간부터 안 먹기가 되게 힘들다. 그죠? 들어볼게요.
1: Eating meat is a tough habit to kick. Eating meat is a tough habit to kick.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비거니즘이란 게 아마 가장 환경보호에 일단 앞장서는 그런 어떤 철학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채식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성 재료가 들어간 모든 음식, 그죠? 치즈나 우유 이런 거 다 아예 안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로 만든 무슨 모피 제품이라든가 이런 거 안 입고, 예?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 안 써. 왜? 동물 건드렸잖아. 그럼 안 써. 그게 비그니즘이잖아요. 자, 어쨌든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식주의 몇 명보다 이렇게 간헐적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채식주의 여러 명, 한 명 채식주의 자체가 끝까지 지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 채식주의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뭐에?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이렇게 뭐 육류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소를 기르고 돼지 기르고 이런 것들이 환경에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Protect the environment. 그래서 환경 얘기까지 가는 겁니다. Protect the environment. 간단하죠? 들어볼게요.
1: Protect the environment. Protect the environment.
0: 그 다음에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아까 우리 건강에도 좋지만 환경에도 좋아요. 지구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지.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들어볼게요.
1: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0: 육류를 줄이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가 건강에도 좋고 우리 환경에도 좋지만 동물들도 예? 동물들도 권리가 있잖아요. Animal rights. Animal rights. 여기까지 가면 정말 더 넓게 확대시키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1: Animal rights. Animal rights.
0: 그렇죠. 자, 그러면 간헐적 채식주의를 하는 것은 환경에도 좋다. 아까 나왔죠? Following a flexitarian diet. 요거 간헐적 채식주의를 하는 것. 이건 follow, 따르다. 무슨 다이어트를 따라요? Flexitarian diet을 따르는 건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더 좋다.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그죠? 아무래도 육류 섭취를 덜 하다 보니까 환경의 부담도 덜 주는 그런 생활 습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멋진 트렌디한 얘기예요. 자, 이 문장 한번 도전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1: Following a flexitarian diet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Following a flexitarian diet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0: 잘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간헐적 채식주의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lexitarianism or flexitarian diet. 둘 다 들어볼게요.
1: Flexitarianism. Flexitarian diet. Flexitarianism. Flexitarian diet.
0: 뭐하기 어려워요? 버리기 어려워. A tough habit to kick. 자, 요거 그대로 기억합니다. 갈게요.
1: A tough habit to kick. A tough habit to kick.
0: 환경이 더 좋아? Is better for the environment. 비동사는 그때그때 바꾸면 되고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들어볼게요.
1: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Be better for the environment.
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건강한 식단 관련된 얘기 혹은 우리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런 식습관 관련된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10분 영어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 잘 찾아오시고요. 교환도 모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단톡방도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여러분이 내일 10분 영어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질문들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다른 잉글리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무언가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나 그때 뭘 해야 됐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 나 오늘 일찍 출근해야 됐었거든 이런 표현들 많이 쓰실 겁니다. 그렇게 과거에 무언가를 해야 했었다라는 그 당위를 얘기를 할 때는요, I had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have의 거가 바로 had거든요. 그래서 I had to 동사를 가지고 뭘 해야 됐었습니다 라는 과거에 해야 됐었다 이 표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거 살펴보기 앞서서 문장 구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have to 혹은 need to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 have to 동사, 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과거의 시점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have가 그쵸, 바로 had로 바뀝니다. 그래서 I had to 동사, I had to 동사를 가지고 제가 과거에 무언가를 해야 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시점으로 얘기를 해서 아, 제가 그때 무언가를 해야 됐었거든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 저요 그때 야근을 해야 됐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야근을 하다 라는 거를요 work overtime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 야근해야 돼요 라고 현재로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바로 I have to 동사가 되니까 I have to work overtime이 될 거고, 오늘 문장처럼 그렇죠, 저 과거에 야근을 해야 됐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처럼 I had to work overtime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과거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had to work overtime. 한 번만 더. 시작. I had to work overtime.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had to라고 발음하지 않고 그렇죠, had to 이렇게 하는 이유는 D와 T 소리가 연결이 되면요 D 소리가 살짝 사라지면서 had to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요 병가를 냈어야 됐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병가를 내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병가를 내는 걸 제가 전화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call in sick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제가 그때 아파가지고요 병가를 냈어야 됐어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I had to call in sick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had to call in sick. 한 번만 더. 시작. I had to call in sick. 아, 제가 그때 아파가지고 병가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I had to call in sick.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저요 그때 일이 바빠가지고 일찍 출근을 해야 됐었어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출근하는 거는요 go to work입니다. 그런데 일찍 출근할 때는요 뒤에 early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had to go to work earl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제가 그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출근해야 됐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had to go to work early. 한 번만 더. 시작. I had to go to work early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일찍 출근을 해야 됐었어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제가 그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됐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선의의 거짓말을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거짓말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li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lie는요 거짓말을 하다 라는 동사도 되고 거짓말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우리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tell a white lie 이것이 바로 선의의 거짓말을 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아, 나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 I had to tell a white lie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had to tell

0: why lie? 한번 만 더. 시작. I had to tell a white lie. 라고 얘기를 해서 white보다는 WH 사운드는 와 소리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과거에 뭐를 할 수밖에 없어서 뭘 해야 됐어요.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때, 그렇죠. I had to 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 had to work overtime. I had to work overtime. I had to call in sick. I had to call in sick. I had to go to work early. I had to go to work early. I had to tell a white lie. I had to tell a white li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요, 일찍 출근해야 됐었어요. I had to go to work early 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해서 저 그때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뭐뭘 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땐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현재로 얘기를 할 때는 don't have to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거를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don't를 그렇죠? didn't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idn't have to 동사, 이것이 바로 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는 과거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I didn't have to go to work early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저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didn't have to go to work early. 한 번만 더. 시작. I didn't have to go to work early.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는 거.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웠었던 거 뭘 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로 얘기를 할 때, 그쵸? Don't need to 동사 요 표현을 과거로 얘기를 하면은, 그쵸? Didn't have to 혹은 didn't need to 동사로 된다라는 거를 같이 여러분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현재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과거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럼 한 문장만 더 볼게요. 저 야근해야 됐었습니다. I had to work overtime로 배웠었거든요. 그럼 이유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왜 야근을 하셨어야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유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Why를 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Why did you have to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왜 그 행동을 했어야만 했나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왜 야근을 해야 됐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y did you have to work overtime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did you have to work overti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Why did you have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왜 그 행동을 해야 됐었나요? 라는 질문도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제가 무언가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에 여러분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꼭 해야 됐었던 내용들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had to 동사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자, 여러분과 함께 매일 10분 동안 한 문장을 가지고 행복감과 함께 자신감도 늘려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쭉 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즐겁게 한번 대화로 연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The Weekly Review is coming up. Don't go anywhere. I'll be right back. 빰빰빠람빰빰빰. 자, Mission Possible Monday.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거. 너희 둘이 동업하는 걸 보게 되다니 정말 놀랄 일인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야, 원래 그끼리 끌리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자, 놀랄 일이다. What a surpri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What a surprise to see you two. 너희 둘이. 물론 이때 you two 대신에 both of you.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런데 동업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working together. 그렇죠. What a surprise to see you two working together. 이때 물론 지각동사니까 이거를 공식처럼 뒤에 원형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원형이 나오면 감시하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업 시작해서 끝난 데까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ing를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What a surprise to see you two working together. 됐죠? 그랬더니 둘이 끌리는 거잖아. 그 끼리. Opposites attract. Opposites attrac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발음만 주의하세요. 이거 opposite 이렇게 안 들리고 opposite. 거기다 s 붙었으니까 그 끼리 해서 opposites attract. 그 다음에 화요일 표현. 내가 너를 모함했다는 생각을 도대체 어디서 해낸 거야? 그랬더니 나 다 알고 있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where did you get that idea? 궁금할 때, 그죠? Where did you get that idea that I set you up? Set은 세팅하다 할 때 무엇인가를 차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너를 완전히 차려놓았다 해서 set someone up 하면은요, frame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돼요. frame가 모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did you get that idea that I framed you?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구어체에서 set you u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반응은요, now. I know everything. 이렇게 이야기했죠. But I know, I know everything. 됐죠? 다 알고 있으니까 불어. Hey, you better come clean. 다 털어놓는 게 좋을걸? 자, 맨 마지막, Wednesday. 저는 이와 같은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요. 그랬더니 열심히 이런 거 나 알지. 자, 그러면 쭉 해왔다니까 I've been waiting for a chance like this. 그랬더니 나 알아. I know you've been working hard. 열심히 일한 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have been waiting. 발음만 리듬 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로 이어질게요. 목요일. 자, 그 다음에 목요일 가보겠습니다. 아니, 머리칼이 좀 더 날려면, 예, 그래서, 예, 이 모발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면, 뭐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 라고 했더니, 알다시피 모발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딱 보시면은, 어떤 종류가 하나면 kind 될 테고요. 어떤 종류의 음식들 이렇게 쓴다면은 kinds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이걸 살펴볼까요? 네,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for hair growth? As you know, hair is made up of protein.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프로틴 됐고요. 자, 이 프로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샴푸에도 무슨 뭐 프로틴 샴푸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게 단백질 샴푸라는 거죠. 포인트는 그런 종류의 음식이 하나면 바로 what kind of food is helpful이고요.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음식들이 여러 가지라면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도 반응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바꿔서 쓰시면 돼요. What kinds of foods do I have to eat? Okay, to stop my hair growth, hair loss. 예를 들면 내 모발을 잃어버리는 거, 내가 모발 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 라고 할 때도 쓰실 수 있는 거죠. What kinds of foods do I have to eat to stop my hair los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금요일입니다. 이거 전혀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더니 이것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 보자고 했어요. 전혀 마음에 안 들다. 좋아하는 건 like. 싫어하는 거는 그렇죠. I don't like it. I don't like 이거면 this. 전혀니까 at all. I don't like this at all 하셔도 되지만 Hey, I don't like this at all. At all, at all, at all. 그 다음에 I don't do, I don't, I don't, I don't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Let's

see? 한번 보자. If we can get a full, 그렇죠? 예, 만약에 전체를 다 받는 거면은 full이고요. 1분만 받는 거면은 뭐 refund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if we can get a refund for this. 됐죠? 동사인 경우에 회사가 이거를 뭘 refund 해준다 할 때는, 그렇죠? 바로 refund. 그럼 환불해 주다는 뜻이고요. refund, 그러면 환불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연결됐고요. 마지막으로 토요일은요, 이런 내용이죠. 탐은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살아. 글로 이민 가서 사나 봐요. 그죠? 그랬더니, 아, 우리 고등학교 때 진짜 단짝이었는데. 그래서, Tom is living. 지금 사는 거죠. 어디에서요? In Croatia. Now. 크로아티아의 발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Croatia처럼 들려요. Croatia. 잘못되면 아시아야? Croatia. 예, 그래서, 아시아를 Asia 혹은 Asia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래서, Tom's living in Croatia now. 그랬더니, 친한 단짝이었다. We used to be best friends, good friends, 그렇죠? In high school 연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어질 바로 어록도 궁금하시죠? 어디 가지 마시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Today's quote. Today's quote. 자, 바로 오늘의 어록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 제가 가장 행복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듣다 보면 나한테 맞는 행복론이 딱딱, 그렇죠? 내 마음을 깊게 그렇게 감동시키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내용은요, 행복은 태도일 따름이다. 우리가 보통은 스스로를 이렇게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거나 약하게도 만들 수 있고, 동시에 행복하거나 강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비참하거나 약하게, 혹은 강하게, 혹은 행복하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력은 똑같아요.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자, 영어로 한번 가볼까요? Happiness is just an attitude. 바로 태도일 따름입니다. 그렇죠? We make ourselves, 그렇죠? We either,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다 해서 either A or B고요. We either make ourselves,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Miserable and weak.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고, or happy and strong. 아니면 strong and happy. 이렇게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바로 the amount of work 일하는 그 양은 is the same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분에 집중하고 어떤 기분을 더 많이 내면에서 만들 것인가가 나의 행복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자꾸만 조건을 달아서 1년 후에 뭘 하면 이렇게 나중으로 미룰 것이냐 행복은 미루지 마세요. Don't put off your happiness, right? 자, 그런 점에서 오늘 꼭 마음에 새겨주시고요. 주위에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If you want to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여기 방문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and passion.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부사절을 만드는 다양한 접속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접속사들을 만나보게 될지 기대가 되시죠? 자, 오늘의 문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If the shirt doesn't fit, you can return it. 보이세요? 여기서 사용된 부사절 바로 앞부분에 이렇게 쓰여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두 개의 접속사 중 하나 바로 if가 되겠습니다. 워낙 유용하고

또 많이 쓰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과 함께 어떤 접속사를 또 우리가 보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뭐 여러 번 반복한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필요한 내용들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부사절이라는 거 무엇인지 한 번만 더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인데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 바로 부사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부사는 또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 많이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부사는 기본적으로 뭐다? 수식어다라는 거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수식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정말로 문장에서의 중요한 내용, 어떤 그런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대가 되는 내용들 앞뒤에 해서 부가적으로 덧붙여지는 게 바로 이 수식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자면 조금 문장이 길다. 와,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이해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운데라는 생각이 드시면 수식어 부분은 먼저 좀 지워놓고 뼈대가 되는 내용에만 집중한 후에 그리고 나서 수식어 부분들을 거꾸로 하나씩 하나씩 또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아무리 긴 문장도 이해가 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수식어라는 친구가 뼈대의 어떤 준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까지 잘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말씀드리면서 그럼 오늘 우리가 만나보게 될 접속사들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앞에서 우리가 봤죠. 만약 뭐뭐 이면이란 뜻의 if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얘기 할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if라는 친구 맞습니다. 부사로 활용이 되면 즉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활용이 되면 만약 뭐뭐이면이란 뜻이 되지만 이 친구가 명사절을 이끌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뭐 인지 아닌지의 뜻으로도 활용이 된다는 거.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부사절을 이끄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접속사는 바로 although가 되겠습니다. 많이 쓰이죠. 정말 많이 쓰이고 우리가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접속사로서 그 뜻은 비록 뭐뭐 이지만 정도가 되니까 아, 요두 개의 접속사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구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예문들 살펴볼게요. 각각의 예문들 살펴보고 해석해보면서 그 접속사들과 조금 더 친해져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요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읽어보죠. We'll take the subway if traffic is bad. 자, if 여기서는 부사절로 활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뭐뭐이면이라고 해석된다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장 어떻게 읽히냐, 해석되냐 보면 We'll take the subway. 우리는 지하철을 탈 거예요. 라는 거죠. 그리고는 조건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면, 어떠면 우리가 지하철을 탈 거냐면요. If traffic is bad. Traffic이라는 게그 교통량을 말하는 거고, traffic이 bad, 나쁘다는 거는 교통량이 많아서, 즉 차가 막힌다는 게 되죠. 그래서 차가 막히면 딱 보면 이제 알수 있단 말이죠. 내비 같은 거 찍어보면 알수 있잖아요. 차가 막히면 그럼 우리 지하철 탈 거예요 라고 문장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동작을 하기 전에 조건을 좀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 이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저렇게 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바로 if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Although she is clever, she got a bad grade. 자,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죠. Although she is clever. Clever 하면 영리한이란 뜻이니까, 비록 그녀는 영리하지만, 즉, 그녀는 똑똑하기는 하지만, 정도의 뜻으로서, 자, 하지만, 근데 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She got a bad grade. 그녀는 나쁜 성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리한데, 똑똑한데, 아,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렇죠? 아무리 영리해도 공부 안 하면 성적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서, 요렇게 if와 although가 쓰인 두 개의 예문 살펴봤어요. 자, 그럼 영장 연습 두 문장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말을 보고 어떤 접속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볼게요. 필요하면 편하게 전화하세요. 이런 말 우리가 평소에 좀 합니다. 그렇죠?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러면 아무 때나 저한테 전화 주세요. 편하게.

만나게 전화 주세요. 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걸 이제 영어 문장으로 바꾸기 전에 우리말 자체를 살짝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전화하다라는 거. 편하게 전화하다. 우리가 우리말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실제로 그래서 뭐 누워서 편하게 전화하라는 건가? 무슨 뜻이지? 요런 고민을 조금 하다 보면요. 아, 차라리 말을 이렇게 바꿔주는 게더 간단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하면 그냥 고민 말고 그냥 전화하세요. 이 문장을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just, 그냥, call me. 저에게 전화하세요. 뭐 하면, 제가 필요하면요. 요렇게 이제 말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접속사가 쓰이는 게 맞다? 맞아요. if가 쓰이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해서, just call me if you need me. 만약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하시면요. 그냥 전화하세요. 이렇게 문장 완성된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Just call me if you need me.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문장은 외워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의 표현과 같은 거다라고까지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읽어보죠. 추웠지만 우리는 밖에서 산책했어요. 여기는 어떤 접속사가 쓰이는 게또 맞을지 판단이 되셨나요?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은 이렇게 해볼게요. We had a walk. Have a walk라는 게 산책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산책을 했어요. 과거니까 we had a walk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그냥 산책한 거 아니고 조금만 더 설명 붙여볼게요. 해서 we had a walk. outside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산책 밖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밖에서 산책했어요. outside까지 붙여줬죠. 그래 놓고 나서 부사절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 어떤 게 추가되어야 됩니까? 비록 추웠지만 이란 의미가 추가되어야 되죠. 그때 쓰일 수 있는 접속사 바로 although가 되겠어요. 해서 although it was cold까지 붙여주면 문장 완성되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We had a walk outside, although it was cold.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문장 영작까지 해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If the shirt doesn't fit, you can return it. 적혀 있죠. If 여기서는 맞아요. 부사절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라고 해석해 줘야 되겠죠. If the shirt doesn't fit. 만약에 그 셔츠가 맞지 않으면요, fit 하지 않으면요, you can return it. 그거 그냥 돌려주시면 돼요. 즉, 환불하시면 돼요. 라는 문장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사절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접속사 if와 although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꼼꼼히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What's up, guys? Guess what? Today is the last day of doing some workouts to warm up our bodies. But we have better exercises next week, so stay tuned.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몸을 따뜻하게 짧은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는 운동 해볼 건데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운동들이 오니까 stay tuned 하시고요. 우리 영어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et's go.
0: All I'm doing is asking you for space. Why do you need space? I just do. Everybody does. Okay, fine.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To ask for space. 정말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To ask for space. 제가 이걸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요. 상당히 길고 복잡한 번역이 나와요. 뭐냐면

Inchworms. It's one of the best ways you can warm up your body in a very, very short time. So keep on doing it, okay? 네, 인치웜 자세. 동물 벌레, 벌레 자세가 아니고요. Inchworm 여러분의 예쁜 발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영어 표현으로 우리 to ask for space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사생활 좀 지켜달라라는 뜻도 되지만 나한테 좀 시간을 좀 줘라, 나좀 내버려둬 이런 뜻도 되니까 잘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운동들로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Have the best weekend ever, like ever.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네.
0: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결정 내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Yes, we're talking about decision making.
0: Decision making or making decisions.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1: Alright.
0: 오늘 이야기해 볼 핵심 내용부터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made a big decision about my studies.
0: Studies라는 것은 학업을 가리켜요. Mm-hmm. 그래서 저는 제 학업과 관련된 큰 결정을 내렸어요 mm-hmm. 라는 내용입니다. I made a big decision about my studies. Mm-hmm.

0: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Serena입니다.
0: 네, 그럼 Sarina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 시작해 보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erena 씨, 나와주세요.
2: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0: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1: 인생이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표현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냥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하면 감흥이 없어요. 근데 레몬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알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보통 what's a lemon?
0: So a lemon is a fruit, but it's very sour.
1: I know,
0: right?
1: It's a fruit.
0: It's not one that people 네. really want. Mm-hmm. So it's a problem. In this case, metaphorically
1: 맞아요.
0: speaking, it's a problem.
1: 그래서 레몬 하면은 신맛이 강하잖아요. Mm-hmm. 그래서 단 거 뭐 더 맛있는 것들보다는 덜 선호하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고 문제 아니면 if you're talking about a machine or a device that's a lemon
0: 그러면 it doesn't work.
1: 고무를 가리켜요. 완전
0: yeah. 네. Especially cars. We 네. call them lemons. Mm-hmm. And there's even laws to protect you from buying a lemon car. The lemon 네. law in America.
1: 레몬 법이라고 한국에서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레몬이라는 것은 안 좋은 상황, 시고 맛없고 yeah. 피하고 싶은 상황인데 그것을 인생이 당신에게 던지면 그걸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맛있게 해 먹어라 이런 이야기죠.
0: Yeah. Turn it into something good or positive.
1: Yeah.
0: Right.
1: Okay.
0: All right. Grea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My favorite expression lately.
0: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When you mind your own business, it means you're kind of just doing your own thing, not
1: 그렇죠.
0: really focused on anything else.
1: 그래서 it's none of your business.
0: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 Don't ask me that. It's none of your business.
1: 그렇죠.
0: It's only for me to know.
1: 내 일이지 네가 알 바 아니야 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 business가 사실은 사업은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ve been minding my own business abroad. 그냥 혼자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뜻이고 While I was attending my study program. 해외에서 유학생활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0: Yes.
2: When certain German laws regarding my future study plans have had been changed for the worse. And that has led me to the decision to willingly drop out of my university abroad and to try my luck at reapplying at a German university at home.
0: When certain German laws regarding my future study plans had been changed for the worse.
1: 중간에 이제 have하고 had가 동시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had been이라서
0: yes.
1: 빠르게 말이 바뀌었습니다. When 그러니까 minding my own business
0: When?
1: 잘 그냥 알아서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0: We use that a lot. I was minding my own business when a cat came.
1: 네.
0: I don't know.
1: 그냥 나 할 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뭐, a cat came and something happened.
0: Stole my purse.
1: 네, 그래서 더 재미있는 예가 생각이 안 나니까 이 문장을 보면
0: yes.
1: Certain German laws regarding my future study plans. 제 장래의 공부 계획, 학업 계획과 관련된 특정 독일 법률이 바뀌었어요. Had been changed.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0: for the worst.
1: 더 안 좋은 쪽으로 바뀐 거예요.
0: Okay. So she says, and that has led me to the decision to willingly drop out of my university abroad.
1: My university abroad. 해외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제 대학에서 자진해서 drop out.
0: Willingly
1: decided to drop out of her university abroad. 그래서 that has led me, lead의 과거 분사로 여기 led가 나왔는데 그것이 저를 어떻게 이끌었냐면 어디로 이끌었냐면 to the decision,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자진해서 직접 그냥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한 거죠.
0: And what is she going to do since she dropped out? And to try my luck at reapplying at a German university at home.
1: At home, 네, 귀국해서, 네,
0: yeah.
1: in my country.
0: In her country, right.
1: 네, 그래서 a German university at home, 귀국해서 독일의 대학교에 다시 reapply 하는 나의 luck를 테스트해본다. Try my luck at reapplying. 이건 그냥 하나로 붙여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 재지원해보려고 해요. 라는 뜻이에요. Try your luck at doing something.
0: Doing something.
1: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0: Yeah, we use it a lot. You don't know if it's going to be good or bad or if you'll pass or do well or not, but you just want to try your luck. Maybe it'll happen.
1: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표현한다면 to try reapplying.
0: Yeah.
1: 이렇게 해도 거의 같은 뜻이에요.
0: For sur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s you can imagine, bureaucracy and paperwork pose difficulties because I have to juggle many things in many places at the same time. But I can handle it. Even though it feels like my future is hanging by a thread right now.
0: As you can imagine, bureaucracy and paperwork pose difficulties.
1: As you can imagine,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듯이 관료 체계.
0: Bureaucracy.
1: 원래 이제 bureau라는 게 책상에서 온 말인데 책상에만 앉아서 뭔가를 처리하는 관료 체계라든지 이거 상상해 볼 수 있죠.
0: Like 그래서, office.
1: Yeah, office. People are working in offices. You have to go through many people.
0: Yes.
1: 네, 여러 사람 통과해서
0: right.
1: 네, 승인 받아야 되고 그것과 서류 작업.
0: Paperwork.
1: 관료 체계 여러 단계가 있는 거, 서류 작업 이것 때문에 이것들이 pose difficulties, pose a question, 질문을 하다, pose a difficulty, 어려운 상황을 만들다.
0: Yeah, it makes a difficult situation.
1: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어요.
0: And she says, because I have to juggle many things in many places at the same time, but I can handle it.
1: Juggle 하면 이렇게 juggling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many things, 여러 가지

0: 먼저 M 씨는 이렇게 말했네요. 오늘 나는 큰 결정을 내렸다. 부모님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I told my parents that I wish to temporarily stop my studies. 학업을 잠정적으로 멈추고 싶다고 부모님에게 말을 했대요. 그 자체가 큰 결정이었고요.
1: For sure.
0: 그다음에
1: Nicholas says.
0: After a whole month of traveling and interviewing,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여행이라는 것이 진짜로 여행을 위한
1: No.
0: 여행인지
1: Just means going around to
0: 그렇죠.
1: different places for interviewing,
0: 맞아요.
1: right? Not for fun.
0: 지금 뒤에 나오는 마스터스 프로그램, 석사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면서 한달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결과 I've made a big decision,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To continue my education. Continue my education은 학업을, 그러니까 진학하는 거예요. 지금 대학 마치고 석사로 at this university for my master's program. 한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알아본 결과 저는 석사를 여기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All right, 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Nicholas.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Bye.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반갑습니다, 친구들. 자,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What is a Secret Code? 자, 이거 거의 이게 푸는 게 이 해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네, 할 수 있을까요? 아, 궁금하죠?

of this since I was a little kid.

you. Look!

0: toy.
1: Huh.
0: Did you hide it? Is it here? How about here? Or here?

You see, we really need to wash it.

Fix it now, you know how. Bear, please fix it now. Fix it. Fix it.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책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근데 영어 원서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만한 책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들은 제가 도와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끝내볼 책은 Aesop's Fables의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또 끝내게 되었네요. 오늘 시골주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죠. 현재 완료의 경험과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책 안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2: mumbled the country mouse. The town mouse laughed.
1: This is how you could eat all the time, he replied. Yummy!
2: Suddenly,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Two dogs burst in, sniffing the air. The dogs began to bark, jumping up at the table. The mice scampered away in fear. Enough was enough. The country mouse said goodbye and left the town at once.
1: Goodbye!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than richly in fear, she said.
0: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지와 시골지.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말이 나올까요?
3: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mumbled the country mouse라고 되어 있죠.
0: 자, 지금 이 쥐들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지와 시골지들은 현재 다이닝 룸, 식사하는 방, 즉 식당이 되겠죠. 거기에서 와, 테이블 위를 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Delicious looking feast라고 나왔었죠. 우리 직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골지가 이야기하죠. 매일 그 치즈랑 빵 먹었었는데 우리 처음에 나왔잖아요. 이 책의 초반부에 나왔었잖아요. 빵이랑 치즈 먹었었는데 그거를 대접했는데 도시지한테. 근데 와, 케이크도 있고 비스킷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이런 것과 같은 음식을 나는 이전에 먹어본 적이 있다 없다. Never이니까 없다. 너무 좋은 것이죠. Mumbled the country mouse. 약간 부럽기도 하겠죠. 나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도시지야. 언니는 참 좋겠다. 너는 참 좋겠다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왠지 그랬지 않을까요? Mumbled the country mouse. 시골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중얼중얼중얼중얼. 그 다음은요. The town mouse laughed. 자, 그런데 도시지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게 너무 뿌듯하겠죠? 아, 시골지가 와서 좀 뭐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서로의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지가 웃었습니다. This is how you could eat all the time. 이게 항상 네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야. 즉, 이렇게 자기는 항상 먹는다라는 것이죠. He replied.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reply라는 것이 대답하다라는 것입니다. Yummy! How 맛있어! 자, 여기까지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자, 그 다음은요. 오늘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읽기 전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시제에 보면 have PP라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 들었었죠. 바로 현재 완료라는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가 있는데 현재 완료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거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게 있는데 이 말 몰라도 됩니다. 아, 몰라도 돼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아, 꿈에 나올까 봐 무서워. 아, 몰라도 돼요. 자, 근데 무엇을 알면 되냐 하면 그 용어들은 아직까지 모르더라도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정확하게 의미 파악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개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나오면 나머지 두 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완료의 경험과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경험으로 해석이 되고 어떻게 결과로 해석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태는 have 혹은 has PP가 됩니다. 이게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입니다. 자, 현재 완료는 우리나라에는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는 현재 완료의 어떤 그 시제 해석 방법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어떻게 이 개념은 있습니다. 개념. 정확하게 현재 완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지만 have PP 혹은 has PP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지금 혹은 과거 이렇게 한 순간이 아니고요. 어떻다고요? 과거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게 현재 완료예요. 이 한 구간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한 순간이 아니고 이렇게 한 구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걸쳐져 있는 것.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개념을 활용해서 오늘은 경험과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겠다는 거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I've been to Japan twice. 나는 어디에 갔습니까? 두 번 일본에 간 적이 있다. 이게 경험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나는 일본에 두 번 갔다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난 일본에 두 번 갔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이 의미를 해석해보자라는 것이죠. 나는 일본에 두 번 갔다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에요. 그 중에 이 기간은 이렇게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있는 이 중에 두 번 언젠가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나는 뭐뭐 한 적이 있다. 나는 뭔가를 한 적이 없다. 나는 뭔가를 몇 번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나는 이걸 몇 번 경험해봤다. 몇 번 가봤다. 그래서 경험이라고 붙여주는 거라고요. 해석하는 방법을 아 현재 완료의 경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또

0: 다른 예문 보여드릴게요. They have never seen snow in their lives. 자, 예를 들어서 열대지방에 사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 A라는 사람, 열대지방에, 뭐 사막에 눈이 안 와요.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치고요. 뭐 특이하게 눈이 올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아직까지 눈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They have never seen snow in their lives. 그들은 이 A라는 사람과 그들, 또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럼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언제까지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가 되겠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어땠다고요? 뭐가 없다? 눈을 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눈을 본 적이 없다. 경험이 이렇다라는 것이. 경험이 어떻다?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뭐 한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경험으로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결과라는 거예요. 자,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경험과 그 다음에 결과. 결과라는 것은, 이게, 결과라는 것은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하면은, 결과가 좀덜 드러나는데,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He has gone to Europe 이라고 되어 있죠. 그는 유럽에 갔다. 이렇게 해도 돼요. 해석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그는 유럽에 갔죠? 유럽에 언제 갔습니까? 언제 갔어요? 뭐, 한 며칠 전에 가서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결과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또한 이 현재 완료가 어떤 의미냐 하면 단순히 과거에 갖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재에도 연관성이 있어요. 즉, 과거에 갔고 현재에도 유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나 앞에 없고 he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 친구 he가 있는데 이 he는 며칠 전에 유럽에 갔고 그 다음에 지금도 어디에 있다? 지금도 여전히 유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have gone to Europe. 자,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옳지만, 이게, 중학교 내신 시험에 보기에 하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I have gone to Europe이라고 하면 나는 유럽에 갔다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EBS 이 건물에서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을 우리 친구들한테 한다면, 이거는 의미상 말이 안 맞아요. 왜안 맞냐 하면은 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EBS 건물에 있어요. 촬영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유럽에 가버렸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저는 유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유럽에 갔다. 그냥 단순히 갔다라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를 쓴다면 I have gone to Europe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유럽에 갔고 혹은 어제 갔고 지금도 어디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유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have gone을 쓸 때는 약간 이 의미상 go라는 거 어딘가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앞에서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가 의미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모순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의미상 틀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이상 좀 어색하죠. 문법적으로는 옳지만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약간 헷갈리는 그런 보기로 나온 경험이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올까봐 또 주의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현재 완료 오늘 한번 살펴보았고요.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Suddenly, 근데 갑자기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the mice 이 도시지와 시골지는 mice라는 것은 마우스가 있죠. 마우스는 그냥 쥐예요. 자, 그런데 mice도 그냥 쥐예요. 뭐가 다르냐? 마우스는 mouses라고 하지 않고 mice라고 합니다. 즉 복수형이 그냥 s나 es를 붙이지 않고 불규칙, 즉좀 특이한 복수예요. 아, 그래서 mice는 마우스의 복수형이다. 두 마리 혹은 그 이상 있으면은 mice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The mice heard growling. 쥐들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냐면 growl이라는 것은 맞죠? 으르렁거리고 그다음에 scratching at the door 문을 막 긁는 소리를 들었어요. Two dogs burst in, sniffing the air. 두 마리의 개가 확 들어왔습니다. Sniffing the air 공기에 맞죠? 공기 중을 막 어떻게 하면서 뭐 했습니까? Sniff라는 것은 바로 킁킁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코를 킁킁거리다, 코를 킁킁거리면서 두 마리의 개가 확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mumbled the country mouse. The town mouse laughed. This is how you could eat all the time, he replied. Yummy!

0: Suddenly,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Two dogs burst in, sniffing the air.
1: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gs began to bark, jumping up at the table. 이라고 돼 있죠. 그 개 두 마리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왈왈 짖기 시작했습니다. Jumping up at the table. 그리고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The mice scampered away in fear. 쥐 두 마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Scamper away라고 하면은 scamper. 바로 날쌔기 움직이다. 지금 막 음식 먹고 기분 좋은데 어떻다고요? 개 두 마리가 막 왔어요. 그러면 혹시나 해칠 수도 있잖아요. 쥐가 있으니까 물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In fear, 두려움 속에서 즉 겁에 질려서 날쌔게 도망갔습니다. 막 빠르게, 재빠르게 도망가는 것이죠. Enough was enough. Enough was enough라고 할 때 처음 나오는 저기 앞에 있는 enough는 충분함이에요. 충분함이라는 것은 한계점이 되겠죠. 시골쥐가 참고 있는 것이죠. 아, 여기 가니까 고양이가 있었고 여기 가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좀 긴장이 되고 또 여기 가니까 또 막 블럭들이 있고 근데 또 소리 나고 또 누가 올까 봐 두렵고 음식도 먹었는데 또 누가 올까 봐 또 막 개들이 들어오고 이 참는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한계점이 enough입니다. 그래서 충분함, 한계점이 꽉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충분했다. 이제 한계점이 충분했다라는 것은 꽉 찼다. 즉,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The country mouse said goodbye and left the town mouse at once. 맞죠? Left the town이네요. 그래서 도시를 즉시 at once 떠났습니다. 시골쥐는 said goodbye. 이제 안녕. 잘 가. 작별 인사를 했고요. And left the town. 그리고 도시를 떠났습니다. At once. 즉시 도시를 떠났습니다. 마음은 편하겠죠. 그 다음은요. Goodbye. 잘 가.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than richly in fear, she said. 그녀가 말하기를, 아, 어떻게 말했다고요? 공포 속에서 in fear, 겁에 질려서 부유하게, 맞죠? 겁에 질려서 음식도 많고 막 부유하게 이런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보다는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peace라는 것은 평화가 되겠죠. 평화 속에서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참 재밌죠. 제가 알던 그 이서부화가 맞네요. 그 도시지와 시골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도 이 책 읽는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 가지 빠질 수가 없겠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The dogs began to bark, jumping up at the table. The mice scampered away in fear. Enough was enough. The country mouse said goodbye and left the town at once.
2: Goodbye!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than richly in fear, she said.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3: Mumble. Mumble.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mumbled the country mouse. Reply. Reply. This is how you could eat all the time, he replied. Growl. Growl. Suddenly,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Mice. Mice. The mice ran away when the cat came. Scamper. Scamper. The mice scampered away in fear. Peace. Peace.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than richly in fear, she said.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어휘 확장 country라는 단어입니다. country라는 거 두 가지 큰 의미로 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알고 쓰면 좋겠죠. 이제 하나만 알지 말고요. 둘 다 한번 알아보자고요. Korea is my country and I'm proud of it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is my country, 나의 시골이다? 아니에요. 나의 나라다. 맞죠?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은 바로 어떻다고요? 나의 나라 혹은 국가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My grandparents live in the country far from the city 라고 되어 있죠. 나의 조부모님, 조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고 계신다. 어디에서? 나라에서 살고 계신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말이 안 되죠. 도시와 나라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아, 여기서 country는 우리가 이야기에서 계속 나왔던 country mouse, 그 마우스 맞네요. 그래서 바로 시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ountry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앞뒤 어떤 문맥에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창조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잠만 듣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예.
0: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1: 그쵸.
0: 여행 영어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또 한번 떠나봐야죠.
0: 그렇죠. 지난번에 해변 같은 데 갔다가 무슨 통닭 됐죠?
1: Roast chicken.
0: 아, roast chicken.
1: 어, 기억합니다.
0: 아, 좋아요. 구운 통닭이 되었는데요.
1: 네.
0: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그르고
1: 맞아요.
0: 뭐, 피부 벗겨지고 이랬는데
1: It burns도 생각나요.
0: 아, it burns.
1: 예.
0: 자, 그것의 part 2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살이 많이 탄 situation. 그럼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내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지. 넌내 경고 무시하지 말았어야 됐어.
1: 맞아. 이게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야, 비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가져가라. 라든가,
1: 네.
0: 뭐, 강력한 햇살이 있으니까 뭐 이걸 발라라. 이런 거 보통 무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됐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자, 알로에 좀 발라.
1: 오.
0: 보통 알로에로 관련된 뭐 로션이든 뭐가 됐든 간에 굉장히 좀 수딩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거.
1: 진정돼요.
0: 맞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1: 예.
0: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1: 좋습니다.
0: 영어로 바꿔볼게요.
1: 걱정의 탈을 쓴 친구의 잔소리를 들으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